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사나 지역본부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고용센터 등 26곳에서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취업상담을 제공하는데요. 공단 직원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구직 등록과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안내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 특성과 희망 직무를 고려한 직업 훈련과 후속 취업 지원 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고요. 상담 가능 기관과 운영 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구직자라면 이번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재활복지 제30권 제3호에 실릴 논문을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투고 주제는 장애인 복지와 재활 분야의 연구와 현장 사례,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접수하고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투고할 수 있는데요. 논문은 재활복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면 되고 투고된 논문은 심의 후 9월 30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청음복지관에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전국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바리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전국규모의 대회로 커피 제조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에스프레소 음료 제조와 창작 메뉴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예선은 9월 19일, 본선은 10월 24일에 개최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7월 31일까지 청음복지관 홈페이지 바리스타 전국대회 게시판에서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청음복지관 직업지원팀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의료와 복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방문진료와 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개인별 상담과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1: 오늘은 헬렌켈러의 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저희 방송에서도 6월 27일이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1: 네.
0: 이날과 헬렌켈러의 날은 다른 건가요?
1: 아니요, 다르진 않고요. 원래 이제 헬렌켈러의 날은 그 헬렌켈러 여사의 생일이 6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그 1980년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그 헬렌켈러 여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연방 기념일로 헬렌켈러의 날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25년에 유엔에서 이제 6월 27일을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그 데프 블라인드 데이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1: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은 단순히 이제 기념 행사나 뭐 여러 가지 단순한 일회성 퍼포먼스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굴의 의지. 를 이제 나타냅니다. 헬렌켈러 여사의 경우에는 생후 19개월에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이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청각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인식 개선, 뭐 평등에 대해서 이런 사회 운동가로 열심히 헬렌켈러 여사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또 사회에 더 많이 알려서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 제고를 더 높이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0: 예.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에 헬렌켈러 센터에서도 기념 행사를 하나요?
1: 네, 저희는 이제 그날 딱 맞춰서 기념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청각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기 이전부터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2019년에서부터 20년도까지는 이제 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캠페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SNS에 우리는 시청각 장애인을 사랑합니다. 라든가 또 우리는 헬렌켈러가 될 수 없어요. 라는 약간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캠페인을 실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 법을 제정해 달라고 해서 한 17,000명 정도 서명지를 받아서 그때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 특별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의원실에 이제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부터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자상한 상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자상한 상자는 어떤 활동인가요?
1: 자상한 상자는 이제 원래는 자상한 한 상자.
0: 자상한 한 상자.
1: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이제 합쳐서 단어를 합쳐서 자상한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0: 자상한 상자.
1: 네.
0: 그런 의미군요.
1: 네.
0: 어떤 뜻인가요?
1: 저희가 이제 이 자상한 상자는 6월 27일 헬렌켈러 생일을 기념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후원받아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발굴하고자 이제 그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한 상자에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을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이에요.
0: 그렇군요. 네. 시청각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 자상한 상자 프로젝트.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1: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물품을 받으면 직원들이 상자를 포장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저희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시청각 장애인 분들, 특히 저희 그 미랄에서 자조 모임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았으니까 혜택 받지 못한 시청각 장애인들을 찾아내고 사회에 나와서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이 패키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품 받은 것을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직접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쫙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건 넣는 거 자기는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면 화장품을 넣고 자기는 뭐 수세미를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그 200박스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거를 너무 의미 있어 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받는 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보내는 분들도 좋아하고 받는 분들도 좋아하시는군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나요? 계속?
1: 네. 저희가 이제 자상한 상자를 지금 계속 한 3-4년째 발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갈수록 이렇게 그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로 그 기업들도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그 물건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또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봉사하시는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이 의미를 아시고 저희 자주 모임에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요 날만은 기억하고 있다가 신청을 하셔서 나는 봉사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7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그 패키징을 해서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너무 잘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시청각 장애 아동 부모님은 이렇게 물건을 딱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예, 그 선물을 보내는 분도 기분이 좋고요.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또 캠페인의 그 취지대로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 새롭게 발굴이 되고 한번 받으면 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궁금한 게 그 안에는 어떤 물품들이
1: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주로 쓰시는 세제라든가 또는 샴푸라든가 또는 화장품 그다음에 또 아주 그 좋은 가방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가방이 들어갔는데 그 보통 시중에서는 한 10만 원 넘는 그런 가방인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 답을 주시기를 자기가 마침 가방이 필요해서 가방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번 자상한 상자 패키지에 가방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너무 잘 쓰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기뻐요. 근데 사실은 이 자상한 상자 하는 그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이 물류창고에 후원 물품을 받는 물류창고에 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0: 더우시겠군요.
1: 네. 근데 엄청 더워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비가 왔고요. 근데 비 오는데도 천막치고 이제 했고 올해는 너무 더워가지고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날은 우리가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답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요. 또 이 자상한 상자가 정말 의미 있는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한테는 아직 발굴이 안 된 그런 분들도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 지인들이 소개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니까 저희가 신규 시청각 장애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0: 자, 오늘은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의 의미와 헬렌 켈러 센터의 자상한 상자 활동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존박의 이상한 사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돌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네, 발달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돌발 행동은 참 많거든요. 그중에서 학교 수업 중 어려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행동이 지속해서 우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 상담에서도 아이가 발달장애인데 학교에만 가면 울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합반 특수선생님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계속 우는데 제어가 안 되니까 더 이상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신 거죠. 아이의 어머니가 왜 우리 아이가 특수반에만 가면

0: 같은데요.
1: 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지 1학년에 입학한 지뭐 고작 두 달 된 아이인데 울어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마나 이제 절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이실까요?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져서 아이가 학교에 가면 특히 특수반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국어 수학을 배우는데 반드시 한글 쓰기 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게 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은 책상에 앉아서 국어 수학 책을 보니까 당연히 하기 싫을 것이고 그 표현을 우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셨고 그것에 대해 담임 선생님께 의논을 드렸더니 학교에서는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반드시 초등학교 1학년은 발달장애 학생이라도 국어, 한글, 읽기, 쓰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전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왜 국어책 읽기를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더 재밌고 편안한 수업은 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문의를 드렸지만 한 반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있고 국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목이라며 이 아이만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0: 초등학교 1학년은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말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에는 엄연히 개별화 교육과정이 이제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에는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상황적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반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한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어려움도 크실 것이란 짐작이 돼요.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 반드시 1학년은 뭐 앉아서 국어책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0: 예.
1: 글을 읽는 것이 목표라면 뭐 교실 바닥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읽을거리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무엇이 싫은지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자세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예, 학생 개개인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의 경우도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아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줄여주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해보면요. 비장애 학생이고 마음이 많이 여린 남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입학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매일 밤 울고 아침에도 울고 엄마가 이제 가족들의 애를 태우게 됩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가기 싫었을까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었던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우선 학교 생활에서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기, 만들기, 뭐 종이 접기 이런 손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소근육 발달이 좀 느린 편이고 그런 활동을 싫어해서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학교니까 다른 아이들이 할 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러한 손으로 하는 활동이 힘들고 싫기는 한데 이것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아이가 밤마다 또 아침마다 울게 하고 뭐 학교에 가기 싫어하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해요.
0: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특정 활동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었던 건 아니군요. 그런데 아이는 왜 학교에 가기가 싫었을까요?
1: 아이가 잘하지 못하고 하기도 싫어하는 뭐 손으로 만들고 그리는 활동을 해서 학교에 가기 싫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적하시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아이의 이런 활동이 좀 부족해 보이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누구야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지적을 아이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거죠. 선생님은 아이를 혼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아이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엇이 학교를 가기 싫게 만든 원인인지 상담하면서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이 학생의 엄마는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지적하지 않는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담임선생님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아이를 직접 지적하기보다 아이의 양 옆에 오지랖이 좀 많고 넓고 친구들에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활동을 잘하는 아이를 앉혀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적은 싫어도 아이가 평소 친구들이 자기를 돕는 것을 또 즐거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던 거죠.
0: 학교를 좋아하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1: 선생님의 지적이 사라지니까 아이는 불안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모든 수업 활동에서 편안함을

0: 있습니다. 학교가 당연히 본인이 부족하거나 싫어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가 뭐 너무 재밌어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학교가 너무 싫어서 매일 밤 매일 아침마다 울며 가기 싫어하는 곳은 아니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아이의 마음을 들여주려는 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특수 선생님이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선 필요해요. 아이들은 사실 이유 없이 화내고 짜증내고 울기보다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거든요. 이 학생의 경우에도 아이는 분명히 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학교가 싫어서 우는 것이라는 건 사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고요. 정말 매일 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고 아이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려는 노력. 그 노력을 특수선생님과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파악하려고 해야 아이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과 학교 그리고 아이의 가정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와 선생님, 학교, 이 아이는 한 팀이거든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 선생님은 아이를 이해하고 최대한 개인의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학교에서 자주 우는 발달장애 학생의 어려움과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7월의 절반을 지나면서 맞게 된 이 선물 같은 연휴의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자는 이야기를 계속해볼까 합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시간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우리 하루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수면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1: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잠자는 전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일주기 리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몸에는 주기나 리듬들이 있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단순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이루어지는 호흡수, 또 정자 난자의 배란 주기, 여성의 생리 주기, 임신 기간, 또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서 생기는 이 수축기와 이완기의 그 혈압들, 또 칼륨과 나트륨의 펌프 작용들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매일 매순간 인체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감사하면서 살아가든 아니면 모르고 지나치든 마치 이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에 의해 연주를 하듯이 체내에서는 다양한 생리작용들이 이 분출을 다투면서 진행이 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신체의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은 이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신체 시계를 말하는데요. 이 신체 시계는 낮과 밤의 변화에 맞추어서 몸의 여러 기능들을 일정한 리듬으로 조절합니다. 이 일주기 리듬이 조절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면과 이 각성인데요. 밤에는 잠이 오게 하고 낮에는 깨어있게 하고 둘째는 호르몬 분비예요. 밤에는 이제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증가되고 낮에는 깨어있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셋째는 체온이잖아요. 체온이 새벽에는 좀 낮게 또 낮에는 올라가고 이러한 작용들이 벌어지고요. 또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도 밤에는 낮아지고 또 소화와 이 신진대사로 식사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기에서도 이 그 하루의 리듬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0: 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일정한 주기와 리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주기 리듬이 어떻게 조절될까요? 우리 몸의 이 주시계는 뇌의 시교차상액에 있는데요. 이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여서 몸 전체의 생체 시계를 맞춥니다. 그 시각교차상액은 뇌의 중심부에 있는 이 시상하부 쪽에 그 시신경이 교차하는 그 영역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시교차상액은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 또 한 2만 개의 뉴런을 통해 가지고 그 신경과 호르몬의 활동을 조절하고 있고 인간의 24시간 주기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발생을 시키고 조절하기도 하죠. 아침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몸이 깨어나고 밤에 어두워지면 이렇게 멜라토닌이 늘어나서 잠이 오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셨을 때 이 시차가 바뀌어서 이렇게 제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0: 예.
1: 그래서 외국에 이제 가셔서 시차를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착하시자마자 햇볕을 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들어온 그 빛이 이 일주기 리듬을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거든요.
0: 예.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일주기 리듬이 깨지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낮 동안에는 피로와 졸림도 오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면역력도 저하가 되게 되죠.
0: 예.
1: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또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그 의사협회인 APA 그 2013년도 발표에 따르면은요, 수면 부족은 자아 혼란이나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그 DSM-5라고 하는 이 정신질환 진단 그 통계 편람에 의해 가지고 수면 장애라고 진단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1983년도 그 와이츠만이라고 하는 이 연구자가 특별히 그 야간 교대를 하는 자급자들에게 있어서 수면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에 김용규 연구팀에 의해 가지고 이 저녁에 근무하는 이 야간 교대자들 중에 많게는 15%가 소화성 궤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0: 예.
1: 이는 야간 근무 후에 이제 소음과 이 생리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진 이유이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식사나 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그 패턴이 깨지기 때문이겠죠.
0: 예.
1: 그래서 여러 학술 논문들과 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 작업자들의 그 발암 가능성의 높은 그 원인 하나로 이 야간 근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뇌의 손과체에서 분비되는 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의 생성이 억제되게 되거든요.
0: 예.
1: 이 멜라토닌은 천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낮과 밤의 길이를 감지해가지고 우리 몸의 그 24시간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데, 이 수면 유도와 황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이제 다른 또 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증가가 되게 되고, 특별히 이런 것들은 그 유방의 조직을 변화시켜서 유방암 발생 요인으로까지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0: 결국 질병이 생기는 과정도 이런 변화들이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나한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7-8시간을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드시고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0: 예.
1: 정말 몇백만 원짜리 보약을 사 먹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돈을 쓰시기 전에 먼저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고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죠. 아주 쉬운 건데요. 근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 둘째는 아침에 적어도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을 10분 이상, 20, 30분 가지라고 권합니다. 셋째는 밤에는 스마트폰을 줄이고 또 밝은 조명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넷째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운동하라는 것. 다섯째는 늦은 시간에 커피나 이 카페인이 포함된 것과 과음을 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 리듬은 정말 우리 몸이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잘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생체 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일주기 리듬을 잘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잠자는 시간을 정말 계획을 꼭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내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나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오늘 전해주신 내용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겠습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행 계획 세우면서 어디로 떠날지 정말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네. 많으시겠죠?
2: 네. 더위를 피해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하신 분들 중에서요. 네, 휴가철엔 사람들이 다들 떠나서 도심이 텅 빈 느낌이고요. 또 그럼에도 집에 머물거나 도심에서 조용하게 있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1: 예. 자, 먼저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휴가 시즌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2: 네, 전략적으로 휴가 시즌을 피해서요 여행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유명 장소는 장애인 객실이 있어도 없다고 하는 곳도 많고요. 또 문턱 없는 식당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또 반겨주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극성수기를 피해서 가야 돈 쓰며 손님 대접받을 수 있거든요.
1: 예, 아직도 장애인 여행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더 필요하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하고 있지만요. 더러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분들이 더 많아서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긍정적인

0: 생각을 가지고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어딘가요?
1: 네, 오늘 무장애 여행지는요. 서울의 신상 여행지입니다. 더위를 피해 한가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인데요. 게다가 서울이니까 저상버스 타고 가도 되고 장애인 콜택시 타고 가도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무장애 여행지로 딱 좋은 곳입니다.
0: 서울에 새로운 무장애 여행지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1: 네, 바로 남산자락에 새로 생긴 서울숲정원인데요. 서울숲정원 여행을 하시려면 가벼운 마음과 물 한 병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서울역 4번 출구로 나와서요. 한 50m쯤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에서 402번이나 405번 저성버스를 타고 남산 야외 식물원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0: 남산에 무장애 여행지가 새로 생겼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요즘 새로 개방하는 여행지는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휠체어 등 보장구 이용하는 여행객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요. 남산에 새로 문 연 서울숲 정원도 무장애 여행지라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0: 예, 남산의 서울숲 정원 궁금해지는데요.
1: 네, 서울숲 정원은요 지난달 27일에 개방했는데요. 특히 전국의 명품 숲을 작게 만들어서 테마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재밌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반려견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0: 예, 무장애 여행지면 모두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인 거죠?
1: 네, 그렇죠. 네, 숲 정원 입구에 올라가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영지원이고 또 오른쪽은 지당원 방향입니다. 전 오른쪽부터 영지원 방향부터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바닥에도 이정표가 있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당원으로 가는 길은 깊은 숲속길인데요. 이곳은요 개구리들이 사는 작은 연못이 있는 곳입니다.
0: 개구리가 살 정도면 생태계가 정말 잘 보존이 돼 있는 곳이군요. 말 그대로 도심의 허파 같은 공간일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곳인데요. 남산에 양서류가 산다는 것이 숲 환경이 좋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0: 예.
1: 네, 참개구리, 산개구리 등 다양한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또 개구리밥 식물도 있어서요. 개구리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소문이 날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죠. 남산에는요. 수많은 산책로와 샛길이 있지만요. 제 눈엔 한국 숲정원이 가장 예뻐 보였습니다. 한국 숲정원은요. 전 구간 맨발로 걸을 수도 있는데요. 곳곳에 또 발을 닦을 수 있는 세족시설도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오솔길 좌우로는요. 수많은 화초와 야생화가 있고요. 또 평지길과 대극길이 이어지면서 휠체어 타고 보행하기 아주 편리했습니다. 또 길 중간중간 쉼터도 아주 잘 마련돼 있어서요.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0: 예,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런 근사한 숲이 있다니 서울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데요.
1: 네, 맞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큰 행운인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시냇물도 졸졸졸졸 흐르고요. 또 시냇물에 다양한 생물도 살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시냇물 소리만으로도 도심의 더위를 식혀주는데 충분하겠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요. 도심의 소음도 숲 정원이 막아주는 것 같았는데요. 숲에 들어가면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풀벌레 소리, 또 바람 소리만이 숲의 주인으로 느껴지고요. 숲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손님이어서 조용히 발자국 소리만 남기고 산책 갈 수 있어서 힐링이 되는 시간입니다.
0: 예, 다음은 또 어떤 정원으로 가볼까요?
1: 네, 조그만한 다리를 건너면 이기원입니다. 이기원은요, 이름 그대로 곳곳에 푸른 이끼가 있는데요. 이곳은요, 수시로 물을 뿌려주어 공기마저 촉촉한 구간입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한적하고 조용한데요. 북적이는 도심의 숨구멍이 되는 곳입니다.
0: 예, 뭐 책 한 권 가지고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자, 이번엔 어느 정원으로 가볼까요?
1: 네, 이번 정원은요. 솔수원입니다. 솔수원은요. 울진에 있는 금강 소나무 숲을 테마로 만든 곳인데요. 이름 그대로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예쁜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황토로 만든 오솔길이 길게 있어서요. 맨발로 걸을 수 있는데요. 맨발로 걷는 길은 어신길이라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주변의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길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요. 정원 바로 아래에 남산 순환로가 있지만요. 소음은 잘 안 들렸습니다.
0: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애국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이번에는요. 지당원입니다. 지당원은요. 담양에 있는 중록원과 소세원을 테마로 만들었는데요. 안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멋진 정자가 있습니다. 네, 이 정원은요, 특이하게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지붕 안쪽으로는 하얀 천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고요. 또 숲 정원의 가장 멋진 사진 명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정자 주변은요, 대나무 숲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런데 휠체어 탄 장애인은요, 정자 앞에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0: 계단이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군요.
1: 네, 저도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했는데요. 정자 주변으로 배나무가 또 빼곡해서요, 대나무 숲은 중림원이라고 합니다. 중림원은 담양의 대나무의 숲을 테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나무가 더 울창해지면 담양 못지 않는 그런 정원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0: 예, 다양한 숲길을 지나서 또 다른 숲길 어디로 가셨나요?
1: 네, 이번에는요, 영지원으로 갔습니다. 영지원은요, 연목과 배럭나무가 유명한 담양의 명옥원을 테마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깔끔하고 근사한 정원입니다. 명옥원은 여름에 배럭나무 꽃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진작가들의 출사 장소로도 사랑받는 곳인데요. 이곳 영지원도 명옥원처럼 배럭나무 꽃을 볼 수 있는 날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또 영지원 맞은편에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전망대는 남산마루라고 합니다. 남산마루는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을 테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예, 전국의 소문난 정원은 정말 남산에 다 모였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영지원에서 남산 산책로 코스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남산 하늘길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조금 올라가면요, 아주 비밀스러운 쉼터도 있고요. 조금 걸어 올라가면 남산의 남측 포토 아일랜드 전망대가 나옵니다. 남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중 한 곳인데요. 아래쪽으로는 이태원과 후암동이 아주 잘 보이고요. 또 한강도 잘 보입니다. 또 오른쪽에는요, 남산타워와 함께 사진 찍기 딱 좋은 포토존입니다.
0: 예, 오늘 안내해 주신 곳 접근성은 모두 괜찮은 곳이죠?
1: 네, 무장애 관광지라서 접근성 아주 괜찮고요. 중간중간 장애인 화장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요, 서울 장코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0: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도 알찬 여행 정보 잘 들었습니다. 남산 자락에 새로 생긴 서울숲정원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건모의 미안해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연휴죠. 진작 여행 계획 세워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헌절 조금 더 특별하죠. 바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뒤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켜왔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휴일이 늘어나자 전체 공휴일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때 뭐 사실 모두가 아쉬워했죠. 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다시 공휴일이 됐을까요? 제헌절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이 됐는데요. 그저 하루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지만 그것보단 우리가 지켜온 약속과 또 가치가 담긴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7월 17일 제헌절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백예린이 부릅니다. 스퀘어.

0: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작곡가 진동주입니다. 저는 사실 뭐 교직 생활을 41년 하고 퇴직했는데요.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안과에 갔더니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6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지더니 한 2009년이던가 그때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잘 버티면서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곡, 그러니까 1991년부터 작곡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또 많이 하게 된 것은 이수인 선생님이라고 작곡을 배우면서 가곡도 작곡하게 되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작곡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전체 곡수는 한 200여 곡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일단 발표된 곡은 130 30곡 되고요. 학교 교과를 한 40여 개 작곡한 게 보람입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제가 이제 뭐 나이도 그렇고 신체적인 이런 결함도 더 나빠지고 있어요. 작곡은 어렵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악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만의 악보를 만들어서 곡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정말 1년에 한두 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1: 시각장애인 작곡가 진동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교직에 있었는데 퇴직할 무렵 녹내장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고요. 쉽진 않지만 그 전부터 하던 작곡을 계속하고 있는데 학교 교과를 40여 곡 작곡한 게 보람이라고 하셨어요. 와... 교과를 40여 곡. 야, 혹시 제가 다닌 학교에 교과가 포함된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교과가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있을 수도 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작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멈추시면 안 됩니다. 멈추면 거기서 끝이에요. 네, 앞으로 만들어갈 또 다른 음악들이 누군가에게 아주 오래 기억되는 특별한 곡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사과가 있거든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정승환이 부르는 너였다면, K씨가 부르는 그때가 좋았어.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Let's go music.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씨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1: 벌써 10년 됐습니다.
0: 네. 근데 궁금한 게 음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좀 욕심이 생겨서 나도 내 이름으로 곡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는 사람도 많으실 텐데.
1: 그게 이쯤 되니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취미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도 그 아는 분에게 피아노로 작곡하는 법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다.
1: 네, 언젠가는. 네.
0: 앨범도 내시고 노래도 좀 하세요?
1: 노래는 잘 못해서 그냥 요즘 멜로디 만들고 반주하고 이런 거 배우니까 확실히 좀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이 더 풍성하게 들리더라고요.
0: 내가 이제 그쪽에 그렇구나. 혹시 나중에 가수 필요하면 네. 주변에 있으니까.
1: 남성 보컬 필요할 때.
0: 네, 남성 보컬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0: 자, 오늘 어떤 곡 들어보나요?
1: 네, 이제 곧 진짜 여름 휴가들 많이들 떠나실
0: 많이
1: 텐데.
0: 가시죠.
1: 뭐 산이냐 바다냐 좀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름엔 바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바닷가에 어울리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0: 아, 좋네요. 네.
1: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장르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요트록이라는 장르의 음악들로만 골라봤어요.
0: 요트록? 요트로? 네. 예.
1: 이름처럼 이 요트가 배 종류잖아요. 이 배, 바닷가에서 듣기 좋은 곡들이고요. 이 요트록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 해변 쪽에서 유행했던 음악인데요.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그런 해변가를 상상하면서 듣기 좋은 좀 편안하고 느긋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0: 네. 이게 얘기만 들어도 벌써 머릿속에 이제 그 풍경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은데 네. 첫 곡이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요트록 특집으로 꾸며본 오늘 첫 곡은 요트록의 뿌리이자 좀 교과서 같은 곡 가수로 불리는 스틸리댄의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과서는 아니었나 봐요. 스탠 성함이 스틸리댄. 네. 누구신가요?
1: 스틸리댄이 이제 2인조 그룹인데요. 네. 월터 베커랑 도널드 페이건 이 두 명의 음악 천재가 이끈 그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0: 아,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1: 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그룹, 밴드라고 하면 그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합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만 스틸리댄의 녹음 스튜디오 모습은 조금 달랐다고 해요. 이제 두 사람이 워낙 음악에 일가견이 있어서 네네. 머릿속에 이제 완벽하게 설계해둔 악보를 그려놓고 이걸 연주해줄 이제 당대 최고의 세션 연주자들을 스튜디오로 불러서 녹음을 했는데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얻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까지 연주를 시켜서 오죽하면 이제 당대 최고 연주자들이 스틸리댄의 녹음실에 들어가는 게 마치 시험대에 오르는 것처럼 긴장되고 떨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래도

0: 있습니다. 이 스틸리덴의 지독하리만치 그 완벽주의가 좀 나른하고 여유로운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런 명곡인데요. 바닷가에 누워서 한 손으로는 시원한 음료를 즐기면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인데 또 귀 기울여서 보다 보면 연주 하나하나가 좀 치밀하게 계산돼 배치된 그런 곡입니다. 약간 정교한 음악이 주는 여유로움이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그러네요. 드는데요. 네. 이 어떤 록음악이 가진 그런 거친 에너지 대신에 이 재즈의 조금 더 치밀한 화성악이나 펑크 장르가 가진 어떤 그루브 또 팝 음악이 가진 그 매끄러운 멜로디를 이제 완벽한 비율로 조합해낸 게 요트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좀 어렵다. 네.
0: 네. 오늘 이어서 이제 요트록 음악들 계속 들어보시게 될 텐데 그 음악들의 좀 교본 같은 역할을 한 그 고급스럽고 매끄러운 스틸리덴의 소리에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스틸리덴의 헤이 19.

0: 저는 처음 듣고 우아했어요. 너무 네. 세련돼가지고.
1: 진짜요?
0: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 언제 나온 음악이냐고.
1: 근데 요트록이라고 불리는 음악들 들어보시면 귀가 이제 번쩍 뜨이는 이유가 당시에 이 연주자들 그리고 녹음하는 프로듀서들이 다 너무 실력자여서 이야. 너무 소리가 좋습니다.
0: 네, 진짜 뭔가 네, 완벽하면서도

0: 여유롭다. 신기하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1980년에 이제 그래미를 휩쓸면서 어떻게 보면 로트 록 시대의 정점을 선언한 곡인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라는 곡입니다. 사실 두비 브라더스는 원래 조금 투박한 록을 하던 팀이었는데요. 1975년에 이제 메인 보컬이 건강 악화로 쓰러지면서 이제 위기를 맞게 돼요. 근데 이때 구원투수로 마이클 맥도널드라는 보컬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마이클 맥도널드의 보컬 그리고 또 그가 가진 그런 음악 세계가 이제 팀의 음악적인 그런 정체성까지 바꿔놓으면서 원래는 좀 거친 록밴드였던 두비 브라더스를 세련된 요트록의 전설로 또 재탄생시켰습니다.
0: 오, 보컬이.
1: 네. 예. 그리고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두비 브라더스의 이 구원투수 마이클 맥도널드의 성공 뒤에 있었던 팀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클 맥도널드가 이제 배고픈 무명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이때 너무 가난해서 공연이 잡혔는데도 이제 같이 연주해줄 세션 연주자를 섭외할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공짜로 연주를 해주겠다고 고등학생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0: 먼저요?
1: 네. 예. 바로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음악 들어볼 밴드 토토 멤버들인데요. 이 마이클 맥도널드랑 토토가 이제 이때부터 인연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요트록의 전성기를 또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 공짜로 연주해주던 이 토토 멤버들은 이후에는 이제 정말 마이클 잭슨부터 뭐 당대의 최고의 와. 음악가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은 최고의 연주자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0: 워낙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었네.
1: 네. 그래서 오늘은 토토의 로산나라는 곡 듣겠습니다.
0: 네.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 토토의 로산나 이어서 들어보시죠.

0: 전 진짜 계속 우아우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막 퀸 이런 그룹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1: 맞아요. 진짜. 시대가 비슷해가지고.
0: 아 그래요? 네. 신기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진짜 좀 시원한 느낌?
1: 네.
0: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너무 좋죠? 유튜브의 네. 매력에 이제 빠지고 계시죠?
0: 아, 이미 빠졌어요. 유튜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음 곡도 어떤 곡인가요?
1: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보컬리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임재범의 음악입니다. 이제 로컬을 그만두고 이제 솔로로 데뷔한 임재범이 이제 뜻밖의 변신을 또 선보였었어요. 요트록에서 영향을 받은 좀 부드럽고 그런 세련된 느낌의 이 밤이 지나면
0: 나.
1: 네, 이 곡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을 들으면 이전의 임재범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색다른 모습이 느껴집니다.
0: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예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제가 생각하는 임재범은 이때부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사실 그 전에 임재범은 완전 하드락 로커였다면서요?
1: 맞습니다. 아마 대중분들이 기억하시는 임재범은 여기부터 시작일 텐데.
0: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1: 네, 이 곡이 이제 또 미국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서 유행하던 그 요트록을 조금 한국적인 정서로 잘 풀어낸 곡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요트록이랑 연결지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자, 진짜 몰랐고요. 한 곡 더 이어서 들어볼까요?
1: 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90년대 한국 가요계를 좀 가장 모던한 도심의 분위기로 가장 잘 표현해
0: 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 것 같은데.
1: 네, 김현철의 왜 그래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지금 안 그래도 출근길에 듣고 왔는데.
1: 아 정말요? 네. 이럴 수가.
0: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습니다.
1: 아, 그 엄선된 플레이리스트에. 네. 아, 네. 선곡을 좀 잘한 것 같네요. 사실 김현철이 재즈랑 가요를 이제 잘 배합한 일명 시티팝으로 불리는 그렇죠. 그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사실 시티팝에 영향을 준 음악이 요트록 장르이기 때문에 이 김현철의 노래에서는 이런 요트록의 영향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들어보시죠.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김현철의 왜 그래 이어서 들을게요.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코뮤직. 오늘은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해변가에서 듣기 좋은 요트록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요트 타보신 적 있나요?
1: 네, 한번 타봤습니다. 부산에서.
0: 저도 부산에서. 네. 광안리?
1: 맞아요. 거기가 그 요트 정박되어 있는
0: 그 해운대 요트 정박장에서 출발해서 광안대교 밑에 왔다가 다시 갔군요.
1: 그 코스입니다.
0: 저랑 같은 코스. 네. 아 진짜 딱 그 느낌이 나요. 네. 너무 좋네요. 예, 다음 곡. 그, 네. 예, 또 이어주세요. 네.
1: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요트록 장르가 흥하던 그 시기랑 비슷하게 한국에서 1984년에 윤수일 밴드가 발표한 아름다워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이 곡은 진짜 요트록의 어떤 정수에 해당하는 곡인데요. 해변에서의 그런 황홀한 순간을 담고 있는 가사뿐만이 아니라 키보드나 베이스 그리고 기타가 만들어나가는 이런 리듬감 역시도 바닷가에서 정말 춤추고 싶게 만드는 그런 네. 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아파트를 부르던 윤수일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요트록도 만들 수가 있을까? 이제 정말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가진 음악가구나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장필순의 점점 더라는 곡인데요. 이 89년도에 그 장필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재즈의 영향을 받은 그 요트락 시티팝의 선주주자인 김현철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는 김현철의 색깔, 그 요트록의 성격이 전주부터 물씬 풍겨져 나오고요. 요트록의 형제 자매의 장르가 소프트록이라는 장르인 만큼 좀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소리들이 특징이거든요. 여기에 장필순의 그 공기 반 소리 반 부드러운 어머. 목소리가 더해져서 이 점점 더라는 곡을 들으면은 너무 가볍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여름 밤에 해변에서 들으면 좋을 곡이 아닌가 추천드립니다.
0: 네. 자, 어떻게 보면 극찬을 해주셨는데 더 기대가 됩니다.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장필순의 점점 더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자, 오늘은 해변가에서 한가로이 듣기 좋은 요트로 감상해봤는데요. 앞으로 이거 요트로 이거 좀 아는 척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누구의 네. 어떤 곡인가요?
1: 마지막 곡은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Love 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요트록은 이 요트록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다 해서 어덜트 오리엔티드 록 줄여서 AOR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는데요. 네.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어서 그런지 이제 미국 라디오에서 저녁에 흘러나올 법한 그런 사랑을 주제로 한 세련된 곡들이 많아요. 이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0: For Love이라는 바로 이 곡은 진짜 어른들을 위한 도시의 사랑 노래에 걸맞는 그런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on't Do For Love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영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성수영 지음, 성우 정세연 읽음. 솔베르그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만 물감과 캔버스로 향했습니다. 솔베르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1: 저 화가가 되고 싶어요.
0: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 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돈만 벌어야 했는데 넌 굳이 그 불확실하고 가난한 길을 가겠다고? 절대 안 된다.
0: 하지만 솔베르그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다만 그냥 화가는 안 된다. 간판을 그리고 건물을 장식하는 공방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 기술이 있어야 밥을 굶지 않는다.
0: 솔베르그는 아버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는 없는 법. 그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실하게 그림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솔베르그는 붓을 다루는 기술, 색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삶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됐습니다. 동료들이 일을 마치고 놀러가는 시간, 솔베르그는 예술학교로 향해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4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솔베르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3: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0: 고요하지만 확신에 찬 아들의 눈. 말릴 수 없겠구나.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2: 그래, 해보거라.
0: 그렇게 21살의 솔베르그는 아버지가 마련해둔 삶의 지도를 던져버리고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4: 오디오북!
0: 단 하나의 영원한 풍경. 이제 솔베르그는 마음껏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노르웨이 예술가들을 찾아가 그림을 배웠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떠나 그곳의 미술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유럽 미술의 흐름도 접했습니다. 그가 특히 마음에 들어했던 건 아름다운 그림 속에 삶의 의미를 숨겨놓은 상징주의 작품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솔베르그가 발표한 작품 저녁노을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솔베르그는 정부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불과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망한 화가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찬사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솔베르그의 마음속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술가의 삶을 어디에 불태워야 할 것인지, 평생에 걸쳐 그리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답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론단의 산. 문명에서 동떨어진 거칠고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솔베르그는 스키를 타고 홀로 설원을 나아갔습니다. 주변에 쌓인 눈 덕분에 온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와 포드득거리는 눈소리,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시간이 지나면서 빛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의 색깔. 감각은 전에 없었을 정도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덕분에 솔베르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침내 밤이 찾아왔습니다.

0: 땅과 하늘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달빛과 별빛을 머금은 눈 덮인 산들이 온 세상을 푸른 빛으로 몰들인 순간,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그 영원의 풍경 앞에서 솔베르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 그 풍경을 오래 볼수록 나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나는 불안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갑자기 넘어간 것 같았다.
0: 솔베르그는 단순히 경외감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풍경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한한 우주 속 영원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지, 하지만 그 거대한 흐름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려내야 할 풍경은 그렇게 솔베르그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다행히 솔베르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그에게는 평생의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동료 화가의 소개로 만난 릴리 헨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내가 된 헨눔은 남편이 겪는 창작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줬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든든하게 꾸려나갔습니다. 덕분에 솔베르그는 마음속 영원의 풍경을 그려내는 일에 본격적으로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0: KBS 오디오북 15년간의 여행. 산을 그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솔베르그는 생각했습니다. 먼저 산을 속속들이 알아야 해. 그래서 그는 가장 직관적이고 순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그 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죠. 솔베르그는 아내와 함께 론단의 산기슭 마을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을 관찰하고 그 풍경을 그렸습니다. 수많은 습작이 만들어졌다가 버려졌습니다. 목탄, 크레용, 수채화, 유화. 솔베르그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침묵했고, 그날 밤 느낀 전율은 캔버스 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솔베르그에게는 산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년 후, 솔베르그 부부가 광산 도시인 뢰로스로 이사한 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뢰로스는 론다 내의 대자연과는 대조적으로 삶과 노동, 죽음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찾기 딱 좋은 곳이었죠. 하지만 뢰로스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해, 솔베르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는 교회 묘지를 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1: 뢰로스 교회는 이상한 건물이다. 그것은 산자들의 집과 죽은 자들의 집 사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경계선이 돼 서 있다.
0: 그 모습을 그리며 솔베르그는 삶과 죽음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0: KBS 오디오 포... 어.
1: 최고의 클립
2: 경제적인 어려움도 솔베르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이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영원한 풍경을 그리려는 작가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지만 이는 솔베르그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05년 아들이 태어난 건 그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췄습니다. 솔베르그가 겪은 이 모든 희로애락은 그의 그림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깊어진 눈으로 론다네의 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년 전 그는 단순히 신비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감동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과 죽음, 고난과 탄생을 모두 겪은 성숙한 인간이 됐습니다. 마침내 솔베르그는 최종 작업에 착수합니다. 10대 때 일하며 배운 얇은 물감층을 수없이 쌓아 올리는 장식화가 특유의 글레이징 기법. 삶의 깊이가 빚어낸 인내심과 신중함. 그간 축적한 경험과 실력. 그 모든 것을 담아 쌓아 올리는 붓질 한 겹 한 겹은 솔베르그가 살아낸 하루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솔베르그는 전경에 나무들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은 마치 바깥세상과 풍경을 가르는 무대의 커튼처럼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그는 사랑의 행성인 금성을 띄웠습니다. 이 기나긴 작업을 가능하게 한 아내에게 바치는 감사였습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푸른 빛은 더 이상 그날 밤 눈으로 본 색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새롭게 맞이했던 한 사람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깊고 투명한 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솔베르그의 나이는 어느덧 45살. 처음 산의 풍경을 그리기로 마음먹은 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림에 담은 노르웨이의 영혼. 그림은 공개되자마자 노르웨이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밖에는 솔베르그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 유럽 미술계는 혁명과 파괴, 재창조의 용광로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피카소가 입체주의로 형태를 해체하고 있었고 같은 나라의 뭉크도 인간 내면의 불안을 절규하듯 토해내며 표현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건 언제나 새롭고 화제가 되는 일을 한 사람들. 하지만 솔베르그의 작품은 주목받기에는 너무 수수했고 기존 미술의 규칙을 파괴하는 파격도 없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그림을 좋다고 칭찬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도 솔베르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935년 6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주변의 풍경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우리가 솔베르그라는 이름을 몰랐던 이유,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피카

피카소, 뭉크 작품과 달리 솔베르그의 그림값은 그 10분의 1 수준인 수십억 원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새로움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연구 성과로 학계를 뒤흔들고 특허로 떼돈을 버는 스타 교수가 있습니다. 화가로 치면 피카소나 뭉크입니다. 반면 오랫동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며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참된 스승들이 있습니다. 솔베르그가 그렇습니다. 물론 전자도 세상에 기여하는 위대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솔베르그의 삶은 혁명을 일으키는 영웅의 서사가 아닙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웃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솔베르그의 그림은 모든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창밖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에는 자신들의 영혼이 머무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인들은 솔베르그의 그림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의 가장 강력하고 유서 깊은 힘, 공감과 위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수영 작가의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성수영 작가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를 거쳐 현재 문화부에서 미술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문화재에 관해 연재 중인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은 고정 구독자 수 8만 7천 명을 넘기며 국내 문화예술 분야 최고의 인기 칼럼으로 손꼽힙니다. 다채로운 빛깔로 선보이는 화가 23인의 인생과 명화 이야기.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지금까지 성우 정세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반복해서 그려본 적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고 싶은 길, 고백의 순간, 그리고 5월의 장미가 활짝 핀 날의 결혼식, 하얀 드레스를 입고 키스를 받는 날.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까? 아니, 최고의 순간은 남겨두기로 한다. 인생은 알 수 없고 그 길을 함께 갈 누군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0: 일어났어?
1: 너 괜찮은 거야? 너 괜찮아?
2: 그럼 이렇게 뜨끈한 국 한 그릇을 들 것을.
1: 엄마! 아니, 앉았어. 밤새 기다렸는데.
2: 왔더니 이미 깊이 잠들었던데?
1: 이제 지수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열은 내렸어? 아, 밤새 피아노 소리가 들렸는데 나 꿈인 줄 알았어.
0: 꿈 아니었을 거야. 너무 배가 고파 잠에서 깼는데.
2: 나도 꿈인 줄 알았다. 우리 집에 이런 피아노가 언제 있었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옛날 생각나서 한 곡 쳐봤지?
1: 엄마가 피아노를?
2: 나도 칠 수 있는 곡이 한두 곡은 있지. 고양이 춤, 젓가락, 행진곡,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0: 여기 곧 문 닫는다고 해서요. 그 전에 꼭 같이 와보고 싶었어요.
1: 분위기 좋은데요? 이런데 좋아하세요?
0: 머릿속이 복잡한데 정리가 안 될 때, 좀 조용히 있고 싶은 날 혼자 와 있었어요. 인성 씨 처음 와봐요?
1: 이런데 오는 게 저한텐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0: 사실은 저도 그래요. 월급 받는 날 엄마한테 생활비 갖다 드리기 전에 와보는 저한테 주는 작은 사치였어요.
1: 작은 사치요? 그 말 좋네요.
0: 가끔 여기서 음악 듣는 내 또래 청년들 보면서 아, 저 중에 내 짝이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영영 그 짝을 못 찾을 것 같아 독신주의를 선언하기도 했었어요.
1: 독신주의.
0: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1: 저 취직해야죠. 예, 신문사나 뭐 그런. 전 아직 준비된 게 없어요. 그때까진 연수 씨,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0: 아니요.
1: 예?
0: 전 지금 이 모습도 충분한데요? 둘 다 성인이고 미래가 있는데 뭘 더 기다려야 돼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1: 아니, 전혀요! 아닙니다! 제 마음은 누구보다 연수씨가 잘 아시잖아요.
0: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말로 해야 더 분명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1: 연수씨!

0: 그 고학생 말이냐? 그 회장님 집에서 살던?
1: 네, 그 집 선생님이요.
0: 아휴, 차라리 회장 댁 손자를 잡았어야지.
1: 언니는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0: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라고 전부터 말했잖니.
1: 네, 알아요. 여자 팔자 고치려면 결혼을 잘해야 한다. 이 말씀도 매번 하셨어요.
0: 그래! 그 가난한 대학생과 하는 결혼이라면 난 한 푼도 대줄 수 없다.
1: 여자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면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나요? 고모님은 그러셨나 봐요. 언니 생각은 확고하던데요. 두 성인이 만나 할 수 있는 만큼 애쓰며 살면 된다고.
0: 뭐?
1: 어떻게 20대의 남녀가 가진 게 많을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고모님. 그렇다고 부모나 돈 있는 친척의 지원을 받는 거야말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1: 철없는 것들.
0: 뭐 고모님 보시기엔 철없어 보일지 몰라도 성인이에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1: 더 쉬운 길이 있잖니?
0: 더 쉬운 길은 재미없어서 싫어요.
1: 그래! 은수 넌 재미있게 살아라!
0: 네! 그럴 거예요!

0: 엄마.
1: 어떻게 해요?
0: 여기 계실 줄 몰랐어요. 시혜점 갔더니 누가 말해줘서요.
1: 참 다행이지. 현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가슴 아프게 할 때 혼자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0: 엄마한텐 그곳이 성당이었네요.
1: 사는 동안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바로 도움을 요청하면 견뎌낼 수 있잖니.
0: 저는 수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만의 공간, 엄마가 꾸려나가는 가게.
1: 수혜점이야 생활방편이기도 하지만 동네 이웃들이 모이는 곳이잖니. 그곳에서 온갖 말들이 오고 가도 난 하나도 못 들은 걸로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 속이 편하지만은 않지.
0: 듣고 보니 그렇네. 다 엄마를 좋아해서 엄마 옷을 입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1: 응?
0: 나 잘 살 수 있을까?
1: 사람 보고 사는 거야. 사람 보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찾잖아.
0: 아, 엄마. 나도 엄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 응?
0: 자신 없어.
1: 아, 괜찮아, 연수야.
0: 엄마.
1: 아유, 참.
2: 자, 여기 보세요. 자, 신부님. 살짝 웃어 주시고요. 아, 자. 이 동생분들
3: 네.
2: 자, 옆으로 서세요.
0: 이쪽 옆으로 와. 옆으로 와.
3: 아,
0: 이 드레스 닮지 마.
3: 드레스 정말 예쁘다. 난 언니가 한복 입고 결혼할까 봐 걱정했는데 최종적으로 고른 게 드레스라 너무 다행이야.
0: 한복은 회백할 때만 입을 거야.
3: 신혼여행 갈 때 뭐 입고 갈 거야?
0: 은수가 선물해 준 커플티랑 청바지로 맞췄지.
3: 멋지다. 아, 정말 한 쌍의 뭐냐? 한 쌍의 참새?
4: 한 땅에 참치다.
0: 참치. 얘들아 조용히 좀 조용.
2: 가실게요.
5: 아니 어떻게 나만 빼고 찍으려고 했어?
6: 아, 너 웬 드레스냐?
3: 나 신부들 놀이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언니 결혼식에서 해보다니 너무 떨려. 이 드레스 너무 예쁘지?
6: 나 예쁘긴 한데. 야, 언니 결혼식에 네가 드레스를 왜 입냐?
3: 언니도 참 이런 기회에 한번 입어보는 거지.
6: 에? 그 반지는 또 뭐냐?
2: 저기요.
3: 고모님이 주신 거야.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 헤어지기 아쉽다면서. 내가 자랑스럽다고도 하셨어. 당장 옆에 두고 싶다고도 하셨고. 터키 여기래?
6: 나한테 안 어울려.
3: 언니 참 보석 보는 눈이 없네.
2: 여기 사진 찍을게요.
0: 사진 먼저 찍어주지.
6: 야, 근데 너같이 어린애한테 그런 반지는 안 어울린다고.
3: 아니 뭐 내가 맨날 끼고 다닌데? 날이니까 한 거야. 고모님도 여기요. 그랬어. 어울릴 자리에 하고 가는 보석이 다 다르다고. 사람도 격에 맞는 꾸밈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6: 진짜 내가 오늘은 참는다. 진짜 특별한 날이니까 이따 집에서 보자 너.
3: 이거 안 먹을 줄 알고?
2: 야.

0: 여러모로 감사해요. 애들 아빠도 저렇게 좋아하네요.
1: 우리 동생 얼굴이 저게 뭐냐. 타지에서 그것도 건설 현장에서 무슨 고생이야. 공부만 하던 사람이 사업한다고 나대더니 결국 다 망하고. 어떻게든 사시 공부를 끝장을 봤어야 했는데.
0: 그래도 재활 마치고 복직해서 좀 편한 자리로 갔대요. 현장 책임자 아니고 사무실 근무로요.
1: 마누라한테 따뜻한 밥 얻어먹지도 못하고.
0: 저희도 다 같이 살 날이 곧 오겠죠.
1: 어떻게? 근데 가만 지켜보니 그 집안에서 제일 실속 있는 애는 막내다. 영악한가 싶다가도 순한 데도 있고 눈치도 있고 예의도 있고 재능도 있더라.
0: 아, 우리 막내야 아직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죠. 그 좋아하는 것들은 많은데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래서 내가 찾아주려고 한다.
0: 네?
1: 저 막내만큼은 내가 지원해 주려고.
0: 어머, 그 둘째 은수를 생각하신 게 아니셨어요, 고모님?
1: 은수는 말이 너무 직설적이야. 그게 때론 날 긴장시키고 흥미롭게도 하지만 피곤하다. 행동거지도 사내 같고 뭐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치고 보지. 내가 잡아두기엔 너무 힘센 망아지 같더라.
0: 아이고, 은수도 몇 해 전처럼 막 뭐 막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모님.
1: 아무튼 혼사 마무리하면 한번 보자.
0: 예.

0: 뭐래?
1: 놀라지 마.
2: 왜?
1: 아, 고모가 나 유럽에 데려가신대. 같이 여행하면서 미술관도 가자고 하셨어.
2: 오, 잘됐다 혜수야. 미술관 구경이라니 네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3: 아니야, 혜수 너를? 고모님이 나를 데려간다 했는데?
1: 아, 뭐 처음엔 언니를 데려갈까 했는데 뭐 나도 이만큼 컸으면 외국 생활 적응할 수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어. 또 내가 요즘 영어를 공부해서 좀 하거든. 아, 너무 신나.
2: 언제 가는 거야?
1: 날 풀리면. 따뜻한 날 떠나서 따뜻한 나라부터 가자시는데 따뜻한 나라가 어딜까? 백과사전에서 찾아봐야지.
3: 엄마.
4: 괜찮아, 다른 기회가 있겠지.
3: 다른 기회요? 쟤는 너무 어려요.
1: 내가 뭘 어려?
3: 쟤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를걸요?
1: 왜 몰라? 유럽, 남부.
3: 쟤는 날씨가 어떤지 어떤 문화인지도 전혀 모를 거예요. 쟤처럼 책도 안 보고.
1: 내가 소설만 안 읽었지 화집은 언니보다 더 많이 봤거든.
4: 혜수야, 그만하고 들어가. 얼른.
1: 엄마 나 유럽 갈 때까지만 그림 그릴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2: 내 방 내줄까? 난 엄마랑 자도 돼.
1: 혜수 언니랑 자는 것도 좋고.
3: 쟤는 누구 맘대로 방을 옮겨? 이제 그 방은 내가 쓸 거야.

0: 행복한 일 끝에 불행이 닥치고 불행 끝엔 행복이 오지. 모든 소설이 그렇다는 건 인생도 그렇다는 거야. 이제 그만 불행하고 나에게도 행복이 오겠지. 괜찮아. 정말 괜찮다고. 음악이나 더 크게 듣자.
1: 뭐하냐? 야, 네 취향은 데이빗 보이냐? 커트 코베인이냐?
0: 야, 아무도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한다.
1: 어? 누구냐? 울고 있었어? 언니 결혼하니 서운해서?
0: 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다음은 네 차례야.
0: 뭐 할 말 있어?
1: 어? 아니 그냥 너 대학 어떻게 하기로 했어?
0: 다 떨어졌는데 뭘 어떡해. 주구장창 소설책만 읽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당연하지 뭐.
1: 저 은수야, 나랑 같이 서울 갈래?
0: 서울? 서울은 왜?
1: 그게
0: 너 더 붙었구나. 너 대학 붙었어? 어디 서울에 있는 대학?
1: 같이 가자. 저기 나 알잖아, 혼자는 외로워하는 거. 너랑 같이 가서 공부하면

0: 든든하고 안 외로울 것 같아.
1: 내가 왜 가니? 너 대학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
0: 아이씨. 은수야, 나 너 좋아해 많이.
1: 어?
0: 아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말해주고 싶었어.
1: 어?
0: 야, 무슨 반응이 그래? 뽀뽀라도 할 줄 알았는데?
1: 넌 서울 가서 대학 다니고 난 집에서 너 뒷바라지하고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야?
0: 아니 너 글 쓰고 싶어 했잖아. 뭐야, 좀 더 로맨틱한 순간을 떠올렸는데. 아이, 꽃이라도 들고 왔어야 하나?
1: 준호야, 난 너한테 그 정도 감정은 아니야.
0: 어?
1: 너랑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하지만 그게 내 사랑의 척도는 아니야. 난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말은 안 들은 걸로 할게.
0: 다시 생각해볼 수 없어?
1: 너랑 친구 이상은 절대 안 될 거야.
0: 그 말 서운하네?

10대가 지나도록 하나도 내 손으로 잃은 게 없어. 그나마 내 건 줄 알았던 것도 다 빼앗기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내 편이 아닐 수 있지?

작은 아씨들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뱅글스의 I Will Set You Free 듣고 계십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6번째

0: 며칠 뒤 승범은 수정과 함께 봤던 여자 귀신을 거리에서 다시 보게 됐다. 한의원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처음엔 그녀인지 몰라볼 정도로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귀신이 아니라 좀 더 사람 같은 모습? 피 묻은 옷까지는 새 옷으로 바뀌어 있었고 더 이상 피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슬프고 아픈 표정이 아닌 안온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걸어왔다.
1: 아,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 그 값을 치르는 거구나.
0: 차가운 커피를 들이켜면서 수정 한약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다. 배를 문질렀다. 차가운 커피 때문이 아닌 질투로 인해 배가 쿡쿡 쑤셨다. 잘 생각해보면 수정의 말 맞다나 저 귀신의 한을 풀어준 건 자신 아니던가? 뭐 둘이 같이 했다지만 좀 더 육체적인 노동을 훨씬 많이 했는데...

0: 너무하네.
1: 입술을 삐죽이며 돌아서는데 그 여자 귀신이 사람 10명 중 5을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2: 어?
1: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자 여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아픈 곳 때문에 방문하는 것처럼 한의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0: 구 소라.
1: 생기고 이 재래 상인들이 시장 상인들이 좀 심지도 없고
2: 그래 이루지 못해 원통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한이라고 하지.
3: 태풍 부는 날임에도
0: 승범은 한약방 소파에 앉아 공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손님들로 북적거리던 한약방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다. 이번엔 초코파이를 한 입에 털어넣고 오물거리던 그녀가 피식 웃었다.
2: 예를 들면 승범이의 돈을 벌지 못한 지금의 마음이 한이라면 한이겠지.
4: 아, 그거 참 와닿네요.
0: 승범은 팔짱을 끼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눈은 TV 화면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수정이 했던 말을 되뇌었다.
4: 여자 귀신의 한을 풀어줬다. 그 한을 풀어주는 게 귀신의 치료와 관계된 일일까?
0: 공실이 손을 내밀었다. 승범은 손을 움직여 초코파이 포장지를 뜯었다.
2: 어제 이웃 서길이에 사는 소라 엄마가 왔어.
5: 소라 엄마가 누군데요?
0: 초코파이를 건네자 공실은 한 입에 꿀꺽했다.
5: 아유, 천천히 씹어 먹으라니까요.
2: 얼마 만에 초코파이인지 좋아서 그래.
0: 공실이 이를 드러내어 웃었다. 이에 초콜릿이 잔뜩 끼었다.
5: 이 썩을 걱정은 없어서 좋겠네. 아, 그래서 그 소라 엄마가요?
0: 승범은 다시 포장지를 뜯었다.
2: 아, 그 소라 엄마가 누구냐면 네. 고선생이 치료하지 못하는 귀신이랄까.
5: 치료하지 못한 귀신도 있어요?
0: 무척 의외였다. 귀신도 모두 치료할 수 없다니. 공실은 손에 묻은 초콜릿을 핥았다.
2: 치료에 백발백중이 어딨어. 누가 승범이한테 자기 죽인 사람 똑같이 죽여달라면 들어줄 거야.
5: 그건 그렇네요.
0: 일전에 몰래 한의원으로 데려왔던 남자 귀신이 떠올랐다.
4: 험상궂게 돌변하여 진료실을 반파했었지.
0: 다시 고치는 비용이 생각나 입이 썼다. 그는 초코파이를 자신의 입에 넣었다.
2: 아니, 너는 먹지 말라니까.
5: 아, 내가 샀잖아요. 그래서요?
2: 고선생이 소라 엄마의 부탁으로 몇 번 소길이 집으로 간 모양인데 네. 그때마다 퇴짜 맞아서 손을 든 모양이야.
5: 무슨 일인데요?
2: 그 집 딸이 아프대.
0: 초코파이를 건네자 공실이 잡으려고 하는 걸 뺏었다.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2: 무슨 짓이야?
5: 천천히 씹어 드세요.
2: 알았어.
0: 그녀는 다시 뺏길까 봐 낚아채고는 코를 찡그렸다. 그리고 한입 베어물고 씹었다. 승범은 공실이 들썩거릴 때마다 바닥에 떨어지는 초코파이를 봤다.
5: 붕대 감아봤어요? 아줌마 배워.
2: 아, 이거?
0: 그녀가 웃옷을 끌어올리자 세로로 갈라진 배에서 방금 막 먹은 초코파이가 비죽 나왔다. 처음엔 그 모습이 끔찍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잘린 단면을 들여다보니 검게 말라붙은 자리가 깔끔했다. 생전 육체에 난 수술 자국 같았다.
2: 차 사고로 내장이 파열됐다나. 손쓸 사이도 없이 죽어버렸으니 뭐 찢어진 것들을 잘 꿰맸겠어. 붕대도 감아보고 코르셋으로 고정도 해봤지.

0: 있지만 아유, 은 답답해서.
1: 손사래를 치며 옷을 내렸다. 승범은 이제야 공실의 모습을 위아래 훑어봤다. 깡마른 몸에 크다 싶은 화려한 꽃무늬 반소매 티셔츠에 반바지, 발목 위까지 오는 검은 양말에 검은 운동화를 신었다. 그의 눈길을 알아차린 공실이 운동화 코끝을 맞부딪혔다.
0: 이것들 다 고 선생이 사준 거야. 매달 새 옷도 사준다. 승범이는 알랑가 모르겠지만 고 선생 부자야. 부럽지?
2: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0: 그렇다면 이 일을 승범이가 하는 거지.
2: 사장님도 못한 일을 제가요?
0: 고 선생도 못한 걸 승범이가 해낸다면 우아시 귀신들이 다 뭐야. 전국적으로 모든 귀신한테 순식간에 그 소식이 퍼질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발 없는 귀신들은 만리를 갈 수 있으니까.
1: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2: 딸이 아프다고요?
0: 그 딸을 병원에 데려갔으면 한대.
2: 근데 못 데려갔고요?
0: 소라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죽어서 나왔으니 그 남편이 병원 놈들을 절대 믿지 않는 거야. 애는 아파 보이는데 고 선생이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나서도 남편은 손도 못 대게 했다더구.
2: 그건 아동학대 아닌가? 어쨌거나 그 고집센 아버지를 설득하면 된다는 거로군.
1: 승범은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거 아니었다. 그리 쉬운 걸 수정은 해내지 못했다고?
2: 또 자기가 맞다 우기고 꼰대질을 했겠지.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요?
0: 적어보게. 네.
1: 승범은 옆구리에 낀 전단지 한 장을 꺼냈다.

0: 승범의 승용차가 소길이 입구에 섰다. 쨍한의 쌀에 눈이 부셨다. 선글라스를 쓰고 차에서 내린 그는 전단지를 꺼내어 주소를 들여다봤다. 작은 슈퍼를 지나며 번지수를 확인했다. 매미소리가 요란한 느티나무를 지나갔다. 느티나무 그늘 밑으로 텅 빈 의자들만이 덩그러니 자리했다. 주소를 물어볼 사람이 길에 한 명도 없었다. 더워서 모두 집에 있는지 고요했다. 일전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검은 반소매 티셔츠에 가벼운 면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정미를 따라 요가도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습도가 높은지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숨이 찼다. 그는 본인 키보다 높은 담을 따라 걸었다. 대문에 적힌 숫자를 보고 집마다 기웃거렸다. 동네 끝에 이르렀을 때 공기 중에 엿게 났던 퀴퀴한 소똥 냄새가 짙어졌다. 곧 넓은 축사가 보였다.
1: 에이, 소가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야, 저거 마리당 얼마야?
0: 축사 군데군데서 선풍기가 돌아갔다. 높게 쌓인 집더미를 지나서 길 한가운데에 쪼그리고 앉아 하얀 분필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를 발견했다. 땀에 젖은 분홍 옷이 들러붙어 날개죽지와 등뼈가 도드라졌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아이는 강렬히 내리쬐는 해가 뜨겁지도 않은지 바닥에 이상한 도형을 그렸다. 승범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동그라미 밑에 세모를 그리고 그 밑에 뒤집어진 콩나물을 그렸다.
1: 대체 뭘 그리는 거야?
0: 가까이 다가서자 그림 위에 그림자가 졌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두 눈이 승범을 봤다. 파리한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0: 아이에게 전단지를 내밀었다.
1: 아저씨는 이런 사람. 한의사 알지? 아픈 곳 고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 아니라는 거야. 아저씨가 몇 가지 물어볼게. 콜? 네가 소라야?
0: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받아든 전단지를 만지작거렸다. 앞을 보다가 뒤를 봤다. 뒤엔 이곳 주소가 적혔다.
1: 야, 너희 아빠 어딨어?
0: 그 질문에 소라가 한 곳을 가리켰다. 작은 손가락 끝에 수에게 여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승범은 쨍한 햇볕에 눈살을 찌푸렸다.
1: 안 더워? 그림은 그늘에서 그려도 되잖아.
0: 소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1: 그럼 더우면 바로 그늘로 가는 거다.
0: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승범은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선풍기가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소울음이 들리는 축사 안에서 사료를 여물통에 붓는 소라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2: 안녕하십니까, 소라 아버님.
0: 깍듯하게 허리까지 숙이며 인사를 하자 소라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승범을 봤다. 흐르는 땀을 목에 건 수건으로 닦아냈다.
3: 아, 누구십니까?
1: 아, 저는 시내에서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입니다. 서울 제일 한방병원에 있다가 물 맑은 이곳에 내려왔죠. 아시다시피 우아시가 공기 좋고 산 좋고 인심 좋은 곳이 아닙니까? 서울에 소문이 다 났다니까요.
3: 한의사가 무슨 일이십니까?
0: 수다스럽게 떠벌리는 승범의 말을 자른 소라 아버지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물었다. 한의사란 말에 대화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승범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1: 애가 아파 보이는데 제가 진료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부탁도 있고.
3: 누가 아프다는 겁니까? 우리 애는 멀쩡해요. 그리고 아내는 죽었는데 무슨 부탁이랍니까? 할 말 없으니 가세요.
1: 아이가 요즘 몸이 마르고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3: 아, 우리 소라는 아프지 않다니까요.
1: 네, 그럼 맥이라도 짚게 해주세요.
3: 소라에게 손 하나 대는 날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버럭 소리를 지르자 승범은 그 기세에 뒷걸음질 쳤다. 아내를 병원에서 잃었다더니 그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 불신이 꽤 깊어 보였다.
1: 부인의 죽음은 애석한 일이지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금방 고칠 병도 손쓸 수 없습니다.
3: 당신이 뭘 알아? 의사놈들이 뭘 아냐고! 내 아내는 단순한 감기였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당신들의 실수로 죽여놓고선 또 내 자식까지 넘보려고!
1: 아버님, 진정하시고. 의사 모두가 같진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제일 한방병원을 다녔고 그곳에서 유능한 인재가
3: 가짜는 소리 그만 짓거리고 꺼져!
1: 아버님, 제 말을
3: 좀 꺼져?
0: 그가 주위를 보더니 기둥에 기대놓은 삽을 집어들었다. 삽 대가리를 높이 치켜드는 모습에 화들짝 놀란 승범이 뒷걸음질 쳤다.
3: 꺼져!
0: 삽을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소리치자 승범은 뒤돌아서 달렸다. 마을 초입에 있는 슈퍼까지 쉬지 않고 달린 승범은 숨을 헐떡거렸다. 뒤를 연방 돌아보며 소라 아버지가 삽을 들고 쫓아오지 않는지 살폈다. 느티나무 그늘에서 숨을 고른 그는 휘적거리며 슈퍼로 갔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니 컴컴한 내부는 조용했다. 오래된 수납장에 가짓수가 적은 과자와 라면, 조미료 등등이 보였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내부를 가로질러 요란한 소리를 내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다.
4: 사장님, 손님이요.
0: 병뚜껑을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날은 덥고 아버지란 작자는 답답했다. 자신의 유려한 말을 싹둑 잘라내고 듣지도 않으려 하다니. 생수 한 통을 다 들이켰다. 냉장고 온도를 약하게 했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물이 미적지근했다. 승범은 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로 갔다.
3: 손님이요.

0: 뚜껑을 밀어올리자 참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 안을 뒤적여 자신이 좋아하는 수박발을 찾았다. 슈퍼 안쪽에서 덩치가 큰 아저씨가 나왔다. 승범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1: 뭐라고? 이거요.
2: 소란에 왔나 보지? 아.
0: 현금을 꺼내는데 아저씨가 아는 척을 했다.
1: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0: 수박밥 포장을 뜯으며 묻자 아저씨가 그의 뒤를 가리켰다. 뒤를 보니 문 옆에서 소라가 고개를 내밀었다. 맴맴맴맴 매미가 우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승범과 소라는 나란히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엔 9차 개헌으로 탄생한 87년 헌법이 마흔도를 맞는 해라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랫동안 미뤄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우선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해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이란의 공항과 철도 등 민간 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란 샤르공항과 반다르 아빠스의 철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교량 두 곳이 밤사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텔레그램을 통해 공항 주변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미군 발사체가 이란 샤르공항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교량 두 곳도 공격을 받아 두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 2억 2천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 인프라에 존재하는 충격적인 취약점을 즉시 기밀 해제하고 공개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일에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며 과거 미 정보 당국의 이를 인지하고도 비밀로 유지하고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예외를 적용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하고 당무위원회로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한 당규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 의원은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2월 27일 복당해 현재 권리당원은 아닙니다. 김 전 부원장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복역하는 과정에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어제 사직서를 의정팀에 제출했으며 오후 6시쯤 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거쳐 사직 처리됐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최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헌절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제3라디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는 무조건 멈추게 되죠. 급한 마음에 좀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요. 그 잠깐의 기다림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신호등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이정표 같습니다. 자, 오늘은 78번째 제연절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란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인데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10cm가 피처링했습니다. 정은지예요. 같이 걸어요.

달력을 보면서 어? 제연절이 빨간 날이네 하고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18년 만에 올해부터 다시 빨간 날로 제연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쉬는 것도 좋지만요. 함께 지켜야 할 약속과 배려의 의미까지 한 번쯤 더 떠올려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현우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 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오늘도 유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은지원이 부르는 문득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 하겠습니다.

0: 세계의 여왕이자 다정다감한 이웃집 언니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가요계 대모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자, 오늘은 재현절.
0: 그래요.
1: 그래서 법이 보호해줘야 되는 가수?
0: 법이 보호해줘야 되는
1: 무슨
0: 가수.
1: 뜻일까요?
0: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법 없이... 야, 저 친구는 법 없이도 살 친구야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법이 없으면 안 돼, 이 친구들은.
0: 왜요?
1: 왜냐면 법이 보호를 해줘야 돼. 법이 없으면 이 친구들은 계속 당할 거예요.
0: 아.
1: 너무 착해서.
0: 아, 너무 착해서.
1: 착하고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0: 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1: 네네.
0: 아, 저 친구는 너무 착해.
1: 네.
0: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1: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돼.
0: 근데.
1: 법이 보호를 해줘야 돼.
0: 그래요. 네. 법무부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법자이기 때문에
1: 아.
0: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1: 네, 맞아요.
0: 아, 그래요. 오늘이 이제 7월 17일 재현절인데 재현절을 맞아서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
1: 네.
0: 거절 못하는 가수
1: 네.
0: 만나고 있어. 첫 번째로 만나볼 분 누굽니까?
1: 자, 이분 양지은 씨입니다.
0: 양지은 씨?
1: 네.
0: 양지은 씨는 좀 약간 이름이 낯섭니다.
1: 양지은 씨는
0: 네.
1: 그 모 경연대에서 우승을 했던 여자분인데요. 그 제주도 출신이고요.
0: 네.
1: 그 가끔 이렇게 그 부부가 동반 출연하는 프로에 잘 나오세요. 그 남편이 의사신데
0: 네.
1: 제주도에서 병원을 개원해서 계시다가 외조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0: 아내를 위해서.
1: 네네.
0: 그럼 아내를 위해서 서울 와서 또 다시 또 병원 하고 있나요?
1: 처음에는 육아만 하셨는데
0: 오.
1: 이제 곧 뭐 어디. 나가시겠죠.
0: 네네.
1: 근데 양지은 씨는 일단 그 아버님이 굉장히 편찮으셔서
0: 네.
1: 아버님한테 신장을 콩팥이죠.
0: 아.
1: 신장 하나를 이식해 주신. 사실 여자의 몸으로 몸에 이렇게 수술 자국을 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거를 나서서 하셔서.
0: 사실 겁나긴 네. 겁난데. 아.
1: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팬미팅 아니면 생일 자기 콘서트 이렇게 와주신 그 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일이 다 손편지를 써서
0: 어.
1: 그렇게 주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네.
0: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따뜻한 게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1: 네.
0: 약간 그 가족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부모님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 보면 아,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좀 차가울까 그런데 집안에 가보면 분위기가 자체가 약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디 보면 부모님께 그렇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다라는 것도
1: 네.
0: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마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그 신장이 굉장히 몸에서 심장만큼이나
0: 네. 그럼요.
1: 중요한 장기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 전에 저번 주에 그 아는 동생 때문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0: 네.
1: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게 있어요. 심정지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심장이
0: 네,
1: 멈추는.
0: 네, 네.
1: 근데 간정지라는 게 있대요. 그 친구는 간정지로 세상을 떠났대요.
0: 간이 정지가 된다라는 것도 있나?
1: 그러니까 간이 기능을 아예 안 하는 거 갑자기.
0: 아.
1: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0: 네.
1: 네.
0: 아무튼 우리가
1: 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로는 보이지만 안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것 때문에 건강 관리 좀 잘해야 된다라는
1: 네.
0: 거. 아니 또 법 얘기하다가 또 건강 관리까지 나왔는데.
1: 갑자기 글로 가버렸네.
0: 네. 양지은 씨는 정말 효녀이자
1: 네.
0: 그리고 또 아내로서
1: 네.
0: 열심히
1: 엄마로서?
0: 엄마로서
1: 또 기부와 선행도 이어가고요. 또 그 본인이 신장 기증했기 때문에 그 신장 질환 환우들. 를 위해서 굉장히 네. 기부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네.
0: 자, 양지은 씨와 함께 만나볼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 한 분 더
1: 네.
0: 만나보겠습니다.
1: 이 친구는 제 사심이 좀 들어간 건데요.
0: 네.
1: 그 여기 라이징스타에도 출연했던 가수 이수호 씨입니다.
0: 아, 이수호 씨.
1: 네. 근데 이수호 씨는
0: 네.
1: 이제 지금 대외적인 인지도는 별로 없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서 항상 보거든요. 근데 정말 거절을 못해요.
0: 거절을 못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만약에 뭐 지방 갔다 오는 행사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도
0: 네.
1: 뭐 새벽 2시에 아는 형이 전화 와서 우리 집에 뭐 이거 옮겨야 되는데 좀 도와줘 이러면 가요. 가고 이제 누가 또 새벽에 뭘 또 해야 그러니까 거절을 일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야 그런 거는 가지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랬더니 아니면 그냥 갔다 오죠 뭐 이런 아, 거 있잖아요.
0: 그래요?
1: 네.
0: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변기 쪽에
1: 갑니다.
0: 실리콘이 좀 이렇게 말라가지고 물이 샐 것 같은데
1: 갑니다.
0: 이소 씨 실리콘 좀 싸주실래요? 그러면 또
1: 제가 지금 좀 아까 네.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집 엘리베이터 고장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방송국 오고 있는데 그 택배 기사 아저씨가 네. 엘베가 고장 나서 1층에다가 물건을 두고 가겠대요. 네. 택배 상자를. 근데 네. 좀 무겁거든요. 근데 이소 씨가 또 다행히 저희 집 길 건너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 좀 아까
0: 문자 했어요?
1: 제가 문자로
0: 택배 좀 올려놓으라고?
1: 야, 내가 그거 들고 우리 집까지 11층까지 걸어 올라갈 자신이 없으니 네. 아무 때나 지나가는 길에 좀 부탁 좀 할게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0: 야, 전
1: 정말 착해.
0: 아니, 이게 뭔가 네. 그래도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착하는 게 있고.
1: 아니요, 아니요. 아, 보니까, 네, 보니까 이 친구는 거절을 정말 못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약간 그 거절하는 DNA가 없는 부류인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네.
0: 그렇군요. 근데 이소 씨가 또 독특한 음색 때문에 별명도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 네, 별명이 많아요. 별명은 한번 들으면 이제 잊어버릴 수 없는 청정 지하수 보이스. 네, 청정 지하수 보이스.
0: 청정 지하수 보이스.
1: 근데 청정이 들어가는 거 보면 네. 뭔가 되게 그 오염되지 않은 그런 좀 맑은 그런 거라서 좋죠. 아니면 또 약간 입이 약간 튀어나와서 오리 닮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리라는 별명도 있고 그냥. 입술미남 뭐 그런 별명이 있죠.
0: 진짜 이게 네. 뭔가 거절 못하고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려 달려다니는 슈퍼맨 네, 네. 같은 이소 씨. 오늘 어떤 곡만 나볼까요?
1: 자, 오늘 이 노래는 네. 또 제가 작사 작곡에 다 참여를 해서
0: 아 그래요?
1: 네, 이 노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0: 어떤 곡입니까?
1: 앞으로라는.
0: 앞으로. 네. 아, 이 노래 저 안무.
1: 우리 강원래 씨가 네. 안무 짜준.
0: 안무에 약간 좀 관여를 했었죠.

0: 강원래 노래 선물 금요일에는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김연아의 코러스 라인 오늘은 재원제를 맞아서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 네. 아주 착한 가수 어떤 분입니까?
1: 거미.
0: 거미 맞아요. 거미십니다. 거미 네. 착해요. 네. 착하고 인사 잘하고 네. 그리고 이 그 찌푸린 걸 못 봤어요. 근데 조금 약간 비슷한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1: 누군데요?
0: 엄정화 씨.
1: 아.
0: 엄정화 씨도 항상 만날 때마다 하면서 이렇게 밝게 웃어주고 네. 거미 씨도 그렇고.
1: 거미
0: 씨라니까 좀 이상하다. 거미 씨.
1: 지연 씨인데요. 원래 네. 이름이 지연이에요. 근데 거미 씨는 제가 볼 때 부창부수.
0: 부창부수가
1: 무슨. 남편하고 똑같아.
0: 어.
1: 남편 더 착해. 조정석 씨. 정말 착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와 조정석 씨는 될 수밖에 없는 배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정석 씨가 뭐 콘서트를 한다 아니면 뭐 연습을 한다. 그럼 항상 모든 스텝 중에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와서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을 다 맞이하면서 다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0: 근데 배우가 네. 그렇게 또 착하다는 이미지가 너무 갖고 있으면 악역이라든가 배신자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1: 힘들지. 그렇지. 그래서 조정석 씨도 그동안 했던 역할 보면 그렇게 진짜 나쁜 역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0: 네. 그렇죠. 근데 납득이라는 그 캐릭터가 네네. 건축학계로 나서 나왔던 그 캐릭터가 뭔가 좀 굉장히 친근함 있으면서 약간 그 과시하는 헛똑똑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치.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착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1: 근데 거미 씨가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게 네. 조정석 씨는 거미 씨의 그 예전 CD 있잖아요. 그 껍질도 까지 않은 정말 거미 씨의 팬이었대요. 정말 팬인데 콘서트도 보고 가장 선호하는 가수였는데 네. 만나게 돼서 자기 너무 지금도 그 스타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거미와 조정석 씨가 서로 이렇게 존댓말을 쓴다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밥 먹었어요?
1: 네네.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다툴까?
1: 안 싸우지 않을까?
0: 그래도.
1: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0: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양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뭐 이렇게 하다가 밥 먹었어 이렇게 할 때는 야! 막 이렇게 할 텐데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존댓말을 할 때는 뭔가 좀 감정이 누구

0: 부러지지 않을까?
1: 존댓말로 싸우다 보면.
0: 그치. 왜 빨래를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1: 아무튼 네. 부부는 닮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서로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만났을 때 또 어떤 느낌일지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미 그리고 조성석 부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미의 노래는 어떤 곡 만나볼까요?
0: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네.
1: 이거 아주 유명한 곡이죠. 네, 네. 예전에 김은국 씨가 그랬죠.
0: 뭐라고요?
1: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을 소개해야 되는데 가수 이름이 거미가 말이 안 되잖아.
0: 맞아, 그래서 맞아.
1: 아 친구가 부릅니다.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라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자 그 노래 만나볼 거고 자 이 거미와 함께 만나볼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 거절 못하는 가수 또 누가 있을까요?
0: 저는 이분이 남자분은 1등인 것 같아요. 제 아, 주변 분 중에 박상민 씨.
1: 아 박상민 씨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제가 아는 분 중에 사기 제일 많이 당하고 아. 돈 빌려줬다가 한 번도 못 받고 그러니까. 남이 뭐 부탁하면 거절 절대 못하고
1: 그려
0: 제가 만약에 뭐 전화를 해서 오빠 뭐 이거 있는데 나는 후배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뭐 그 좀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 좀 어렵다고 아 그려 오케이 걱정 마라 그려 무조건 그러세요.
1: 예전에 박상민 네. 씨하고 우연찮게 만났을 때가 공연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꿈다리 유랑단이라는 이제 장인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있었는데 네. 그 공연을 이제 전국 순회 공연 간다니까 네, 네. 원래 스케줄표 갖고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요? 그러니까 와 게스트 한번 해야지 내가. 근데
0: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1: 네,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게스트 한번 해야지 그랬더니 딱 보더니 그때 이제 뭐 구리라든가 춘천이라든가 가까운 곳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울산에 가게 오겠다고.
0: 네, 네.
1: 아 형님 울산 너무 먼데까. 야 울산 올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니?
0: 뭐니까.
1: 내가 갈게. 걱정하지 마.
0: 아, 너무 좋다.
1: 차비도 필요 없어. 그래서 아유 원래 너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울산까지 갈게. 그래서 울산까지 오셔가지고. 또 신나게 청바지 아가씨 불러주시고
0: 그래서 그 원래 남한테 막 이렇게 덕담을 많이 안 해주시기로 유명한 네. 조영남 씨께서 박상민 씨를 어이없을 정도로 착한 가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이없을 정도로 착한 가수다. 네. 네.
1: 그래요. 박상민 씨는 또 제 결혼식 때 네. 축가도 불러주시고
0: 아, 그러셨구나.
1: 박미경 씨와 함께 네. 그때 노래 제목이 그 엔드리스
0: 러브. 네. 그렇죠.
1: 라인 리치와 다이아나 네. 로스를 불렀던.
0: 맞아요.
1: 아, 박상민 씨 정말 착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만 좀 사기당했으면 하는 자꾸 이쪽에서 누가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0: 아니 근데 저는 제일 웃겼던 게 이런 게 해도 되나?
1: 네.
0: 야 현아야 오빠가 말이고 누가 금광을 개발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얼마를 투자하라 그래서 했는데 내가 속으로 그걸 믿고 했는 게 난 더 이상하다. 그랬다니까요.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귀도 너무 얇으세요.
1: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니까.
0: 네, 맞아, 법이 필요해.
1: 맞아.
0: 금광 개발에
1: 오늘 주제에 땅을 떠올리는 가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 거절 못하는 가수 두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0: 자 거미 씨입니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박상민 씨 해바라기.

0: 강원래의 노래선물 금요일에는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연아의 코러스 라인 오늘은요. 거절 못하는 가수,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어떤 분입니까?
1: 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팬심이 아주 폭발하는 분이에요. 네. 싱싱밴드 출신이신 신승태 씨입니다.
0: 신승태 씨. 네. 네, 이름이 좀 낯습니다. 네. 장르는 어떤 장르죠?
1: 그 지금은 이제 그 퓨전 트로트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전에는 그 모르시나? 그 싱싱밴드라고 굉장히 그 영상이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던 그 이휘문 씨인가 그 창하시는 분하고 같이.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네네. 아. 그 거기 멤버. 싱싱밴드. 근데 노래 정말 잘합니다.
0: 그 싱싱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민요 음악을.
1: 맞아요.
0: 그 외국에서 그 많은 그 아티스트들에게 네. 한국의 제 멋을 맞아, 맞아. 들려준다 해서
1: 네, 맞아요.
0: 굉장히 특이한 외모와
1: 네, 특이한,
0: 특이한
1: 외모와
0: 의상, 음악
1: 또 특이한 조합. 왜냐면 네. 악기 하면은 저희는 뭐 기타, 베이스, 드럼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뭐 북 하나 놓고 아니면 뭐 하나 놓고 뭐 탬버린 하나 놓고 그렇게 하셔서 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서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쇼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는 친구들 작업실에 가서 신승태 씨를 처음 봤어요. 아.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사인도 받고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신승태 씨의 그 사랑뿌리라는 노래 오늘 들려드리려고
0: 그래요. 네. 이 신승태 씨 같은 경우는 또 왜 법이 필요할까요?
1: 이분은 밥을 너무 잘 사. 왜냐면 이분이 그 부모님이 이 속초 분들이에요.
0: 네.
1: 속초에서 올라오는 그 아침에 그 해산물 이런 거를 공수받아서 그 속초 음식 전문점을 하시는데 네. 거기만 간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항상 돈을 다 내놔요.
0: 오.
1: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0: 네.
1: 인기가 많았는데도 본인이 예전에 좀 힘들었을 때 본인하고 좀 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다 잘 챙겨요.
0: 오.
1: 그래서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인성이 너무 훌륭한 친구다?
0: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밥값을 많이 내는 친구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이다.
1: 그렇죠.
0: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참, 이게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1: 맞아요.
0: 그런 뭔가 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일단 신승이라는 단어 자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1: 그래요? 왜 신승훈 씨 생각나나요? 신승.
0: 네.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느낌인데
1: 네.
0: 오늘 들어볼 노래가 사랑불이랑.
1: 사랑불.
0: 네.
1: 이 노래는 정통 트로트입니다.
0: 네.
1: 정통 트로트이고요. 그 내 마음 별과 같이 등등의 히트곡이 많으신 박성훈 선생 작품이고요.
0: 네. 그래요. 자, 오늘은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 거절 못하는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신승태 씨와 함께 만나볼 원래 강원래가 추천하는 거절 못하는 가수.
1: 누굽니까?
0: 저는 인순이 씨.
1: 아, 그렇죠.
0: 준비했습니다.
1: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0: 네. 인순이 씨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인순이 씨를 좀 뭔가 다르게 보는 그런 현장에 한번 있었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백업댄서 할 때요. 김금모 씨 백업댄서를 할 때인데 인순이 씨가 그때 그 또라는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1: 네. 또 그렇게 그렇게 난. 네.
0: 박진영 씨가 이제 프로듀싱한 곡을 이제 방송하러 왔는데 그 현장에 혼혈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약간 그 무대 뒤에서 스텝으로 와가지고 하는데 인순이 씨가 딱 보더니 어야 친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끌어안지라는 느낌이 그냥 아 인순이 씨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뭔가 아픔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뭔가 이게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려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아주는 그
1: 그렇죠.
0: 그 젊은 친구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1: 요즘에는 그런 네. 친구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인순이 씨 시대만 해도 그런 분들이 흔하지 그럼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그 조롱도 많이 당하고 막 동네에서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리고 인순이 씨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많이 하시지 못해서
0: 맞아요.
1: 학교도 차리시고
0: 그렇죠. 네네. 인순 씨도 공부 되게 하고 싶었는데 네, 학교 가면 친구들이 따돌리고 그리고
1: 그렇지.
0: 부모님들이 저 학생하고 우리 아이하고 좀 어울리지 않게 좀 해달라. 그리고 뭐 수영장이라든가 목욕탕도 못 갔대요. 아무튼 네. 인순이 씨가 그때 그런 상처 때문인지 몰라도 네. 그런 친구들에게 더 많이 따뜻함을 주려고 하고 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부르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고
1: 네.
0: 지금도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금도 뭐 머리 양갈래로 묶어가지고 아주 10대처럼 이렇게 뛰어다니시는데
1: 인순이 씨도 거절 진짜 못하죠.
0: 거절 못해요. 그리고 또 특히 공연장에 가면 인순이 씨 이제 예를 들어서 생방송이 아닌 경우 녹화 방송의 경우 앵콜 앵콜 나면 잠깐만 요걸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한 곡 더 부를게요. 또 부를게요. 근데 그 부르는 앵콜곡 중에 하나 대표적인 곡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네.
0: 그 노래가 바로 밤이면 밤마다.
1: 그렇지. 전 국민이 다 따라 부르죠.
0: 그렇죠. 아주 신나게 부르는 네. 그 노래. 정말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 거절 못하는 가수지만 앞으로 좀 더 멋진 활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네.
0: 듭니다. 자, 오늘은 재헌절을 맞아서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수, 거절 못하는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1: 네. 신승태 씨의 사랑불. 또 인순이 씨의 밤이면 밤마다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김연아 씨
1: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민종이 부르는 착한 사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뿡따리 샤바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개편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임시번호인데요. 2024년 7월에 관리체계를 정비했지만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지역이나 시설 기호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 구성 자체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체계의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의 상시조사로 바꾸고 사후관리도 강화해서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령수급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개편된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이예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이예린이 부른 포플러 나무 아래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장애 영화와 만나다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서번트 증후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경기도 안양으로 예술과 문화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웰스 서비스 학부 김여진입니다. 제가 장애 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를 열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시각장애인 학습 도우미를 했었는데요. 교수님이 주신 학습 자료 같은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열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걸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교수님이 짚어주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짚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무리 이게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그런 학습 도우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과 특성상 팀플 같은 활동이 적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팀 같은 활동을 할 때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시각장애 청년들의 이런 진로부터 정착까지라는 저희 주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 게 저희의 종합적인 목표입니다. 제 리더님이 이제 팀을 이끌어 주시면 저는 이제 브리더로서 이제 팀원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저희 팀 5박 6일 동안 갈등 없이 잘 다녀오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2: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눈동자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네. 저는 지난주에 봤거든요.
1: 네.
0: 내용부터 네,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요즘 약간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호러 영화나 스릴러 영화가 많이 개봉하고 있는데 뭐 이 영화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사진작가인 박서진이라는 여성이고요. 신민아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유전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해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고 맞아요.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현민의 지독한 스토킹으로 오, 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0: 네, 초반부터 막 그냥 몰아붙이는 네.
1: 법원에 현민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고 예. 현민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게 이릅니다.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서진은 그 즉시 멀리 떨어져 산

0: 는 쌍둥이 여동생 서인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네. 이 신민아 배우가 1인 2역을 하고 맞아요. 있죠. 네. 예, 서인 역도 하고 있죠. 하지만 죽음은 이미 동생 집안에 당도해 있습니다. 네. 서진은 지하실에서 목매달아 죽은 동생을 발견하는데요. 지인들은 최근에 받은 눈수술 결과에 실망한 서인이 자살을 했다고 말하지만 서진은 동생이 살해당했음을 직감합니다. 네. 평소 서인은 자신의 시각장애가 오히려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도예가로 성공했기 때문에 자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1: 그렇죠. 예.
0: 죽은 동생의 집에 은신하게 된 서진은 목의 유전으로 나날이 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1: 예. 근데 이 영화 눈동자가 스페인 스릴러 줄리아의 눈을 우리 정서에 맞게 저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0: 네,
1: 들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도 꽤 잘 된 영화예요. 줄리아의 눈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염지호 감독은 이 원작의 시각적으로 강렬한 포인트 그리고 주인공의 눈이 점차 안 보이게 된다라는 그 설정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1: 네.
0: 이 작품에서는 원작의 관음 설정을 현대사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 대두되는 스토킹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1: 예.
0: 원작에서는 네, 관음적인
1: 지켜보는
0: 네,
1: 거.
0: 설정으로 등장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서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현민의 왜곡된 집착을 통해서
1: 예.
0: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지
1: 예.
0: 질문을 던집니다. 궁극적으로 염 감독이 이 영화를 사랑에 대해 묻는 이야기라고 정의한 이유도 또 여기에 있겠죠. 영화는 1인 2역을 소화한 신민아 배우가 연기한 쌍둥이 자매 서진과 서인 사이의 애틋한 자매는 물론이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곤 하는
1: 맞아요.
0: 가족의
1: 네, 갈등 장면이 나오죠.
0: 네, 그리고 잘못된 애정이 불러오는 파국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밀도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염조 감독이 직접 각색을 맡아서 결말까지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 방향이 일단 결정이 된 뒤로는 이 감독이 평소 좋아하는 여러 클래식 영화들을 좀 적극적으로 오마주하기도 했어요. 이 영화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대표작이죠. 사이코라는 예. 영화의 문법을 많이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극 중에 그 현민이라는 캐릭터 초반부터 굉장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이지만
1: 네.
0: 사실은 이 캐릭터가 나중 가면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끌고 가는 인물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돈가방을 훔쳐서 달아난 여주인공으로 시작되는데
1: 네네네.
0: 중반부쯤에 사이코가 등장하면서 돈가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1: 네. 그렇네요, 진짜.
0: 그런
1: 네.
0: 것을 맥거핀이라고 해요.
1: 아.
0: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네. 약간 미끼처럼
1: 그렇네.
0: 다른 방향으로 틀게 되는 그런 네. 초반의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것 장치를 맥거핀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이외에도 수많은 그 명작 장르 영화의 문법도 영리하게 차용을 했습니다. 극중 인물의 감추어졌던 광기가 처음으로 폭발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결정적 장면에서는 영화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또 공포영화가 있어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명작인데 그 속에서 이제 잭 니콜슨이라는 인물이 평범했지만 광기에 사로잡히면서 살인마로 돌변한 그런 영화인데
1: 예.
0: 이제 도끼를 들고 살인하는데
1: 오.
0: 그 잭 니콜슨이 이제 도끼를 들고 이제 살인하는 그 연출을 오마주해서 칼 대신 도끼로 문을 찍는 강렬한 연출을 선보였고요. 영화 그 태국 영화 셔터라는 또 호러 영화가 있었어요.
1: 네네.
0: 그 셔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붉은 화면과 사진을 활용한 감각적인 오프닝 시퀀스를 완성했습니다.
1: 네. 그 배우들 이야기도 좀 해보죠. 신민아 씨가 이제 1인 2역을 했잖아요.
0: 네.
1: 괜찮던데요.
0: 네. 신민아 배우는 사실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배우잖아요.
1: 그렇죠. 예,
0: 네. 아직도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1: 그러니까 그동안 드라마는 약간 로코 쪽을 많이 해서.
0: 그렇죠. 네. 뭐 그 전부터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좀 오래된 배우고 노련한
1: 그렇죠.
0: 배우입니다.
1: 예,
0: 신민아 씨를 캐스팅할 때 이제 염지호 감독은 피지컬적으로 너무 크거나 작지 않으면서 진취적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그런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눈에 관한 영화인 만큼 어떤 눈이 이제 카메라에서 예쁘게 보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신민아 배우가 캐스팅이 되면서 아 딱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예.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고요. 신민아 배우는 쌍둥이 캐릭터 구축과 표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대사를 같이 수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극을 끌고 나가는 작품인 만큼 감독의 디렉션을 영리하게 캐치해서 화면에 온전히 구현해낸 신민아 덕분에 연출 의도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었다고 하죠. 신민아는 1인 2역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화했는데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쌍둥이 자매를 자연스럽게 구분하면서 극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서진의 불안과 집요함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서 몰입도를 높였고요. 두 인물이 같은 배우가 연기하고 있음에도 너무나 다른 캐릭터라서 오히려 같은 배우라는 걸 잊어버릴 정도의
1: 진짜
0: 다른
1: 쌍둥이인가 뭐 이런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0: 네, 그런 이제 연기를 펼쳤고요.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는 그 서진으로서의 연기는 단순한 묘사를 넘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듯한 긴장감을 전달해서 그게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 예. 그 다른 배우들도 대단했어요.
0: 네, 이 영화의 숨은 치트키라고 하면 도혁 역을 맡은 김남희 배우죠. 신민아 배우가 서사의 중심을 이끈다면 김남희 배우는 극의 온도와 결을 결정하면서 스릴러 장르의 묘미를 살려냅니다. 그가 연기한 인물은 불안과 광기, 연민과 집착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오가면서 영화 전체에 극도의 긴장감을 불어넣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드러나는 그 파격적인 비주얼과 몸짓, 그 현실과 악몽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로테스크한 매력을 또 완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눈동자가 가진 남기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어쩌면 김남희 배우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캐릭터의 불안정한 내면을 외형과 움직임으로 구현한 그의 연기는 때로는 섬뜩하고 때로는 기이할 정도로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 그 캐릭터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건지 무서운 건지 약간 이렇게 넘나드는 조커 같은 배트맨의 조커 같은 그런 캐릭터가 사실 무섭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경계에선 독특한 에너지가 영화의 예상치 못한 활력을 불어넣고요. 자칫 무겁게만 흐를 수 있는 정통 스릴러의 기괴한 생명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 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예전에 그 김하늘 씨가 주연했던 블라인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약간 생각이 났는데 그때는 이제 김하늘 씨는 처음부터 아예 시각 장애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게 이 영화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사실 이제 시각 장애인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도 꽤 있었어요. 한국 영화도 뭐 올빼미 같은 영화도 이제 밤에만 보이는 특이한 약간 변주들이 많죠. 그게 이 영화는 이제 처음엔 보이는데 점차적으로 시력을 그러니까요. 잃어간다라는 그 설정이
1: 영화 화면들도 약간 뿌옇게 나오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0: 네, 굉장히 몰입도를 좀 높여주죠. 서진은 극한 상황 속에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뭐 이 영화는 그 서진의 시야를 고스란히 스크린에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관객들은 잘 안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더 그러니까 청각이 예민해져요.
1: 맞아요.
0: 네, 그 사운드가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거죠.
1: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0: 예, 안 보이니까. 숨소리, 담배가 타들어가는 소리, 진동소리 이렇게 누군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이런 존재감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섭고 굉장히 그런 이제 설정이죠. 또한 시각적으로는 청록색과 보라색처럼 온도를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색과 한 인물의 집의 벽마다 다른 벽지의 색. 이런 상징성이 좀 그런 서스펜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염지호 감독은 영화 옆집 사람이라는 작품으로 옆집 사람. 데뷔를 했고 이번 눈동자가 두 번째 작품인데요. 옆집 사람이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한 인물의 극단적인 심리로 마음을 쥐락펴락했다면 눈동자는 가족 등의 관계성에서 비롯된 그 사랑이라는 왜곡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파격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바로 그 영화의 원작인 스페인 영화 줄리아의 눈과의 차별성이 있는데요.

0: 나는 눈으로만 보는 영화가 아니라 눈을 시력을 잃어갈수록 선명해지는 내면을 보여주는 영화에 가깝습니다. 사랑과 집착, 상실과 성장, 도예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시각을 대체하는 촉감,
1: 네.
0: 강한 빛사의 짙은 어둠 등을 오가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보기 드문 감각의 스릴러입니다.
1: 네, 자 오늘은 영화 눈동자.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진우가 부릅니다. 포기하지 마.

0: KBS 3라디오 내일은 불어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이 자폐성 장애 가운데 천재성을 가진 경우를 이제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 그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죠.
1: 네. 자폐성 장애인 중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능이 좋은 분들, 흔히 이제 고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네. 고기능을 가진 분을 서번트라고 합니다.
0: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1: 네. 네. 서번트는 이제 자폐성 지적장애라든가 뇌손상 등 신경발달장애나 뇌기능의 이상을 가진 사람이 기억이라든가 암산하는 것, 그리고 음악, 미술, 언어 이런 특정 분야에서 일반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이로운 능력 을 보이는 맞아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실제로 이게 이제 의학 정보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의학 정보 자료에 보면은 자폐나 뇌손상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기억이나 계산 등 특정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라.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래 서번트는 이제 프랑스어 불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학식이 매우 높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자를 의미한다라고 네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뭐 암기라든가 음악 미술에서 발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흔히 고기는 그래서 자폐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인은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다만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자폐는 서번트다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예. 절대 사실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모든 자폐성 장애인이 서번트인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모든 서번트가 자폐성 장애인 것도 아닙니다.
0: 맞습니다. 그 서번트의 능력을 사례별로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요?
1: 네네. 일단 서번트 이 발달 장애인 분들은 능력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인지나 적응 기능 예를 들면 사회성 관계 형성이라든가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별도로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데요. 이 천재성 수준도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천재성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과 좀 덜 높은 이렇게 차이는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발휘되는 걸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그러니까 가장 서번트 능력이 많이 보여지는 게 달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예. 네, 특정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를 즉각 계산하는 거죠. 2056년 3월 17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라고 하면은 이 달력 계산하는 서번트 능력을 가진 분이
0: 보이지 않는데 이건,
1: 5초 10초쯤 안에 무슨 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네네네.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뛰어난 기억력인데요. 예. 책 한 권을 정말 거의 그대로 다 외우다시피
0: 그러니까 맞아요.
1: 몇 페이지 몇째 줄에 그 내용 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전화번호부가 있는 전화번호부를 통째로 외우다든가. 네. 예. 그래서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법전 암기가 사실은 허구는 아닌 거죠.
0: 네. 네.
1: 그런 것도 그런 서번트도 있습니다. 음악 영역에서는 한 번 들은 곡을 피아노나 바이올린 기타 등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0: 바로예요. 바로. 예.
1: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악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연주를 한다라는
0: 야,
1: 점입니다.
0: 예.
1: 네. 서번트가 대단하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미술 영역도 꽤 많고 우리나라에도 서번트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듣는 분들은 미술 네. 쪽에 좀 있는데요.
0: 네.
1: 미술에서의 특별한 미술적 재능을 가진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한 번 본 장면을 그대로 다 그려내는
0: 맞아요,
1: 것입니다.
0: 맞아요. 예, 예. 네.
1: 그래서 복잡한 도시 풍경을 한 번 보고 그대로 그려내는
0: 있었죠.
1: 굉장히
0: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1: 마지막으로는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0: 이거는 뭐 많죠.
1: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암산을 한다거나 소수를 계산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온주일이 굉장히 복잡해서 어려운데 이걸 온주일을 다 계산한다거나 네. 뭐 이런 등등의 사례들이 네, 알려져 있습니다.
0: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번트 장애인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들 이제 세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분이 이제 스티븐 윌트셔란 분인데요.
0: 네, 아까 헬리콥터 그분.
1: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이 영국 분이세요. 그리고 현재도 화가로 건축 풍경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이분이 이제 3살 때 자폐성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0: 언어 소통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1: 아,
0: 네.
1: 예.
0: 그리고 맨 처음에 작품을 전시한 나이가 8살이고 아. 10살 때 이미 BBC라는 미국의 공중파 방송에서
1: 네,
0: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그 방송으로 다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헬리콥터를 타고 20분 네. 동안 뉴욕을 돌아다니다가 네. 네, 5.5m 천에 그걸 3일에 걸쳐서 동일하게
1: 아, 그렸는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스티븐 일티셔를 많은 분들이 인간 카메라다, 인간 사진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분은 뭐 그 뉴욕만 그런 게 아닌 거 아니고요. 도쿄 같은 경우도 한번 보고 그렸는데 여기는 10m 천에다 그렸다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본인의 고향인 런던도 그리고 네, 두바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세계 주요 도시를 한복 관찰한 다음에 대형 예. 작품으로 완성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영국에서는 예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굉장히 명망 높은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1: 그럼요, 그럼요.
0: 많은 분들이 예. 얘기하셨고요. 스티븐 일티셔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거는 이분이 기억력도 좋기도 하지만 예술적 표현이 결합된 굉장히 대표적인 능력이고
1: 예.
0: 그만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못하시지만 이런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1: 예.
0: 두 번째 레슬리 램키란 분은 이분은 시각장애도 있고 발달장애,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들은 곡은 거의 완벽하게 연주하는
1: 예,
0: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분은 이제 다니엘 테멧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자폐성 장애입니다. 암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언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어느 국가 처음 접하는 나라 말을 일주일 만에 전부 다 할 정도라고 하니 네, 그리고 이분은 이 능력 외에도 숫자를 색과 형태로 인식하는 독특한 경험도 하신다라고 해요.
1: 예.
0: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특별한 영역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경우는 없지만 미술 영역에서 이제 서번트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1: 네.
0: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부열이라는 작가입니다.
1: 아, 한부열 작가. 예.
0: 네, 이분은 이제 30cm 자를 가지고
1: 맞아요.
0: 그린 걸로
1: 예.
0: 유명한데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1살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분은 발달장애에게 피카소라고 알려졌죠.
1: 네, 맞아요.
0: 네. 네, 특히나 이제 발달장애인 최초로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1: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같이.
0: 그렇죠.
1: 예.
0: 네, 이게 이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1: 네.
0: 미술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분이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1: 그렇지.
0: 토양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 예. 근데 참 저 서번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하는 건가요?
0: 네. 서번트를 판단하는 한 가지 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검사로 진단되는 게 아니고요. 임상적인 관찰과 여러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서번트를 진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달 과정,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쭉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 듣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경심리 검사라 그래서 지능이라든가 기억력 검사,
1: 네.
0: 주의력 검사 이렇게 인지 수준과 특정 영역의 불균형 수준을 파악하는 검사를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많이 하는 자폐 스펙트럼 검사. 그래서 자폐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진단을 위한 면접을 통해서 이 검사도 하고 네 번째는 뇌 영상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좌뇌 우뇌가 이제 하는 역할이 다른데 그 두 개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1: 네.
0: 패턴이 정상적인가 이런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파 검사 신경활동 검사를 한다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엄격하게 해서 판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서번트 발생 확률은 사실은 매우 낮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인구 대비 100만 분의 1명 100만 분 1. 네,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 중에 10분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천재적이다 아주 우수하다 이런 서번트는 이제 1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6배는 더 많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서번트의 원인이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0: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아 이게 이제 얘기는 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얘기는 가설에 그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서번트의 진단을 의료 쪽에

0: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의료계 평가를 기준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번트의 원인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긴 하지만 정확히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알려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유력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첫 번째 그 원인은 뇌의 보상작용에 의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자폐성 이 서번트를 가진 분의 왼쪽 뇌가 손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뇌가 손상이 되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우뇌가 더 많이 활성화돼서 과하게 활성화돼서 특정 기능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좌뇌에 있는 기능에 손상이 생기면서 특정 분야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생겼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천적인 신경 발달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분의 이제 뇌의 연결 구조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회로가 매우 강하게 발달하다 보니 한 분야에 집중된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원인은 이렇게 이제 선천적인 게 아닌데 살다가 뇌염이나 뇌 손상으로 후천적으로 능력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 이제 한 사례는 범죄 피해로 머리 손상을 입은 사람이 손상이 회복된 다음에 복잡한 수학적 패턴을 시각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원래 이분은 수학에도 관심도 없고 재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전체 서번트가 100%라고 하면 그중에 50%는 자폐성 장애에서 발생되는 거고 그중에 나머지 50%는 후천적인 뇌 손상에 기인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이 서번트 재능을 가진 화가들을 지원한다면서요.
0: 네. 조폐공사는 이제 돈을 만드는 네, 그렇죠. 이 조폐공사가 201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현재까지 서번트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작품을 기념 메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수익금 일부를 다른 발달장애인을 위해 기부하는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네. 조폐공사가 직접 하기보다 이제 주식회사 큐뮤라는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큐뮤 대표가 남장원이라는 분인데요. 남장원 대표가 2018년 전에 키뮤를 설립했는데 이분이 설립하게 된 배경이 좀 남다릅니다. 2008년에 우연히 이제 발달 장애인이 그린 고양이 그림을 보셨대요. 네 고양이 그림이 기존의 패턴을 벗어난 굉장히 파격적인데 피카소 그림처럼 추상적이고 입체적이지만 대단한 작품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 이렇게 재능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의 재능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발달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디자인 콘텐츠로 발전 시키는 네, 소셜벤처를 설립하게 된 거죠. 실제로 키뮤는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다국적 기업들과 협업하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가서도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박지윤의 음성으로 듣죠. 성인식.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 작가이자 용인 죽전 IL 센터의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본다고요?
1: 네, 오늘은 푸른 관악산과 수려한 삼성산의 정기를 품고 있는 예술의 고장 경기도 안양시로 특별한 여정을 떠나봅니다.
0: 네네.
1: 이 안양시는 최근 몇 년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리어프리 관광 환경을 다각도로 구축하고 있고요. 도심 속 주요 공원과 문화공간을 잇는 가파른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흙길을 아주 매끄럽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시간에는 안양시가 자랑하는 핵심 명소 세 곳을 소개할 건데요. 숲 속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인 안양예술공원, 또 시원한 물줄기와 초록잔디가 펼쳐진 병모관 시민공원, 또 안양의 천년 역사를 품고 새롭게 태어난 김중업 건축박물관까지 연전해봤습니다.
0: 네, 자,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안양을 대표하는 숲속의 문화쉼터 안양예술공원인데요. 숲이나 산책로는 보통 자갈이 많고 경사가 가파른데 여기에는 특별한 예술길이 열려있다고요?
1: 네, 안양예술공원은 삼성산의 맑은 계곡물 소리와 울창한 수림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 전 세계 유명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현대미술 작품들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국내 최초의 공공예술 테마파크입니다. 원래 자연 속 숲길은 흙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가파른 돌계단이 많아서 휠체어 바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에 곤란한 장벽이 되곤 했는데요. 안양시가 이 깊은 숲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흐르는 완만한 무장의 데크 숲길을 또 길게 놓아두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진입로를 따라서 숲으로 들어서면 머리 위로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로 단단하고 매끄러운 데크로드가 숲의 능선을 따라서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작은 바퀴도 걸림이 없도록 틈새 없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폭이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무더운 햇살을 완벽히 차단해주는 초록빛 숲 터널 안에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숨가쁨 없이 아주 청량하게 쏟아지는 계곡 소리와 숲 향기를 맡으면서 자연과 예술을 함께 동시에 호흡할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0: 네, 그 안양예술공원에 무장의 숲길을 걸으면서 현대 예술 작품도 만날 수 있다고요?
1: 네, 이곳의 진짜 매력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평평한 길을 따라 산책하듯 나아가다 보면

0: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상천외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불쑥 등장하면서 선사하는 이 극적인 시각적 즐거움입니다. 데크길의 완만한 경사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휠체어 눈높이에서도 작품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전망 공간들이 아주 친절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1: 예.
0: 한여름의 짙푸른 녹음과 흩어지는 햇살을 받아서 시시각각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반사하는 독특한 파빌리온 구조물들과 또 추상 조각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휠체어에 앉은 낮은 시선에서 올려다보면 푸른 하늘로 뻗어나간 거대한 나무 기둥들과 현대적인 철제 구조물인 자 안에는 형태의 대비가 아주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1: 네.
0: 자연과 인공물이 빚어내는 오묘한 예술적 생명력이 시원하게 밀려옵니다. 저 멀리 계곡가에 자리 잡은 독특한 디자인의 쉼터들과 숲속 한가운데 배치된 화려한 색채의 조형물들이 또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이색적이면서도 서정적인 풍경이 주는 이 미학적 조화 덕분에 도심에 지쳐있던 눈과 마음이 단숨에 맑아지는 최고의 시각적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명소는 안양 시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힐링 공간이죠. 병모관 시민공원인데 여기가 원래는 채석장이었다면서요?
0: 네, 이 병모관 시민공원은 과거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대한 자갈과 돌을 채굴하던 황량한 석산 폐채석장을 안양시가 놀라운 생태적 상상력으로 탈바꿈시킨 곳인데요. 그야말로 자연의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 마을의 지형이 마치 호리병 목처럼 좁다고 해서 병모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1: 네.
0: 이 수리산 자락에 아늑하게 안겨 있어서 사방을 둘러싼 산세가 아주 수려한데요. 이 웅장한 골짜기를 따라서 보행 약자들도 제약 없이 싱그러운 잔디밭을 거닐고 폭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턱이 제거된 완만한 평지형 산책로와 무장의 경사길이 공원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계단과 단차를 아주 없애고 부드러운 우레탄 및 보도블록으로 마감된 이 길을 따라서 천천히 바퀴를 굴리다 보면 사방에서 피어나는 싱그러운 풀내음이 온몸을 감싸안고 또 드넓게 펼쳐진 대형 잔디광장의 초록빛이 눈을 아주 시원하게 정화해주는데요. 과거 거칠게 깎여나갔던 바위절벽의 흉터 위로 이제는 풀과 나무가 가득 자라나서 아늑한 요새 같은 조망을 산책 내내 선물해 줍니다.
1: 네, 이 병모관 시민공원에 웅장한 규모의 인공폭포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 건가요?
0: 이 공원의 가장 매력적인 하이라이트는 깎아지르는 듯한 거대한 절벽 위에서 수십 미터 아래로 하얀 물줄기를 쏟아내는 대형 인공폭포의 웅장한 풍경을 바로 눈앞에서 완벽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친 바위덤이나 웅덩이로 직접 내려가지 않아도 폭포 전면에 넓게 조성된 평지 전망광장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폭포 바로 앞까지 아주 안락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거대한 암벽 사이로 수천 톤의 시원한 물줄기가 밀려들면서 거세게 부서지는 청량한 소리를 이 온몸이 떨릴 만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가운 태양볕 아래에서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안개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한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폭포 주변을 채운 알록달록한 야생화들과 또 암벽에 거친 회색빛 질감이 또 기막힌 시각적 대비를 이뤄서 아주 장관입니다.
1: 네. 자, 세 번째 장소는 안양의 문화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예전에 유유산업 공장 부지에 조성된 김중업 건축박물관인데 건축과 역사가 아주 묘하게 공존하는 곳이라면서요.
0: 네,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대한민국 근대 건축의 거장인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옛 유유산업 공장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서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인 공간입니다. 더욱이 이 부지는 신라시대의 천년 고찰이었던 안양사의 터가 있던 자리이기도 해서 마당 한가운데 고구려나 신라의 기상을 품은 보물 안양사지 당간지주가 웅장하게 서 있는 아주 신비로운 역사의 층위를 가진

0: 안양시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모든 전시장 입구에 턱을 없앤 매끄러운 진입 슬로프와 승강기를 꼼꼼히 설치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휠체어를 탄 관람객도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 건물 내부로 들어서서 쾌적한 에어컨 바람 속에 거장의 정교한 건축 도면과 모형들을 감상하고 또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천년 전 안양사지의 광활한 터와 또 단간지주의 장엄한 실루엣을 한눈에 담아내는 아주 세련되고 깊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건축물들은 외관에서 뿜어내는 독창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어떻습니까?
0: 이곳의 시그니처는 붉은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가 아주 모던하게 어우러진 근대 건축물들의 독특한 외관과 또 그 사이를 평평한 대리석과 잔디로 잔잔하게 메우고 있는 야외 역사마당의 조화입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이동할 때 바퀴가 걸리지 않도록 고르게 다듬어진 마당길을 따라서 천천히 거닐다 보면 사방에 시야를 가로막는 높은 빌딩이 없거든요. 그래서 탁 트인 관악산의 능선과 박물관에 세련된 비례감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김중업 선생 특유의 유려한 지붕 곡선 구조물 아래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바라보면 붉은 벽돌벽 위로 푸른 여름 하늘과 이 하얀 구름이 거대한 조각처럼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당 한편에 우뚝 솟은 돌 기둥 단간지주의 옛 질감과 또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물의 차가운 질감이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면서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아주 묘하고 화려한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무장의 여행 작가 문화진 씨와 오늘은 경기도 안양의 예술과 또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나가 부르는 마녀 여행을 떠나다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말하고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은 9차 개헌으로 탄생한 87년 헌법이 마흔도를 맞는 해라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랫동안 미뤄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우선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해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유린되는 참담한 헌정사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할 원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면서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사이 31km 구간이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터널 안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했고 이 가운데 SUV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 등 탑승자 16명이 대피했으며 1차 수색 결과 사고 차량 이외의 차량은 터널 안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사이 31km 구간 진입을 통제하고 이미 진입한 차량들을 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자신도 모른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 포럼에서 최근 주가 조정은 성장성이 꺾였다기보다 앞서 너무 빠르게 오른 기대를 현실에 맞추는 과정일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AI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사고파는 것보다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개한 정부가 다음 달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공청회가 열리면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육해공사 총동창회 설득도 과제입니다. 앞서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등 후속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이란의 공항과 철도 등 민간 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란 샤르 공항과 반다르 아바스의 철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교량 두 곳이 밤사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은 텔레그램을 통해 공항 주변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미군 발사체가 이란 샤르 공항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제헌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제3라디오 두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사 마음을 먹고 뭔가를 시작했어도 꾸준히 계속한다는 게 참 어렵죠. 더욱이 중간에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마치 그만둘 핑계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아이고 뭐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집어치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충고를 하십니다. 그냥 시작부터 해.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뭔가를 시작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은 사실 무슨 거창한 데 있기보다 습관이 됐을 때 제일 편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매일 정해진 루틴을 따를 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고 물으면은 생각은 무슨 생각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의외의 대답을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겸손하다 또는 성공의 비결을 밝히기 싫은가 보다 하고 지레 넘겨짚지만 실은 그게 바로 진짜 성공 비결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백세에서 장마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지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부를 들어보는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가 제도 도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연금이 대규모 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70만 원 수준으로 개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의 양적 성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가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954만 명에 달하는 1964년에서 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 연령에 들어서면서 은퇴 후 재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처 중 경비, 시설관리, 청소, 인력공급 등 사업서비스업이 13.5%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금융보험업과 통신업은 각각 2.6%, 0.4%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졸 이상 비율이 46%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저임금 계약직으로 내몰리면서 국가적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돌봄 인력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요양보호사 부족 인원은 4만 3천여 명, 한국개발연구원은 2043년 최대 99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요양대학 제도를 도입했지만 학비 부담과 브로커 개입,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많은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력난을 외국인으로 메우기보다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을 전문직으로 만드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는 도시아이들이에요. 달빛 창가에서.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건강 100세의 시간입니다. 전문 의학 정보로 우리들의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 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신 이광윤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장마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2: 네.
1: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마철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죠.
1: 네, 네.
2: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개 보면 장마철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 네.
2: 그리고 또 낮에도 해를 보는 경우가 좀 드물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압도 저기압이 되고 또 비가 내리다 보니까 활동 제한 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꿉꿉한 장마철에는 기분도 몸도 가라앉게 되는데요. 습도가 높으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2: 장마 때는 습기가 몸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몸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리 한방에서는 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네.
2: 동의보감에서 이 습사로 인한 그 병이 생길 때는 질병이 서서히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초기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오장육부에 부담을 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1: 네, 네.
2: 일단은 습기가 우리 몸에 침범하게 되면은 기혈 흐름이 정체되고 또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무기력증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유해 보면은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온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은 축 늘어지면서 흔히들 만사가 귀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욕도 저하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1: 네, 네. 그러면은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될까요?
2: 일단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1: 네, 네.
2: 그리고 세균의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끓여서 드시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끓이거나 조금이라도 변질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드시지 말고 또 냉장고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칼이나 도마, 행주 이런 것들 소독을 좀 철저히 하고요. 또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좋겠고
1: 네.
2: 과일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잘 까서 드시고 고기 같은 것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장마철에는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시던데 왜 그런가요?
2: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1: 네.
2: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은 기압이 낮아지는 저기압이 되죠.
1: 네, 네.
2: 이렇게 외부 기후가 저기압이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관절 내 압력은 올라가고 무릎을 감싸고 있던 체액이 이 관절 주머니를 부풀게 해가지고 관절에 분포된 신경이 평소보다도 자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관절에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몸이 기상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근데 보통 관절이 아프면은 운동을 안 하려고들 하시는데
2: 네.
1: 운동을 하는 게 통증 예방에 좋다고 하죠.
2: 그렇죠.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관절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2: 대개 이제 야외 운동이 어려울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뭐 실내에서 자전거 타기나 또 이제 가볍게 걷는 거 또 특별한 기구가 없다면은 가벼운 맨손 체조 그리고 스트레칭 뭐 팔굽혀펴기 이런 운동이

0: 도움이 되죠.
1: 네.
0: 또 누워서 다리를 하늘로 올리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다리를 움직이는 하늘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1: 네.
0: 다만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무릎 관절을 구부리는 작업이나 운동은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차요법으로 어떤 약차를 마시면 좋을까요?
0: 우리가 율무차라고 그러죠.
1: 네네.
0: 한방에서는 이것을 은이라는 이런 약재로 부르는데요. 이 율무에는 칼슘과 철분 같은 무기질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 네.
0: 우리 몸에 침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습기를 없애주면서 부종과 통증도 없애주고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장마철 관절염에 도움이 많이 되죠.
1: 네.
0: 율무 한 20g 정도를 씻어가지고 물기를 빼고 난 뒤에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가루를 낸 뒤에 이것을 하루에 한 3번 정도 차처럼 복용을 해도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관절 아플 때 찜질을 많이 하는데요. 어떨 때 온찜질을 해야 하고 어떨 때 냉찜질을 해야 될까요?
0: 온찜질, 냉찜질은 치료 적응증이 전혀 다르죠.
1: 네네.
0: 예를 들게 되면 통증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그리고 관절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 또 관절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 네.
0: 급성이면서 관절이 붓고 열이 있을 때는 찬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을 해줘야만 염증과 부종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1: 네.
0: 그러나 관절 부위가 붓지 않고 열도 없으면서 만성적으로 아프기만 할 때는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혈류순환도 좋아지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반대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장마철에는 피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데요. 장마철 피부 질환이나 여름철 땀띠에는 어떤 식품이 도움이 되나요?
0: 이렇게 이제 습한 날씨에 잘 나타나는 피부 진화로는 우리가 이제 땀띠나 종기 또 무좀 이런 것들이 있죠.
1: 네네.
0: 이럴 때 쓸 수가 있는 먹거리나 약이 바로 녹두입니다.
1: 네네.
0: 녹두에는 로이신, 라이신, 발린 같은 이런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피부를 깨끗하게 하면서 습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옛날부터 이 녹두는 피부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자 약재로 많이 써왔죠.
1: 네.
0: 또 이제 흔히들 장마철에 땀띠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이런 경우에는 녹두죽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녹두는 옛날부터 여성들의 피부 미용을 책임지는 재료였죠.
1: 네.
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양귀비나 서시 같은 미인들의 피부팩 재료가 바로 녹두였고 우리 선조들도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 녹두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장마철에는 햇빛을 잘 못 보니까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마음도 무겁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0: 되게 이제 그 장마철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생선, 그다음에 감자, 우유 이런 음식들이 좋은데요.
1: 네.
0: 우리가 오랫동안 내리는 비로 인해 가지고 햇볕을 보지 못해 가지고 갑갑한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여기저기 끈적한 날씨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생선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0: 이거 자체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또 이제 우리 몸의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장마철에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기분이 좋지 않고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0: 미국 국립보건원의 조셉 히베룬 박사의 논문을 보게 되면은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흔히 제철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맘때 나오는 여름 감자는 어떤가요?
0: 감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1: 네네.
0: 감자는 사과의 2배 이상의 비타민C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 우울증에는 감자를 먹게 되면은 이 우울한 감정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자, 그럼 끝으로.

0: 된 보증 치스팡을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과 체질에 잘 써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건강백세 오늘은 한의학과 관련해서 이광현 원장과 함께 장마철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우순실이에요. 잃어버린 우산.

0: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무 스페셜 이어집니다. 시니어들에게 사랑받았던 프로그램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무 화면 해설 방송문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억의 황금연무 스페셜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무 제428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네.
1: 이 회차는 황금연무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고고장구를 배워보는 황금교 실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오, 네네.
1: 이 회차의 주제는 우리들의 해방일지였습니다.
0: 네.
1: 우리가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아, 삶이 참 지겹고 지친다 싶으면서도 이 일상을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0: 네.
1: 황금연무 자문단들은 어떨 때 일상을 벗어나고 싶었고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첫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나의 탈출기이고요. 김홍성, 가혜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정옥주 성우의 화면 해설로 사연 만나보시죠.
0: 네.
2: 김건순 82세.
3: 22살에 오빠 친구한테 반해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4: 아, 동네에 계신 분?
3: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뭐 팔남의 맏며느리라고 구덥석에 간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4: 네.
3: 남편이 원체 잘생겼었거든요.
4: 아, 어느 정도로 잘생기셨길래 그 반대를 무릅쓰고?
3: 이제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거기다가 내가 이제 콩꺼풀이 씌우니까 더 잘생겼지.
4: 아, 그렇죠.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뭐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이제 하셨겠네요.
3: 그럼요.
4: 네.
3: 얼마나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알콩달콩 살겠지 하고서 꿈을 안고 갔는데
5: 네.
3: 한 그저 3, 4개월 살았나?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힘들던 거려. 이거는 아닌데.
5: 오.
3: 가서 보니까 나할라 이제 11 식구가 살고 있어요.
4: 거기 만면이.
5: 그럼 선생님 11 식구 살림을 다 하시면서.
3: 그럼요. 시동생들한테 모두 있는 대로 뭐 3살, 4살짜리 시동생들한테도 존댓말을 높여야 하고 모두 시키고 뭐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거 내 새끼 키우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하루는 이제 시어머니 방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는 월급 봉투 하나가 불러다녀요.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때가 몇 개월 됐는데도 도저히 월급 봉투라는 걸 알지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월급 봉투 통째로 갖다 바치고 나는 부엌에서 있는 대로 허리가 갈비가 휘도록 일을 해야 하고 식모살이 하고 이건 식모부도 못한 아주 시종도 저런 시종이 없어요.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에이 내가 가출을 해야지 이 집에서 입구를 하고 살 수가 없다. 이제 책상 위에다가 이제 나는 이대로는 못 삽니다. 나갑니다 하면서 이제 메모지 한 장 딱 써놓고 이제 나갔죠.
5: 어머, 아, 진짜 가출이요?
3: 네.
5: 아니 새댁이?
3: 네. 지금 생각하면 간이 부었지요. 동네 결혼을 했으니 에, 친정도 옆집이지.
5: 그러니까요.
3: 당장 어디로 가요?
5: 그러니까 진짜.
3: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집 오빠가 거가 이제 아주 산골책이에요. 그 속에 가서 숨어 있으면 나를 못 찾아오겠지. 무작정 그냥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5: 아, 사촌 오빠 댁에?
3: 네. 나가니까는 이제 오빠 올케가 아주 엄마 아버지처럼 반겨해줘요.
4: 예.
3: 이제 머리도 좀 식히려고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그 산골책이 아낙네들이 먹고 일밖에는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뭐 불을 떼려면 나무가 모자라면 산에 가서 장작도 해오지를 않나 논밭에 가서 무도 심고 무슨 밭도 메고 길쌈도 하고 무명도 짜고 밥하고 속골구 댕기면서 별짓을 다 하고 사는데 내가 이제 가서 가까이 가서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느냐 물었더니 그저 사는 거지요. 그저 사는 거래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것이 인생상가. 그런 번뇌가 들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한 5일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잘생기기도 했지만 속도 깊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이제 속으로 이제 반가워가지고 왜 왔냐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 숲으로.

0: 나를 끌고 가서 월급 봉투는 엄마를 갖다 드려야 하지만 부수입이 생기는 게 있다. 그 부수입은 앞으로 자기를 갖다가 꼬박꼬박 줄 테니까 너무 그 월급 봉투에 연연하지 말고 그건 큰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달래는데 그 부수입이라도 갖다 준다니 그게 또 감지 덕지해가지고
1: 풀어주셨군요 그냥 얘기해.
0: 네. 네. 그냥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이제 끌려온 게 그래도 그 남편 그 등에 업혀오느라니까 든든하던 거니 그렇게 하고 살면서 그 산골 꼴창에서 그냥 그 그냥 아낙네들이 그냥 이 일이나 하고 살던 시커먼 여자들을 보다가 삶에 보니까 내 삶은 너무 윤택한 거예요 그게.
2: 상대적으로.
0: 아유 그 이상에 더 호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주어진 건가 보다 인생이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살으니까 살겠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았답니다.
3: 왜 우리가 엄마 말은 들어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4: 네.
3: 김건순 자문단이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군요.
4: 그렇습니다. 남편분의 잘생긴 외모에 반해서 결혼까지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3: 네네.
4: 이미 콩깍지가 씌인 상태니까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3: 네.
4: 시집을 가보니까 시동생들 키워야죠. 시부모님 모셔야죠.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의 월급 봉투는 구경을 하지도 못하고 시부모님께서 가지시니 내가 이거 뭐라고 있는 건가 이런 허무한 마음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3: 네네.
4: 그래서 가출을 결심하고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큰오빠 집으로 가게 된 건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새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덜 힘든 거였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고
3: 네네.
4: 하고요. 남편분이 월급 외에 부수입은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약속을 해서 이후 가출하는 일 없이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3: 네네.
4: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네. 필요한 태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 네네.
4: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 마당 주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3: 네.
5: 김효철 70세.
6: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1: 아, 맞습니다.
6: 3, 40년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때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그 무시당하고 막 이럴 때 이걸 힘이 약하니까 의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 위해서는 남몰래 조용한 곳에 가서 담벼락에다가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수박 씨발로 먹을 뭐 이라든가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했죠.
2: 진짜 아는 욕을 다 하신 거군요.
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나름대로 예. 이제 저도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욕을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마음속에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2: 잠깐 풀리는 듯 하다 기분이 더 안 좋은 거군요.
6: 그래서 안 되겠다는데 마침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승님한테 명상을 배웠어요.
2: 명상이요?
6: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온 일명 그 티벳 종이라고 하고 띵샤라는 것이 있는데요.
2: 띵샤요?
6: 예, 바로 이제 이건데
5: 줄 양끝에 달린 한 쌍의 띵샤. 달걀처럼 작고 심벌들처럼 둥글납작하다.
6: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청아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데 최고예요.
1: 근데
6: 사실은 이걸 하다가 보니까는 이거 갖고는 좀 뭔가 성이 차지 않고 그래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해가지고 띵샤하고 신인볼이라는 거 하고요.
5: 노그릇 같은 신인볼.
6: 왜냐하면 목련차로 명상을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도 극복하고 사회생활도 아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크게 변했죠.
1: 요즘 우리 가이란 아나운서가 육아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명상 3종 세트로 한번 좀
2: 진짜?
1: 화를 스트레스를 좀 다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6: 좋죠.
1: 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5: 두 MC와 김효철 씨가 스튜디오 중앙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6: 사용하기 전에는 호흡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뿜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숨을 조용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뿜고
5: 모두 눈을 감고 따라한다.
6: 들이마시고 내뿜고 이제 띵샤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내 몸과 마음을 맡겨가지고 가만히 침잠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뿜으시고.
5: 김효철 씨가 한상의 띵샷을 맞부딪힌다.

0: 티벳 고원에 올라와서 아침에 이렇게 이 안개가 자욱한 그 산사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아주 가라앉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여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봤고요.
2: 3종 세트에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선생님?
1: 예.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목련꽃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것이고요.
2: 이게 말려놓은 꽃차는 또 따뜻한 물을 부었을 때 꽃잎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는 것도 지켜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1: 그렇죠.
3: 김여철 씨가 꽃잎이 담긴 찻잔에 물을 따른다.
1: 이렇게 했을 때는 먼저 시선으로 이 꽃잎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러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코로나 후각으로 냄새를 맡으면서 그 목련꽃 향기를 한번 맡고 그리고 손으로 느끼는 이 따뜻한 촉감.
3: 연노란 꽃잎이 찻잔에서 살아난다.
1: 그 다음에 향기를 맡고 나서
3: 두 MC가 차를 마신다.
1: 천천히 목을 타고 내려가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평정심, 평안함을 갖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0: 잠시나마 저희에게 시름과 번뇌를 잊게 해주신 우리 김효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4: 네. 저도 들으면서 잠시 호흡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복식 호흡하는 게 마음 가라앉히는 데 좋다고 하더군요.
5: 네. 그리고 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날 때 물을 네. 한 모금 먹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아. 잠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4: 네, 네.
5: 또 꽃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4: 네.
5: 꼭 특별한 차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잔 하면서 친한 사람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도
4: 네.
5: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는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4: 네. 네.
5: 그리고 김효철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욕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건 듣는 나에게도 화살이 되니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네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죠. 장윤정입니다. 콩깍지.

0: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1: 네. 세 번째 이야기 마당 주제는요. 나에게 휴식을 주는 존재입니다.
0: 네.
2: 자, 우리 주니어 자문단분들 중에 어느 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황인성 씨.
3: 37세.
4: 저는 요즘 뭐 유난히 지치거나 힘들면 네. 바로 집으로 갑니다.
2: 오.
4: 집에 엘리자베스가 반겨주거든요.
5: 엘리자베스?
4: 네, 진짜 애교가 많은 친구예요.
2: 아니, 영국 친구예요? 미국 친구예요? 엘리자베스?
5: 아, 제가 볼 때 네. 애교가 많다. 반려견.
6: 아, 엘리자베스가 반겨준다고 했잖아요. 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이제 한 비둘기 한 10여 마리가
5: 아이고 10...
6: 새가 날아준다면서 뭐 새들이 반겨준다거나
7: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저예요.
5: 아이 뭐해 무슨 소리
7: 아니 오해하지
2: 뭐,
7: 마시고
2: 뭐라고요?
7: 아니 자, 아마 제 사진이 이렇게 크게 있지 않을까. 인성아 이거는 좀 지나치구나.
5: 아 근데 이순희 아나운서가 농담하긴 했는데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4: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네, 집에 가면 반겨주는 건 네. 반려
3: 자막 반려견 비둘기
4: 반려 열대어입니다. 반려 열대어.
5: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열대어면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반겨준다고요?
2: 아, 무슨 애교가
5: 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선생님들 많이.
2: 이막내 어머님이 처음 웃으셨어. 진짜 내가 야 지금 발견했는데 듣다 듣다 이런 그렇지, 얘기 그렇지. 처음 듣는다.
3: 이막내 86세.
7: 말이 안 되지.
8: 말이 안 된다니까.
2: 아니 저희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저희 황인성 씨가 예.
5: 세상 진지하게 아. 생겼는데.
4: 아 그런데 길러보시면 또 네. 느끼실 거예요. 이게 가면 일단 다가가면 저한테 다가와요. 다시 다가오고 꼬리도 치고 뻐끔뻐끔하고 네, 꼬리도 치고 톡톡 아, 건들면 인사하는 것 같고 교감이 좀 되더라고요.
3: 아. 자료 영상.
9: 엘리자베스 형 왔어.
3: 붉은색 열대어.
5: 예쁘긴 예쁘네요.
9: 밥 달라고? 애교 부리지 마. 안 줄 거야.
7: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황인성 씨?
5: 아, 이렇게 다정하게?
7: 어?
3: 꼬리 지느러미를 빠르게 흔드는 열대어.
7: 아, 밥 달라고.
9: 그래, 밥 줄게.
6: 어? 그냥.
2: 뭐 애교 부리는 게 어디 나왔어요?
4: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면 알아봐요.
6: 네?
4: 그래서 물고기를 바라보니까 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멍 때리고 있어요. 아. 물고기만.
5: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인성 씨가 편안하다고 하니까 네. 그럼 됐죠.
6: 그럼요.
5: 애교가 그래서, 많네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해.
4: 그렇죠. 아, 그래서 열대어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네. 키우신 거 추천합니다.
6: 아.
0: 저는 엘리자베스라고 해서 외국인 친구가 기다리는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열대어였군요.
1: 네. 왜 이름을 엘리자베스라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황인성 씨는 귀가를 했을 때 반겨주는 열대어들이 나 자신을 힐링하게 해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0: 네, 네.
1: 열대어 외에도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다만
0: 네.
1: 동물을 키울 때는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황금 교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고고장구를 배워보겠습니다.
0: 네, 네.
2: 우리가 해방고에 대해서 얘기해봤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봐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5: 우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0: 자막, 화제의 결혼식 영상, 한복 차림의 신랑 어머니가 공연단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춘다. 한 손은 허리에, 다른 손은 엄지척하며 흔들흔들. 장구를 치며 음악에 맞춰 손으로 하늘을 찌른다. 양팔을 휘휘 저으며 우아하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양팔로 크게 원을 그렸다 내린다. 신랑 신부에게 달려간 어머니와 공연단이 엄지척으로 마무리.
1: 자, 정말 멋진 공연 봤는데 말이죠. 오늘 고고장구를 가르쳐 주실 진짜 강사분을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다은 씨를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2: 반갑습니다.
0: 머리를 하나로 묶은 59세의 장다은 씨가 은빛 장식이 달린 검정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한다.
2: 아, 영상에서와는 또 다른 화려한 옷차림이네요.
1: 아니 근데 저기 아들 결혼식에서 이렇게 장구를 치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 제가 장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 아들 결혼하는데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한테 물어봤죠. 내가 장구로 한번 그 축가로 불러주면 안 될까? 이제 충고를 해주면 안 될까?
1: 네.
3: 그랬더니 흔쾌히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명난 게 또 장구를 무대로 한번 선보였죠.
1: 네.
2: 장구를 난 너무 사랑해서 이걸 전해주고 싶었다 하셨잖아요.
3: 네.
2: 장구를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3: 제가 공인중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앞에 가게 개업을 한 거예요.
1: 예.
3: 오픈식을. 그 장구와 어떤 품바가 장구랑 노래를 그렇게 맛있게 불러요. 그게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5시간 동안
1: 보고 계셨어요?
3: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 쉴 때도 보고 있고 그런데 난 저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구를 치고 있답니다.
2: 선생님께는 이 장구가 인생의 해방구인 거네요.
3: 그럼요.
2: 그러니까 장구는 아는데 고고장구는 뭐예요? 선생님?
3: 고고장구는요. 그대 말 그대로 가자잖아요.
1: 예,
3: 신명나게 달리자. 모든 스트레스를 한번 풀자.
1: 아니 근데 그거 좀 배워보고 싶은데 그걸 배울 수 있나요? 금방?
3: 있죠. 뭐 음치, 박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이 있거든요. 폴카 장단이라고요.
1: 어허.
3: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장다은 씨와 두 MC가 장구 앞에 서 있다.
3: 자, 오른손에서 내려놓으시고
1: 왼손
3: 쿵쿵은 왼손 딱다는 무슨 손? 오른손. 자, 두 손을 어떻게 하냐 테이블을 올려보세요.
0: 자문단이 쿵에선 왼손으로 따에선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때린다.
3: 너무 잘하세요. 자, 이제 진짜 폴카원은 따따따를 세 번 하는데 쿵 따따따 쿵 딱 하는 거예요. 시작. 쿵 따따따 쿵. 네. 아까 그 앞에 한 거랑 이어볼게요. 쿵 따다 쿵 따 쿵 따다다 쿵 딱 하지만 셋 넷. 잘하셨어요. 이제 폴카2를 배워볼 거예요.
1: 네.
3: 폴카2는 8박 궁궁궁따 궁따궁따 겠죠? 천천히 할게요. 셋 넷.
0: 두 MC는 장구를 자문다는 테이블을 친다.
3: 어, 잘하신다. 셋 넷. 자, 그러면 궁따다 궁따랑 같이 연결해볼게요. 시작. 궁따다 궁따
0: 쿵쿵쿵 따 쿵따 쿵따.
3: 자, 다시 한번 시작.
0: 쿵따다 쿵따 쿵쿵쿵 따쿵따쿵따.
1: 자, 네,
3: 잘하셨어요.
1: 선생님.
3: 자, 이제 한번 음악에 맞춰서
1: 좋아요.
3: 한번 욕을 해볼까요?
1: 네네.
3: 자, 음악 틀어주세요.
0: 노래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쿵따다 쿵따 쿵따따따 쿵따.
3: 폴카 좋아할 거예요. 시작.
0: 쿵따다 쿵따 쿵쿵쿵 따쿵따 쿵따.
3: 됐어요.
1: 네, 여기까지.
3: 네.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3: 네.
1: 우리 김질순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2: 그렇죠.
1: 김질순 선생님하고 문혜영 씨?
2: 혜영 씨
1: 좋아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2: 손하면 네. 문혜영 씨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1: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조금만 맞춰가지고
3: 음악 한번 해보실까요?
0: 자막, 자문단의 속풀이 시간. 시작도 하기 전에 온몸을 위아래로 흔들며 흥을 뿜어내는 문혜영 씨. 김질순 씨와 문혜영 씨가 양손에 채를 들고 박자에 맞춰 장구를 두드린다. 쉬는 박자에선 양팔을 벌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리듬을 탄다.
4: 좋겠습니다. 네, 음악과 함께하는 고고장구. 이 소리만 들어도 정말 신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장구를 치는 활동이잖아요.
5: 네.
4: 그 한 야구 구장에 가면 야구 선수들 화났을 때 치라고 샌드백이 준비가 돼 있대요. 아. 어디 뭐 벽을 치거나 이러면 선수들이 손을 다칠 수 있잖아요.
5: 다치니까.
4: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때리거나 치는 이런 동작들이 또 스트레스를 네.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 네.
4: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꼭 이런 활동 아니어도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악기를 배운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5: 네.
4: 취미로 삼으면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5: 네.
4: 청취자 여러분도 스트레스로 인해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 네, 네. 추억의 황금 연못 스페셜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네, 오늘 재헌절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재헌절의 의미를 잘 새겨서 본인의 영달과 당리, 당략에만 움직이지 말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와이트리의 Play That Funky Music 들려드리고요. 내일 2시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연휴를 맞이하면 보통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짜놓은 외출이나 여행 스케줄대로 더 바쁘게 지내곤 하는데요. 그래서 막상 연휴가 끝날 때쯤이면 피곤하다고 앓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네, 좋은 책 한 권, 영화 한 편, 아니면 연극이나 전시회라도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겠지요. 7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뼈대인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입니다. 무려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 너무 지치지 않고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뚜아의 무아의 약속,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구활 작가의 수필 여름 소묘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아이를 불러들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고향에도 지문이 있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그 지문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밥이라는 화두가 항상 함축되어 있다. 밥솥에 불을 떼다가 뜸들일 시간이 되면 광목 치마끈을 고쳐매면서 동리 어귀로 나와 고함을 지른다. 밥 먹구로 빨리 들어오너라. 딱지치기나 구슬치기가 끝이 나기 전에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기가 예사다. 그 이유는 허구한 날 마주하는 보리밥과 나물 반찬이 신물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만 듣고도 오늘 저녁 반찬이 맨날 먹는 그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다면 약간 특별한 반찬이 준비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 단계 더 올라가 음색이 행복을 느낄 정도로 젖어 있으면 소고기국을 끓였거나 갈치구이에 갖은 양념을 뿌려두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올여름은 너무 더워 밥맛이 뚝 떨어졌다. 생각하다 못해 가까운 시골 장터에 나가 어릴 적에 먹었던 몇 가지 반찬거리를 사왔다. 그러나 그것이 원상복구를 시켜주지는 못했다. 입맛을 회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나 어린 날 여름 고향의 품에 안기는 수밖에 없다. 사실 행복은 별게 아니다. 여름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 때마다 야야 밥 먹구로 빨리 들어오너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나이에도 나는 어머니가 그립다. 어머니와 고등어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 가끔은 실내를 벗어나서 탁 트인 야외에서 맞이하는 자연 바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는 도시 강원도 태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 강원도 태백의 구아우 마을인데요. 9마리 소가 배불리 먹고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름만큼이나 여유롭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 여름이 오면은 특별한 마법이 펼쳐집니다. 해발 800m가 넘는 백두대간 언덕 위로 백만송이의 해바라기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데요. 마침 7월 17일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해바라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구아우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어마어마한 꽃밭 규모에 압도되실 겁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5만 평 넓이의 구릉지 위로 노란 해바라기 물결이 넘실거리는데요. 한참 그 풍경을 눈에 담으셨다면 이제 축제 현장을 좀 즐겨보셔야겠지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축제라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해바라기 꽃밭 사이사이 유명 작가들의 조각품이 숨어 있어서 야외 숲속 갤러리를 걷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한참을 걷다가 출출해지면 배를 좀 채워야겠지요. 축제장 주변에서 해바라기 씨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강원도 태백의 향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해바라기 축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개장하는데 오후 6시 전에 입장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날씨나 상황에 따라 매일 꽃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출발하시기 전에 태백 해바라기 축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꽃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태백의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죠. 전미경의 해바라기 꽃, 박상민의 해바라기, 그리고 이선희의 해바라기 세 곡입니다.

네, 태백 해바라기 축제를 소개해드리면서 해바라기 노래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전미경의 해바라기 꽃, 박상민의 해바라기, 그리고 이선희의 해바라기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이맘때 강원도 태백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선과 영월, 단양, 충주를 지나 양평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합쳐지고 다시 서울로 흘러가는 것이죠. 검룡소에 가면 꼭 눈여겨봐야 할 볼거리가 있습니다. 샘에서 솟구친 물이 오랜 세월 바위를 깎아내 만든 물길인데요.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반과 물줄기를 보면 절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드실 겁니다. 이번에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 연못으로 가보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검룡소와는 달리 황지 연못은 태백신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밥 먹고 산책삼아 들르기 좋은 곳이죠. 상지, 중지, 하지 세 개의 연못으로 나뉘어 있는 이곳에서도 하루 5천 톤의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예쁘게 조성돼 있어서 가족 단위로 도란도란 걷기에 참 좋으실 겁니다. 자, 산 좋고 물 좋은 태백에 왔으니까 태백의 맛도 충분히 보셔야겠지요. 태백에 오시면 꼭 드셔야 하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먼저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태백 물 닭갈비인데요. 옛날 탄광 광부들이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내기 위해 그리고 다 함께 배불리 먹기 위해 구하기 쉬운 닭고기와 채소를 넣고 찌개처럼 끓여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해발 1000m 고원에서 자란 산나물과 한우고기입니다. 태백의 맑은 물과 시원한 기후가 만들어낸 식재료들이어서 그 맛이 특별하다고 하네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이맘때 가보기 좋은 강원도 태백 여행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처 만나보시죠. 위키리의 여름방학, 신하영의 작은 일기체, 그리고 서수남 하청일의 즐거운 여름.

0: 네, 날씨가 덥고 끈적해지면 불쾌지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이럴 때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은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기분 좋은 음악 들으면서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피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선곡 수첩.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들어오시자마자 아주 스튜디오가 선선해졌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네. 보자마자 시원해집니다.
1: 아주. 네, 아주 시원하게 살아야죠.
0: 꽃무늬 난방도 잘 어울리시고.
1: 아유.
0: 더위를 잘 안 타시잖아요, 단장님.
1: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약간 단련이 된 것 같아요.
0: 단련이 그러니까 됐다. 이제 그 야외 무대에서.
1: 그 프로를 하면서 네. 그게 아마 조금 단련된 것 같아요.
0: 그래도 뭐 나만의 피서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1: 근데 사실은 덥다고 이렇게 어디 주저앉아 있거나 이게 정체된 그 그런
0: 가만히 있지
1: 시간을
0: 않고.
1: 보내면 더 덥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냥 막 돌아다니. 이제 사실 제가 뭐 어차피 뭐 전 역마살이 껴가지고 다녀요. 막 더우면 막 다닙니다. 사실 바다 한동안 바다 낚시에 거의 뭐 푹 빠져가지고 예, 예. 어마어마하게 다녔는데 초창기에.
0: 아, 거기 시원할 수밖에 없죠.
1: 그럼요. 해가 네. 하는 따가워도 그 이렇게 손맛 이런 거 있잖아요.
0: 손맛 자체도 시원하고. 네. 하루 바람, 바닷바람 시원하고.
1: 하루 왠정히 손맛 한 번도 못 보는데 네네. 그 가면 잡아야 된 뭐 오고 있지라는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더위가 잊혀지는 거죠.
0: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뭐 네. 더위건 추위건 다 잊을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길 수 있고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자, 선곡 수첩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잡아주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이제 그 가사의 노랫말에 외우고 외국어가 들어가는 그런 노래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가사에 외국어가 간혹 들어가는데 특히 영어 단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1: 많이
0: I love you, 뭐 baby 네. 뭐 이런 거.
1: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네. 저쪽 뭐 스페인 쪽도 뭐 좀 들어가고.
0: 아,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그렇죠. 다른 외국어들.
1: 네, 뭐 아시아권의 뭐 얘기도 한번 들어가고. 예예.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독특한 예. 선곡이네요.
1: 네네네.
0: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아메리카 차이나타운이라는 우리 백설이 선생님의 그 노래죠.
0: 중국어
1: 그렇습니다.
0: 나오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라일라일 호궁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0: 라일라이가 이제 오라오라
1: 오라오라
0: 레레잖아요. 예.
1: 호궁은 뭔지 아십니까?
0: 호궁이요?
1: 예.
0: 호구는 아니겠죠?
1: 아니 그 아나운서 분이 그런 말씀을 호구 그거 표준합니까? 그게?
0: 찾아봐야겠습니다.
1: 호구를 막 하시네 아나운서님께서.
0: 아니 호구 요, 비속어는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럼요.
1: 호구 아 그러네 호랑이 뭐 그거네.
0: 예, 그거 저 표준어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래요.
0: 노래 나가는 사이에 찾아볼게요.
1: 준비를 하고 덤벼야 되는데 그냥 덤비다.
0: 호궁이 뭡니까?
1: 호궁은 중국 그 전통 악기에
0: 아,
1: 얼후라는
0: 그 얼후 알죠?
1: 악기가 있어요.
0: 그게 호궁이에요.
1: 이렇게 이런 소리 현악기죠.
0: 궁하면 보통 현악기를 칭하는 용어인데 궁하면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꾸냥, 꾸냥은 또 아실 거 아니에요.
0: 꾸냥이면 아가씨.
1: 아가씨.
0: 예.
1: 소녀, 뭐 처녀.
0: 아, 그러니까 라일라이, 뭐 호궁, 뭐 꾸냥 이런
1: 그렇죠.
0: 단어들이 나오는군요.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라일라이 호궁이 운다. 라일라이 꾸냥이 운다. 먼저 네. 이런 노래죠. 예.
0: 아. 이 노래가 발표된 지 정말 꽤 됐죠.
1: 꽤 됐습니다.
0: 이 노래 70년이 넘었어요.
1: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노래예요. 이제 예. 백설이 선생님 계실 때 나오니까 54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0: 예.
1: 그 유명하신 이제 우리 박시춘 선생님이 또 역시 또 작곡을 하시고 예. 손노원 선생님께서
0: 손노원 작사.
1: 네, 네. 이제 미국 그 차이나타운을 이제 배경으로 한 노래예요. 그때 당시 이런 노래를 쓴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1: 이때 사실은 이런 노래를 만들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앞서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0: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어서 들어볼 곡도 역시 중국어가 나오는 노래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김정구 선생님의 네. 왕서방 연서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띵호와 뭐 띵호와 토니가 없어서 또 띵호와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코믹하고 재밌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0: 예. 비단이장수 왕서방 띵호와 이게 순수하게 이제 우리나라 다 작사가가 쓰시고
1: 그렇습니다.
0: 박시준 선생이 작곡하시고 김진문 작사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대표적인 마녀곡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그 내용을 잠깐 보면
0: 네.
1: 우리 비단장수 왕서방이 그 우리 기생 그 명오리한테 이제 반해 가지고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도
0: 네.
1: 그냥 좋다고 띵호와 띵호와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코믹한 예, 그런 연정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0: 아까 얘기했던 진정한 호구 되시겠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정말 호구죠. 그렇죠. 이때 당시도 이 노래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0: 그렇죠.
1: 정말 정적이고 가만히 서서 노래하던 그 시대에 네. 김정근 선생 나와서 움직이고 그렇죠. 춤 춰가면서 그다음에 목소리도 뭐 굉장히 코믹하게 냈단 말이죠.
0: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런 관객들이. 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죠?
0: 그렇네요. 네. 자,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백설이의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김정구의 왕서방 연서.

0: 阿达的王朝帮同的老奴我说顶后外顶后外平的老奴我还到顶后外命我的慢慢吐得多王朝帮基本的普林达我的个盘黑错啊啊啊皮蛋你盘拉说顶后外
1: 네, 백설이의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김정구의 왕서방 연서 듣고 왔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가사에 외국어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호구 얘기하면서 저희가 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찾아보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 호랑이 호자의 입구자 네. 쓰는 원래는 이게 매우 위태로운 처지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정말 그 이용에 먹기 좋은 사람들을 일컫는 그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네. 사전에 나와 있네. 네.
2: 그 세월 따라 노래 따라해서 이런 코너 하나 만드시죠.
1: 아, 뭐 바른말 고운 말.
2: 바른말 고운 말 같은 거.
1: 바른말 고운 말 프로그램 따로 있기 때문에.
2: 아, 있습니까? 네,
1: 굳이.
2: 네. 아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1: 네,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2: 그러네요.
1: 하지 않겠습니다.
2: 아유, 네. 죄송합니다.
1: 단장님도 가끔 작곡하거나 작사하실 때 외국어를 이렇게 곁들여 넣는 경우도 있나요?
2: 네, 제가 이제 그룹 출신이라서 저희들도 가끔씩 그 좀 그런 걸 써요.
1: 좀 멋져 보이게.
2: 네, 네.
1: 아.
2: 특히 빠른 곡 같은 게 저희 그 팀 앨범 낸 것 중에서 보면 네. 트위스트 댄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1: 그거는 뭐 따로 우리말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2: 그렇죠.
1: 네.
2: 그냥 말 그대로 트위스트, 네. 댄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니까 락앤 롤 곡인데.
1: 그 제목이 노래 제목입니다.
2: 노래 제목이 트위스트 댄스입니다.
1: 언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괜찮아요. 신날 것 같아요.
2: 우리
1: 네.
2: 김신영 씨가 그 노래 자기 달라고.
1: 아, 전국 노래자랑 MC를 잠깐 했던 네.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2: 김신영 씨가 네. 삼촌 이제 저 삼촌이라고 하거든요. 삼촌 이건 내 노래야. 딱이야. 이거 놔줘. 아무한테 주면 안 돼요. 막
1: 주시면
2: 이러고.
1: 되겠네.
2: 요즘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김신영 씨가
1: 다시 또 요새 바빠지셨나요?
2: 제2의 전성기입니다.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 눈물 나요.
1: 예, 라디오 그,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2: 그 친구가 겪어왔던 그 세월이 있잖아요. 이래저래 막 한 10여 년을
1: 네.
2: 정말 많은 그 고생을 했더라고요.
1: 예.
2: 자기 이제 너무 편하대요 요새.
1: 어이구 잘 됐네요. 예. 예.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2: 네. 이번 곡은 우리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1: 아모르 파티. 이거는 이제 이게 라틴어인가요?
2: 라틴어죠. 라틴어로 이게 아모르 파티 뭐 이러면 이제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뭐 이제 그런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013년 5월에 발표를 했어요.
1: 벌써 꽤 됐네요 나온 지. 네.
2: 이건우 씨하고 이제 신철 씨가 작사를 했고
1: 네.
2: 뭐 유명한 작곡가죠. 윤일상 씨가 작곡을 해서 EDM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자음악.
1: 처음부터 EDM을 입혀서 나왔나요?
2: 아, 네. 그래서 사실 노래자랑에서 처음에 나와갖고 이거를 MR을 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1: 네.
2: 우리 다 이거 할 수 있다.
1: 연주를 할 수 있다. 우리가.
2: 그래서 사실 EDM이 전자악기로 만들어진 노래라서

0: 우리 약단 갖고 이거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야?
1: 우리가 키보드도 더 한다잖아.
0: 아니 그럼요. 라이브로 그냥 그 바람에 건반도 저희가 샀어요. 일부러.
1: 야.
0: 그 소리를 내려고.
1: 예.
0: 그래서 라이브로 그냥 첫 방부터 그렇게 해버렸죠.
1: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0: 아 그럼요. 우와.
1: 역시. 예.
0: 우리 약단으로 뭐 비 노래 뭐 이런 것들.
1: 최신곡도 다 소화 가능하시잖아요. 그럼요.
0: 그래서 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지간한 EDM은.
1: 네.
0: 노래가 막 섞여 있지 않은 것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라이브를 합니다. 자랑 좀 했습니다.
1: 아유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같이 방송하는 게 뿌듯합니다.
0: 저는 호구가 아닙니다.
1: 예 인정하겠습니다. 자 김연자 씨가 뭐 어찌 보면 원조 한류 가수
0: 그럼요.
1: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럼요. 일본에서
0: 그럼요.
1: 인기 대단했죠.
0: 엔카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고 노래가 워낙 네. 탄탄해요. 김연자 씨가
1: 맞아요.
0: 발성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 마이크 위에 저 밑에다 대고 소리 질러도 다 들어가잖아요.
1: 그 아침의 나라에서 부를 때 보세요.
0: 그러니까.
1: 정말 여기서 부르면은 저기 멀리 인도에서까지 들릴 것 같아요.
0: 인도
1: 우렁찬 성량. 예.
0: 그렇습니다. 인도 아. 좋습니다. 오늘. 인도.
1: 자, 김연자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0: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가사에 외국어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외국어를 능란하게 좀 하시는 게 있나요? 영어라든가.
1: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왠지 외국 출장 갔다 오면 예. 집에 그 교재가 이만큼 쌓이죠. 나 영어 할래. 그러고서 교재 사다가.
0: 항상 의욕은 불태우시는데.
1: 뭐 한 달 하다가 또 접어놓고.
0: 해외여행 갈 때 항상 패키지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여행 가면은 의사소통에 문제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없어서 많이 그러시는데 솔직히 몇 단어만 알면 다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되더라고요.
1: 되긴 다 되더라고요.
0: 예, 그리고 요새
1: 핸드폰이
0: 번역 통역 앱
1: 너무 좋아요.
0: 얼마나 좋습니까? 네. 실시간으로 다.
1: 사실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0: 노래 한 곡 남았는데. 그러니까.
1: 네, 그 유명한 아빠의 청춘.
0: 아빠의 청춘.
1: 오기택 씨의 원더풀.
0: 그 영어잖아요.
1: 브라보 뭐 이런 걸 이렇게 나오는
0: 거죠. 브라보는 이탈리아어네요. 그죠?
1: 어우, 다 아시네요.
0: 브라보.
1: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좋다, 뭐 훌륭하다, 뭐 그렇죠. 이런.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응원하는 뭐 그런 추임새로 많이 썼어요. 그죠?
0: 네. 네.
1: 아버지 뭐 파이팅, 뭐 브라보, 원더풀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65년도에 발표했던 노래인 거죠.
0: 이 노래도 벌써 60년이 지났나요? 나온 지가.
1: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또 반야월 선생님 작사, 손목인 선생님 작곡.
0: 반야월, 손목인 콤비의 곡이었고.
1: 이때는 영화를 또 많이 만들었어요.
0: 맞아요.
1: 노래가
0: 히트되면. 처음 나오면은 동명 영화로 많이 만들었죠. 네, 아빠의 네. 청춘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네, 분명히. 이게 또 광고라든가 또 최근에 뭐 예능 프로든 뭐든 이런 비슷한 아버지에게 힘을 주는 어떤 내용일 때는 이 노래가 꼭 나와요.
1: 꼭 나와요.
0: 네. 네. 대표곡이죠.
1: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좋아요. 네. 네. 좋더라고요.
0: 그리고 뭐 한때 노래방 문화가 아주 번성했을 때 꼭 부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곡.
1: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온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0: 예.
1: 이 지구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내라고
0: 네.
1: 용기 잃지 말라고.
0: 아, 그래서 네. 준비하셨군요.
1: 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0: 마치,
1: 아버지고.
0: 마치 스스로에게 그런 다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원성근 아나운서께서도 아버지고.
0: 아,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1: 아, 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안 했는데.
0: 전 영원한 아들입니다.
1: 아,
0: 아버지는 된 적이 없습니다.
1: 부럽습니다.
0: 아, 뭐가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아버지인 신재동 단장님이 부럽고요. 자, 그럼 아빠의 청춘 오기택 선생의 노래 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죠.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장염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음식을 비롯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살펴야 할지, 장염과 같은 감염 질환의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오늘은 특히 비교적 흔한 소화장염의 위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테일러 스위프트의 헤이 스티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감염 질환의 위험은 늘 있죠.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에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소아감염과 소아응급을 진료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소아에서 흔한 감염병 중에 하나가 장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소아장염은 의학적으로 급성 위장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호흡기 감염 다음으로 아이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는 어른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장염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생길 수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름에만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닌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흔히 그 식중독 때문에 여름병으로 생각하시는데
0: 네.
1: 사실 원인에 따라 계절이 다릅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엔 세균성 장염이 늘고
0: 네.
1: 오히려 겨울엔 바이러스성 장염이 크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든 방심하면 안 됩니다.
0: 네. 뭐 세균성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 다 주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소아 장염의 원인도 그럼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일까요?
1: 네,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소아, 특히 영유아에서는
0: 네.
1: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세균이 그 다음이고 기생충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0: 네. 소아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바이러스 감염하면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아데노바이러스도 있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죠.
1: 네. 대표적인 게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이고
0: 예.
1: 그 밖에 아데노바이러스, 뭐 사포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예전엔 로타바이러스가 영유아 장염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0: 네.
1: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노로바이러스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0: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도 사계절 언제나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에 특히 유행하는 건 맞지만
0: 네.
1: 사실 사계절 내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감염력이 워낙 강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옮고 어린이집, 학교 같은 단체 생활에서 집단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0: 네.
1: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세균 감염의 경우에는 살모넬라가 흔한가요?
1: 네. 살모넬라가 대표적입니다.
0: 네.
1: 덜 익힌 계란이나 닭고기, 오염된 음식으로 잘 옮고요.
0: 네.
1: 그리고 캄필로박터도 살모넬라와 함께 가장 흔한 세균성 장염 원인이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병원성 대장균이 많습니다.
0: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시작되는 급성 장염이고
0: 네.
1: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안에 좋아집니다. 만약 증상이 2주 이상 길게 가거나 자꾸 반복되면 그땐
0: 네.
1: 단순 장염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0: 아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부모들은 너무 놀라잖아요.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네. 구토와 설사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0: 네.
1: 바이러스성 장염은 보통 구토로 먼저 시작해서 하루 이틀 뒤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여기에 열과 복통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0: 일단 구토와 설사가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증상에 대한 표현도 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복통으로도 고생을 하는 거네요.
1: 복통은 아주 흔합니다. 다만 말로 표현 못하는 아기들은 아무래도 보채거나
0: 네.
1: 다리를 이렇게 배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0: 네.
1: 오늘은 애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시는 이제 그 신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근데 감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증상이 좀 복합적인가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장염도 초기에 이제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이래서 감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0: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하고 설사를 하면서 장염인 걸 알게 됩니다.
1: 네. 그런데요, 그래도 장염을 크게 걱정하지 않은 건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가요?
0: 네. 다의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1: 네.
0: 우리 몸이 이제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서 장염 치료의 핵심은 병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탈수를 막아주면서 잘 버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1: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건 일주일 정도인 건가요? 일단 증상이 사라져야 할 텐데요.
0: 네. 보통 그렇습니다. 구토는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
1: 네.
0: 설사는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설사가 2주를 넘겨서 계속되면 네.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보리차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하는데요. 도움이 되긴 하죠?
0: 그러면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농구 수액제는
1: 네.
0: 전해질과 당의 비율이 알맞게 맞춰져 있어서 탈수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1: 수분 보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유라든지 유제품은 피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0: 급성기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장염을 앓는 동안은 잠깐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우유가 설사를 늘릴 수 있거든요. 다만 모유 수유는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1: 네.
0: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분유도 대개 그대로 먹여도 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할 때만
1: 네.
0: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1: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토하고 설사를 하다 보면 탈수라든지 너무 지칠 것 같은데요. 음식은 좀 먹이는 게 좋을까요? 먹고 다시 토하더라도 바나나라든지 미음으로 속을 좀 달래기도 하는데요.
0: 네. 예전처럼 오래 굶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수분 보충이 좀 되고 구토가 좀 가라앉으면
1: 네.
0: 평소 먹던 음식을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회복에 더 좋습니다.
1: 네.
0: 죽, 미음, 뭐 바나나, 밥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면 충분하고요.
1: 네.
0: 기름지거나 단 음식만 잠시 피하시면 됩니다.
1: 네. 뭐 2주 이상이 되어도 회복이 안 되면 주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장염이어도 너무 무심할 게 아니라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0: 네. 장염 대부분은 집에서 좋아지지만
1: 네.
0: 심한 탈수 등의 위험 신호가 보이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기일수록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1: 네.
0: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또 아이가 열이 날 때 가장 당황하는데 장염으로도 열이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39도까지 오르면서 열이 펄펄 난다는 느낌일 때는 다른 증상도 동반하지 않을까요?
0: 네. 장염으로도 열이 날 수 있지만
1: 네.
0: 아무래도 39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면서 아이가 이제 축 늘어지거나 심한 복통, 혈병 같은 증상이 함께 온다면
1: 네.
0: 이게 이제 단순 장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1: 또 소변량도 줄어든다고 들었는데요.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울어도 눈물이 안 난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소변 횟수가 눈에 뜨게 줄거나
1: 네.
0: 이제 아기라면 이제 기저귀가 마른 채로 오래 있거나
1: 네.
0: 이제 울어도 눈물이 잘 안 나는 건 탈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입과 혀가 바싹 마르고, 그리고 아기는 이제 머리에 숨구멍, 그러니까 대천문이 움푹 들어가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심한 탈수가 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아이가 축 늘어지고 입이 마른다는 건 탈수가 왔다는 거네요. 피가 섞인
0: 네.
1: 설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아이가 축 처지고 이제 반응이 느려지고 입이 바싹 마른다면
1: 네.
0: 이미 이건 중등도 이상의 탈수로 봐야 합니다. 이럴 땐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하는 상태고요.
1: 네.
0: 그리고 피가 섞인 설사, 즉 혈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1: 네.
0: 이건 이제 세균성 장염에서 그래도 비교적 흔히 보이는 신호입니다.
1: 예, 이런 경우에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그런 정도이면 장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가
1: 예.

0: 일정한 간격으로 심한 복통이 반복되면서 구토를 하거나 피 섞인 변을 보이면 네. 이제 장이 안으로 겹쳐 들어가는 장 중첩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1: 아.
0: 이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라 밤이라도 반드시 응급실 오셔야 합니다.
1: 그렇게 응급치료를 해야 함에도 방치하거나 늦어지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가장 큰 위험은 탈수입니다.
1: 네.
0: 이제 심해지면 전해질 불균형, 뭐 경련, 심장 기능 저하, 뭐 심하면 쇼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그 장 중첩증을 제때 풀어주지 못하면
1: 네.
0: 장이 괴사할 수 있어서 치료가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1: 이제 사실 열이 높아도 해열제를 먹이고 밤을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게 좋겠네요.
0: 위험 신호가 있을 땐 그렇습니다. 단순히 애가 이제 열만 좀 있고 아이가 잘 놀고 물도 잘 마신다면 해열제를 쓰며 지켜봐도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탈수 신호나 뭐 혈변, 심한 복통, 축 처지는 모습이 보이면 밤이라도 기다리지 말고 응급실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1: 그러니까 축 처지거나 뭐 경련이 일어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응급실을 갈 필요가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또 아이가 뭘 잘못 먹었을까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대부분은 정확한 원인 음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며칠의 잠복기가 있어서 한참 전에 먹은 게 원인일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원인을 찾는 데 너무 매달리시기보다 지금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탈수를 막아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네. 탈수를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급성으로 오는 장염은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0: 네. 그게 핵심입니다.
1: 네.
0: 잘 못 먹어도 수분 섭취만 잘하면은 탈수가 잘 오지 않습니다.
1: 네. 수분 보충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수분 보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보리차나 이온 음료 이런 걸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고 이제 만약에 이제 먹지를 못한다 이제 바로 토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점액 수액 치료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급성 장염의 증상을 보이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사실 이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어떨까요?
0: 네. 기준 몇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일단 아기가 이제 물만 마셔도 토할 때, 그리고 탈수 신호, 즉 소변 감소, 눈물 없음, 그리고 축 처짐이 보일 때,
1: 네.
0: 그리고 혈변이나 심한 복통. 아니면 이제 녹색 구토가 있을 때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질 때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1: 일단 탈수 여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급성 장염이 만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0: 네. 탈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드물게 급성 장염이 오래 이어질 수 있는데
1: 네.
0: 설사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이걸 지속성 설사로 봅니다.
1: 네.
0: 이때는 이제 유당 불내성이나 식품 알레르기, 드물게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해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1: 네, 조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위생 관리가 우선이겠죠?
0: 네, 예방이 최선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손 씻기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화장실 다녀온 뒤에

0: 있습니다. 로타 바이러스는. 그래서 생후 2개월, 4개월, 이제 6개월 때
1: 네.
0: 이제 그렇게 스케줄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네. 아이가 고열이 날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이고 응급실에 가야 될까요?
0: 아,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해열제 안 먹이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0: 일단은 애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냥 해열제 먹이시고 그냥 데리고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1: 네. 열이 날 때 찬 수건으로 몸을 닦기도 하는데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은 건가요?
0: 열이 이제 38도 이상 열이 있을 때는
1: 네.
0: 일단 옷을 벗기신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열이 발산하게끔 하신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물수건이나 이거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1: 네.
0: 그거는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옷만 벗기면 되고
1: 네.
0: 근데 이제 단지 손이나 발이 만약에 만져봐서 차가우면 그때는 이제 거기만 이제 양말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1: 네.
0: 몸통은 벗기고 손발이 차면은 씌워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네. 열이 나면 경기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0: 네. 물론 열성 경련은 이제 보통 연령대가 있습니다.
1: 네.
0: 생후 이제 9개월에서 만 5세 사이에 열이 높으면서 나는 거지 어떤 머리에 신경적 이상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 열이
1: 네.
0: 높아서 나는 경우고 흔히 그렇게 있어서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1: 경기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0: 경기를 할 때 이제 간혹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바늘로 뭐 애를 자극을 준다거나
1: 네.
0: 뭐 때리거나 이제 주무르거나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평평한 데 이제 눕히신 다음에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1: 네.
0: 이제 혹시라도 침 흘리거나 토하거나 그럴 때 살이 걸릴 수 있으니까
1: 네.
0: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경련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니까
1: 네.
0: 이제 빠르게 119는 이제 신고하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급성 장염, 특히 소아 장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창완의 개구쟁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가족력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보다 자신의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상 지질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관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상 지질혈증과 고지혈증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될까요? 고지혈증이 더 익숙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혈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만 최근에 이제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쓰기는 하는데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는 고지혈증이라고 하셔도 전혀 이제 문제는 없겠는데요. 이제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이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 이제 단순히 이제 혈액 속 지방 성분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질 대사 특히 지단백 대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좀 더 의학적인 표현에서 이상 지질혈증 이렇게 좀 부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반 표현으로 알고 계셔도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0: 네. 그 이상 지질혈증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일단 고지혈증 그러면 이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은 게 문제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인데
0: 네.
1: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너무 낮은 경우에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지혈증만으로는 그 HDL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을 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저 HDL 콜레스테롤증까지 합쳐서 이상 지질혈증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이제 고지혈증의 결국 근본적인 부분에는 어떤 우리가 지질 대사 지단백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운반하는 그런 지단백의 형태를 우리가 대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상태 이상 상태를 부르는 의미에서 네.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는 거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높고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주요 혈관 합병증 그 밖에도 이제 미세 말초 혈관 질환이나 또 뭐 콩팥 기능의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 동맥 경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동맥 경화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엄격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참 콜레스테롤이 뭐길래 사실 늘 신경이 쓰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일단 경계하지만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고 세포막을 구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또 만드는 데 필요하고 또 비타민 D나 또 담즙산 대사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자체는 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결국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동을 할 때 간에서 필요한 각 전신의 장기로 가기도 하고 또 각 말초 장기에서 이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하는 그 과정.

0: 과정에서 이제 어떤 운반 입자에 실려서 돌아다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이 고밀도 지단백 형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저밀도 지단백 형태로 존재하느냐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혈관벽에 산화 스트레스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어떤 형태의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또는 그거보다 더 낮은 초저밀도 지단백이나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콜레스테롤 그런 중성지방 수치들이 높은가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대사 지단백 대사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제 HDL이라는 형태가 건강에 좋고 LDL이라는 형태는 좋지 않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또 너무 높은 것도 상대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건강검진 결과지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HDL이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단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HDL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고밀도 지단백 같은 경우에는 말초 조직이나 혈관 주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회수해서 간으로 되돌려보는데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역 콜레스테롤 수송 기능이 뛰어날수록 심혈관 질환이 위험이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DL은 높으면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제 무한히 높이긴 좀 어렵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HDL 수치를 우리가 많이 높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HDL 수치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건강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셨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0: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혈관 청소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필수적이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필요로 하지만은 이제 남는 콜레스테롤은 또 이제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지단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초 조직 콜레스테롤을 회수하고 청소하고 처리하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좋은 콜레스테롤이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는 이렇게 금연이나 운동, 체중 관리, 건강한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HDL 수치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또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잖아요. LDL도 정상 수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수치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 위험과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는 대중적으로는 이제 이 LDL 콜레스테롤을 130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상지질 혈증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사람마다 치료 목표가 다르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의 심혈관 위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치료 목표 수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분일수록 LDL을 더 까다롭게 더 낮은 수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 130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위험 요인이 많지 않고 젊은 분들에게는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1: 네.
0: 이미 이 심혈관 중풍 콩팥병 뭐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130도 높은 수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위험도에 맞춰서 더 낮게 치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높이는 건가요?
0: 네,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혈관이 이제 부드럽고 또 막힌 부분이 없고 또 우리 몸의 혈관은 이제 혈액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혈액은 혈관 안에서는 액체처럼 잘 흐르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막 딱딱하게 굳는
1: 네.
0: 그런 성격이 있어서 지혈을 한다든지
1: 네.
0: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혈관 안에서 이러한 혈액이 굳지 않도록
1: 네.
0: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혈전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 안을 다니면서 혈전이 생기지 않는 것은 결국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안에서 혈액이 잘 흐를 수가 있게 되겠는데
1: 네.
0: 이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거기 염증이 생기니까 딱딱하게 굳고 또 그런 부위에 혈액이 지나가다 잘 굳고 혈전이 잘 생기고 피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이상 지질혈증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하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중심으로 관리하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이제 여러 가지 중성 지방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보다 더 밀도가 낮은 지단백들이 있는데요.
1: 네.
0: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상 지질혈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1: 네.
0: 물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수치가 HDL이고 어느 정도가 LDL이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경계는 있지만 HDL부터 LDL 또 더 낮은 초저밀도 지단백까지 하나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연속성 당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HDL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콜레스테롤 낮추자라는 목표보다는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지단백을 줄이고 전체적인 대사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또 어떻게 해야 나쁜 콜레스테롤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을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력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0: 네, 가족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1: 네. 네,
0: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 흡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1: 네.
0: 이러한 그 콜레스테롤 지질 대사 또 지단백 대사를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 유전적인 부분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특히 이제 높은 분들이 종종 계시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이런 분들은 이제 젊은 나이부터 이제 LDL 수치가 매우 높고 또 가족 중에서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이다 그러면은 혹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증 혈증이 아닌가 이제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조기에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 약물 스타틴이나 고지혈증 약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주사를 맞는 그러한 적극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의사의 처방과 권유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겠습니다.
1: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하셨는데

0: 인데요. 가족력도 위험 요인인 건 맞네요. 하지만 더불어서 생활습관이 더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요. 생활습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생활습관을 잘해도 유전적으로 높은 분들도 있지만
0: 네.
1: 이런 유전적인 소인과 또 생활습관이 함께 더해져서 이러한 고지혈증의 악화나 호전이 차이가 또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은 우선 식사 면에서 우리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지방에도 이제 좋은 지방과 이제 나쁜 지방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나쁜 지방 하게 되면 동물성 포화 지방이나 식물성 포화 지방 또 이제 트랜스 지방 우리가 보통 이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0: 네.
1: 이런 경우에 이제 고지혈증 위험,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이제 정제 탄수화물과 이제 당분이 많은 식사를 섭취하시는 것이 또 원인이 되겠고, 또 운동 부족과 이제 비만, 특히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중성 지방을 올리고 HDL,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흡연과 과음이 되겠는데요. 흡연은 그 자체로도 혈관을 손상시키고 또 우리 몸이 청소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또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음주 같은 경우에도 중성 지방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췌장염 위험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흡연과 과음도 조절하시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생활습관 관리 또한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요,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아직 젊어서 괜찮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럴까요?
1: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0: 네.
1: 우리가 혈관의 노화,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것은 이미 20, 30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혈관 노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어떤 속도나 부위에 따라서 보통은 동맥경화가 있어도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0: 네.
1: 우리가 혈관의 협착 정도를 한 50% 정도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전혀 일상생활에서는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습관의 누적, 동맥경화 위험도가 점점점 누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중장년층, 40, 50대 가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때 갑자기 20, 30대 괜찮다가 40, 50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 30대부터 쌓인 위험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을 건강하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관리도 특히 젊은 분들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가족력 또 젊어서도 LDL이 높고 흡연 습관이나 또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빨리 조기 젊었을 때부터 개선하고 동맥경화, 혈관 노화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나이와 상관없이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이상 지질혈증 자체로 증상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또 건강한 생활습관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짚어주시죠.
1: 네, 연령대 또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관리 목표나 관리 방법이 좀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생활습관 치료가 필요한지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고 분명히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지만 약물 치료가 또 반드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또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거부감을 또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0: 예. 예,
1: 물론 이제 약물 치료에 어떤 부작용이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0: 네.
1: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을 너무 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이러한

0: 이상 지질혈증은 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 혈관 변화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용히 진행되고 혈관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나 혈관 협착은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떤 치료가 나중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한 혈관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젊어서나 중년이나 또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각 상황에 맞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콜레스테롤 관리 또 종합적인 심혈관계 위험 요인 관리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고지혈증으로도 불리는 이상 지질혈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슈가의 Tell Me Wh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을 뜻하는 두 음절의 순 우리말 명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각출, 객출, 갯돈, 출렴이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출렴입니다. 출렴은 원래 날출자에 거둘 염자로 이루어진 출렴이라는 한자어에서 온 것인데 지금은 출렴이라는 순 우리말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출렴을 내다, 출렴을 거두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고 그들은 일이 끝나면 막걸리 출렴을 자주 버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구 출렴을 들다는 출렴하는데 끼다라는 뜻과 남들이 말하는데 한몫 끼어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대화에 끌려 자기도 한 출렴을 들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각출은 각각 나옴과 각각 내놓음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재벌 기업마다 수재 의연금의 각출을 약속하였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객출은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행사비용 객출, 의연금 객출과 같이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플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2006년에 시작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뮤지컬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우수 작품들을 공식 초청하고 한국 창작 뮤지컬을 발굴하고 무대에 올리는 창작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뮤지컬 이야기, 올해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홍광호의 참 예뻐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 읽기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은 지난 7월 6일 폐막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이야기를 현장에서 함께했던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벌써 올해로 20회를 맞았는데 20주년을 맞아서 어떤 해보다 더 풍성한 행사들로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고요?
2: 아무래도 20살 생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네. 준비한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1: 네.
2: 또 그만큼 사람들도 참여하는 사람들, 배우들, 관객들 다 즐길 준비를 하고 참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2: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18일 동안 약 3만 6천 명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았고요. 여기에 무슨 뭐 야외 공연, 부대 행사 이런 것도 다 포함하면 뭐 팬사인회, 스타데이트 이런 것까지 합치면 총 16만 명 정도가 참여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우리 7월 말에는요. 우리 KBS 1TV 전국방송과 KBS 월드를 통해서 폐막식 겸 딤포 어워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17개국으로 송출될 예정이어서 혹시 오늘 방송 듣고 궁금하시면 이것도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네, 와, 정말 20년 동안 딤프 뮤지컬 발전에 정말 많은 힘을 기울여왔죠.
2: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단순히 대구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혹은 이 축제를 준비하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 축제를 위해서 특히 공연 관계자들 많은 힘을 기울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 네.
2: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좀 세계 유수의 좋은 작품들 공식 초청작으로 초청을 해서 선보이기도 했고요. 창작 지원 사업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좀 발굴하고 한 번도 티켓을 팔지 않았던 작품들을 초연 무대를 만드는 데 힘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매진되는 프로그램은요.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이에요.
1: 그렇군요.
2: 예, 학교들이 예선을 거쳐서 한 5개에서 8개 정도 학교가 참여를 해서 경쟁을 펼치는데 그야말로 차세대 뮤지컬 인재의 등용문 역할까지도 수행했다라고 설명드릴 만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방송을 하는데
1: 네.
2: 세계 한 8개 나라에서 참여자가 참가를 해서 아주 대단한 경쟁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1: 이제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창작 뮤지컬이 라이선스 뮤지컬의 매출액을 추월했다고요.
2: 좀 놀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1: 네.
2: 라이선스 뮤지컬이 큰 매출을 기록하고 대극장에서 공연되니까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창작 뮤지컬이 이걸 추월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외신이나 혹은 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 네.
2: 뭐 단순히 그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한류의 중심에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 딤프에서도 창작 뮤지컬의 성장세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꽤 많았습니다. 혼자 나와서 하는 1인극 뮤지컬로 만들어진 완벽한 하루 첫선을 보였고요. 지난해 창작 뮤지컬상을 수상한 셰익스피스도 아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피아노의 숲이라는 일본 웹툰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 만든 작품 올려줘서요.
1: 네.
2: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작품이 일본으로까지 수출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2: 올해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보들레르, 슈르르카, 희제 같은 작품 6편의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제 대구는 명실상부한 뮤지컬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웨스트엔드와 비교해도 될까요?
2: 저는 뭐 비교할 만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또 에딘버러 축제에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완성된 공연을 보는 즐거움보다는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작품들을 처음 만나보는 재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들도 보면은 유명해진 가수의 열렬 팬도 있지만 저 친구 내가 처음 데뷔할 때부터 봤어라는 느낌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1: 예.
2: 이 딤프를 참여하면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1: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2: 제가 아까 잠깐 중간에 설명 선정드린 우리나라 창작 지원작 중에 재연작품으로 선택된 작품이 있습니다. 뮤지컬 네. 제목이 희재인데요. 아마 국화꽃 향기라는 예전 드라마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성시경 씨 주제가가 또 유명하죠.
2: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뮤지컬에서 다시 불려지는 다시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26년 뮤지컬 희재 음원 중에서 뮤지컬 제목과 똑같은 희재 승우 역을 맡았던 뮤지컬 배우 민재환 배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올해 수상자들을 만나볼까요?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 수상한 배우는 누군가요?
1: 남우주연상은 공동수상 이 됐습니다.
0: 네.
1: 아까 잠깐 설명드린 피아노의 숲이라는 초연 작품에 이치노세 카이라는 피아노 천재 역으로 나왔던 이휘종 배우. 요즘 우리나라 대학로에서 아주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큰 사랑받고 있는 배우인데 이 작품 네. 통해서 멋진 연기 선보여 중국 뮤지컬이죠. 보옥이라는 작품의 홍루몽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었었어요. 장저라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0: 네.
1: 이 두 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주연상으로는요 뮤지컬로 만들어진 투란도트에서 그 투란도트 공주 역을 맡은 리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뭐 가수 겸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죠. 여러 뮤지컬 작품들에 출연을 해서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 보여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끝모를 그 고음을 들려주는 가창력을 보였다고 할까요? 딤프 어워즈에서도 첫 무대를 리사 배우가 꾸몄는데
0: 네.
1: 외국 그 참여자들이 뭐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노래 너무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0: 네, 뭐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했었지만 뮤지컬 배우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무대에서 더 빛나는 배우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사석에서 만나보면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왔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0: 네.
1: 좀 여성여성한 캐릭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하다. 특히 이 작품 투란도트에서 보여준 공주 이미지는요. 아, 차가운 미녀 같은 역할이잖아요.
0: 네.
1: 전혀 웃지 않는 미소가 없는 얼굴 표정인데 그런 표정으로 보여주는 가창력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0: 네, 리사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투란도트. 딤프가 제작한 글로벌 창작 뮤지컬이라고요?
1: 네. 그래서 작품상은 받지 못하고 배우 개인상만 수상 대상이 됐어요.
0: 네.
1: 왜냐하면 딤프가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딤프가 만든 뮤지컬이 작품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 대신 배우들의 연기들은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개인상을 받게 됐는데 사실 투란도트는 오페라로 더 유명하죠.
0: 그렇죠.
1: 푸치니의 작품 네순 도르마라는 그 노래로 정말 잘 알려진 작품인데 이 작품을 가져다가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네순 도르마는 그래서요. 이 무대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음악을 전부 새롭게 뮤지컬로 창작을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투란도트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거는요. 이 투란도트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서는 처음으로 라이선스를 수출한 작품이에요. 2020년에 슬로바키아 국립극장에 이 공연권을 수출을 해서 그 나라 말로 번안된 무대가 꾸며진 적이 있었는데 올해 20주년 맞이했던 딤프에서는 그 예전에 만들었던 투란도트가 아니라 바로 이 슬로바키아 국립극장 버전을 우리말로 다시 번안해서 무대로 올려서 그것도 만나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가가 헝거리 출신이에요.
0: 네.
1: 로버트 알폰디 그리고 국내 창작진이 협업을 해서 무대를 만들었는데 어쩌면 서울 공연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기대되네요. 올해 대상은 어느 작품에 돌아갔나요?
1: 공동 폐막작으로 올렸었던 중국 뮤지컬 보옥이 차지를 했습니다.
0: 네.
1: 그 홍루몽을 가져다 만든 이 작품의 매력 마치 시를 무대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뮤지컬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평가, 호평, 심사위원단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심사위원상은 아까 말씀드린 피아노의 숲, 또 외국 뮤지컬상은요. 아카펠라 네. 형식으로 만드는 영국 뮤지컬이었습니다. 바보 셔페라라는 작품이 그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창작 뮤지컬은 시인 보들레르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보들레르가 영광의 작품이 수상작이 됐습니다.
0: 네. 이번에 어떤 곡 한 곡 더 들어볼까요?
1: 투란도트에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0: 예.
1: 네 명의 등장인물이 각자 노래를 합니다. 노래 제목이 재밌어요. 오직 나만이. 오직 나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 저 여성 구할 수 있어. 왕장님 구할 수 있어. 라고 노래를 하는데
0: 네.
1: 아주 멋진 사중창이 펼쳐집니다.

0: 네. 올해 특별한 해였던 만큼 많은 분들이 더 즐겁겠네요.
1: 굉장히 많은 관객들 찾고 앞으로 아마 20년이 아니라 200년도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도 많았고요. 뮤지컬로 하는 페스티벌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페스티벌입니다.
0: 네.
1: 계속 성장해서 우리 창작 뮤지컬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갖게 됩니다.
0: 오늘은 7월 6일 막을 내린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20주년 이야기 원중원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0: 복잡한 일상에서 마음의 힐링을 얻는 시간입니다. 시 이야기 오늘은 김보나 시인의 시집 나의 모험 만화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느 직업이나 직업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나운서들 같은 네. 경우는 시간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서 예, 좀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잘 때 예전에 시험 보는 꿈 꾸는 것처럼 뉴스 시간 늦는 꿈. 네. 그거는 퇴직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도 꾼다고 하더라고요.
3: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뉴스는 진짜 늦으면 안 되니까.
0: 네, 그 순간이 진짜 아찔한 순간이고 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왜 계속 꾸는지 모르겠어요. 네. 시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시인들은 시간에 대한 강박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3: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저도 사실 지각쟁인데 이 그 문화 공감할 때 왜 이렇게 시인들은 맨날 지각해? 이런 이미지 심어줄까봐 목숨 걸고
0: 진짜 지각하신 적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3: 아니 그래도 한두 네. 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저의 모습인데
0: 그렇구나.
3: 그 저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였어.
0: 네.
3: 되게 뭐 반대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0: 네.
3: 뭐 제가 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시인들이 직업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메모를 좀 약간 강박적으로 좀 하는 케이스. 소설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놓치면은 사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나중에.
0: 그렇죠, 맞아요.
3: 그리고 안타까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요즘은 그래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막 메모를 하거나 이런 일이 가능한데 예전에는 수첩에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진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대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막 네. 이러면은 약간 뭔가 거리감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

0: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야 또 시가 나올 수 있겠죠.
0: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피곤한 부분이
1: 또
0: 있기도
1: 우리가
0: 합니다.
1: 좋은 시를 만나려면 좀 감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집 김보나 시인의 시집이라고요?
0: 네. 김보나 시인의 나의 모험 만화 중에서 나의 모험 만화 장수민 해독센터 부추와 나 공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네. 김보나 시인은 어떤 작가인가요?
0: 네. 김보나 시인은 2022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첫 시집으로는 나의 모험 만화가 이제 문학과 지성 시인선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단할 때 우리 마음의 여백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는 풍부한 상상력이 있다. 이제 이런 심사평을 들으면서 등단을 했고 또 말갛고 나직한 유머러스한 누구와도 안 닮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로 이 시인의 시세계를 이제 평가하고 있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가볍고 경쾌한 터치의 시들인데 현대사회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1: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0: 네, 나의 모험 만화라는 시입니다. 나의 모험 만화 김보나. 키 작은 주인공이 딱 한 번 용기를 낸다. 만화 그리는 게 좋았다. 심장은 두근거렸으나 힘껏 찬 축구공이 낮은 홀을 그리고 빌려준 노트를 읽는 짝꿍의 입꼬리가 올라갈 때 모험은 쉽게 시작되지 않았다. 나의 주인공은 그저 다들 지나치는 사육장의 토끼를 혼자 돌보는 사람. 혹시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나? 귀 기울여 보지만 사각사각. 자신의 말은 구름을 담은 말풍선에 밀어넣곤 한다. 털달린 마음이 철장에 갇혀 풀을 씹는다. 눈동자에 비친 풍경이 경이로울 때도 있었다. 나는 보여주고 싶다. 독서 기록장에는 쓰지 못한 문장 혹은 어린 토끼에게 건초를 부어주며 쏟아낸 마음. 성장소설에 관해 말하고 싶다. 정체를 숨긴 외계인이 학교를 짓밟는 이야기. 그러나 눈물 한 방울 떨구면 사각사각 쓰러진 친구가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토끼에게 먹이면서도 나의 주인공은 공조차 앞지를까봐 달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 어찌할 줄 모르다가 우연히 가까워진 공을 부딪혀오는 강한 햇빛을 피하지 않으며 다시 힘껏 발을 뻗는다. 명대사를 터뜨릴 시간인데 주인공은 그저 웃는군. 이 모험의 끝은 친구를 만드는 일이라는 듯. 훗날 어른이 된 6시 칸칸이 나뉜 지하철에서 나는 백팩의 무게를 버티며 서 있다. 칸속 사람들의 말풍선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 내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지, 해가 진 뒤로 저마다의 모험은 어떻게 지속되는지. 계속.
1: 네. 시가 굉장히 긴데 끝에 또 계속이네요. 다음번에 계속인가요?
0: 너무 예, 복근에서 나온 웃음으로 터졌는데. To be continuing.
1: 그러니까요. 예.
0: 아마도 이제 삶이 계속되는 한 모험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일 것 같고요.
1: 네.
0: 지금 뭐 어쨌든 직장인 상태에서 이제 9-to-6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인의 삶의 시작이자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좀 어떤 단계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to be continue를 넣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시 자체가 10대의 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성장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0대 시절의 제일 큰 것은 이제 입시일 텐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학교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또 만만치 않게 복잡하고 모험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 생활이 확실히 모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교육 환경 자체가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1: 네.

0: 매일매일 학교 가는 일이 그냥 편한 일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삶이 계속되는 한 몸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시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 안타까운 게 키 작은 주인공이 딱 한 번 용기를 낼 정도로 만화를 하는 게 좋았는데 네. 만화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6시에 퇴근한다고.
0: 맞아요. 9to6를 예. 하는 거 보니까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현실은 또 그렇게 주인공을 쉽게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 역경이 결국 생겨버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요소를 결국은 포기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의미에서 매우 씁쓸한 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시의 화자가 보면 대체로 좀 되게 극아이인 것 같고 MBTI로 네. 얘기하면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학생들이 모여서 놀고 있을 때 토끼한테 풀 주러 가고 그리고 그 건초더미 토끼한테 주면서 마음을 쏟아내고 네.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외롭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래 되게 큰 어드벤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아닌 듯한 느낌? 너무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가 학교 생활을 견디는 거? 이게 약간 모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좀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내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지라고 했는데 그랬던가요?
0: 내년은 좋아지겠지.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그게 또 그만큼 현실이 팍팍하다는 얘기겠죠.
0: 네. 이게 좀 괜찮아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크면 더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그 한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조이 짤이 있어요. 양조이가 이제 비니를 쓰고 젊은 시절에 배우 역할을 네네. 할 때인데 그게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이제 자막으로 새해는 무슨 새해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대사가 붙어서 돌아다니는 짤이 있거든요.
1: 해피투게더였나?
0: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거에 공감할 상황이 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그러네요. 했던 것 같아요.
1: 자 다음은 어떤 시 만나볼까요?
0: 네, 장수민 해독센터라는 시입니다. 장수민 해독센터 김보나. 우린 다 중독된 거예요. 선생님은 한 발로 서서 말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미움은 폐에 남고 그리움은 쓸개에 남아요. 우리는 센터에 남아 배꼽 한가운데에 기를 모았다. 그래도 배꼽은 힘이 없었지만 두 다리를 엇갈아 누군가는 물구나무에 어떤 분은 고꾸라지기 자세에 도전해서 미동도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한 번쯤 죽었다 돌아온 사람 같았다. 센터장님은 친절했다. 우리는 온몸에서 독소를 밀어내길 바라며 척추 마디마디를 열로 채웠다. 갈비뼈를 열고 뒤통수에 발꿈치를 가져다 대느라 두 눈이 부릅뜨였는데 창가에 몬스테라가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있었다. 빛이 닿은 잎사귀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총성 없이 선명하게, 순조롭게. 등에 점이 많아요. 한 여자가 뒤에서 말을 붙였다.
1: 네, 동작을 계속 설명하는 걸 보면 요가 하는 중인 것 같아요.
0: 네, 요가 동작을 네. 이렇게 시에서
1: 필라테스나
0: 네,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재미있는
1: 그러게요.
0: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수민 해독센터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현대인은 워낙 그 움직임이 많지 않으니까 운동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장수민 해독센터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운동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가하는 일 자체 얘가 시에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예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가 20, 30대에는 시에 요가하는 얘기를 쓴 일이 별로 없고.
1: 그때는 요가 인도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던 시절 아닌가요?
0: 네, 서양인들이 인도 여행 갈 때 요가하러 네. 간다든지.
1: 어, 정말 신기하다. 몸이 저렇게 되다니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0: 그래서 예. 한국에 요가가 많이 없을 때기도 하고 필라테스도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0: 그냥 재활치료 정도만 있었지. 그래서 시에 없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너무 일상 중에 하나니까 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시대 반영이네요.
0: 네.
1: 그가 뒤통수에 발꿈치를 가져다 대느라 두 눈이 부릅뜨였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0: 어, 이거 할 줄 아세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요가 동작 따라하려고 애써본 경험 우리 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0: 네. 절대 안 되죠.
1: 오히려 병만 나고 독소는 안 빠져나가는 느낌?
0: 맞아요. 어딘가가 뭔가 부러진.
1: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사실 이걸 되게 잘한다는 거는 정말 오랫동안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의외로 이건 좀 제가 딴지를 꼭 걸려는 건 아닌데 실제로 요가를 하다가 이 자세가 너무 극렬하게 바뀌면 오는 그 이석증 같은 게 요가하다 생기기도 하고 또 제 친구는 요가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몇 년간 했는데 오십견이 왔대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오십견 통증이 있으면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서 풀어라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가를 하다가 오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운동이라는 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요가 1대1로 배우면 참 좋은데
0: 비싸니까.
1: 비싸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사실 단체로 하다 보면 자세가. 사람마다 다 유연성이 다른데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똑바로 앉는 것도 힘들 정도로 뻣뻣하거든요.
0: 오.
1: 그래서 똑바로 앉는데도 땀이 나는데
0: 오.
1: 그걸 반으로 접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막 너무 힘든데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또 못하는 사람한테 막
0: 누르죠.
1: 누르고 막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 저는 단체로 하는 요가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는 안 가고 있긴 하거든요.
0: 네. 네,
1: 하도 많이 다쳐가지고.
0: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좀 그 독소를 배출하는 일로 가기까지는 좀 더 그 훈련이 필요한 그런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 네.
0: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창가에 몬스테라를 연결시킨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이제 이거 요거 하다 보면 창문에 이제 뭐, 예, 화분 같은 큰 화분, 대형 화분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예.
0: 그게 이제 비치면서 몬스테라가 흔들리는 모습도 사실은 요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1: 아, 비유한 거군요.
0: 네. 빛이 이제 잎사귀에 구멍을 낸다는 게 창가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잎이 구멍 뚫린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에 등이 점이 많다는 거는 뭐죠?
0: 이게 너무 재밌는데
1: 네.
0: 김보나 씨가
1: 네.
0: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자기 등 뒤에서 요가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1: 네. 그 뭔가 유머한 스푼을 넣는
0: 네, 그런 거죠.
1: 아.
0: 근데 우리가 등에 점 나면
1: 평생 못 보죠.
0: 못 보죠.
1: 예.
0: 거울로 봐도 점은 안 보이잖아요.
1: 안 보이죠. 예. 네.
0: 아 근데 점이 전 손바닥에 점이 생겼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요?
1: 그 점이 점점 나이 들면서 나한테 여기 점이 있었나 이런 것들 막 발견되잖아요.
0: 너무 많아 예. 있어요.
1: 근데 왜 누구 등 긁어주거나 이렇게 두드려줄 때 보면 점 엄청 많지 않아요?
0: 자기는 못 보는 점이
1: 그러니까요.
0: 아 그래서 네. 제가 손바닥에 점이 생겼다고 남편한테 했더니 점은 어디든 생길 수 있어.
1: 그렇죠, 그렇죠. 예. 네.
0: 그렇게 얘기해서 아 내 몸에도 내가 못 보는 점이 엄청 많겠다 싶더라고요.
1: 아 끝에가 되게 이렇게 슬쩍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0: 네.
1: 시네요.
0: 네, 재밌었습니다.
1: 이번엔 어떤 시인가요?
0: 네, 부추와 나라는 시입니다. 부추와 나, 김보나. 부추를 씻고 비를 기다린다. 따뜻한 걸 먹고 싶어. 네가 젓가락을 짝짝 튕겼더니 공기가 서서히 부풀어 식탁의 나뭇결을 따라 탄산수가 흐르네. 너는 등 뒤에서 발목을 철벅이고 나는 입술까지 잠기네. 계곡 아래 사람들이 잎사귀처럼 웅성거리며 청사과의 낙가유를 헤아리는 시간. 흩뿌리는 여름비 아래 야생부추가 푸른 불티처럼 제멋대로 뻗쳐오는 사이 젖은 맨발이 차박차박 다가오면 유리잔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의 지문이 보이니까 심지어 내 거랑 구별도 안 가니까 발밑으로 굴러

0: 좋은 사과를 거둘 때처럼 내 귓불은 달아올라 있을지도. 오이, 부추,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한다지요. 뻗친 머리로 너는 날 걱정하고 나는 이미 맑은 것 같아 다 비치도록.
1: 네. 계곡에 놀러 간 것 같죠? 여름에? 네.
0: 이제 제가 여름이다 보니까 네. 계속 이런 시를 고르게 되네요.
1: 그러게요. 아, 여름에 계곡 간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0: 네, 계곡은 쉬웠는데. 진짜 네. 좀 수영장 가는 거랑 좀 달리.
1: 다르죠.
0: 너무 챙겨야 할게 많고.
1: 예전에는 거의 뭐 밥솥도 들고 가지 않았나요?
0: 온갖 걸 다 해먹고 네. 이랬던 예전 시절이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아, 여름 계곡에 사람들이 놀러 갔던 풍경? 이런 게 너무 잘 드러나고.
1: 그러니까요.
0: 또 이제 뭐 여기서 뭐 부추도 씻고, 과일도 씻고, 이래서 막 물에서 건져 먹고, 또 물속 첨벙거리면서 놀고 돌 위에 앉아있고 이랬던 장면이 되게 많이 떠올라서 네. 여름 휴가에 좀 어울리는 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 같아요.
1: 부추가 또 주인공인 거 보니까 네. 부추에 계곡에 가서 닭 백숙에 부추 넣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0: 역시
1: 그래서 준비했나?
0: 요리에 뭔가 그렇거나 네. 아니면 또 그 네. 고기 구울 때도 약간 이렇게
1: 부추 같이 하면 너무 네, 맛있고 맛있으니까. 저도 부추 너무 좋아하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부추를 씻고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왜 비는 기다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은 비는 중간부터 오기 시작하거든요. 흩뿌리는 여름비 아래 야생부추가 푸른 불티처럼 제멋대로 뻗쳐오는 사이라고 이제 이렇게 야생부추가 등장을 하면서 이 시를 마지막에 읽으면 뻗친 머리로 너는 날 걱정하고 나는 이미 맑은 것 같아 다 비치도록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너의 머리 스타일을 보고 네. 이 부추의 상상력이 뭔가 네. 이 뻗친 머리라고 네. 하니까
1: 마지막에 또 유머의 스푼
0: 귀엽더라고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 가서 너무 더우니까 비를 기다리면서 계곡에서 노는데 사실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놀러 간 썸 타는 사이일까 싶은 타자가 등장을 해서 이 여름 휴가의 장면을 잘 완성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썸 타는 사이에 계곡에 놀러 가면 그때 로맨스가 시작되지 않나요?
0: 그렇죠.
1: 네.
0: 바닷가 근처에 가거나 계곡에 네. 가야 됩니다.
1: 네. 비가 또 꼭 와야 됩니다.
0: 맞네요.
1: 네, 한 편 더 만나볼게요.
0: 네, 공유라는 시입니다.

0: 공유, 김보나. 무슨 생각해? 그냥 은행에서 나눠준 달력 생각해. 돈을 불러온 데서. 줄 서서 받은 거? 응. 올해 휴일은 이틀 늘었대. 동그라미 쳐두었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불현듯 희뜩희뜩한 날치대를 보고 싶어졌다. 열차에 타고 있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실은 그냥 오래 쪼그린 상태. 설핏 졸던 네가 문득 빨간 실타래를 꺼냈다. 그 털실은 아주 두꺼워서 순식간에 손가방이 완성되더라. 그런 실이 필요했어. 이틀 늘어난 휴일을 단단히 올가매어 마음 놓고 우리를 내던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은행도 달력도 없는 바다에서 바다 밖으로, 솟구쳐 나는 은빛 지느러미처럼 잠시.
1: 공휴일 이틀 는 거는 정말 직장인들한테는 보너스만큼이나 기쁜 일이죠.
0: 아, 직장 다닐 때 진짜 공휴일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1년 그 달력 받으면 네. 올해 공휴일이 언제 그 월요일과 금요일에 있는지
0: 섞여 있을까.
1: 표시를 해놓고 네. 예, 그때 뭘 해야 되나.
0: 별표 쳐놓고. 예,
1: 그렇죠.
0: 막 진짜 그런 날들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1: 근황으로 다녔죠. 예. 네.
0: 이 시를 보니까 약간 그때 당시 생각도 많이 나고

0: 은행에서 요즘도 달력을 주나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1: 달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0: 아, 달라고 하면
1: 그냥 가면 줬는데 네.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아. 주더라고요.
0: 저는 이제 거의 은행 업무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몰랐는데 이 은행에서 달력을 주는 것이 들어간 거를 시작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돈을 불러온다고 하는 이런 또 민간
1: 맞아요.
0: 의미가 있다라는
1: 그런 얘기도
0: 것이.
1: 있고 그 전화기에 있는 달력 말고 종이 달력 보는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라도 없으면 좀 뭔가 허전한 느낌.
0: 네, 캘린더가 늘 있어서 뭐 책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벽에 붙어 있거나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사실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달력을 보면서 휴일.
1: 그렇죠. 동그라미도 뭔가 거기다가 네, 빨갛게 쳐야
0: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1: 맛이 나죠, 맛이. 예.
0: 이제 휴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이거를 공휴일 자체를 이제 뜨개질 하듯이 빨간 실타래로 묶어두고 싶다. 이게 동그라미 치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또 요즘 젊은이들이 뜨개질 하는 게 유행이어서
1: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네. 맛집 가서 기다리면은 젊은 사람들은 왜 그거 기다리는 거 별로 별로 안
0: 좋아하죠.
1: 힘들어하잖아요.
0: 네.
1: 아니 안 힘들어요.
0: 안 힘들어요.
1: 근데 뜨개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1: 네, 거기 서가지고 그런 장면을 많이 봤어요.
0: 그러면은 확실히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1: 네.
0: 가고
1: 막 친구랑 말하면서도 막 뜨개질하고 네. 있고. 근데 또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0: 예전에 네. 할머니들이 네. 주로 했었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이 뜨개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퍼져서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생겼대요.
1: 그래서 이렇게 또 시에 나오는구나.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불현듯 날치대를 보고 싶다는 거는 바다에 가고 싶다는
0: 그렇죠.
1: 걸까요?
0: 그렇죠. 여름에. 네. 겨울에 날치대가 나나요?
1: 왠지 없을 것 같은데. 네,
0: 겨울에는
1: 느낌이.
0: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봄, 여름에 날치대 보러 갈 수 있는 뭐 가을까지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 읽으면 여름 휴가 가고 싶다? 이렇게
1: 아, 수영할 때 날치대 본 거 보니까 여름일 것 같아요.
0: 여름,
1: 겨울에
0: 여름에.
1: 수영할 일 없잖아요.
0: 그렇죠. 겨울 수영은 진짜 모험 중에
1: 그렇죠,
0: 하나인
1: 그렇죠.
0: 건데 그래서 역시 또 휴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고 휴일에 또 동그라미 치는 거 보면 휴가 가고 싶다? 계속
1: 그러니까요. 오늘 시 내용에 보니까
0: 휴가 가고 싶다.
1: 이영주 씨 지금 휴가 가셔야 돼요.
0: 어쩌다 보니
1: 그러니까요.
0: 무의식적으로 선택했어요.
1: 저 휴가 다녀오고 부러우셨나 봐요.
0: 너무 부럽습니다.
1: 네. 아무튼 휴가 계획이라도 좀 미리 세워보시면 행복해지잖아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시 이야기는 김보나 시인의 시집 나의 모험 만화에 실린 시들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유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어드릴게요.

어둠이 한 손을 내밀 때, 강은규. 어둠이 한 손을 내밀 때 내 한 손도 따뜻이 그를 잡는다. 어둠이 한 눈을 찡긋할 때 내 한 눈도 기뻐서 찡긋거린다. 사방 문을 쾅쾅 닫고 서랍을 열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내 보석들.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곧 달려오는 목소리. 어둠이 천천히 창가에 설 때, 천천히 그 막막한 손 들이밀 때, 그이와 나 빛과 함께 이 세상에 또 한치 두께로 가라앉을 때.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은 선뜻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강은규 시인의 어둠이 한 손을 내밀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속에서 2040년대의 새로운 문화랄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 인류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내기보다 과거의 영광에 열광합니다. 대중문화는 할리데이가 사랑에 마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의 것들로부터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웨이드 세대에게 문화란 이미 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 재조합되어 펼쳐지고 기억되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을 미래라 부를 수 있을까요? 시대 배경은 2040년대이지만 기억과 창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멈춰져 버려 있는데 말이죠. 이걸 다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문득 서늘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볼 것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죠. 그런데 그만큼 새로운 창작을 접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레디 플레이어 1은 영화를 보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최선의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영화죠. 원하는 목적대로 즐기고 탐험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스터에그를 찾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체험에 불과합니다. 모험의 끝에 웨이드는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거머쥡니다. 그리고는 할리데이의 아바타인 아노락으로부터 조언을 듣죠. 내가 오아시스를 만든 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였어. 소통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야. 현실은 진짜니까 내 말뜻 알겠니? 오아시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웨이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아시스를 닫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죠. 가상의 세계는 잠시 매혹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긴 현실입니다. 그걸 어떤 세계로 만드느냐는 각자의 의지에 달렸죠. 자, 이제 로그아웃할 시간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건희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연휴죠. 진작 여행 계획 세워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헌절 조금 더 특별하죠. 바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뒤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켜왔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휴일이 늘어나자 전체 공휴일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때 뭐 사실 모두가 아쉬워했죠. 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다시 공휴일이 됐을까요? 제헌절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이 됐는데요. 그저 하루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지만 그것보단 우리가 지켜온 약속과 또 가치가 담긴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7월 17일 제헌절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백예린이 부릅니다. 스퀘어.

0: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작곡가 진동주입니다. 저는 사실 뭐 교직 생활을 41년 하고 퇴직했는데요.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안과에 갔더니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2006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지더니 한 2009년이던가 그때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잘 버티면서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곡, 그러니까 1991년부터 작곡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또 많이 하게 된 것은 이수인 선생님이라고 작곡을 배우면서 가곡도 작곡하게 되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작곡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전체 곡수는 한 200여 곡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일단 발표된 곡은 130곡 되고요. 학교 교과를 한 40여 개 작곡한 게 보람입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제가 이제 뭐 나이도 그렇고 신체적인 이런 결함도 더 나빠지고 있어요. 작곡은 어렵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악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만의 악보를 만들어서 곡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정말 1년에 한두 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1: 시각장애인 작곡가 진동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교직에 있었는데 퇴직할 무렵 녹내장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고요. 쉽진 않지만 그 전부터 하던 작곡을 계속하고 있는데 학교 교과를 40여 곡 작곡한 게 보람이라고 하셨어요. 와... 교과를 40여 곡? 야, 혹시 제가 다닌 학교에 교과가 포함된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교과가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있을 수도 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작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멈추시면 안 됩니다. 멈추면 거기서 끝이에요. 네, 앞으로 만들어갈 또 다른 음악들이 누군가에게 아주 오래 기억되는 특별한 곡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사과가 있거든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정승환이 부르는 너였다면, K씨가 부르는 그때가 좋았어.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Let's go music.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씨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1: 벌써 10년 됐습니다.
0: 네. 근데 궁금한 게 음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좀 욕심이 생겨서 나도 내 이름으로 곡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는 사람도 많으실 텐데.
1: 그게 이쯤 되니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취미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도 그 아는 분에게 피아노로 작곡하는 법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다.
1: 네, 언젠가는. 네. 네.
0: 앨범도 내시고 노래도 좀 하세요?
1: 아, 노래는 잘 못해서 그냥 요즘 멜로디 만들고 반주하고 이런 거 배우니까 확실히 좀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이 더 풍성하게 들리더라고요.
0: 내가 이제 그쪽에 그렇구나. 혹시 나중에 가수 필요하면
1: 네.
0: 주변에 있으니까.
1: 남성 보컬 필요할 때.
0: 네, 남성 보컬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달려가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0: 자, 오늘 어떤 곡 들어보나요?
1: 네, 이제 곧 진짜 여름 휴가들 많이들 떠나실
0: 많이
1: 텐데
0: 가시죠.
1: 뭐 산이냐 바다냐 좀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름엔 바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바닷가에 어울리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0: 아, 좋네요. 네.
1: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장르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요트록이라는 장르의 음악들로만 골라봤어요.
0: 요트록? 요트록?
1: 네. 예. 이름처럼 이 요트가 배 종류잖아요. 이 배, 바닷가에서 듣기 좋은 곡들이고요. 이 요트록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 해변 쪽에서 유행했던 음악인데요.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그런 해변가를 상상하면서 듣기 좋은 좀 편안하고 느긋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0: 네. 이게 얘기만 들어도 벌써 머릿속에 이제 그 풍경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은데 네. 첫 곡이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요트록 특집으로 꾸며본 오늘 첫 곡은 요트록의 뿌리이자 좀 교과서 같은 곡 가수로 불리는 스틸리덴의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과서는 아니었나 봐요. 스탠 성함이 스틸리덴. 네. 누구신가요?
1: 스틸리덴이 이제 2인조 그룹인데요. 네. 월터 베커랑 도널드 페이건 이 두 명의 음악 천재가 이끈 그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0: 아,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1: 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그룹, 밴드라고 하면 그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합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만 스틸리덴의 녹음 스튜디오 모습은 조금 달랐다고 해요. 이제 두 사람이 워낙 음악에 일가견이 있어서 네, 머릿속에 네. 이제 완벽하게 설계해둔 악보를 그려놓고 이걸 연주해줄 이제 당대 최고의 세션 연주자들을 스튜디오로 불러서 녹음을 했는데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얻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까지 연주를 시켜서 오죽하면 이제 당대 최고 연주자들이 스틸리덴의 녹음실에 들어가는 게 마치 시험 때에 오르는 것처럼 긴장되고 떨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는 안 했네요.
1: 당시에는 노동부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0: 아, 근데 JYP가 그랬다고 그러던데. JYP도.
1: 그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공기가 부족해요. 소리를 좀 더 넣어주세요. 계속 이랬다.
1: 네.
0: 아, 그렇군요. 자, 스탠리 덴의 노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곡을 들어보나요?
1: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을 곡은 7집 가우초 앨범에 수록된 Hey 19이라는 곡입니다. 이 스탠리 덴의 지독하리만치 그 완벽주의가 좀 나른하고 여유로운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런 명곡인데요. 바닷가에 누워서 한 손으로는 시원한 음료를 즐기면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인데 또 귀 기울여서 들어보다 보면 연주 하나하나가 좀 치밀하게 계산돼 배치된 그런 곡입니다. 약간 정교한 음악이 주는 여유로움이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0: 그러네요.
1: 드는데요. 네. 이 어떤 록이 가진, 록 음악이 가진 그런 거친 에너지 대신에 이 재즈의 조금 더 치밀한 화성악이나 펑크 장르가 가진 어떤 그루브, 또 팝 음악이 가진 그 매끄러운 멜로디를 이제 완벽한 비율로 조합해낸 게 요트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좀 어렵다. 네.
1: 네. 오늘 이어서 이제 요트록 음악들 계속 들어보시게 될 텐데 그 음악들의 좀 교본 같은 역할을 한 그 고급스럽고 매끄러운 스틸리덴의 소리에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스틸리덴의 헤이 19.

0: 하는 프로듀서들이 다 너무 실력자여서 너무 소리가 좋습니다.
1: 네, 진짜 뭔가 네, 완벽하면서도 여유롭다. 신기하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0: 네, 이번에는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1980년에 네. 이제 그래미를 휩쓸면서 어떻게 보면 로트 록 시대의 정점을 선언한 곡인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라는 곡입니다. 사실 두비 브라더스는 원래 조금 투박한 록을 하던 팀이었는데요. 1975년에 이제 메인 보컬이 건강 악화로 쓰러지면서 이제 위기를 맞게 돼요. 근데 이때 구원 투수로 마이클 맥도널드라는 보컬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마이클 맥도널드의 보컬 그리고 또 그가 가진 그런 음악 세계가 이제 팀의 음악적인 그런 정체성까지 바꿔놓으면서 원래는 좀 거친 록밴드였던 두비 브라더스를 세련된 요트록의 전설로 또 재탄생시켰습니다.
1: 보컬이.
0: 네. 예. 그리고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두비 브라더스의 이 구원투수 마이클 맥도널드의 성공 뒤에 있었던 팀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클 맥도널드가 이제 배고픈 무명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이때 너무 가난해서 공연이 잡혔는데도 이제 같이 연주해줄 세션 연주자를 섭외할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공짜로 연주를 해주겠다고 고등학생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1: 먼저요?
0: 네. 예. 바로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음악 들어볼 밴드 토토 멤버들인데요. 이 마이클 맥도널드랑 토토가 이제 이때부터 인연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요트록의 전성기를 또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 공짜로 연주해주던 이 토토 멤버들은 이후에는 이제 정말 마이클 잭슨부터 뭐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은 최고의 연주자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1: 워낙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었네.
0: 네. 그래서 오늘은 토토의 로산나라는 곡 듣겠습니다.
1: 네.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 토토의 로산나 이어서 들어보시죠.

0: 전 진짜 계속 우아우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막 퀸 이런 그룹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1: 맞아요. 진짜. 시대가 비슷해가지고.
0: 아 그래요? 네. 신기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진짜 좀 시원한 느낌?
1: 네.
0: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너무 좋죠? 유튜브의 네. 매력에 이제 빠지고 계시죠?
0: 아, 이미 빠졌어요. 유튜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음 곡도 어떤 곡인가요?
1: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보컬리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임재범의 음악입니다. 이제 로커를 그만두고 이제 솔로로 데뷔한 임재범이 이제 뜻밖의 변신을 또 선보였었어요. 요트록에서 영향을 받은 좀 부드럽고 그런 세련된 느낌의 이 밤이 지나면
0: 나.
1: 네, 이 곡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을 들으면 이전의 임재범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색다른 모습이 느껴집니다.
0: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예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제가 생각하는 임재범은 이때부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사실 그 전에 임재범은 완전 하드락 로커였다면서요?
1: 맞습니다. 아마 대중분들이 기억하시는 임재범은 여기부터 시작일 텐데.
0: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1: 네, 이 곡이 이제 또 미국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서 유행하던 그 요트록을 조금 한국적인 정서로 잘 풀어낸 곡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요트록이랑 연결지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자, 진짜 몰랐고요. 한 곡 더 이어서 들어볼까요?
1: 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90년대 한국 가요계를 좀 가장 모던한 도심의 분위기로 가장 잘 표현한
0: 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 것 같은데
1: 에이, 김현철의 왜 그래? 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제가 안 그래도 출근길에 듣고 왔는데
1: 아 정말요? 네. 이럴 수가
0: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습니다.
1: 아, 그 엄선된 플레이리스트에 네. 아, 네. 선곡을 좀 잘한 것 같네요. 사실 김현철이 재즈랑 가요를 이제 잘 배합한 일명 시티팝으로 그렇죠. 불리는 그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사실 시티팝에 영향을 준 음악이 요트록 장르이기 때문에 이 김현철의 노래에서는 이런 요트록의 영향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들어보시죠.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김현철의 왜 그래 이어서 들을게요.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코뮤직. 오늘은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해변가에서 듣기 좋은 요트록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요트 타보신 적 있나요?
1: 네, 한번 타봤습니다. 부산에서.
0: 저도 부산에서. 네. 광안리?
1: 맞아요. 거기가 그 요트 정박되어 있는.
0: 그 해운대 요트 정박장에서 출발해서 광안대교 밑에 왔다가 다시 갔군요.

0: 코스입니다.
1: 저랑 같은 코스. 네. 아 진짜 딱 그 느낌이 나요. 네. 너무 좋네요. 예, 다음 곡. 네. 예, 또 이어주세요. 네.
0: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요트록 장르가 흥하던 그 시기랑 비슷하게 한국에서 1984년에 윤수일 밴드가 발표한 아름다워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이 곡은 진짜 요트록의 어떤 정수에 해당하는 곡인데요. 해변에서의 그런 황홀한 순간을 담고 있는 가사뿐만이 아니라 키보드나 베이스 그리고 기타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리듬감 역시도 바닷가에서 정말 춤추고 싶게 만드는 그런 네. 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아파트를 부르던 윤수일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요트록도 만들 수가 있을까? 이제 정말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가진 음악가구나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장필순의 점점 더라는 곡인데요. 이 89년도에 그 장필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재즈의 영향을 받은 그 요트락 시티팝의 선주주자인 김현철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오. 그래서 이 곡에서는 김현철의 색깔, 그 요트록의 성격이 전주부터 물씬 풍겨져 나오고요. 요트록의 형제 자매 장르가 소프트록이라는 장르인 만큼 좀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소리들이 특징이거든요. 여기에 장필순의 그 공기반 소리반 부드러운 어머. 목소리가 더해져서 이 점점 더라는 곡을 들으면은 너무 가볍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여름 밤에 해변에서 들으면 좋을 곡이 아닌가 추천드립니다.
1: 네. 자, 어떻게 보면 극찬을 해주셨는데 더 기대가 됩니다.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장필순의 점점 더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자, 오늘은 해변가에서 한가로이 듣기 좋은 요트로 감상해봤는데요. 앞으로 이거 요트로 이거 좀 아는 척 좀 해야겠습니다.
1: 네.
0: 제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누구의 네. 어떤 곡인가요?
1: 마지막 곡은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For Love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요트로 은 이 요트록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다 해서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 줄여서 AOR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는데요.
0: 네.
1: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어서 그런지 이제 미국 라디오에서 저녁에 흘러나올 법한 그런 사랑을 주제로 한 세련된 곡들이 많아요. 이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For Love이라는 바로 이 곡은 진짜 어른들을 위한 도시의 사랑 노래에 걸맞는 그런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on't Do For Love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개편했습니다.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임시번호인데요. 2024년 7월에 관리체계를 정비했지만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지역이나 시설 기호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 구성 자체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체계의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의 상시조사로 바꾸고 사후관리도 강화해서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령수급

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개편된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이예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이예린 이불은 포플러 나무 아래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장애 영화와 만나다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서번트 증후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경기도 안양으로 예술과 문화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헬스 서비스 학과 김여진입니다. 제가 장애청년 드림팀 육대륙에 도전하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

0: 유튜브를 열어봤는데 그 이후로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시각장애인 학습 도우미를 했었는데요. 교수님이 주신 학습 자료 같은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열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걸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교수님이 짚어주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짚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무리 이게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그런 학습 도우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과 특성상 팀플 같은 활동이 적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팀 같은 활동을 할 때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시각장애 청년들의 이런 진로부터 정착까지라는 저희 주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 게 저희의 종합적인 목표입니다. 제 리더님이 이제 팀을 이끌어 주시면 저는 이제 브리더로서 이제 팀원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저희 팀 5박 6일 동안 갈등 없이 잘 다녀오고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눈동자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네. 저는 지난주에 봤거든요.
1: 네.
0: 내용부터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요즘 약간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호러 영화나 스릴러 영화가 많이 개봉하고 있는데 뭐 이 영화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사진작가인 박서진이라는 여성이고요. 신민아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유전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해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고 맞아요.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현민의 지독한 스토킹으로 오, 예.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0: 네, 초반부터 막 그냥 몰아붙이는 네.
1: 법원에 현민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고 예. 현민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게 이릅니다.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서진은 그 즉시 멀리 떨어져 사는 쌍둥이 여동생 서인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예. 이 신민아 배우가 1인 2역을 하고 맞아요. 있죠. 네. 예, 서인 역도 하고 있죠. 하지만 죽음은 이미 동생 집안에 당도해 있습니다. 네. 서진은 지하실에서 목매달아 죽은 동생을 발견하는데요. 지인들은 최근에 받은 눈수술 결과에 실망한 서인이 자살을 했다고 말하지만 서진은 동생이 살해당했음을 직감합니다.
0: 네.
1: 평소 서인은 자신의 시각장애가 오히려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도예가로 성공했기 때문에 자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0: 그렇죠. 예.
1: 죽은 동생의 집에 은신하게 된 서진은 목의 유전으로 나날이 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0: 예. 근데 이 영화 눈동자가 스페인 스릴러 줄리아의 눈을 우리 정서에 맞게 저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1: 네,
0: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도 꽤 잘 된 영화예요. 줄리아의 눈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0: 네네.
1: 염지호 감독은 이 원작의 시각적으로 강렬한 포인트 그리고 주인공의 눈이 점차 안 보이게 된다라는 그 설정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0: 네.
1: 이 작품에서는 원작의 관음 설정을 현대사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 대두되는 스토킹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0: 예.
1: 원작에서는 네, 관음적인
0: 지켜보는
1: 네.
0: 거.
1: 설정으로 등장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서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현민의 왜곡된 집착을 통해서
0: 예.
1: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지
0: 예.
1: 질문을 던집니다. 궁극적으로 염 감독이 이 영화를 사랑에 대해 묻는 이야기라고 정의한 이유도 또 여기에 있겠죠. 영화는 1인 2역을 소화한 신민아 배우가 연기한 쌍둥이 자매 서진과 서인 사이의 애틋한 자매는 물론이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곤 하는
0: 맞아요.
1: 가족의
0: 네, 그건 좀 갈등 장면이 나오죠.
1: 네, 그리고 잘못된 애정이 불러오는 파국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밀도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염조 감독이 직접 각색을 맡아서 결말까지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 방향이 일단 결정이 된 뒤로는 이 감독이 평소 좋아하는 여러 클래식 영화들을 좀 적극적으로 오마주하기도 했어요. 이 영화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대표작이죠. 사이코라는 예. 영화의 문법을 많이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극 중에 그 현민이라는 캐릭터 초반부터 굉장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이지만 사실은 이 캐릭터가 나중 가면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끌고 가는 인물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돈가방을 훔쳐서 달아난 여주인공으로 시작되는데
0: 네네네.
1: 중반부쯤에 사이코가 등장하면서 돈가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0: 네. 그렇네요, 진짜.
1: 그런
0: 네.
1: 것을 맥거핀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0: 네.
1: 약간 미끼처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틀게 되는 그런
0: 네.
1: 초반의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것 장치를 맥거핀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0: 예.
1: 이외에도 수많은 그 명작 장르 영화의 문법도 영리하게 차용을 했습니다. 극중 인물의 감추어졌던 광기가 처음으로 폭발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결정적 장면에서는 영화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또 공포영화가 있어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명작인데 그 속에서 이제 잭 니콜슨이라는 인물이 평범했지만 광기에 사로잡히면서 살인마로 돌변한 그런 영화인데 이제 도끼를 들고 살인하는데 그 잭 니콜슨이 이제 도끼를 들고 이제 살인하는 그 연출을 오마주해서 칼 대신 도끼로 문을 찍는 강렬한 연출을 선보였고요. 영화 그 태국 영화 셔터라는 또 호러 영화가 있었어요. 그 셔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붉은 화면과 사진을 활용한 감각적인 오프닝 시퀀스를 완성했습니다.
0: 네. 그 배우들 이야기도 좀 해보죠. 신민아 씨가 이제 1인 2역을 했잖아요.
1: 네.
0: 오, 괜찮던데요.
1: 네. 신민아 배우는 사실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아직도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0: 그러니까 그동안 드라마는 약간 로코 쪽을 많이 해서.
1: 그렇죠. 네. 뭐 그 전부터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좀 오래된 배우고 노련한
0: 그렇죠.
1: 배우입니다. 신민아 씨를 캐스팅할 때 이제 염지호 감독은 피지컬적으로 너무 크거나 작지 않으면서 진취적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그런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눈에 관한 영화인 만큼 어떤 눈이 이제 카메라에서 예쁘게 보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신민아 배우가 캐스팅이 되면서 아 딱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0: 예.
1: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고요. 신민아 배우는 쌍둥이 캐릭터 구축과 표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대사를 같이 수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극을 끌고 나가는 작품인 만큼 감독의 디렉션을 영리하게 캐치해서 화면에 온전히 구현해낸 신민아 덕분에 연출 의도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었다고 하죠. 신민아는 1인 2역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화했는데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쌍둥이 자매를 자연스럽게 구분하면서 그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서진의 불안과 집요함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서 몰입도를 높였고요. 두 인물이 같은 배우가 연기하고 있음에도 너무나 다른 캐릭터라서 오히려 같은 배우라는 걸 잊어버릴 정도의
0: 진짜
1: 다른
0: 쌍둥이인가 뭐 이런 우리는 알고 있지만
1: 네, 그런 이제 연기를 펼쳤고요.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는 그 서진으로서의 연기는 단순한 묘사를 넘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듯한 긴장감을 전달해서 그게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0: 예. 그 다른 배우들도 대단했어요.
1: 네, 이 영화의 숨은 치트키라고 하면 도혁 역을 맡은 김남희 배우죠. 신민아 배우가 서사의 중심을 이끈다면 김남희 배우는 그게 온도와 결을 결정하면서 스릴러 장르의 묘미를 살려냅니다. 그가 연기한 인물은 불안과 광기, 연민과 집착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오가면서 영화 전체에 극도의 긴장감을 불어넣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드러나는 그 파격적인 비주얼과 몸짓, 그 현실과 악몽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로테스크한 매력을 또 완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눈동자가 남기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어쩌면 김남희 배우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캐릭터의 불안정한 내면을 외형과 움직임으로 구현한 그의 연기는 때로는 섬뜩하고 때로는 기이할 정도로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 그 캐릭터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건지 무서운 건지 약간 이렇게 넘나드는 조커 같은 배트맨의 조커 같은
0: 생각났어요.
1: 그런 캐릭터가 사실 무섭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경계에선 독특한 에너지가 영화의 예상치 못한 활력을 불어넣고요. 자칫 무겁게만 흐를 수 있는 정통 스릴러의 기괴한 생명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0: 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예전에 그 김하늘 씨가 주연했던 블라인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약간 생각이 났는데 그때는 이제 김하늘 씨는 처음부터 아예 시각장애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게 이 영화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사실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도 꽤 있었어요. 한국 영화도. 뭐 올빼미 같은 영화도
0: 그렇죠.
1: 이제 밤에만 보이는 특이한.
0: 그렇죠.
1: 약간 변주들이 많죠. 그게 이 영화는 이제 처음엔 보이는데 점차적으로 시력을 잃어간다라는 그 설정이.
0: 영화 화면에도 약간 뿌옇게 나오니까 어우 좀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1: 네, 굉장히 몰입도를 좀 높여주죠. 맞아요. 네. 서진은 극한 상황 속에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0: 거잖아요. 네. 뭐 이 영화는 그 서진의 시야를 고스란히 스크린에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관객들은 잘 안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더 그러니까 청각이 예민해져요.
1: 맞아요.
0: 네, 네. 그 사운드가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거죠.
1: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0: 예, 안 보이니까 숨소리. 담배가 타들어가는 소리, 네. 진동소리, 이렇게 누군가 있다,
1: 네,
0: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이런 존재감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섭고
1: 네,
0: 굉장히 그런 이제 설정이죠. 또한 시각적으로는 청록색과 보라색처럼 온도를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색과 한 인물의 집의 벽마다 다른 벽지의 색, 이런 상징성이 좀 그런 서스펜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염지호 감독은 영화 옆집 사람이라는 작품으로 옆집 사람. 데뷔를 네, 했고 네. 이번 눈동자가 두 번째 작품인데요. 옆집 사람이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한 인물의 극단적인 심리로 마음을 쥐락펴락했다면
1: 네, 그렇죠.
0: 눈동자는 가족 등의 관계성에서 비롯된 그 사랑이라는 왜곡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파격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지점에 바로 그 영화의 원작인 스페인 영화 줄리아의 눈과의 차별성이 있는데요. 연출된 소리와 미술 등의 표현이 서사를 더 강력하게 또 쥐어 올리고 있습니다. 시민화는 시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동공의 섬세한 움직임으로도 표현해내고 있고 그렇게 스크린에 자신의 연기력을 선명히 옮겨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눈동자로 연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네.
0: 네.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해냈고 또 김남희 배우의 파격적인 변신이
1: 네.
0: 이 영화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죠. 결국 눈동자는 눈으로만 보는 영화가 아니라 눈을 시력을 잃어갈수록 선명해지는 내면을 보여주는 영화에 가깝습니다. 사랑과 집착, 상실과 성장, 도예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시각을 대체하는 촉감,
1: 네.
0: 강한 빛 사이의 짙은 어둠 등을 오가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보기 드문 감각의 스릴러입니다.
1: 네. 자, 오늘은 영화 눈동자.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진우가 부릅니다. 포기하지 마.

0: KBS 3라디오 내일은 불어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이 자폐성 장애 가운데 천재성을 가진 경우를 이제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 그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죠.
1: 네. 자폐성 장애인 중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능이 좋은 분들, 흔히 이제 고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네. 고기능을 가진 분을 서번트라고 합니다.
0: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1: 네. 네. 서번트는 이제 자폐성 지적장애라든가 뇌손상 등 신경발달장애나 뇌기능의 이상을 가진 사람이 기억이라든가 암산하는 것, 음악, 미술, 언어 이런 특정 분야에서 일반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이로운 능력을 보이는 맞아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실제로 이게 이제 의학 정보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의학 정보 자료에 보면은 자폐나 뇌손상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기억이나 계산 등 특정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라.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래 서번트는 이제 프랑스어 불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학식이 매우 높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자를 의미한다라고 네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뭐 암기라든가 음악 미술에서 발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흔히 고기는 그래서 자폐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인은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다만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자폐는 서번트다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예. 절대 사실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모든 자폐성 장애인이 서번트인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모든 서번트가 자폐성 장애인 것도 아닙니다.
0: 맞습니다. 그 서번트의 능력을 사례별로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요?
1: 네네. 일단 서번트 이 발달장애인분들은 능력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인지나 적응 기능 예를 들면 사회성 관계 형성이라든가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별도로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데요. 이 천재성 수준도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천재성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과 좀 덜 높은 이렇게 차이는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발휘되는 걸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그러니까 가장 서번트 능력이 많이 보여지는 게 달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예. 네, 특정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를 즉각 계산하는 거죠. 2056년 3월 17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라고 하면은 이 달력 계산하는 서번트 능력을 가진 분이
0: 않는데,
1: 5초 10초쯤 안에 무슨 요일이다 이렇게 이야, 얘기를 하신다라는 네네네.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뛰어난 기억력인데요. 예. 책 한 권을 정말 거의 그대로 다 외우다시피
0: 그러니까
1: 몇 페이지 몇째 줄에 그 내용 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전화번호부가 있는 전화번호를 통째로 외운다든가. 네. 예. 그래서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법전 암기가 사실은 허구는 아닌 거죠.
0: 네. 네.
1: 그런 것도 그런 서번트도 있습니다. 음악 영역에서는 한 번 들은 곡을 피아노나 바이올린 기타 등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0: 바로

0: 바로, 예.
1: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악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아, 연주를 한다라는
0: 야,
1: 점입니다.
0: 진짜, 예.
1: 네, 서번트가 대단하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미술 영역도 꽤 많고 우리나라에도 서번트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듣는 분들은 미술 예. 쪽에 좀 있는데요.
0: 예.
1: 미술에서의 특별한 미술적 재능을 가진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한 번 본 장면을 그대로 다 그려내는
0: 맞아요. 예, 예. 네.
1: 그래서 복잡한 도시 풍경을 한 번 보고 그대로 그려낸
0: 있었죠.
1: 굉장히
0: 그런 사례가
1: 유명하고요.
0: 있었죠. 예.
1: 마지막으로는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0: 이거는 뭐 많죠.
1: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암산을 한다거나 소수를 계산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온주율이 굉장히 복잡해서 어려운데 이걸 온주율을 다 계산한다거나 네. 뭐 이런 등등의 사례들이 네, 알려져 있습니다.
0: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번트 장애인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들 이제 세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분이 이제 스티븐 윌트셔란 분인데요.
0: 네, 아까 헬리콥터 그분.
1: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이 영국 분이세요. 그리고 현재도 화가로 건축 풍경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3살 때 자폐성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언어 소통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0: 아,
1: 네.
0: 예.
1: 그리고 맨 처음에 작품을 전시한 나이가 8살이고 아. 10살 때 이미 BBC라는 미국의 공중파 방송에서
0: 네,
1: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그 방송으로 다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헬리콥터를 타고 20분 네. 동안 뉴욕을 돌아다니다가 네. 네, 5.5m 천에 그걸 3일에 걸쳐서 동일하게 그려낸 네.
0: 예.
1: 그래서 스티븐 윌트셔를 많은 분들이 인간 카메라다, 인간 사진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분은 뭐 그 뉴욕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쿄 같은 경우도 한번 보고 그렸는데 여기는 10m 천에다 그렸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본인의 고향인 런던도 그리고
0: 네,
1: 두바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세계 주요 도시를 한복 관찰한 다음에 대형 작품으로 완성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영국에서는 예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굉장히 명망 높은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0: 그럼요.
1: 많은 분들이
0: 예.
1: 얘기하셨고요. 스티븐 윌트셔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거는 이분이 기억력도 좋기도 하지만 예술적 표현이 결합된 굉장히 대표적인 능력이고
0: 예.
1: 그만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말씀은 못하시지만 이런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0: 예.
1: 두 번째 레슬리 램키란 분은 이분은 시각장애도 있고 발달장애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들은 곡은 거의 완벽하게 연주하는
0: 예,
1: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분은 이제 다니엘 테멧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자폐성 장애입니다. 암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언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어느 국가 처음 접하는 나라 말을 일주일 만에 전부 다 할 정도라고 하니 네, 그리고 이분은 이 능력 외에도 숫자를 색과 형태로 인식하는 독특한 경험도 하신다라고 해요.
0: 예.
1: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특별한 영역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경우는 없지만 미술 영역에서 이제 서번트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0: 예.
1: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부열이라는 작가입니다.
0: 한부열 작가. 예.
1: 네, 이분은 이제 30cm 자를 가지고 그린 걸로
0: 예.
1: 유명한데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1살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분은 발달장애에게 피카소라고 알려져 있죠. 네, 특히나 이제 발달장애인 최초로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0: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같이.
1: 그렇죠.
0: 예.
1: 네, 이게 이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0: 네.
1: 미술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분이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가
0: 그렇지.
1: 토양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 예. 근데 참 저 서번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하는 건가요?
1: 네. 서번트를 판단하는 한 가지 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검사로 진단되는 게 아니고요. 임상적인 관찰과 여러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서번트를 진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달 과정,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쭉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 듣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경심리 검사라 그래서 지능이라든가 기억력 검사,
0: 네.
1: 주의력 검사 이렇게 인지

0: 수준과 특정 영역의 불균형 수준을 파악하는 검사를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많이 하는 자폐 스펙트럼 검사. 그래서 자폐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진단을 위한 면접을 통해서 이 검사도 하고 네 번째는 뇌 영상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좌뇌, 우뇌가 이제 하는 역할이 다른데 그 두 개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1: 네.
0: 패턴이 정상적인가 이런 검사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파 검사, 신경활동 검사를 한다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엄격하게 해서 판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서번트 발생 확률은 사실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대비 100만 분의 1명, 100만 분 1. 네,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 중에 10분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천재적이다, 아주 우수하다 이런 서번트는 이제 1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6배는 더 많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서번트의 원인이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0: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아 이게 이제 얘기는 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얘기는 가설에 그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서번트의 진단을 의료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의료계 평가를 기준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번트의 원인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긴 하지만 정확히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알려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유력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첫 번째 그 원인은 뇌의 보상작용에 의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자폐성 이 서번트를 가진 분의 왼쪽 뇌가 손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뇌가 손상이 되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우뇌가 더 많이 활성화돼서 과하게 활성화돼서 특정 기능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좌뇌에 있는 기능에 손상이 생기면서 특정 분야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생겼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천적인 신경 발달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분의 이제 뇌의 연결 구조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회로가 매우 강하게 발달하다 보니 한 분야에 집중된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원인은 이렇게 이제 선천적인 게 아닌데 살다가 뇌염이나 뇌 손상으로 후천적으로 능력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실제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 이제 한 사례는 범죄 피해로 머리 손상을 입은 사람이 손상에 세복된 다음에 복잡한 수학적 패턴을 시각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원래 이분은 수학에도 관심도 없고 재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전체 서번트가 100%라고 하면 그중에 50%는 자폐성 장애에서 발생되는 거고 그중에 나머지 50%는 후천적인 뇌 손상에 기인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이 서번트 재능을 가진 화가들을 지원한다면서요.
0: 네. 조폐공사는 이제 돈을 만드는
1: 네,
0: 데죠.
1: 그렇죠.
0: 이 조폐공사가 201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현재까지 서번트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작품을 기념 메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수익금 일부를 다른 발달장애인을 위해 기부하는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조폐공사가 직접 하기보다 이제 주식회사 큐뮤라는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큐뮤 대표가 남장원이라는 분인데요. 남장원 대표가 2018년에 큐뮤를 설립했는데 이분이 설립하게 된 배경이 좀 남다릅니다. 2008년에 우연히 이제 발달장애인이 그린 고양이 그림을 보셨대요. 근데 이 고양이 그림이 기존의 패턴을 벗어난 굉장히 파격적인 피카소 그림처럼 추상적이고 입체적이지만 대단한 작품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 이렇게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의 재능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디자인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네, 소셜벤처를 설립하게 된 거죠. 실제로 키뮤는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다국적 기업들과 협업하는 거는 기본이고 해외 가서도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박지윤의 음성으로 듣죠. 성인식.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작가이자 용인죽전 IL센터의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본다고요?
1: 네, 오늘은 푸른 관악산과 수려한 삼성산의 정기를 품고 있는 예술의 고장 경기도 안양시로 특별한 여정을 떠나봅니다.
0: 네네.
1: 이 안양시는 최근 몇 년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리어프리 관광 환경을 다각도로 구축하고 있고요. 도심 속 주요 공원과 문화 공간을 잇는 가파른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흙길을 아주 매끄럽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시간에는 안양시가 자랑하는 핵심 명소 세 곳을 소개할 건데요. 숲속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인 안양예술공원, 또 시원한 물줄기와 초록잔디가 펼쳐진 병모관 시민공원, 또 안양의 천년 역사를 품고 새롭게 태어난 김중업 건축박물관까지 연전해봤습니다.
0: 네, 자,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안양을 대표하는 숲속의 문화쉼터 안양예술공원인데요. 숲이나 산책로는 보통 자갈이 많고 경사가 가파른데 여기에는 특별한 예술길이 열려있다고요?
1: 네, 안양예술공원은 삼성산의 맑은 계곡물 소리와 울창한 수림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 전 세계 유명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현대미술 작품들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국내 최초의 공공예술 테마파크입니다.

0: 있습니다. 원래 자연 속 숲길은 흙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가파른 돌계단이 많아서 휠체어 바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에 곤란한 장벽이 되곤 했는데요. 안양시가 이 깊은 숲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흐르는 완만한 무장의 데크 숲길을 또 길게 놓아두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진입로를 따라서 숲으로 들어서면 머리 위로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로 단단하고 매끄러운 데크로드가 숲의 능선을 따라서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작은 바퀴도 걸림이 없도록 틈새 없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폭이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무더운 햇살을 완벽히 차단해주는 초록빛 숲 터널 안에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숨가쁨 없이 아주 청량하게 쏟아지는 계곡 소리와 숲 향기를 맡으면서 자연과 예술을 함께 동시에 호흡할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1: 네, 그 안양예술공원에 무장의 숲길을 걸으면서 현대 예술 작품도 만날 수 있다고요?
0: 네, 이곳의 진짜 매력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평평한 길을 따라 산책하듯 나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상천외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불쑥 등장하면서 선사하는 이 극적인 시각적 즐거움입니다. 데크길의 완만한 경사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휠체어 눈높이에서도 작품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전망 공간들이 아주 친절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1: 예.
0: 한여름의 짙푸른 녹음과 흩어지는 햇살을 받아서 시시각각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반사하는 독특한 파빌리온 구조물들과 또 추상 조각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휠체어에 앉은 낮은 시선에서 올려다보면 푸른 하늘로 뻗어나간 거대한 나무 기둥들과 현대적인 철제 구조물인 자안에는 형태의 대비가 아주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1: 네.
0: 자연과 인공물이 빚어내는 오묘한 예술적 생명력이 시원하게 밀려옵니다. 저 멀리 계곡가에 자리 잡은 독특한 디자인의 쉼터들과 숲속 한가운데 배치된 화려한 색채의 조형물들이 또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이색적이면서도 서정적인 풍경이 주는 이 미학적 조화 덕분에 도심에 지쳐있던 눈과 마음이 단숨에 맑아지는 최고의 시각적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명소는 안양 시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힐링 공간이죠. 병모관 시민공원인데 여기가 원래는 채석장이었다면서요?
0: 네, 이 병모관 시민공원은 과거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대한 자갈과 돌을 채굴하던 황량한 석산 폐채석장을 안양시가 놀라운 생태적 상상력으로 탈바꿈시킨 곳인데요. 그야말로 자연의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 마을의 지형이 마치 호리병 목처럼 좁다고 해서 병모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1: 네.
0: 이 수리산 자락에 아늑하게 안겨 있어서 사방을 둘러싼 산세가 아주 수려한데요. 이 웅장한 골짜기를 따라서 보행 약자들도 제약 없이 싱그러운 잔디밭을 거닐고 폭포를 감상할 수 있도록 턱이 제거된 완만한 평지형 산책로와 무장의 경사길이 공원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계단과 단차를 아주 없애고 부드러운 우레탄 및 보도블록으로 마감된 이 길을 따라서 천천히 바퀴를 굴리다 보면 사방에서 피어나는 싱그러운 풀내음이 온몸을 감싸안고 또 드넓게 펼쳐진 대형 잔디광장의 초록빛이 눈을 아주 시원하게 정화해주는데요. 과거 거칠게 깎여나갔던 바위절벽의 흉터 위로 이제는 풀과 나무가 가득 자라나서 아늑한 요새 같은 조망을 산책 내내 선물해줍니다.
1: 네, 이 병모관 시민공원에 웅장한 규모의 인공폭포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 건가요?
0: 이 공원의 가장 매력적인 하이라이트는 깎아지르는 듯한 거대한 절벽 위에서 수십 미터 아래로 하얀 물줄기를 쏟아내는 대형 인공폭포의 웅장한 풍경을 바로 눈앞에서 완벽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친 바위덤이나 웅덩이로 직접 내려가지 않아도 폭포 전면에 넓게 조성된 평지 전망광장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폭포 바로 앞까지 아주 안락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거대한 암벽 사이로 수천 톤의 시원한 물줄기가 밀려들면서 거세게 부서지는 청량한 소리를 이 온몸이 떨릴 만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가운 태양볕 아래에서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 한 개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한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폭포 주변을 채운 알록달록한 야생화들과 또 암벽에 거친 회색빛 질감이 또 기막힌 시각적 대비를 이뤄서 아주 장관입니다.
1: 네. 자, 세 번째 장소는 안양의 문화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예전에 유유산업 공장 부지에 조성된 김중업 건축박물관인데 건축과 역사가 아주 묘하게 공존하는 곳이라면서요.
0: 네,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대한민국 근대 건축의 거장인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옛 유유산업 공장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서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인 공간입니다. 더욱이 이 부지는 신라시대의 천년 고찰이었던 안양사의 터가 있던 자리이기도 해서 마당 한가운데 고구려나 신라의 기상을 품은 보물 안양사지 당간지주가 웅장하게 서 있는 아주 신비로운 역사의 층위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안양시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모든 전시장 입구에 턱을 없앤 매끄러운 진입 슬로프와 승강기를 꼼꼼히 설치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휠체어를 탄 관람객도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 건물 내부로 들어서서 쾌적한 에어컨 바람 속에 거장의 정교한 건축 도면과 모형들을 감상하고 또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천년 전 안양사지의 광활한 터와 또 당간지주의 장엄한 실루엣을 한눈에 담아내는 아주 세련되고 깊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건축물들은 외관에서 뿜어내는 독창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어떻습니까?
0: 이곳의 시그니처는 붉은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가 아주 모던하게 어우러진 근대 건축물들의 독특한 외관과 또 그 사이를 평평한 대리석과 잔디로 잔잔하게 메우고 있는 야외 역사마당의 조화입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이동할 때 바퀴가 걸리지 않도록 고르게 다듬어진 마당길을 따라서 천천히 거닐다 보면 사방에 시야를 가로막는 높은 빌딩이 없거든요. 그래서 탁 트인 관악산의 능선과 박물관에 세련된 비례감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김중업 선생 특유의 유려한 지붕 곡선 구조물 아래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바라보면 붉은 벽돌벽 위로 푸른 여름 하늘과 이 하얀 구름이 거대한 조각처럼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당 한편에 우뚝 솟은 돌 기둥 당간지주의 옛 질감과 또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물의 차가운 질감이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면서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아주 묘하고 화려한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무장의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오늘은 경기도 안양의 예술과 또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나가 부르는 마녀 여행을 떠나다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영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성수영 지음, 성우 정세연 읽음. 솔베르그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만 물감과 캔버스로 향했습니다. 솔베르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1: 저... 화가가 되고 싶어요.
0: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 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돈만 벌어야 했는데 넌 굳이 그 불확실하고 가난한 길을 가겠다고? 절대 안 된다.
0: 하지만 솔베르그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다만 그냥 화가는 안 된다. 간판을 그리고 건물을 장식하는 공방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 기술이 있어야 밥을 굶지 않는다.
0: 솔베르그는 아버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는 없는 법. 그는 아버지의 제안

0: 사인을 받아들여 성실하게 그림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솔베르그는 붓을 다루는 기술, 색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삶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됐습니다. 동료들이 일을 마치고 놀러 가는 시간, 솔베르그는 예술학교로 향해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4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솔베르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1: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0: 고요하지만 확신에 찬 아들의 눈. 말릴 수 없겠구나.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2: 그래, 해보거라.
0: 그렇게 21살의 솔베르그는 아버지가 마련해둔 삶의 지도를 던져버리고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3: 어?
4: KBS 오디오북.
3: 뭐?
4: KBS 오디오북!
0: 단 하나의 영원한 풍경. 이제 솔베르그는 마음껏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노르웨이 예술가들을 찾아가 그림을 배웠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떠나 그곳의 미술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유럽 미술의 흐름도 접했습니다. 그가 특히 마음에 들어했던 건 아름다운 그림 속에 삶의 의미를 숨겨놓은 상징주의 작품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솔베르그가 발표한 작품 저녁 노을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의 작품이 소장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솔베르그는 정부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불과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망한 화가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찬사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솔베르그의 마음속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술가의 삶을 어디에 불태워야 할 것인지, 평생에 걸쳐 그리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답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론단의 산. 문명에서 동떨어진 거칠고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솔베르그는 스키를 타고 홀로 설원을 나아갔습니다. 주변에 쌓인 눈 덕분에 온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와 뽀드득거리는 눈소리,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시간이 지나면서 빛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의 색깔. 감각은 전에 없었을 정도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덕분에 솔베르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침내 밤이 찾아왔습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달빛과 별빛을 머금은 눈 덮인 산들이 온 세상을 푸른 빛으로 물들인 순간,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그 영원의 풍경 앞에서 솔베르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 그 풍경을 오래 볼수록 나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나는 불안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갑자기 넘어간 것 같았다.
0: 솔베르그는 단순히 경외감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풍경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한한 우주 속 영원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지, 하지만 그 거대한 흐름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려내야 할 풍경은 그렇게 솔베르그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다행히 솔베르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그에게는 평생의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동료 화가의 소개로 만난 릴리 헨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내가 된 헨눔은 남편이 겪는 창작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줬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든든하게 꾸려나갔습니다. 덕분에 솔베르그는 마음속 영원의 풍경을 그려내는 일에 본격적으로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2: 자.

0: KBS 오디오북 15년간의 여행. 산을 그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솔베르그는 생각했습니다. 먼저 산을 속속들이 알아야 해. 그래서 그는 가장 직관적이고 순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그 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죠. 솔베르그는 아내와 함께 론단의 산기슭 마을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을 관찰하고 그 풍경을 그렸습니다. 수많은 습작이 만들어졌다가 버려졌습니다. 목탄, 크레용, 수채화, 유화. 솔베르그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침묵했고, 그날 밤 느낀 전율은 캔버스 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솔베르그에게는 산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년 후, 솔베르그 부부가 광산 도시인 뢰로스로 이사한 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뢰로스는 론다네의 대자연과는 대조적으로 삶과 노동, 죽음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찾기 딱 좋은 곳이었죠. 하지만 뢰로스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해, 솔베르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는 교회 묘지를 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1: 뢰로스 교회는 이상한 건물이다. 그것은 산자들의 집과 죽은 자들의 집 사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경계선이 돼 서 있다.
0: 그 모습을 그리며 솔베르그는 삶과 죽음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0: KBS 오디오 부... 어.
1: 최고의 클립
2: 경제적인 어려움도 솔베르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영원한 풍경을 그리려는 작가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지만 이는 솔베르그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05년 아들이 태어난 건 그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췄습니다. 솔베르그가 겪은 이 모든 희로애락은 그의 그림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깊어진 눈으로 론다네의 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년 전 그는 단순히 신비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감동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과 죽음, 고난과 탄생을 모두 겪은 성숙한 인간이 됐습니다. 마침내 솔베르그는 최종 작업에 착수합니다. 10대 때 일하며 배운 얇은 물감층을 수없이 쌓아 올리는 장식화가 특유의 글레이징 기법. 삶의 깊이가 빚어낸 인내심과 신중함. 그간 축적한 경험과 실력. 그 모든 것을 담아 쌓아 올리는 붓질 한 겹 한 겹은 솔베르그가 살아낸 하루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솔베르그는 전경에 나무들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은 마치 바깥세상과 풍경을 가르는 무대의 커튼처럼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그는 사랑의 행성인 금성을 띄웠습니다. 이 기나김 작업을 가능하게 한 아내에게 바치는 감사였습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푸른 빛은 더 이상 그날 밤 눈으로 본 색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새롭게 맞이했던 한 사람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깊고 투명한 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솔베르그의 나이는 어느덧 45살. 처음 산의 풍경을 그리기로 마음먹은 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림에 담은 노르웨이의 영혼. 그림은 공개되자마자 노르웨이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밖에는 솔베르그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 유럽 미술계는 혁명과 파괴, 재창조의 용광로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피카소가 입체주의로 형태를 해체하고 있었고 같은 나라의 뭉크도 인간 내면의 불안을 절규하듯 토해내며 표현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건 언제나 새롭고 화제가 되는 일을 한 사람들. 하지만 솔베르그의 작품은 주목받기에는 너무 수수했고 기존 미술의 규칙을 파괴하는 파격도 없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그림을 좋다고 칭찬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도 솔베르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935년 6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주변의 풍경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우리가 솔베르그라는 이름을 몰랐던 이유,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피카소 뭉크 작품과 달리 솔베르그의 그림값은 그 10분의 1 수준인 수십억 원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새로움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연구 성과로 학계를 뒤흔들고 특허로 떼돈을 버는 스타 교수가 있습니다.

화가로 치면 피카소나 뭉크입니다. 반면 오랫동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며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참된 스승들이 있습니다. 솔베르그가 그렇습니다. 물론 전자도 세상에 기여하는 위대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솔베르그의 삶은 혁명을 일으키는 영웅의 서사가 아닙니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웃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솔베르그의 그림은 모든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창밖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에는 자신들의 영혼이 머무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인들은 솔베르그의 그림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의 가장 강력하고 유서 깊은 힘, 공감과 위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수영 작가의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성수영 작가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를 거쳐 현재 문화부에서 미술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문화재에 관해 연재 중인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은 고정 구독자 수 8만 7천 명을 넘기며 국내 문화예술 분야 최고의 인기 칼럼으로 손꼽힙니다. 다채로운 빛깔로 선보이는 화가 23인의 인생과 명화 이야기.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지금까지 성우 정세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16번째

0: 며칠 뒤 승범은 수정과 함께 봤던 여자 귀신을 거리에서 다시 보게 됐다. 한의원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다. 처음엔 그녀인지 몰라볼 정도로 말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귀신이 아니라 좀 더 사람 같은 모습? 피 묻은 옷까지는 새 옷으로 바뀌어 있었고 더 이상 피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슬프고 아픈 표정이 아닌 안온한 모습이었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걸어왔다.
1: 아,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 그 값을 치르는 거구나.
0: 차가운 커피를 들이켜면서 수정 한약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다. 배를 문질렀다. 차가운 커피 때문이 아닌 질투로 인해 배가 쿡쿡 쑤셨다. 잘 생각해보면 수정의 말 맞다나 저 귀신의 한을 풀어준 건 자신 아니던가? 뭐 둘이 같이 했다지만 좀 더 육체적인 노동을 훨씬 많이 했는데.
1: 너무하네.
0: 입술을 삐죽이며 돌아서는데 그 여자 귀신이 사람 10명 중 5을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2: 어?
0: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자 여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아픈 곳 때문에 방문하는 것처럼 한의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0: 구 소라.
1: 이고 이 재래 상인들이 시장 상인들이 좀 심지 높고
2: 그래 이루지 못해 원통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한이라고 하지.
3: 태풍 부는 날임에도
0: 승범은 한약방 소파에 앉아 공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손님들로 북적거리던 한약방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다. 이번엔 초코파이를 한 입에 털어놓고 오물거리던 그녀가 피식 웃었다.
2: 예를 들면 승범이의 돈을 벌지 못한 지금의 마음이 한이라면 한이겠지.
4: 아, 그거 참 와닿네요.
0: 승범은 팔짱을 끼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눈은 TV 화면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수정이 했던 말을 되뇌었다.
4: 여자 귀신의 한을 풀어줬다. 그 한을 풀어주는 게 귀신의 치료와 관계된 일일까?
0: 공실이 손을 내밀었다. 승범은 손을 움직여 초코파이 포장지를 뜯었다.
2: 어제 이웃 서길이에 사는 소라 엄마가 왔어.
5: 소라 엄마가 누군데요?
0: 초코파이를 건네자 공실은 한 입에 꿀꺽했다.
5: 아유, 천천히 씹어 먹으라니까요.
2: 얼마 만에 초코파이인지 좋아서 그래.
0: 공실이 이를 드러내어 웃었다. 이에 초콜릿이 잔뜩 끼었다.
5: 이 썩을 걱정은 없어서 좋겠네. 아, 그래서 그 소라 엄마가요?
0: 승범은 다시 포장지를 뜯었다.
2: 아, 그 소라 엄마가 누구냐면 네. 고선생이 치료하지 못하는 귀신이랄까.
5: 치료하지 못한 귀신도 있어요?
0: 무척 의외였다. 귀신도 모두 치료할 수 없다니. 공실은 손에 묻은 초콜릿을 핥았다.
2: 치료에 백발백중이 어딨어. 누가 승범이한테 자기 죽인 사람 똑같이 죽여달라면 들어줄 거야.
5: 그건 그렇네요.
0: 일전에 몰래 한의원으로 데려왔던 남자 귀신이 떠올랐다.
4: 험상궂게 돌변하여 진료실을 반파했었지.
0: 다시 고치는 비용이 생각나 입이 썼다. 그는 초코파이를 자신의 입에 넣었다.
2: 아니, 너는 먹지 말라니까.
5: 아, 내가 샀잖아요. 그래서요?
2: 고선생이 소라 엄마의 부탁으로 몇 번 서길이 집으로 간 모양인데 네. 그때마다 퇴짜맞아서 손을 든 모양이야.
5: 무슨 일인데요?
2: 그 집 딸이 아프대.
0: 초코파이를 건네자 공실이 잡으려고 하는 걸 뺏었다.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2: 무슨 짓이야?
5: 천천히 씹어 드세요.
2: 알았어.
0: 그녀는 다시 뺏길까 봐 낚아채고는 코를 찡그렸다. 그리고 한입 베어물고 씹었다. 승범은 공실이 들썩거릴 때마다 바닥에 떨어지는 초코파이를 봤다.
5: 붕대 감아봤어요? 아줌마 배워.
2: 아, 이거?
0: 그녀가 웃옷을 끌어올리자 세로로 갈라진 배에서 방금 막 먹은 초코파이가 비죽 나왔다. 처음엔 그 모습이 끔찍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잘린 단면을 들여다보니 검게 말라붙은 자리가 깔끔했다. 생전 육체에 난 수술 자국 같았다.
2: 차 사고로 내장이 파열됐다나. 손쓸 사이도 없이

0: 매달 새 옷도 사준다. 승범이는 알랑가 모르겠지만 고선생 부자야. 부럽지?
1: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0: 그렇다면 이 일을 승범이가 하는 거지.
1: 어, 사장님도 못한 일을 제가요?
0: 고선생도 못한 걸 승범이가 해낸다면 우아시 귀신들이 다 뭐야. 전국적으로 모든 귀신한테 순식간에 그 소식이 퍼질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발 없는 귀신들은 만리를 갈 수 있으니까.
2: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1: 딸이 아프다고요?
0: 그 딸을 병원에 데려갔으면 한대.
1: 근데 못 데려갔고요?
0: 소라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죽어서 나왔으니 그 남편이 병원 놈들을 절대 믿지 않는 거야. 애는 아파 보이는데 고선생이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나서도 남편은 손도 못 대게 했다더구.
1: 그건 아동학대 아닌가? 어쨌거나 그 고집 센 아버지를 설득하면 된다는 거로군.
2: 승범은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거 아니었다. 그리 쉬운 걸 수정은 해내지 못했다고?
1: 또 자기가 맞다 우기고 꼰대질을 했겠지.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요?
0: 적어보게.
1: 네.
2: 승범은 옆구리에 낀 전단지 한 장을 꺼냈다.

0: 승범의 승용차가 소길이 입구에 섰다. 쨍한 햇살에 눈이 부셨다. 선글라스를 쓰고 차에서 내린 그는 전단지를 꺼내어 주소를 들여다봤다. 작은 슈퍼를 지나며 번지수를 확인했다. 매미소리가 요란한 느티나무를 지나갔다. 느티나무 그늘 밑으로 텅 빈 의자들만이 덩그러니 자리했다. 주소를 물어볼 사람이 길에 한 명도 없었다. 더워서 모두 집에 있는지 고요했다. 일전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검은 반소매 티셔츠에 가벼운 면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정미를 따라 요가도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습도가 높은지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숨이 찼다. 그는 본인 키보다 높은 담을 따라 걸었다. 대문에 적힌 숫자를 보고 집마다 기웃거렸다. 동네 끝에 이르렀을 때 공기 중에 엿게났던 퀴퀴한 소똥 냄새가 짙어졌다. 곧 넓은 축사가 보였다.
1: 에이, 소가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이야, 저거 마리당 얼마야?
0: 축사 군데군데서 선풍기가 돌아갔다. 높게 쌓인 집더미를 지나서 길 한가운데에 쪼그리고 앉아 하얀 분필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를 발견했다. 땀에 젖은 분홍 옷이 들러붙어 날개죽지와 등뼈가 도드라졌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아이는 강렬히 내리쬐는 해가 뜨겁지도 않은지 바닥에 이상한 도형을 그렸다. 승범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동그라미 밑에 세모를 그리고 그 밑에 뒤집어진 콩나물을 그렸다.
1: 대체 뭘 그리는 거야?
0: 가까이 다가서자 그림 위에 그림자가 졌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두 눈이 승범을 봤다. 파리한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아이에게 전단지를 내밀었다.
1: 아저씨는 이런 사람. 한의사 알지? 아픈 곳 고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 아니라는 거야. 아저씨가 몇 가지 물어볼게. 콜? 네가 소라야?
0: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받아든 전단지를 만지작거렸다. 앞을 보다가 뒤를 봤다. 뒤엔 이곳 주소가

0: 먹혔다.
1: 야, 너희 아빠 어디 있어?
0: 그 질문에 소라가 한 곳을 가리켰다. 작은 손가락 끝에 수에게 여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승범은 쨍한 햇볕에 눈살을 찌푸렸다.
1: 안 더워? 그림은 그늘에서 그려도 되잖아.
0: 소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1: 그럼 더우면 바로 그늘로 가는 거다.
0: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승범은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선풍기가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소울음이 들리는 축사 안에서 사료를 여물통에 붓는 소라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2: 안녕하십니까, 소라 아버님.
0: 깍듯하게 허리까지 숙이며 인사를 하자 소라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승범을 봤다. 흐르는 땀을 목에 건 수건으로 닦아냈다.
3: 아, 누구십니까?
2: 아, 저는 시내에서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입니다. 서울 제일 한방병원에 있다가 물 맑은 이곳에 내려왔죠. 아시다시피 우아시가 공기 좋고 산 좋고 인심 좋은 곳이 아닙니까? 아, 서울에 소문이 다 났다니까요.
3: 한의사가 무슨 일이십니까?
0: 수다스럽게 떠벌리는 승범의 말을 자른 소라 아버지가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물었다. 한의사란 말에 대화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승범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2: 애가 아파 보이는데 제가 진료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부탁도 있고.
3: 누가 아프다는 겁니까? 우리 애는 멀쩡해요. 그리고 아내는 죽었는데 무슨 부탁이랍니까? 할 말 없으니 가세요.
2: 아이가 요즘 몸이 마르고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3: 아, 우리 소라는 아프지 않다니까요.
2: 네, 그럼 맥이라도 짚게 해주세요.
3: 소라에게 손 하나 대는 날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버럭 소리를 지르자 승범은 그 기세에 뒷걸음질 쳤다. 아내를 병원에서 잃었다더니 그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 불신이 꽤 깊어 보였다.
2: 부인의 죽음은 애석한 일이지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금방 고칠 병도 손쓸 수 없습니다.
3: 당신이 뭘 알아? 의사놈들이 뭘 아냐고! 내 아내는 단순한 감기였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당신들의 실수로 죽여놓고선 또 내 자식까지 넘보려고!
2: 아버님, 진정하시고. 의사 모두가 같진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제일 한방병원을 다녔고 그곳에서 유능한 인재가
3: 가짜는 소리 그만 짓거리고 꺼져!
2: 아버님, 제 말을
3: 좀 꺼져? 응?
0: 그가 주위를 보더니 기둥에 기대놓은 삽을 집어들었다. 삽 대가리를 높이 치켜드는 모습에 화들짝 놀란 승범이 뒷걸음질 쳤다.
3: 꺼져!
0: 삽을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소리치자 승범은 뒤돌아서 달렸다. 마을 초입에 있는 슈퍼까지 쉬지 않고 달린 승범은 숨을 헐떡거렸다. 뒤를 연방 돌아보며 소라 아버지가 삽을 들고 쫓아오지 않는지 살폈다. 느티나무 그늘에서 숨을 고른 그는 휘적거리며 슈퍼로 갔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니 컴컴한 내부는 조용했다. 오래된 수납장에 가짓수가 적은 과자와 라면, 조미료 등등이 보였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내부를 가로질러 요란한 소리를 내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다.
2: 사장님, 손님이요.
0: 병뚜껑을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날은 덥고 아버지란 작자는 답답했다. 자신의 유려한 말을 싹둑 잘라내고 듣지도 않으려 하다니. 생수 한 통을 다 들이켰다. 냉장고 온도를 약하게 했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물이 미적지근했다. 승범은 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로 갔다.
2: 손님이요.
0: 뚜껑을 밀어올리자 참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 안을 뒤적여 자신이 좋아하는 수박바를 찾았다. 슈퍼 안쪽에서 덩치가 큰 아저씨가 나왔다. 승범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2: 뭐라고? 이거요.
4: 소란에 왔나 보지? 아.
0: 현금을 꺼내는데 아저씨가 아는 척을 했다.
2: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수박바 포장을 뜯으며 묻자 아저씨가 그의 뒤를 가리켰다. 뒤를 보니 문 옆에서 소라가 고개를 내밀었다. 맴맴맴맴, 매미가 우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승범과 소라는 나란히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겨?
1: 고구려는 오래된 우리 당나라의 숙적이야.
2: 울산바위 정도의 돌을 날릴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형 투석기.
3: 우리 신라는 새우입니다. 예, 새우! 새우의 슬픈 운명을 아시나?
4: 당나라의 군사들이 서해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산동반도로

와이파 한국인 218번째 풍월주 김유신 54번째

0: 자, 앉아요. 앉으세요, 장군.
1: 예.
0: 알턴 장군?
1: 아, 장군은 무슨?
0: 장군은 오늘 폐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폐하의 무슨...
2: 춘추공이 당시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신라는 물론!
0: 아이, 그 말은 우리 신라의 생사를 춘추공이 쥐락펴락하다가 다행히 골든타임에 인공호흡을 성공시켰다. 뭐 이따위 말이 아니겠어요?
1: 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0: 뭐래 이놈. 그럼 장군 뭐 어떻게? 어떻게 들었는데?
1: 응? 전 그때 이렇게 옆으로 디스크가 좀 있어서 이러고 들었습니다.
0: 그게 답니까?
1: 뭐가 더 있어야 합니까?
0: 장군은 여왕 전하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아들만 해도 능력 있는 여성을 만나 자기는 살림을 하고 싶다고
0: 했어요. 그 고구려하고 백제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여왕이 왜 우리 신라에만 있어야 합니까? 아, 생각을 해보셨어야지.
1: 죄송합니다. 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3: 나는 멈춰.
1: 아, 그 생각이란 건 하면 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고 어려서부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냥 해맑게 살라고.
0: 됐습니다.

0: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1: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들을 고구려 국경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2: 645년 5월 신라는 반여왕 세력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3만의 대군을 파병한다.
3: 예.
4: 아, 신라가 군사를 움직여?
3: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는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병력을 이동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4: 어디로?
3: 아마도 저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지역이 되겠지요.
4: 그러니까 당나라가 신라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백제를 패싱했다는 것은?

0: 오더라고. 헤어지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되는겨?
1: 에이, 당나라가 오늘은 신라를 도우미로 선정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당나라가 신라를 미래의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래야지. 아, 우리가 그동안 당나라한테 바친 조공이 얼마인데. 가만있어 봐. 저 우리가 당나라하고 저 예전처럼 가까워지려면은 어떻게?
1: 지금으로서는 담담하게 추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아, 뭐야?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오?
1: 아, 뭐 신라가 일부 병력을 이동시켰으니까 우선은 빈집 터리를 의지해야지요.
0: 빈집 터리? 예. 저기 그 어떤 집이 비었어?
2: 신라가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북으로 이동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술에 들어가는 백제.

0: 모든 상은 성문을 걸어 잠근 뒤 수비태세에 들어간다. 오바!
1: 수비태세로 전환한 뒤 방어에 전념하는 신라.
0: 백제는 지금 우리가 고구려로 병력을 이동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게 분명해.
2: 이거 백제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장군.
0: 현재 당나라의 상황은?
2: 당나라군은 아직 요하를 다 건너지 못한 것 같시오.
0: 당나라의 승전보가 울려 퍼질 때까지 버텨야 한다.

0: 요하를 건넌 당나라군은.
1: 그 고구려의 수비를 붕괴시키기 위해
2: 에이디몬 신성
1: 비팀 건안성
2: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 동시에 공격을 개시한다.
0: 그러나 당나라의 공격 작전은?
3: 아마 당나라군은 우리의 수비 태세를 붕괴시키기 위해 동시다발성의 공격을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 고구려 지휘부에 간파되고 결국 당나라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다.
1: 지금부터는 작전을 변경한다.
2: 정글이 합세 한 번에 한 놈씩.
1: 아니 한 번에 하나의 성만.
2: 한 번에 한 놈씩.
1: 아니 하나의 성만.
2: 한 놈씩.
1: 한 번에 하나의 성만.
0: 그렇게 공격력을 집중한 결과 개모성을 시작으로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 등 네 개의 고구려 성을 두 달도 안 돼 차례로 접수한 뒤.
2: 자, 다음은
4: 어디 보자. 뭐라고 써 있나? 아, 안시성.
1: 네. 네. 평양성을 접수하려면
2: 반드시 안시성부터 떼고
1: 나가야 합니다.
4: 그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개의 성을 그냥 하나하나 다 접수했는데 그깟 성 하나쯤이야 뭐 길어야 2주 걸릴까?
0: 승기를 잡은 당나라군의 지휘부로부터 다음 목표로 지목되는 안시성.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로 그 조인성, 바로 그 안시성이다.
5: 그래, 안시성이라면 희망이 있어. 반드시 안시성에서 놈들을 유턴시켜 귀가 조치시켜야 한다.
3: 아이고, 사기가 잔뜩 오른 당나라를 그 안시성이 어찌 막아내겠습니까?
5: 이보게, 안시성의 예. 성주가 그 이름도 핫한 양만춘이 아니냐?
3: 예, 그 양만춘입니다.
5: 그래, 양만춘. 내 그 친구를 좀 알지. 우리나라 성주들 중에서 말이야 양만춘이 짱이야. 내가 혁명에 성공했을 때 말이지.
0: 무력을 동원해 하루아침에 고구려의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5: 전국의 모든 성주들에게 알린. 아이 어려워. 다 내려와. 얌전히 내려오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0: 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0: 따라서 공문을 접수한 고려 대부분의 성주들은 연개소문의 시퍼런 서슬에 목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옷을 벗었다. 그러나
1: 안시성!
2: 이창군! 성문을 걸어잠근 채 소통을 거부하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1: 이런 성주가 누구야?
2: 양만춘이라고 합니다.
1: 누가 이름이 궁금하대? 어떤 놈이야?
2: 어떤 놈인지 분류가 쉽지 않은 예외적인 놈입니다.
1: 무슨 소리야?
2: 프로필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 뿐 아니라 이름도 겨우 검색해서 알아냈습니다.
1: 어디서 굴러들어온 듣보잡이. 감히 나 연계 소문의 명령에 불복을 하다니. 이놈을 본보기로 내 손으로 직접 응징한다. 연장!

0: 보수의 특수 대원을 이끌고 안시성 성문 앞에 도착하는 연개소문.
1: 이보게 장군사.
2: 예.
1: 자네 목소리 좋구만.
2: 에이, 감사합니다.
1: 자, 문 열라 그래.
2: 예. 문을 열어라.
0: 그러나.
2: 문을 열어라.
0: 그러나.
2: 문을 열어라.
0: 그러나.
1: 이거 완전 꼴통이잖아. 이봐, 전화해서 나 바꿔.
2: 아, 예,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1: 여보세요.
3: 아, 혼자야.
1: 나 아직 싱글인데. 닥치고 문 안 열어.
3: 나는 말이지, 누가 열라고 해서 열 거였음. 자물쇠 아이 채우는 놈이야.
1: 나, 내가 누군지 알아?
3: 나는 말이지, 알고 싶은 놈이 없어. 왠지 알아? 뭐 겁이 나는 놈이 없다.
1: 나 연개소문이다.
3: 아, 나는 말이지 양만춘이다. 어쩔 거니?

0: 나도 아직 싱글이야. 만춘 개소문 조민수.
1: 만춘 씨 아주 그냥 흉내를 잘 내시는군요. 이명호.
2: 예, 뭐 그러지. 김자연.
3: 양만춘이 조인성이 아니었다니.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있는 선제길을 찾아갑니다. 선제길이 있는 오대산은 남성적인 산으로 분류되는 설악산과는 달리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산림지대로 이루어진 산자락 곳곳에서는 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뿜어내는 상큼한 숲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대산 선제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선제길을 걷기 전에 먼저 워밍업으로 전나무 숲길을 걸으면 좋습니다. 약 1km 길이의 전나무 숲길은 예전에 월정사로 들어가는 옛길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큼한 공기를 마시면서 천천히 산책을 즐기기 좋은 탐방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베트남 출신의 불교 지도자인 틱 나단 스님이 월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정사 신도들과 함께 전나무 숲길을 천천히 걷기도 했는데요. 틱 나단 스님은 지난 2022년에 96살의 나이로 입적했습니다. 전나무 숲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월정사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월정사는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완전히 소실되었는데요. 당시 피해를 입은 유물 가운데서도 특히 신라 동종이 파손된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신라 동종은 1948년 양녕 설리먼지에서 발굴된 것이었는데요. 월정사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만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월정사 경내를 벗어나면 마침내 선제길 들머리가 나타납니다. 선제길은 본래 월정사와 상원사 사이를 이어주던 옛길이었는데요. 이 옛길을 살짝 다듬어서 멋진 탐방로로 조성한 것입니다. 9km 길이의 선제길은 오대천의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숲길을 걸을 수 있는 탐방로입니다. 하지만 9km의 길이가 부담스럽다면 중간쯤에 있는 동피골, 즉 오대산장까지만 걸어도 됩니다. 월정사에서 동피골까지의 거리는 5.6km인데요. 걷는 게 자신이 있다면 상원사까지 3.4km를 더 걸어도 됩니다. 선제길의 별명은 깨달음과 치유의 천년숲길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제동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53명의 현자를 만난 후에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구도자가 바로 선제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제동자가 만난 현자들 가운데는 스님과 보살 외에도 상인, 뱃사공 등이 있었는데요.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현자는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동자는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싱그러운 숲길과 계곡길을 걸으면서 착한 마음을 먹게 되면 누구라도 선남선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제길을 걷는 여행자들은 오대산 정상을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상원사를 잠깐 둘러보고 다시 내려갑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색다른 여행지를 좋아하고 또 걷는 것을 좋아한다면 상원사에서 정멸보궁까지 다녀오기를 권합니다. 상원사에서 정멸보궁까지의 거리는 1.4km인데요. 가파른 계단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소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있는 선제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연휴는 무더위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큰 비가 예보돼 있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먼저 연휴를 맞은 시민들 표정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한강 수영장으로 갑니다. 자, 김혜진 기자, 밤이 꽤 늦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많은가요?
2: 네, 밤 9시가 넘었지만 이곳 여의도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피서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야간 이용객이 늘어난 데다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까지 있다 보니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린 건데요. 한강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3: 물에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더 시원하고 확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4: 내일보다는 오늘 좀 적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랑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가려고요.
0: 네, 오늘 수영장뿐 아니라 도심 거리도 북적였다고요.
2: 제헌절인 오늘을 시작으로 사흘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한낮 기온이 32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도심 곳곳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5: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날에 최대한 많이 놀고 내일부터는 그래도 좀 비가 많이 오면 집에서 좀 푹 쉴 생각입니다.
2: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기념하는 전시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헌법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6: 민주주의의 이제 그 기반을 다지는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서 굉장히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남은 연휴 기간 캠핑이나 야영 계획 있으신 여행객들은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0: 네, 연휴 첫날 동해안 쪽으로 가는 차들이 적지 않았는데 영동고속도로 달관령 터널 안에서 차 넉 대가 부딪혀 불이 났습니다. 이 여파로 도로 정체가 극심했고 지금도 도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0: 피서 차량 행렬이 줄이던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 안. 길이 막혀 속도를 줄인 앞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하나둘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SUV 승용차 한 대에서 불길이 시작되더니 다른 차들로 번집니다. 터널 내부 600여 미터 구간이 화재 발생 5분 만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1: 앞에서 일단 그냥 사고가 났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불꽃이 일어나니까 아 이거는 좀 큰일 나겠다 싶었어.
0: 사고 직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6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자욱한 연기 탓에 소방당국이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요구조자 있을까 봐 일단 대기하고는 있는 중인데 연기가 좀 짙어서 일단 진압은 좀 진입이 좀 힘들었던 걸로 무전 상황은 들었고
0: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이미 사고 구간에 진입한 차들은 반대 차선을 이용해 차를 돌려야 했고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간 30km 구간이 한때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3: 지금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여기 용평을 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뒤로 가서 갈 길이 없어서.
0: 화재가 진화되자 한국도로공사는 인천 방향 통행을 우선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과 터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강릉 방향 통행은 한 개 차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4: 이번 연휴엔 날씨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새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80mm까지 내릴 수 있어 홍수나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세영 기자, 입에 비가 쏟아지고 있는 곳도 있죠?
5: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내륙은 충청과 경북에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북 김천에선 시간당 72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또 서해상에서도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호우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거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저기압의 전면을 따라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한 공기와 강하게 부딪히는 곳이 주로 중부지방이 될 거로 보입니다.
4: 네, 다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언제, 어디가 제일 위험할까요?
5: 네, 강수 예상도를 보면 비구름은 오늘 자정쯤 경기 남부를 지나 새벽 사이 강원 내륙에 진입합니다. 모레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세종과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올여름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비가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입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까지 내다봤습니다. 취약 시간대 집중되는 강하고 많은 비에 곳곳에서 피해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접근을 피하고 야영은 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지금 제주를 뺀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에 있는 분들은 빨리 밖으로 나오고 주변에도 가지 말라고 산림청이 권고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순식간에 산비탈이 무너지며 도로 위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2011년 7월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당시 우면산에서 토사가 밀려내려온 속도는 초속 20m가 넘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불과 수십 초 만에 산 아래 주택을 덮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 산사태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주의보 경보가 발령됐을 때 즉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6: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 15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인근에서 모든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현재 산에 머무는 사람은 산림 밖으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새벽 야간에 비가 집중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선 시각보다 청각이 중요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방송이나 지자체의 재난문자 경보음, 마을 대피방송을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굉음과 같은 산울림 소리가 들리면 이미 산사태가 의심되기 때문에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4: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는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세계 최고의 팀과 세계 최고의 선수를 갖고 있는 팀의 대결로 불립니다.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도 걸린 이번 대결을 놓고 슈퍼컴퓨터는 스페인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줬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8: 유로 2024 우승과 파리올림픽 금메달로 새로운 황금세대의 등장을 알린 스페인. 유럽을 넘어 세계 최강을 노립니다. 아르헨티나는 축구의 신 메시를 앞세워 월드컵 2회 연속 정상이자 메이저 대회 4연속 우승이라는 위협에 도전합니다.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을 건 결승전은 이탈리아의 전설 비엘인 최고의 팀과 마법사의 맞대결로 표현했습니다.
9: 스페인은 지난 25년간 자신들만의 경기 방식을 고수해왔고 그들을 이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마법사, 축구계 해리포터 메시가 있습니다.
8: 세계적인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슈퍼컴퓨터는 스페인의 우승 가능성을 56%로 아르헨티나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맨발로 잔디 위를 걸으며 컨디션 회복에 집중한 반면 스페인의 10대 에이스 야말은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팬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스페인 매체들은 결승전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지만 야말의 몸 상태는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빈치치 심판은 결승전 주심으로 선정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유일하게 패배한 사우디아라비아전 주심이었기에 아르헨티나 입장에선 반갑지만은 않은 배정입니다. KBS 뉴스 박소루입니다.
10: 오늘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11: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 경축식. 각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제헌 의원들이 제헌 헌법을 낭독했습니다.
12: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11: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논의의 적기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관위 개혁까지 숙의하자고 했습니다.
13: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14: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3: 올해 미뤄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11: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에도 힘을 보탰고
15: 2028년 총선 때 개헌
14: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 회장입니다.
15: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11: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당초 원구성에 반발해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대승적 차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여당을 향해 협치의 자세를 보이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6: 정략적 이해관계와
1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6: 헌정 질서를 무참히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11: 경축식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는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를 가졌습니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비상계엄에 저항했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감사장을 전했습니다.
18: 그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7: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가장 원천적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8: 이 헌법의 핵심 이념은 그런 거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17: 헌법이 실질적으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체위원회 출범에 맞춰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7: 행사 후 이 대통령 부부는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됐습니다. 격론 끝에 예외를 적용해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19: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직에 출마하려면 권리당원이 돼야 하는데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입당 6개월 기준을, 최고위원에 나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비 납부 요건을 못 맞췄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둘 수 있는데 두 후보는 검찰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0: 검찰이 피해자를 이렇게 취급해서
2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0: 자기 모순이 아닌가.
22: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2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22: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냐.
19: 최고위에서 격론 끝에 예외를 인정해 두 사람의 출마를 허용했지만 계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최고위원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23: 모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고.
21: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9: 친청계가 모두 반대하면 부결됐는데 한 명이 퇴장한 건 예외 적용을 묵인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불공정하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24: 별반 다르지 않구나. 적폐 세력과 박지원
2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24: 줄까 봐.
19: 송 의원처럼 입당 6개월 기준을 못 맞춰 4년 전 당직에 출마하지 못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청년은 안 되고 686은 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리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까지 공격하고 있고 이란도 주변 국가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란은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25: 미군이 6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대형 교량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고 무너진 잔해에 차량이 깔렸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 남부 해안 도시 반다르 카미르에서 최소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파괴된 다리는 호르무즈 해협 관문 반다르 아바스를 이란 내륙과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의 일부입니다. 반다르 아바스 인근 철도 교차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군의 군사 물자와 민간 물류 수송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전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소를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원유 수출로를 다 봉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 지역 내 모든 나라가 석유를 수출할 수 있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도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5: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통로 두 곳이 동시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매체들은 이 연설 생중계부터 거부했고 연설 후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 음모론을 재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6: 황금 시간대 대국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2억 2천만 건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21: 중국이 확보한 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그리고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기타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6: 또 기밀보고서를 공개하며 당시 중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위해 불법 투표용지를 만들려는 시도를 FBI가 포착했음에도 대통령 보고에서 누락됐다고 비판했습니다.

0: 미국 투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적대국들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의 투표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1: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0: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거부하고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내용인데다 유권자 데이터는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하는 등 잠잠했던 미중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 오늘 세계 최대 규모의 AI 박람회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 속에서도 중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AI 기술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 이승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상자에 누워있던 로봇이 벌떡 일어서는가 싶더니 바로 행사장 안내에 나섭니다.
4: 개봉은 2분만에 설치할 수 있고 한 번 충전에 10시간 작동해 종일 관람객 안내가 가능합니다.
3: 사진도 찍어주는 등 일상 속 다양한 AI 제품 3천여 개가 선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AI를 접목한 이른바 피지컬 AI가 한 축이었다면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 속에 빠르게 성장한 중국 반도체 역량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화웨이는 최대 8,100여 장의 처리 장치를 연결한 초대형 AI 인프라를 공개했고 한국 주도의 HBM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AI 반도체도 선보였습니다.
1: 우리의 공급망은 전부 국내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급망 의존으로 인해 발목을 잡힐 우려가 없습니다.
3: 이런 자신감은 시진핑 주석의 말에도 묻어났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듯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AI 발전은 한 국가에 의한 독주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교향곡이 되어야 합니다.
3: 중국은 아울러 아세안이나 중동, 브릭스 등 우호 국가들과 AI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2: 오늘 국내에선 10년 만에 AI와 인간이 펼치는 세기의 바둑 대결이 다시 성사됐습니다. AI의 진화를 감안해 인간에게 유리한 규칙을 적용했는데도 AI의 벽은 높았습니다. 강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다섯 번의 대결 중 단 한 번의 승리. 인류에게 충격을 안겼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알파고는 은퇴했지만 막강한 전산 능력으로 학습을 반복한 새로운 인공지능 카타고는 더 똑똑해졌습니다. 대국은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이 흙을 잡고 두 점을 깔아둔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결의 관건은 초반 우세한 영국을 신진서가 과연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카타고는 초반부터 변칙적인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6: 단연코 처음 보는 수입니다. 평생 처음 보는 수일 겁니다. 이게 진짜 인공지능의 진화인가요?
5: 위기가 찾아온 건 90 숫자였습니다.
6: 지금
5: 신진서가 세 집 이상을 잃으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격차가 좁혀들자 신진서는 102수의 중앙에서 과감한 반격을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승부의 추는 카타고에게 기울었습니다.
6: 지금 100
7: 역전입니다.
6: 네, 100 그래프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뒤집혔습니다.
5: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은 카타고는 30집 가까이 앞서갔고 결국 신진서는 245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신진서는 카타고의 예상 밖의 수에 당황했다며 남은 대국에선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8: 너무 이상한 수다 보니까
1: 신진서 프로기사 9단입니다.
8: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게 많이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5: 신진서는 오는 19일과 21일 두 번 더 카타고와 대국을 펼칩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e스포츠 월드컵에서 페이커 이상혁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지금도 여전히 우승보다 더 큰 가치를

0: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이상혁 선수를 파리 현지에서 이무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1: 이상혁의 게임명 페이커 유니폼을 지금 파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 e스포츠 월드컵 최고 스타는 단연 페이커입니다.
2: 네, 월드컵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e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 지난 13년 동안 롤드컵 우승 6번, 체육훈장, 청룡장 등 선수로서 가능한 모든 명예를 얻었지만 이상혁이 여전히 무대에 서는 이유는 남다른 책임감 때문입니다.
2: 잘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좋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 확신이 생겼다니까요.
1: 최근 광고와 예능 출연 등
4: 좋아합니다. 페이커요? 좋네.
1: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도 e스포츠의 긍정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2: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재밌게 배우는 편이라서 연기하는 것도 좀 재밌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도 하고
1: 오는 9월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국가대표로 나서는 이상혁의 다짐도 다부집니다.
2: 항상 저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주신 팬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팬분들의 응원을 바탕 삼아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 e스포츠라는 분야의 전설, 그 너머를 향한 페이커 이상혁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0: 프로야구 두산의 희망으로 떠오른 20살 신성 최민석이 후반기 첫 경기부터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변화무쌍한 투심 패스트볼뿐만 아니라 신예답지 않은 담대한 투구가 돋보였습니다. 하모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반기 평균 자책점 리그 1위에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던 최민석은 후반기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파고드는 예리한 투구로 NC의 허를 찔렀습니다. 1회 몸쪽 낮은 코스의 커트로 박민우를 루킹 삼진 처리한 데 이어 외국인 타자 블레이는 바깥쪽 존에 살짝 걸치는 투심 패스트볼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자의 시선에선 바깥쪽 볼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존 안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움직임 때문인데 최민석은 자신의 최고 무기인 이 투심 패스트볼로 상대 타자들을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나착한 스위퍼 또한 투심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탈삼진 쇼를 펼쳤습니다. 20살답지 않은 담대함도 돋보였습니다. 4회 박찬호의 포구 실책으로 원아웃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이호준 감독의 대타 승부수인 김희집을 뜬공 처리한 데 이어 김한별은 3루수 직선타로 처리하며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최민석은 6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고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포수 양의지가 2점 홈런포로 힘을 보탰지만 9회 이영하가 동점을 허용해 최민석의 10승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기아의 베테랑 거포 나성범은 SSG장에서 역전 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나성범은 통산 300호 고지를 정복한 역대 16번째 선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0: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북중미 월드컵 결승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월드컵 우승팀은 역대 최초로 챔피언 반지를 수여받게 됩니다. 유럽의 자존심 무적함대 스페인이냐, 메시의 팀 아르헨티나의 2회 연속 우승이냐, 이 최후의 대결에서 이긴 팀은 피파 주간 대회로는 역대 최초로 맞춤 제작된 챔피언 반지를 받게 됩니다. 반지는 개최 연도인 2026년을 기념해 2026개만 제작되고 반지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데 30개는 우승팀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 팬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결승전이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기 때문일까요? 미국 스포츠의 가장 대표적인 우승 기념 전통 가운데 하나인 챔피언 반지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다는 게 피파의 설명입니다. 우승 트로피에 이어서 또 다른 월드컵 명물이 탄생하는 대회가 될 것 같네요. 1958년 월드컵 결승전에 17살의 나이로 출전해 두 골을 넣으며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펠레의 유니폼이 미국 경매에서 7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68년 된 유니폼 오늘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0: 면서 주로 중부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경북 북부에 최대 150 이상, 전북 서해안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중부 지방의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강릉은 24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한낮에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와 울산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김병인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영화의 시작은 결국 한 편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성장하기 어렵고 창작자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한국 영화의 미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영화의 위기는 무엇인지, 또 지금 관객들은 어떤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김병인 이사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김병인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모처럼 천만 영화 나와가지고 지금 영화계가 활력을 띠고 그러는데 영화인들이 영화 산업의 위기를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지금 냈습니다. 저희 주제를 그래서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 이번 주에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금 우리 영화 산업이 그렇게 위기입니까?
1: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생각하며 말씀드리면은 골든 타임을 잡아라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망 선고를 빨리 내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오셨던 양우석 감독님도 좀 이미 시기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지났느냐라고 하는 거는 OTT가 이제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서 네. 사실 극장 중심의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고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이제 과거의 시스템을 계속 이제 집착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실 고통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과거의 잘못된 이 구조들을 빨리 청산하고 새롭게 합리적인 구조로 다시 변환이 되어야 우리가 한국 영화가 다시 이제 활성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0: 미련을 버리고
1: 예.
0: 빨리 손절할 건 손절해야 된다.
1: 그렇습니다.
0: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 지금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대표를 맡고 계셔서 이 시나리오 작가협회 회원은 어떻게 다 데뷔한 그 작가분들이신가 영화로?
1: 네네, 대부분은 이제 영화로 네. 데뷔를 한 작가님들이 대부분이시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영화제 같은데 영화상 같은 걸 받으신 작가님이나 아직 데뷔하지 않았어도 아니면 이제 영화 교육원을 이제 수료하신 분들 이런 네. 분들도 이제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왜 요즘 감독님들도 시나리오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감독님.

0: 분들도 네. 일부 계십니다.
1: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0: 지금 저희 한 200명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1: 네. 우리 김병인 이사장님은 특이하게 원래 투자자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가졌던 건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네. 회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화 또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 창업 투자 회사 중에 이제 영화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회사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영화 투자자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그렇게 영화 투자 일을 하다가 뭐 대본을 검토하다 보니까 나도 대본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좀 자만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1: 네네.
0: 시도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영화가 되면서 이렇게 작가의 길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1: 좀 특이한 경력이신
0: 네, 좀
1: 것
0: 특이합니다.
1: 같습니다.
0: 네, 특이합니다.
1: 그 어떤 시나리오로 데뷔를 하셨어요?
0: 처음에 제가 썼던 대본이 이제 강재규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그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예. 이제 제가 처음 썼던 대본이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은 개인 창작 활동보다는 시나리오 작가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지금 많이
0: 네, 권리
1: 일을
0: 보호도
1: 하고
0: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국제 시장 2에 이제 각색을 맡아서
1: 네.
0: 그래서 아마 연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국제 시장 2 기대가 되네요.
0: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1: 이 바쁜 와중에 또 이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리를 또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에 나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0: 네, 그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경영 쪽 일을 컨설팅 일을 하면서 투자 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다 보니까 조금 산업 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좀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영화를 전공해서 쭉 영화만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제가 영화 일을 하면서 그 특히 작가 입장에서는 많이 불평등한 것들이 많다라는 걸 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뭐 처우 문제나 또는 작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성명 표기권이라고 해서 크레딧 문제인데 크레딧 부분들도 많이 억울한 경우들을 많이 당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아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면은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또 작가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은 결국 영화 전체의 어떤 체력에도 손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1: 네.
0: 이렇게 관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영화 산업이 어려우면 작가는 더 어렵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시나리오 쓰는 작가들 상황 뭐 개인 차는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0: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우리 대부분 이제 기성 작가님들은 그 많이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다 지금 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1: 네.
0: 영화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고.
1: 아.
0: 그리고 이제 그 또 신인 작가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사실 네. 산업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1: 근데 그렇죠.
0: 신인 같은 경우에는 영화 쪽으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어디로 가요?
0: 영화 이제 글을 잘 쓰는 작가들 또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작가들은 그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 그게 가장 매력적이죠. 그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이 자기가 성공한 만큼 정확히 계산을 해서 투명하게 계산해서 이제 보상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일단 거기에 먼저 도전을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고 그리고 또 일부 뭐 또 드라마가 또 잘 되고 있으니까 또 드라마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영화 쪽으로 들어오는 신인 작가들은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영화는 대박이 나도 작가한테 들어오는 거는 좀 한정적인가요?
0: 그렇죠. 영화가 대박이 났을 때 작가도 일부 이제 인센티브를 보유하긴 하는데 예. 그게 그렇게 뭐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1: 네.
0: 그 특수한 몇몇 이제 작가들한테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 아.
0: 대다수의 작가들은 영화가 대박 나면 그 다음 작품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예. 조건에 설 뿐이지
1: 그렇군요.
0: 그 작품 자체로 이제 그 어떤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고 소위 그 하던 그 잘 나가던 그 시절의 시나리오 작가들 상황은 좀 어땠나요?
0: 그때도 사실 지금이랑 대동소이 했고요.
1: 네.
0: 그 이제 작가들이 지금 요즘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30대 때, 20대 후반 30대 때 영화로 이제 투신을 했는데
1: 네.
0: 예, 그때는 그러면은 처우가 좋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처우가 더 어려웠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네. 더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등을 견디면서 영화를 써왔던 이유는 단 하나. 영화가 가지는 후광 때문이었거든요.
1: 네.
0: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영화가 드라마에 비해서 또는 다른 영상 작품에 비해서 좀 더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1: 네.
0: 이런 공감대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영화를 쓰고 있는 작가다라고 하는 거가 주는 자부심이
1: 네.
0: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평등한 현실들을 견뎌가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OTT가 등장하고 시리즈라는 새로운 포맷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하면서
1: 네.
0: 아, 더 이상 영화가 가졌던 후광이 예전 같지 않아졌고 오히려 이제 지금 대중의 관심사는 시리즈로 더 옮겨갔기 때문에
1: 네.
0: 지금은 이제 후광이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영화를 이렇게 불평등한 어떤 대우를 견디면 쓸 이유가 없다.
1: 예.
0: 라고 이제 다들 느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다 드라마 쪽으로 넘어가셨고 기성 작가들은 신인 작가들은 아예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됐죠.
1: 작가들한테 영화 매력이 많이 떨어졌군요.
0: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1: 예.
0: 아니 그래도 뭐 마음속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겠으나 그런 이제 그거는 마음의 문제이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 보면 피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되어 버렸죠.
1: 그 보통 이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시나리오가 좋으면은 영화 제작을 검토하고 그러면 이제 검토 마치고 투자 받고 또 제작 진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럼 시나리오 작가랑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0: 그 계약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작가가 혼자 스스로 이제 써낸 어떤 이 글이 있어서 그거를
1: 네.
0: 제작사가 보고 아 이거를 영화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하는 경우 영화와 권리를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제작사한테 고용된 상태로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당신 한번 써보시오 해서
1: 예.
0: 아, 알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처음부터 계약을 맺고 이제 작품 활동하는 경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보면 뭐 영화 이 영화는 10년 만에 세상에 빛을 받느니 뭐 5년 만에 받느니 20년 만에 받느니 이런 영화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시나리오 검토를 오래 하고 묵혀두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작가들이 어떤 그 시나리오 비용을 받는다거나 좀 저작권 보호를 받거나 이런 건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0: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죠.
1: 네. 그러면 그냥 무한정인 거예요?
0: 그냥 무한정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 뭐 제가 아는 작가님들 중에는 이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뭐 택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또 뭐 이러신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사실 굉장히 긴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순간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작품이 있으면
1: 네.
0: 그 작품이 이제 계속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도 어쨌든 꾸준히 시장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소정의 금액을 작가한테 나눠주는 분배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랑 비슷한 거죠. 음악도
1: 네.
0: 뭐 카페에서 노래 한번 들으면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1: 저작권료가 나오죠.
0: 저작권료 나오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영화 작가한테는 없습니다.
1: 저작권이 작가에게는 없나요?
0: 저작권은 법적으로는 있지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보통 많이 포기를 하게 되고
1: 아. 네,
0: 포기를 하고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방송 작가들처럼 그게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정산을 해가지고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영화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법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0: 법 개정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영화계에도 만들자 하는 부분을 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1: 네.
0: 논의 중에는 있는데 이제 그게 확실히 정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영화 시나리오가 채택이 되면 그 고려는
0: 네.
1: 어떻게 어느 정도 받을까? 이게 표준 계약서 이런 게
0: 네.
1: 있나요?
0: 아, 표준 계약서는 있습니다. 근데 표준 계약서 안에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업계 상황을 보면 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로 열악하냐 하면 20년 전 고려랑 지금 고려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 사이에 한국 영화 제작비 규모는 대략 한 5배,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증가를 했는데도 작가의 고려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보통 한 4천, 지금도 4천. 이렇게 그거는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그건 충격인데요.
0: 충격적이죠.
1: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데.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지금 영화 작가들의 좀 비애인데 그게 이제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로또 티켓 같은 거죠. 그게 어떤 거는 대박이 나고 뭐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대박을 노려볼 수 있는 성질의 어떤 자산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가격, 롯데 티켓을 살 때의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 티켓의 가격이 계속 인권에 따라서 상승되는 거는 자기가 로또를 맞을 확률이 자꾸 낮아지는 거니까 로또 네. 티켓을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같은 가격을 20년 전이나 지금에 들 수 있으면 티켓을 많이 사야 유리하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사갖고 뭐 대박 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나는 이거 하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여러 편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은 20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줘야만 본인이 이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1: 여기서 또 경제적인 논리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K컬처 대단한데 한국 영화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세요?
0: 한국 영화의 위상이 사실 정점을 찍었던 때는 이제 2019년에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기생충으로 네. 아카데미상을 받고 하셨을 때가 이제 가장 높았을 때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영화계 자체도 많이 침체가 되고 해서 뭐 K컬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드라마나 K-POP이 지금은 더 대세인 것 같고 영화는 그 정도까지 활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아, 좀 안타깝네요.
0: 그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작가들 결국 이제 영화도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를 예. 구별할 수 있는데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사실은 뭐 이 정세가 어렵던 뭐 경제가 어렵건 간에 어쨌든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1: 네.
0: 예산 자체가 크게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상업영화인데 산업이 흥하냐 또는 망하고 있냐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상업 영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상업 영화에서는 이제 작가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작가의 고려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고 그 사이 이제 OTT가 약진을 하면서 이제 전부 다 드라마 시대가 이제 되어 버렸고 또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이제 웹툰, 웹소설이라는 굉장히 투명하게 정산을 해주는
1: 네.
0: 그런 매체 스토리텔링 매체들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동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1: 네. 대작들이 보면은 웹툰 원작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제주에 네.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다 그쪽으로 네.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각을 또 나타내면 다른 데로 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1: 네. 이 영화를 이제 배급하는 회사와 이제 상영하는 회사 이게 수직 계열화 얘기를 영화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 고사의 어떤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네, 그게 사실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1: 네.
0: 넷플릭스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관객 하나하나마다 다 취향이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뭘 봤는가 또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뭐였으니까 또 추천이 들어오고 해서 그걸 또 보게 되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기호가 강화되는 형식으로 계속 이제 영상을 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화관은 지금까지는 다양성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거죠.
1: 네.
0: 근데 그걸 그렇게 해왔던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대기업 위주로 해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투자 배급사 자회사가 이제 어떤 영화에 투자해서 개봉을 하게 되면 그 영화가 손해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걸 손해를 최소한 안 보게 만드는 방법은 그 영화의 전체 스크린의 한 80%를 그 영화에만 몰아주는 겁니다.
1: 아.
0: 그럼 관객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1: 네.
0: 이걸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관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1: 네.
0: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고 넷플릭스한테 대체제가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제 활성화됐고
1: 예.
0: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내가 구태여 여태까지 계속 속아왔는데 또 내가 또 속진 않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가장 큰 또 이 화두 중에 하나가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 예. 코로나 코로나가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기름을 부은 거지.
0: 맞습니다.
1: 예, 네. 기름을 부은 거지 이미 원인은 다 맞습니다. 깔려 있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골다공증이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네. 그 뼈가 상당히 부실해진 상황에서 넘어진 예, 거죠.
1: 그렇군요. 예. 영화 산업의 어떤 수익의 돌파구 측면에서 이제 홀드백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영화계에서 이거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 상영하고 IPTV 넘어가고 OTT 넘어갈 때 유예 기간을 좀 둬서 영화 산업을 살리자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또 영화계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0: 네, 그 원래 이제 홀드백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영화계 전반적인 이제 입장이었고
1: 네.
0: 그게 극장에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뭐 OTT나 이런 IPTV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구태여 영화에 관해 올 이유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1: 네.
0: 적정한 수준의 홀드백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영화계 전체적인 입장인데 얼마 전에 발의가 됐었던 그 법안에서는 그 6개월 동안 무조건 아무데도 걸지 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도 너무 길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영화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윈도우로 넘어갈 때까지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걸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과도한 것이고
1: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져 맞습니다. 버려요.
0: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적정한 관심을 유지하고 하고 있을 때 또 다음 인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그치, 약간의 갈급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와서
0: 예. 그래서 6개월이 일단 너무 길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또 영화에 따라서는 흥행을 잘 못한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더 온도가 식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또 다음 인도로 넘어가줘야 되는 절박한 상황도 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6개월 동안은 걸지 마세요라고 하는 법안은 현실에서 조금 많이 괴리가 있다.
1: 그럼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0: 그렇죠.
1: 건가요?
0: 그렇죠.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 법안을 만들자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1: 예, 예. 이제 여기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기회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또 등장을 했잖아요.
0: 아마 대부분 다 AI를 쓰고 있을 거예요. AI를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혹시 작가를 대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나 반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 1년여 정도 동안 작가들이 직접 써보면서 지금은 대체적인 반응은 대체당할 일은 없겠구나.
1: 아,
0: 네, 그
1: 어떤 면에서 느끼세요? 저는 요즘 가끔 AI한테 뭘 시켜보면 저보다 나을 때도 많거든요.
0: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임무를 시키느냐에 따라 다른데
1: 네.
0: 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이러한 줄거리를 내가 대본 쓰고 있는데 한번 너가 써봐라고 네. 했을 때
1: 네.
0: 나오는 대답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1: 아.
0: 네, 그래서 너가 써봐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답들은 을 봤을 때는 뭐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그렇지만 거기에 그 많은 정보와 작가의 생각과 뭐 이런 관점과 이런 걸 넣어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0: 네,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당장 생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막막함에 대면해 본다거나.
1: 네.
0: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패했을 때 오는 좌절감이나 연인하고 사귀었는데 뭔가 헤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을 AI가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거에서 오는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않지 않을까. 대신 이제 AI가 굉장히 유용한 거는 리서치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 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AI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뭐든지 다 답이 나온다.
1: 네.
0: 24시간 내가 궁금할 때 질문하고 싶을 때 항상 대답을 해주고 또는 이제 내가 완성적으로 쓴 것들을 AI한테 한번 넣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내가 인간 제작자한테 넘기기 전에 한번 마지막 검수를 한번 받아보는 그런 용도로도 꽤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럼 이제 AI 작가라고 하면 안 되죠. AI와 작가들의 권리 충돌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0: 네. 지금으로서는 네.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하고 뭔가 피드백을 주고 할 때 자기도 이제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학습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근데 그럼 기존에 있는 작품 작품들을 학습을 했다는 얘기는 그걸 썼다는 건데
1: 네.
0: 그럼 그거를 사용했을 때 그 기존의 작품들 써냈던 작가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느냐 보상했느냐.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네. 그 부분은 예. 지금 이제 퀘스천마크로 되어 있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 권리 문제라고 할 때 앞으로 새로 창작하는 부분보다는 AI 학습에 사용된 그 저작물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좀 되게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사실 저작권이 굉장히 작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현재까지도 한국 저작권법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느끼십니까?
0: 네, 지금 이제 저희랑 또 영화랑 드라마 쪽에서 같이 작가, 감독, 배우 집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지금 이제 창작자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1: 네.
0: 자기가 기여한 창작적 기여 에 비해서 그 거기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OT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품을 써낼 때 처음에 계약할 때 얼마 받은 거로
1: 네.
0: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 라는 계약서를 강제로 써야 합니다.
1: 아.
0: 그 계약서 쓰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1: 네.
0: 그 작가 입장에서는 배우, 감독 다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지금 받는 돈으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라는 그 합의를 해줘야만 그 작품을 할 수가 있고요.
1: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0: 완전히 불공정한 계약이죠.
1: 그러니까 재상영된 거에 대한 분배금은 1절 주지 않는다.
0: 1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글로벌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에 너가 그때 받았던 돈에서 더 줄 건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1: 아니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걸 안 준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여태까지 지난 100년 동안 영상 산업이 발달해 온 방향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앞에서 계약할 때 얼마를 그냥 줄 테니까 모든 저작권을 넘기고 그 흥행에 대해서는 묻지 마. 라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어버렸죠.
1: 이 개정 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0: 논의는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답답한 것이, 반대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제 OTT들은 당연히 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국내 OTT들도 또 결사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중간에 이제 제작사나 이제 또 스튜디오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성공한 것과 비례하지 않게 이제 보상이 책정되는 건 저희만이 아니고 그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들도 이제 제작비에서 대략 한 5% 정도 마진만 받고 또 모든 권리를 다 넘기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걱정하는 건,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작가, 감독, 배우들한테 안 주던 걸 주게 되면은 그 5% 마진 안에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1: 아, 이렇게 파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닫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5% 파이를 가지고 나눠 갖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그 넷플릭스가 이 보는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작품별로 이제 수익을 계산해서 그 수익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창작자가 먼저 나눠 갖겠다.
1: 네.
0: 그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당연히 다음 차례는 제작자나 스튜디오들도 작가들, 감독, 배우들한테 저런 식으로 흥행을 정확히 계산해서 돈을 주니까
1: 네.
0: 우리도 5%만 주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를 주시오. 라는 딜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넷플릭스가 실질적으로 독식하고 있는 그 한국 콘텐츠가 발생시키는 모든 수익을 그러니까 창작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또 한국 방송사, 또 스튜디오들도 다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1: 네.
0: 그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인데 아직 잘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이제 애매한 입장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커뮤니케이션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조금 더 힘을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영화 산업의 어떤 위기를 돌파하려면 어쨌든 그 종사자들이 또 같이 또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접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 말에 또 국제시장 2 각색하신 영화 개봉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이번 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나리오 작가협회 김병인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과 모레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심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모레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도 100에서 200, 최고 300mm 넘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은 80에서 150, 만곳은 250mm 이상, 남부지방은 30에서 100, 만곳은 150mm가 넘겠습니다.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다음 주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남동부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대구 24도, 광주 26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제주 33도, 대구 32도, 광주 31도, 대전 부산 29도, 인천 28도, 서울 26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1도, 습도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지사나 지역 본부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고용센터 등 26곳에서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공단 직원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구직 등록과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안내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 특성과 희망 직무를 고려한 직업 훈련과 후속 취업 지원 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고요. 상담 가능 기관과 운영 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구직자라면 이번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재활복지 제30권 제3호에 실릴 논문을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투고 주제는 장애인 복지와 재활 분야의 연구와 현장 사례,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접수하고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투고할 수 있는데요. 논문은 재활복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면 되고 투고된 논문은 심의 후 9월 30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청음복지관에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전국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바리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전국규모의 대회로 커피 제조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에스프레소 음료 제조와 창작 메뉴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예선은 9월 19일, 본선은 10월 24일에 개최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7월 31일까지 청음복지관 홈페이지 바리스타 전국대회 게시판에서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청음복지관 직업지원팀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의료와 복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방문진료와 재활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개인별 상담과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1: 오늘은 헬렌 켈러의 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저희 방송에서도 6월 27일이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1: 네.
0: 이날과 헬렌 켈러의 날은 다른 건가요?
1: 아니요, 다르진 않고요. 원래 이제 헬렌 켈러의 날은 그 헬렌 켈러 여사의 생일이 6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그 1980년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그 헬렌 켈러 여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연방 기념일로 헬렌 켈러의 날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25년에 유엔에서 이제 6월 27일을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그 데프 블라인드 데이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1: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은 단순히 이제 기념 행사나 뭐 여러 가지 단순한 일회성 퍼포먼스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굴의 의지. 이제 나타냅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경우에는 생후 19개월에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이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청각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인식 개선, 뭐 평등에 대해서 이런 사회 운동가로 열심히 헬렌 켈러 여사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또 사회에 더 많이 알려서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 제고를 더 높이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0: 예.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에 헬렌 켈러 센터에서도 기념 행사를 하나요?
1: 네, 저희는 이제 그날 딱 맞춰서 기념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청각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기 이전부터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2019년에서부터 20년도까지는 이제 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캠페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SNS에 우리는 시청각 장애인을 사랑합니다라든가 또 우리는 헬렌 켈러가 될 수 없어요라는 약간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캠페인을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해서 한 17,000명 정도 서명지를 받아서 그때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 특별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의원실에 이제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부터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자상한 상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자상한 상자는 어떤 활동인가요?
1: 자상한 상자는 이제 원래는 자상한 한 상자.
0: 자상한 한 상자.
1: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이제 합쳐서 단어를 합쳐서 자상한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0: 자상한 상자.
1: 네.
0: 그런 의미군요.
1: 네.
0: 어떤 뜻인가요?
1: 저희가 이제 그 이 자상한 상자는 6월 27일 헬렌 켈러 생일을 기념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후원 받아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발굴하고자 이제 그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한 상자에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을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0: 그렇군요. 네. 시청각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 자상한 상자 프로젝트.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1: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물품을 받으면 직원들이 상자를 포장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저희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시청각 장애인 분들, 특히 저희 그 미랄에서 자조 모임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았으니까 혜택 받지 못한 시청각 장애인들을 찾아내고 사회에 나와서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이 패키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품 받은 것을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직접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줄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건 넣는 거. 자기는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면 화장품을 넣고, 자기는 뭐 수세미를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그 200박스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거를 너무 의미 있어 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받는 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보내는 분들도 좋아하고 받는 분들도 좋아하시는군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나요, 계속?
1: 네, 저희가 이제 자상한 상자를 지금 계속 한 3-4년째 발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갈수록 이렇게 그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로 그 기업들도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그 물건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또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봉사하시는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이 의미를 아시고 저희 자조 모임에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요날만은 기억하고 있다가 신청을 하셔서 나는 봉사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7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그 패키징을 해서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너무 잘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시청각 장애 아동 부모님은 이렇게 물건을 딱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예, 그 선물을 보내는 분도 기분이 좋고요.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또 캠페인의 그 취지대로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 새롭게 발굴이 되고 한번 받으면 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궁금한 게 그 안에는 어떤 물품들이
1: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주로 쓰시는 세제라든가 또는 샴푸라든가 또는 화장품, 그다음에 또 아주 그 좋은 가방.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가방이 들어갔는데 그 보통 시중에서는 한 10만 원 넘는 그런 가방인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 답을 주시기를 자기가 마침 가방이 필요해서 가방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번 자상한 환자 패키지에 가방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너무 잘 쓰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기뻐요. 근데 사실은 이 자상한 상자 하는 그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이 물류창고에 후원 물품을 받는 물류창고에 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0: 더우시겠군요.
1: 네. 근데 엄청 더워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비가 왔고요. 근데 비 오는데도 천막 치고 이제 했고 올해는 너무 더워가지고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날은 우리가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답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요. 또 이 자상한 상자가 정말 의미 있는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한테는 아직 발굴이 안 된 그런 분들도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 지인들이 소개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니까 저희가 신규 시청각 장애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0: 자, 오늘은 세계 시청각 장애인의 날의 의미와 헬렌 켈러 센터의 자상한 상자 활동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존박의 이상한 사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돌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네, 발달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돌발 행동은 참 많거든요. 그중에서 학교 수업 중 어려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행동이 지속해서 우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 상담에서도 아이가 발달장애인지 학교에만 가면 울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합반 특수선생님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계속 우는데 제어가 안 되니까 더 이상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신 거죠. 아이의 어머니가 왜 우리 아이가 특수반에만 가면 우는지 그 이유를 통합반 특수선생님께 여쭤보았는데 선생님 답변은 이유가 없이 운다고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냥 학교가 싫어서 우는 거다. 정리해보면 아이가 이유가 없이 학교가 싫어서 특수반에서 계속 온다. 그러니 이제 학교에서 해줄 것이 없고 이 아이는 방해가 되니 특수반에 있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1: 특수교사가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서 오는 것 같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 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지 1학년에 입학한 지 뭐 고작 두 달 된 아이인데 울어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마나 이제 절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이실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져서 아이가 학교에 가면 특히 특수반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국어 수학을 배우는데 반드시 한글 쓰기 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게 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은 책상에 앉아서 국어 수학 책을 보니까 당연히 하기 싫을 것이고 그 표현을 우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셨고 그것에 대해 담임선생님께 의논을 드렸더니 학교에서는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반드시 초등학교 1학년은 발달장애 학생이라도 국어 한글 읽기 쓰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전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왜 국어책 읽기를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더 재밌고 편안한 수업은 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문의를 드렸지만 한 반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있고 국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목이라며 이 아이만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1: 초등학교 1학년은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말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에는 엄연히 개별화 교육과정이 이제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에는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상황적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반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한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어려움도 크실 것이란 짐작이 돼요.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 반드시 1학년은 뭐 앉아서 국어책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2: 글을 읽는 것이 목표라면 뭐 교실 바닥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읽을거리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무엇이 싫은지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자세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학생 개개인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의 경우도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아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줄여주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해보면요. 비장애 학생이고 마음이 많이 여린 남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입학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매일 밤 울고 아침에도 울고 엄마가 이제 가족들의 애를 태우게 됩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가기 싫었을까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었던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우선 학교 생활에서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기, 만들기, 뭐 종이 접기 이런 손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소근육 발달이 좀 느린 편이고 그런 활동을 싫어해서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학교니까 다른 아이들이 할 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러한 손으로 하는 활동이 힘들고 싫기는 한데 이것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아이가 밤마다 또 아침마다 울게 하고 뭐 학교에 가기 싫어하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해요.
1: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특정 활동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었던 건 아니군요. 그런데 아이는 왜 학교에 가기가 싫었을까요?
2: 아이가 잘하지 못하고 하기도 싫어하는 뭐 손으로 만들고 그리는 활동을 해서 학교에 가기 싫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적하시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아이의 이런 활동이 좀 부족해 보이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누구야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지적을 아이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거죠. 선생님은 아이를 혼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아이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엇이 학교를 가기 싫게 만든 원인인지 상담하면서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이 학생의 엄마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지적하지 않는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아이를 직접 지적하기보다 아이의 양 옆에 오지랖이 좀 많고 넓고 친구들에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활동을 잘하는 아이를 앉혀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적은 싫어도 아이가 평소 친구들이 자기를 돕는 것을 또 즐거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던 거죠.
1: 학교를 좋아하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2: 선생님의 지적이 사라지니까 아이는 불안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모든 수업 활동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학교가 당연히 본인이 부족하거나 싫어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가 뭐 너무 재밌어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학교가 너무 싫어서 매일 밤 매일 아침마다 울며 가기 싫어하는 곳은 아니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아이의 마음을 들여주려는 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특수 선생님이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선 필요해요. 아이들은 사실 이유 없이 화내고 짜증내고 울기보다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거든요. 이 학생의 경우에도 아이는 분명히 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학교가 싫어서 우는 것이라는 건 사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고요. 정말 매일 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고 아이의 괴로움을 좀 덜어주려는 노력. 그 노력을 특수선생님과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파악하려고 해야 아이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과 학교 그리고 아이의 가정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와 선생님. 학교, 이 아이는 한 팀이거든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 선생님은 아이를 이해하고 최대한 개인의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학교에서 자주 우는 발달장애 학생의 어려움과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7월의 절반을 지나면서 맞게 된 이 선물 같은 연휴에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자는 이야기를 계속해볼까 합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시간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우리 하루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수면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1: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잠자는 전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일주기 리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몸에는 주기나 리듬들이 있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단순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이루어지는 호흡수, 또 정자 난자의 배란 주기, 여성의 생리 주기, 임신 기간, 또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서 생기는 이 수축기와 이완기의 그 혈압들, 또 칼륨과 나트륨의 펌프 작용들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매일 매순간 인체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감사하면서 살아가든 아니면 모르고 지나치든 마치 이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에 의해 연주를 하듯이 체내에서는 다양한 생리작용들이 이 분출을 다투면서 진행이 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은 이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신체 시계를 말하는데요. 이 신체 시계는 낮과 밤의 변화에 맞추어서 몸의 여러 기능들을 일정한 리듬으로 조절합니다. 이 일주기 리듬이 조절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면과 이 각성인데요. 밤에는 잠이 오게 하고 낮에는 깨어있게 하고 둘째는 호르몬 분비예요. 밤에는 이제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증가되고 낮에는 깨어있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셋째는 체온이잖아요. 체온이 새벽에는 좀 낮게 또 낮에는 올라가고 이러한 작용들이 벌어지고요. 또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도 밤에는 낮아지고 또 소화와 이 신진대사로 식사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기에서도 이 그 하루의 리듬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0: 예.

0: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일정한 주기와 리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주기 리듬이 어떻게 조절될까요? 우리 몸의 이 주시계는 뇌의 시교차 상액에 있는데요. 이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여서 몸 전체의 생체 시계를 맞춥니다. 그 시각교차 상액은 뇌의 중심부에 있는 이 시상하부 쪽에 그 시신경이 교차하는 그 영역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시교차 상액은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 또 한 2만 개의 뉴런을 통해 가지고 그 신경과 호르몬의 활동을 조절하고 있고 인간의 24시간 주기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발생을 시키고 조절하기도 하죠. 아침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몸이 깨어나고 밤에 어두워지면 이렇게 멜라토닌이 늘어나서 잠이 오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셨을 때 이 시차가 바뀌어서 이렇게 제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0: 예.
1: 그래서 외국에 이제 가셔서 시차를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착하시자마자 햇볕을 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들어온 그 빛이 이 일주기 리듬을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거든요.
0: 예.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일주기 리듬이 깨지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낮 동안에는 피로와 졸림도 오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면역력도 저하가 되게 되죠.
0: 예.
1: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또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그 의사협회인 APA 그 2013년도 발표에 따르면은요, 수면 부족은 자아혼란이나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그 DSM-5라고 하는 이 정신질환 진단 그 통계 편람에 의해 가지고 수면 장애라고 진단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1983년도 그 와이츠만이라고 하는 이 연구자가 특별히 그 야간 교대를 하는 자급자들에게 있어서 수면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에 김용규 연구팀에 의해 가지고 이 저녁에 근무하는 이 야간 교대자들 중에 많게는 15%가 소화성 궤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0: 예.
1: 이는 야간 근무 후에 이제 소음과 이 생리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진 이유이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식사나 이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그 패턴이 깨지기 때문이겠죠.
0: 예.
1: 그래서 여러 학술 논문들과 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 작업자들의 그 발암 가능성의 높은 그 원인 하나로 야간 근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뇌의 손과체에서 분비되는 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의 생성이 억제되게 되거든요.
0: 예.
1: 이 멜라토닌은 천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낮과 밤의 길이를 감지해가지고 우리 몸의 그 24시간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데 이 수면 유도와 황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이제 다른 또 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증가가 되게 되고 특별히 이런 것들은 그 유방의 조직을 변화시켜서 유방암 발생 요인으로까지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0: 결국 질병이 생기는 과정도 이런 변화들이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나한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7-8시간을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드시고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0: 예.
1: 정말 몇백만 원짜리 보약을 사 먹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돈을 쓰시기 전에 먼저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고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0: 있는데요. 첫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죠. 아주 쉬운 건데요. 근데 잘 하지 못하지만 둘째는 아침에 적어도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을 10분 이상, 20, 30분 가지라고 권합니다. 셋째는 밤에는 스마트폰을 줄이고 또 밝은 조명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넷째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운동하라는 거. 다섯째는 늦은 시간에 커피나 카페인이 포함된 것과 과음을 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 리듬은 정말 우리 몸이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잘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생체 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일주기 리듬을 잘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잠자는 시간을 정말 계획을 꼭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내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나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오늘 전해주신 내용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겠습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행 계획 세우면서 어디로 떠날지 정말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네. 많으시겠죠?
2: 네, 더위를 피해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하신 분들 중에서요. 네, 휴가철엔 사람들이 다들 떠나서 도심이 텅 빈 느낌이고요. 또 그럼에도 집에 머물거나 도심에서 조용하게 있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1: 예. 자, 먼저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휴가 시즌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2: 네, 전략적으로 휴가 시즌을 피해서요 여행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유명 장소는 장애인 객실이 있어도 없다고 하는 곳도 많고요. 또 문턱 없는 식당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또 반겨주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극성수기를 피해서 가야 돈 쓰며 손님 대접 받을 수 있거든요.
1: 예, 아직도 장애인 여행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더 필요하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고 있지만요. 더러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분들이 더 많아서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어딘가요?
2: 네, 오늘 무장애 여행지는요. 서울의 신상 여행지입니다. 더위를 피해 한가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인데요. 게다가 서울이니까 저상버스 타고 가도 되고 장애인 콜택시 타고 가도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무장애 여행지로 딱 좋은 곳입니다.
1: 서울에 새로운 무장애 여행지가 있다고 하니까 예, 궁금해지는데요.
2: 아, 네. 바로 남산자락에 새로 생긴 서울숲정원인데요. 서울숲정원 여행을 하시려면 가벼운 마음과 물 한 병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서울역 4번 출구로 나와서요. 한 50m쯤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에서 402번이나 405번 저성버스를 타고 남산 야외 식물원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1: 남산에 무장애 여행지가 새로 생겼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요즘 새로 개방하는 여행지는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휠체어 등 보장구 이용하는 여행객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요. 남산에 새로 문 연 서울숲 정원도 무장애 여행지라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1: 예, 남산의 서울숲 정원 궁금해지는데요.
2: 네, 서울숲 정원은요 지난달 27일에 개방했는데요. 특히 전국의 명품 숲을 작게 만들어서 테마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재밌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반려견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예, 무장애 여행지면 모두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인 거죠?
2: 네, 그렇죠. 네, 숲 정원 입구에 서 올라가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영지원이고 또 오른쪽은 지당원 방향입니다. 전 오른쪽부터 영지원 방향부터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바닥에도 이정표가 있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당원으로 가는 길은 깊은 숲속길인데요. 이곳은요 개구리들이 사는 작은 연못이 있는 곳입니다.
1: 개구리가 살 정도면 생태계가 정말 잘 보존이 돼 있는 곳이군요. 말 그대로 도심의 허파 같은 공간일 것 같은데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곳인데요. 남산에 양사류가 산다는 것이 숲 환경이 좋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1: 예.
2: 네, 참개구리, 산개구리 등 다양한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또 개구리밥 식물도 있어서요. 개구리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소문이 날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남산에는요. 수많은 산책로와 샛길이 있지만요. 제 눈엔 한국 숲정원이 가장 예뻐 보였습니다. 한국 숲정원은요. 전 구간 맨발로 걸을 수도 있는데요. 곳곳에 또 발을 닦을 수 있는 세족시설도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오솔길 좌우로는요. 수많은 화초와 야생화가 있고요. 또 평지길과 대크길이 이어지면서 휠체어 타고 보행하기 아주 편리했습니다. 또 길 중간중간 쉼터도 아주 잘 마련돼 있어서요.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1: 예,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런 근사한 숲이 있다니 서울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데요.
2: 네, 맞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큰 행운인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시냇물도 졸졸졸졸 흐르고요. 또 시냇물에 다양한 생물도 살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시냇물 소리만으로도 도심의 더위를 식혀주는데 충분하겠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요, 도심의 소음도 숲 정원이 막아주는 것 같았는데요. 숲에 들어가면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풀벌레 소리, 또 바람소리만이 숲의 주인으로 느껴지고요. 숲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손님이어서 조용히 발자국 소리만 남기고 산책할 수 있어서 힐링이 되는 시간입니다.
1: 예, 다음은 또 어떤 정원으로 가볼까요?
2: 네, 조그만한 다리를 건너면 이기원입니다. 이기원은요, 이름 그대로 곳곳에 푸른 이끼가 있는데요. 이곳은요, 수시로 물을 뿌려주어 공기마저 촉촉한 구간입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한적하고 조용한데요. 북적이는 도심의 숨구멍이 되는 곳입니다.
1: 예, 뭐 책 한 권 가지고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자, 이번엔 어느 정원으로 가볼까요?
2: 네, 이번 정원은요, 솔수원입니다. 솔수원은요, 울진에 있는 금강 소나무 숲을 테마로 만든 곳인데요. 이름 그대로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예쁜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황토로 만든 오솔길이 길게 있어서요, 맨발로 걸을 수 있는데요. 맨발로 걷는 길은 어신길이라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주변의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길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요, 정원 바로 아래에 남산 순환로가 있지만요, 소음은 잘 안 들렸습니다.
1: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애국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2: 네, 이번에는요, 지당원입니다. 지당원은요, 담양에 있는 중로원과 소세원을 테마로 만들었는데요. 안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멋진 정자가 있습니다. 네, 이 정원은요, 특이하게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지붕 안쪽으로는 하얀 천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고요. 또 숲 정원의 가장 멋진 사진 명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정자 주변은요, 대나무 숲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런데 휠체어 탄 장애인은요, 정자 앞에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1: 계단이 있는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군요.
2: 네, 저도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했는데요. 정자 주변으로 배나무가 또 빼곡해서요, 대나무 숲은 중림원이라고 합니다. 중림원은 담양의 대나무의 숲을 테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나무가 더 울창해지면 담양 못지 않는 그런 정원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1: 예, 다양한 숲길을 지나서 또 다른 숲길 어디로 가셨나요?
2: 예, 이번에는요, 영지원으로 갔습니다. 영지원은요, 연목과 배럭나무가 유명한 담양의 명옥원을 테마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깔끔하고 근사한 정원입니다. 명옥원은 여름에 배럭나무 꽃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진작가들의 출사 장소로도 사랑받는 곳인데요. 이곳 영지원도 명옥원처럼 배럭나무 꽃을 볼 수 있는 날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또 영지원 맞은편에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전망대는 남산마루라고 합니다. 남산마루는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을 테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예, 전국의 소문난 정원은 정말 남산에 다 모였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영지원에서 남산 산책로 코스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남산 하늘길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조금 올라가면요, 아주 비밀스러운 쉼터도 있고요. 조금 걸어 올라가면 남산의 남측 포토 아일랜드 전망대가 나옵니다. 남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중 한 곳인데요. 아래쪽으로는 이태원과 후암동이 아주 잘 보이고요. 또 한강도 잘 보입니다. 또 오른쪽에는요, 남산타워와 함께 사진 찍기 딱 좋은 포토존입니다.
1: 예, 오늘 안내해 주신 곳 접근성은 모두 괜찮은 곳이죠?
2: 네, 무장애 관광지라서 접근성 아주 괜찮고요. 중간중간 장애인 화장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요, 서울 장코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1: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도 알찬 여행 정보 잘 들었습니다. 남산 자락에 새로 생긴 서울숲 정원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건모의 미안해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

0: 시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연휴죠. 진작 여행 계획 세워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헌절 조금 더 특별하죠. 바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뒤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켜왔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휴일이 늘어나자 전체 공휴일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때 뭐 사실 모두가 아쉬워했죠. 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다시 공휴일이 됐을까요? 제헌절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이 됐는데요. 그저 하루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지만 그것보단 우리가 지켜온 약속과 또 가치가 담긴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7월 17일 제헌절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백예린이 부릅니다. 스퀘어.

0: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작곡가 진동주입니다. 저는 사실 뭐 교직 생활을 41년 하고 퇴직했는데요.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안과에 갔더니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6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지더니 한 2009년이던가 그때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잘 버티면서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곡, 그러니까 1991년부터 작곡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또 많이 하게 된 것은 이수인 선생님이라고 작곡을 배우면서 가곡도 작곡하게 되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작곡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전체 곡수는 한 200여 곡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일단 발표된 곡은 100 이상 30곡 되고요. 학교 교과를 한 40여 개 작곡한 게 보람입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제가 이제 뭐 나이도 그렇고 신체적인 이런 결함도 더 나빠지고 있어요. 작곡은 어렵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악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만의 악보를 만들어서 곡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정말 1년에 한두 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1: 시각장애인 작곡가 진동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교직에 있었는데 퇴직할 무렵 녹내장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고요. 쉽진 않지만 그 전부터 하던 작곡을 계속하고 있는데 학교 교과를 40여 곡 작곡한 게 보람이라고 하셨어요. 와... 교과를 40여 곡. 야, 혹시 제가 다닌 학교에 교과가 포함된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 사실 교과가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있을 수도 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작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멈추시면 안 됩니다. 멈추면 거기서 끝이에요. 네, 앞으로 만들어갈 또 다른 음악들이 누군가에게 아주 오래 기억되는 특별한 곡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사과가 있거든요. 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정승환이 부르는 너였다면, K씨가 부르는 그때가 좋았어.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Let's go music.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씨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1: 벌써 10년 됐습니다.
0: 네. 근데 궁금한 게 음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좀 욕심이 생겨서 나도 내 이름으로 곡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는 사람도 많으실 텐데.
1: 그게 이쯤 되니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취미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도 그 아는 분에게 피아노로 작곡하는 법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다.
1: 네, 언젠가는. 네.
0: 앨범도 내시고 노래도 좀 하세요?
1: 아, 노래는 잘 못해서 그냥 요즘 멜로디 만들고 반주하고 이런 거 배우니까 확실히 좀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이 더 풍성하게 들리더라고요.
0: 내가 이제 그쪽에 그렇구나. 혹시 나중에

0: 아주 필요하면
1: 네.
0: 주변에 있으니까.
1: 남성 보컬 필요할 때
0: 네, 남성 보컬 필요할 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네, 달려가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0: 자, 오늘 어떤 곡 들어보나요?
1: 네, 이제 곧 진짜 여름 휴가들 많이들 떠나실
0: 많이
1: 텐데
0: 가시죠.
1: 뭐 산이냐 바다냐 좀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름엔 바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바닷가에 어울리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0: 아, 좋네요. 네.
1: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장르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요트록이라는 장르의 음악들로만 골라봤어요.
0: 요트록? 요트록?
1: 네. 예. 이름처럼 이 요트가 배 종류잖아요. 그쵸? 이 배, 바닷가에서 듣기 좋은 곡들이고요. 아. 이 요트록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 해변 쪽에서 유행했던 음악인데요.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그런 해변가를 상상하면서 듣기 좋은 좀 편안하고 느긋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0: 네. 이게 얘기만 들어도 벌써 머릿속에 이제 그 풍경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은데 네. 첫 곡이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요트록 특집으로 꾸며본 오늘 첫 곡은 요트록의 뿌리이자 좀 교과서 같은 곡 가수로 불리는 스틸리덴의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과서는 아니었나 봐요. 스탠 성함이 스틸리덴. 네. 누구신가요?
1: 스틸리덴이 이제 2인조 그룹인데요. 네. 월터 베커랑 도널드 페이건 이 두 명의 음악 천재가 이끈 그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0: 아,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1: 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그룹, 밴드라고 하면 그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합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만 스틸리덴의 녹음 스튜디오 모습은 조금 달랐다고 해요. 이제 두 사람이 워낙 음악에 일가견이 있어서 네, 머릿속에 네. 이제 완벽하게 설계해둔 악보를 그려놓고 이걸 연주해줄 이제 당대 최고의 세션 연주자들을 스튜디오로 불러서 녹음을 했는데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얻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까지 연주를 시켜서 오죽하면 이제 당대 최고 연주자들이 이 스틸리덴의 녹음실에 들어가는 게 마치 시험 때에 오르는 것처럼 긴장되고 떨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0: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는 안 했네요.
1: 당시에는 노동부가 있었는지
0: 아,
1: 모르겠네요.
0: 네. 아 근데 JYP가 그랬다고 그러던데 아, JYP도
1: 그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공기가 부족해요. 소리를 좀 더 넣어주세요. 계속 이랬다.
1: 네.
0: 아 그렇군요. 자 스탠리 댄의 노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곡을 들어보나요?
1: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을 곡은 7집 가우초 앨범에 수록된 Hey 19이라는 곡입니다. 이 스틸리덴의 지독하리만치 그 완벽주의가 좀 나른하고 여유로운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런 명곡인데요. 바닷가에 누워서 한 손으로는 시원한 음료를 즐기면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인데 또 귀 기울여서 들어보다 보면 연주 하나하나가 좀 치밀하게 계산돼 배치된 그런 곡입니다. 약간 정교한 음악이 주는 여유로움이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0: 그러네요.
1: 드는데요. 네. 이 어떤 록이 가진, 록 음악이 가진 그런 거친 에너지 대신에 이 재즈의 조금 더 치밀한 화성악이나 펑크 장르가 가진 어떤 그루브, 또 팝 음악이 가진 그 매끄러운 멜로디를 이제 완벽한 비율로 조합해낸 게 요트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좀 어렵다.
1: 네. 네. 오늘 이어서 이제 요트록 음악들 계속 들어보시게 될 텐데 그 음악들의 좀 교본 같은 역할을 한 그 고급스럽고 매끄러운 스틸리덴의 소리에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스틸리덴의 헤이 19.

0: 저는 처음 듣고 우아했어요. 너무 네. 세련돼가지고.
1: 진짜요.
0: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거 언제 나온 음악이냐고.
1: 근데 요트록이라고 불리는 음악들 들어보시면 귀가 이제 번쩍 뜨이는 이유가 당시에 이 연주자들 그리고 녹음하는 프로듀서들이 다 너무 실력자여서 이야. 너무 소리가 좋습니다.
0: 네, 진짜 뭔가 네, 완벽하면서도 여유롭다. 신기하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1980년에 네. 이제 그래미를 휩쓸면서 어떻게 보면 로트 록 시대의 정점을 선언한 곡인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라는 곡입니다. 사실 두비 브라더스는 원래 조금 투박한 록을 하던 팀이었는데요. 1975년에 이제 메인 보컬이 건강 악화로 쓰러지면서 이제 위기를 맞게 돼요. 근데 이때 구원투수로 마이클 맥도널드라는 보컬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마이클 맥도널드의 보컬 그리고 또 그가 가진 그런 음악 세계가 이제 팀의 음악적인 그런 정체성까지 바꿔놓으면서 원래는 좀 거친 록밴드였던 두비 브라더스를 세련된 요트록의 전설로 또 재탄생시켰습니다.
0: 오, 보컬이.
1: 네. 예. 그리고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두비 브라더스의 이 구원투수 마이클 맥도널드의 성공 뒤에 있었던 팀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클 맥도널드가 이제 배고픈 무명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이때 너무 가난해서 공연이 잡혔는데도 이제 같이 연주해줄 세션 연주자를 섭외할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공짜로 연주를 해주겠다고 고등학생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0: 먼저요?
1: 네. 예. 바로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음악 들어볼 밴드 토토 멤버들인데요. 이 마이클 맥도널드랑 토토가 이제 이때부터 인연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요트록의 전성기를 또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 공짜로 연주해주던 이 토토 멤버들은 이후에는 이제 정말 마이클 잭슨부터 뭐 당대의 최고의 와. 음악가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은 최고의 연주자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0: 워낙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었네.
1: 네. 그래서 오늘은 토토의 로산나라는 곡 듣겠습니다.
0: 네.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 토토의 로산나 이어서 들어보시죠.

0: 전 진짜 계속 우아우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막 퀸 이런 그룹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1: 맞아요. 진짜. 시대가 비슷해가지고.
0: 아, 그래요? 네. 신기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진짜 좀 시원한 느낌?
1: 네.
0: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너무 좋죠? 유튜브의 네. 매력에 이제 빠지고 계시죠?
0: 아, 이미 빠졌어요. 유튜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음 곡도 어떤 곡인가요?
1: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보컬리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임재범의 음악입니다. 이제 로커를 그만두고 이제 솔로로 데뷔한 임재범이 이제 뜻밖의 변신을 또 선보였었어요. 요트록에서 영향을 받은 좀 부드럽고 그런 세련된 느낌의 이 밤이 지나면
0: 나.
1: 네, 이 곡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을 들으면 이전의 임재범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색다른 모습이 느껴집니다.
0: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예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제가 생각하는 임재범은 이때부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사실 그 전에 임재범은 완전 하드락 로커였다면서요?
1: 맞습니다. 아마 대중분들이 기억하시는 임재범은 여기부터 시작일 텐데.
0: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1: 네, 이 곡이 이제 또 미국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서 유행하던 그 요트록을 조금 한국적인 정서로 잘 풀어낸 곡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요트록이랑 연결지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자, 진짜 몰랐고요. 한 곡 더 이어서 들어볼까요?
1: 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90년대 한국 가요계를 좀 가장 모던한 도심의 분위기로 가장 잘 표현한
0: 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 것 같은데.
1: 네, 김현철의 왜 그래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제가 안 그래도 출근길에 듣고 왔는데.
1: 아, 정말요? 네. 이럴 수가.
0: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습니다.
1: 아, 그 엄선된 플레이리스트에. 네. 아, 네. 선곡을 좀 잘한 것 같네요.

0: 인데요. 사실 시티팝에 영향을 준 음악이 요트록 장르이기 때문에 이 김현철의 노래에서는 이런 요트록의 영향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들어보시죠.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김현철의 왜 그래 이어서 들을게요.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요트가 정박돼 있는 해변가에서 듣기 좋은 요트 록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하, 정말 요트 타보신 적 있나요?
1: 네, 한번 타봤습니다. 부산에서.
0: 저도 부산에서. 네. 광안리?
1: 맞아요. 거기가 그 요트 정박돼 있는
0: 그 해운대 요트 정박장에서 출발해서 광안대교 밑에 왔다가 다시 갔군요.
1: 그 코스입니다.
0: 저랑 같은 코스. 네. 아 진짜 딱 그 느낌이 나요. 네. 너무 좋네요. 예, 다음 그, 곡. 네. 예, 또 이어주세요. 네.
1: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요트록 장르가 흥하던 그 시기랑 비슷하게 한국에서 1984년에 윤수일 밴드가 발표한 아름다워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이 곡은 진짜 요트록의 어떤 정수에 해당하는 곡인데요. 해변에서의 그런 황홀한 순간을 담고 있는 가사뿐만이 아니라 키보드나 베이스 그리고 기타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리듬감 역시도 바닷가에서 정말 춤추고 싶게 만드는 그런 네. 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아파트를 부르던 윤수일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요트록도 만들 수가 있을까? 이제 정말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가진 음악가구나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장필순의 점점 더라는 곡인데요. 이 89년도에 그 장필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재즈의 영향을 받은 그 요트락 시티팝의 선주 주자인 김현철이 작사 작곡

0: 시작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는 김현철의 색깔, 그 요트록의 성격이 전주부터 물씬 풍겨져 나오고요. 요트록의 형제 자매의 장르가 소프트록이라는 장르인 만큼 좀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소리들이 특징이거든요. 여기에 장필순의 그 공기반 소리반 부드러운 어머. 목소리가 더해져서 이 점점 더라는 곡을 들으면은 너무 가볍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여름 밤에 해변에서 들으면 좋을 곡이 아닌가 추천드립니다.
1: 네. 자, 어떻게 보면 극찬을 해주셨는데 더 기대가 됩니다.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장필순의 점점 더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자, 오늘은 해변가에서 한가로이 듣기 좋은 요트로 감상해봤는데요. 앞으로 이거 요트로 좀 아는 척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누구의 네. 어떤 곡인가요?
1: 마지막 곡은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For Love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요트로 은 이 요트록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다 해서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 줄여서 AOR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는데요. 네.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어서 그런지 이제 미국 라디오에서 저녁에 흘러나올 법한 그런 사랑을 주제로 한 세련된 곡들이 많아요. 이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For Love이라는 바로 이 곡은 진짜 어른들을 위한 도시의 사랑 노래에 걸맞는 그런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on't Do For Love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여러분은 언제 어떤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산책 겸 운동하는 시간, 바쁜 일 다 끝내놓고 차 한잔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기다려지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식구들 다 나가고 음악 듣거나 혼자 책 읽는 시간이 가장 맛있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시간도 꿀맛이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은 어떠신가요? 갑자기 맞이하게 된 공휴일. 제한절이 공휴일이 돼서 온전히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된 오늘도 참 좋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재현절의 오늘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재현절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 이즘이 여름방학이었어서 다른 국경일보다는 느낌이 좀 덜했는데요. 20년 가까운 무려 18년 만에 공휴일이 다시 됐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공휴일이라서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분들, 일이 있었던 분들은 좀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춰야 할 업무량이 많아서 오늘도 출근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너무 그분들 사정 모르고 좋아하기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죄송스러워집니다. 어쨌든 오늘 보내는 모든 분들 마음만큼은 평화로운 시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 준비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어서 김진표가 부릅니다.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주자 희미해질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리고 김진표의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신선영님께서 학창시절로 가고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일 즐거웠던 시절이었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신선영님 뭐가 어떤 게 그렇게 즐거우셨을까요? 저도 뭐 그 시절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갈까? 선뜻 답은 못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신선영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희숙님께서는 나이가 들면서는 고음도 안 나오고요. 낮은 음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입 꾹 다물고 소리내어 노래 부르지를 못하네요. 목소리도 잘 관리해야 한다니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장희숙님 그래도 노래는 연습하면 다시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하시는 것처럼 노래 연습 한번 꾸준히 하시면 다시 고음도 나오고 저음도 나오고 목이 트일 겁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장희숙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디바들의 발라드곡 듣고 케이팝의 모든 것을 이어가겠습니다. 인순이의 이별 연습, 이어서 박미경입니다.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자랑스러운 우리 K-POP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절 우리를 기분 좋게 했던 K-POP부터 소개해드릴게요. 2007년에 발표된 FT 아일랜드의 정규 1집 수록곡 천둥 가지고 왔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곡인데요. 천둥과 비를 이별의 아픔에 비유해서 애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컬 이홍기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멤버들이 구현해내는 서정적인 멜로디, 후렴구의 변주가 되는 부분으로도 큰 사랑을 받은 FT 아일랜드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죠. 노래를 듣다 보면요, 선배 가수 박상민이 불러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K-POP 곡입니다. 일본에서 천둥 같은 인기를 누렸던 FT 아일랜드의 천둥 잠시 후에 듣겠고요. 천둥과 같은 해 발표된 노래 원더걸스의 아이러니 이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더걸스의 데뷔곡을 텔미로 알고 계실 텐데 이들의 데뷔곡은 바로 이 곡 아이러니입니다. 사랑 앞에서 혼란스럽고 모순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댄스팝인데요. 노래도 노래지만 박진영이 키워낸 걸그룹이라는 말에 원더걸스는 데뷔와 동시에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요. 이후 발표한 텔미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팀은 국민 걸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의 인기도 역주행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FT 아일랜드의 천둥, 이어서 원더걸스의 데뷔곡입니다. 아이러니.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하츠투하츠의 레몬탱입니다. 레몬탱은 짜릿하게 턱 쏘는 레몬의 맛과 향을 뜻하는 단어고요. 노래에선 혼자 있을 땐 레몬처럼 시고 날카로운 맛이지만 너와 내가 함께할 땐 달콤하고 상큼한 매력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 청량하고 활기찬 사운드가 돋보입니다. 청춘의 에너지, 또 여름 감성이 가득해서 이 계절과 아주 잘 어울리죠. 상큼한 청춘이 느껴지는 노래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만나볼 곡은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남미 쪽의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지닌 곡이고요. 조금은 절제된 듯한 사운드가 요즘 사랑받는 감각적인 클럽 리듬을 느끼게 합니다. 강렬하게 이끌리는 매혹적인 이성과의 사랑과 욕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노래인데요. 뮤직비디오도 화제가 됐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체이스 인피니티가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에이티즈 멤버들과 코믹하면서도 강렬한 구애 대결을 펼치죠. 마치 영화 같은 스토리가 유쾌합니다. 이 곡 배드는 발매와 동시에 사랑을 받고 있고요. 다양한 리믹스 음원이 연달아 공개되면서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이어서 에이티즈입니다. 배드.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FT 아일랜드의 천둥, 원더걸스의 아이러니에 이어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그리고 에이티즈의 배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한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죠. 박재범의 좋아, 이어서 크러쉬와 태연이 부릅니다. 잊어버리지 마.

0: 지금껏 한 번도 안 들었어도 한 번만 듣고 지나갈 수는 결코 없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번도 뭐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1: 아,
0: 뭐.
1: 네.
0: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에이.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1: 맞아요.
0: 네. 노래도 그런 노래를 저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미 씨가 우연히,
1: 네.
0: 우연히 어디서 발굴한 노래 중에
1: 네.
0: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할 때 어떻게, 요즘은 뭐 인터넷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 아, 네.
0: 예전에 그런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다시 찾아 들으셨어요? 세미 씨는.
1: 저도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을 들어도 예. 그 뭐 인터넷이 없으면 어떤 곡인지 모를 때가 있고 그 말을 놓치면은 예. 놓치게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 미군 방송에서 예. 팝송을 듣다가 너무 좋은데 모르겠어서 무슨 곡인지
0: 어떻게 하지? 메일 보내야 되나? 미군 방송에?
1: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예. 동시에 그 원어민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한테 예. 전화를 걸어서 예. 이 가사를 빨리 받아 적어라. 그래서 그 친구가 받아 적은 가사로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와, 예. 그 곡을 알아 내고 지금 얘기하면 마치 원시시대 얘기 같은데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0: 참, 지금은 뭐 스마트폰만 꺼내들면은
1: 네.
0: 바로 곡까지 찾아주고 가사까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1: 그리고 선곡표도 바로바로 나오고 너무 좋은 시대죠.
0: 좋은 세상이에요.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뉴진스의 두 번째 EP인 Get Up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수록된 6곡 중에 무려 3곡이나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던 그런 앨범인데요. 이 슈퍼샤이, 그리고 ETA, 그리고 쿨 위듀 이렇게 3곡이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음악이 발매가 됐을 때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었구나, 정말 국민 대다수가 아는 음악이 됐구나, 이걸 어떤 시점에서 좀 느껴지냐면 노래에 등장하는 좀 생소한 가사나 제목 예. 같은 게 이제 어느 순간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가 됐을 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뉴진스의 타이틀곡이었던 ETA라는 곡의 이 ETA는 근데 영어권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면 잘 모르는 단어긴 해요. 이 도착 예정 시간인 Estimated Time of Arrival 이거의 줄임말을 ETA라고 예. 쓰는데 이게 이 뉴진스의 음악 발매 이후에는 좀 익숙한 단어가 됐거든요. 이번에 엑스파의 신곡인 레모네이드에도 또 ETA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Get Up 앨범은 앨범 전체 재생 시간이 12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짧은데
0: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앨범 단위 청취가 오히려 더 유도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짧으니까 듣고 나서 한 번 더 듣고 싶고 이렇게 듣는데도 부담이 없어

0: 있어서 앨범을 청취하는 게 굉장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 앨범은 수록곡들도 타이틀곡만큼이나 또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오늘은 그 수록곡들 중에 ASAP라는 곡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 역시도 줄임말인데요.
1: 줄임말의 대표격이죠?
0: 맞아요. 이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ASAP라고 하는데 뭐 지구 반대편에선 너무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약간은 새로운 그런 제목들을 참 잘 캐치해서 만든 앨범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뉴진스가 빨리 가능한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골라봤습니다.
1: 언제쯤 복귀할까요?
0: 또 복귀한다고 사진들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뉴진스의 ASAP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뉴진스의 ASAP,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셨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셨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용과 신청곡 적으시거나 인터넷 라디오 콩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0cm의 노래 듣겠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너에게 닿기를 10cm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더 클래식의 노는 게 남는 거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연휴를 맞이하면 보통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짜놓은 외출이나 여행 스케줄대로 더 바쁘게 지내곤 하는데요. 그래서 막상 연휴가 끝날 때쯤이면 피곤하다고 앓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네, 좋은 책 한 권, 영화 한 편, 아니면 연극이나 전시회라도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겠지요. 7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뼈대인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입니다. 무려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 너무 지치지 않고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뚜아의 무아의 약속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구활 작가의 수필 여름 소묘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아이를 불러들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고향에도 지문이 있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그 지문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밥이라는 화두가 항상 함축되어 있다. 밥솥에 불을 떼다가 뜸들일 시간이 되면 광목 치마끈을 고쳐매면서 동리 어귀로 나와 고함을 지른다. 밥 먹구로 빨리 들어오너라. 딱지치기나 구슬치기가 끝이 나기 전에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기가 예사다. 그 이유는 허구한 날 마주하는 보리밥과 나물 반찬이 신물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만 듣고도 오늘 저녁 반찬이 맨날 먹는 그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다면 약간 특별한 반찬이 준비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 단계 더 올라가 음색이 행복을 느낄 정도로 젖어 있으면 소고기국을 끓였거나 갈치구이에 갖은 양념을 뿌려두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올여름은 너무 더워 밥맛이 뚝 떨어졌다. 생각하다 못해 가까운 시골 장터에 나가 어릴 적에 먹었던 몇 가지 반찬거리를 사왔다. 그러나 그것이 원상복구를 시켜주지는 못했다. 입맛을 회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나 어린 날 여름 고향의 품에 안기는 수밖에 없다. 사실 행복은 별게 아니다. 여름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 때마다 야야 밥 먹구로 빨리 들어오너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나이에도 나는 어머니가 그립다. 어머니와 고등어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 가끔은 실내를 벗어나서 탁 트인 야외에서 맞이하는 자연 바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는 도시 강원도 태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 강원도 태백의 구아우 마을인데요. 아홉 마리 소가 배불리 먹고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름만큼이나 여유롭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 여름이 오면은 특별한 마법이 펼쳐집니다. 해발 800m가 넘는 백두대간 언덕 위로 백만송이의 해바라기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데요. 마침 7월 17일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해바라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구아우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어마어마한 꽃밭 규모에 압도되실 겁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5만 평 넓이의 구릉지 위로 노란 해바라기 물결이 넘실거리는데요. 한참 그 풍경을 눈에 담으셨다면 이제 축제 현장을 좀 즐겨보셔야겠지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축제라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해바라기 꽃밭 사이사이 유명 작가들의 조각품이 숨어 있어서 야외 숲속 갤러리를 걷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한참을 걷다가 출출해지면 배를 좀 채워야겠지요. 축제장 주변에서 해바라기 씨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강원도 태백의 향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해바라기 축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개장하는데 오후 6시 전에 입장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날씨나 상황에 따라 매일 꽃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출발하시기 전에 태백 해바라기 축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꽃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태백의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죠. 전미경의 해바라기 꽃, 박상민의 해바라기, 그리고 이선희의 해바라기 세 곡입니다.

네, 태백 해바라기 축제를 소개해드리면서 해바라기 노래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전미경의 해바라기 꽃, 박상민의 해바라기, 그리고 이선희의 해바라기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이맘때 강원도 태백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검령소입니다. 태백은 지대가 높은 산간도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두 물줄기, 한강과 낙동강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먼저 514km에 이르는 한강의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검령소인데요. 태백산 국립공원 금대봉 기슭에 있는 이 작은 샘에서 사시사철 하루 2,000톤가량의 차가운 지하수가 솟구쳐 나옵니다. 이 물이 정선과 영월, 단양, 충주를 지나 양평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합쳐지고 다시 서울로 흘러가는 것이죠. 검령소에 가면 꼭 눈여겨봐야 할 볼거리가 있습니다. 샘에서 솟구친 물이 오랜 세월 바위를 깎아내 만든 물길인데요.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반과 물줄기를 보면 절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드실 겁니다. 이번에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 연못으로 가보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검령소와는 달리 황지 연못은 태백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밥 먹고 산책삼아 들르기 좋은 곳이죠. 상지, 중지, 하지 세 개의 연못으로 나뉘어 있는 이곳에서도 하루 5,000톤의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예쁘게 조성돼 있어서 가족 단위로 도란도란 걷기에 참 좋으실 겁니다. 자, 산 좋고 물 좋은 태백에 왔으니까 태백의 맛도 충분히 보셔야겠지요. 태백에 오시면 꼭 드셔야 하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먼저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태백 물 닭갈비인데요. 옛날 탄광 광부들이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내기 위해, 그리고 다 함께 배불리 먹기 위해 구하기 쉬운 닭고기와 채소를 넣고 찌개처럼 끓여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해발 1000m 고원에서 자란 산나물과 한우고기입니다. 태백의 맑은 물과 시원한 기후가 만들어낸 식재료들이어서 그 맛이 특별하다고 하네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이맘때 가보기 좋은 강원도 태백 여행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처 만나보시죠. 위키리의 여름방학, 신하영의 작은 일기체, 그리고 서수남 하청일의 즐거운 여름.

네, 날씨가 덥고 끈적해지면 불쾌지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이럴 때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은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기분 좋은 음악 들으면서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 될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피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0: 선곡수첩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들어오시자마자 아주 스튜디오가 선울해졌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보자마자 네. 시원해집니다.
1: 아주. 네, 아주 시원하게 살아야죠.
0: 꽃무늬 난방도 잘 어울리시고.
1: 아유.
0: 더위를 잘 안 타시잖아요, 단장님.
1: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약간 단련이 된 것 같아요.
0: 단련이 그러니까 됐다. 이제 그 아, 야외 무대에서.
1: 그 프로를 하면서 네. 그게 아마 조금 단련된 것 같아요.
0: 그래도 뭐 나만의 피서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1: 근데 사실은 덥다고 이렇게 어디 주저앉아 있거나 이게 정체된 그 그런
0: 가만히 있지
1: 시간을
0: 않고.
1: 보내면 어. 더 덥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 막 돌아 이제 사실 제가 뭐 어차피 뭐 전 역마살이 껴가지고 다녀요. 막 더우면 막 다닙니다. 사실 아. 바다 한동안 바다 낚시에 거의 뭐 푹 빠져가지고 예, 예. 어마어마하게 다녔는데 초창기에
0: 아, 거기 시원할 수밖에 없죠.
1: 그럼요. 네. 해가 하는 따가워도 그 이렇게 손맛 이런 거 있잖아요.
0: 손맛 자체도 시원하고. 네.
1: 하루
0: 바람,
1: 왜
0: 바닷바람 시원하고.
1: 하루 왠정히 손맛 한 번도 못 보는데 네네. 그 가면 잡아야 된 뭐고 있지라는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더위가 잊혀지는 거죠.
0: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뭐 네. 더위건 추위건 다 잊을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길 수 있고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자, 선곡수첩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잡아보겠습니까?
1: 네. 오늘은 이제 그 가사의 노랫말에 외국어. 외국어가 들어가는 그런 노래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가사에 외국어가 간혹 들어가는데 특히 영어 단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1: 많이
0: I love you, 뭐 baby 네. 뭐 이런 거.
1: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네. 저쪽 뭐 스페인 쪽도 뭐 좀 들어가고.
0: 아,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그렇죠. 다른 외국어들.
1: 네. 뭐 아시아권의 뭐 얘기도 한번 들어가고 예예.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독특한 선곡이네요.
1: 네네네.
0: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아메리카 차이나타운이라는 우리 백설이 선생님의 그 노래죠.
0: 중국어
1: 그렇습니다.
0: 나오잖아요.
1: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 라일라일 호궁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0: 라일라이가 이제 오라오라
1: 오라오라
0: 레레잖아요. 예.
1: 호궁은 뭔지 아십니까?
0: 호궁이요?
1: 예.
0: 호구는 아니겠죠?
1: 아니 그 아나운서 분이 그런 말씀을 호구 그 표준어입니까? 그게?
0: 찾아봐야겠습니다.
1: 호구를 막 하시네 아나운서.
0: 아니 호 비속어는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럼요.
1: 호구 아 그러네 호랑이 뭐 그거네.
0: 예, 그거 저 표준어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래요.
0: 노래 나가는 사이에 찾아볼게요.
1: 준비를 하고 덤벼야 되는데 그냥 덤비다.
0: 호궁이 뭡니까?
1: 호궁은 중국 그 전통 악기에
0: 아,
1: 얼후라는
0: 얼후 그 알죠?
1: 악기가 있어요.
0: 그게 호궁이에요.
1: 이렇게 이런 소리 현악기죠.
0: 궁하면 보통 현악기를 칭하는 용어인데 궁하면은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꿍냥은 또 아실 거 아니에요.
0: 꿍냥이면 아가씨.
1: 아가씨.
0: 예.
1: 소녀, 뭐 처녀.
0: 아, 그러니까 라일라이, 뭐 호궁, 뭐 꿍냥 이런
1: 그렇죠.
0: 단어들이 나오는군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라일라이 호궁이 운다. 라일라이 꿍냥이 운다. 네. 먼저 이런 노래죠.
0: 예. 아. 이 노래가 발표된 지 정말 꽤 됐죠.
1: 꽤 됐습니다.
0: 이 노래 70년이 넘었어요.
1: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노래예요. 이게 예. 백설이 선생 계실 때 나오니까 54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0: 예.
1: 그 유명하신 이제 우리 박시춘 선생님이 또 역시도 작곡을 하시고 예. 손노원 선생님께서
0: 손노원 작사.
1: 네네. 이제 미국 그 차이나타운을 이제 배경으로 한 노래예요. 그때 당시 이런 노래를 쓴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1: 이때 사실은 이런 노래를 만들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아. 저는 되게 앞서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네. 이어서 들어볼 곡도 역시 중국어가 나오는 노래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김정구 선생님의 네. 왕서방 연서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띵호와 뭐 띵호와 토니가 없어서 또 띵호와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코믹하고 재밌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0: 예. 그 비단이장수 왕서방 띵호와 그 이게 순수하게 이제 우리나라 다 작사가가 쓰시고
1: 그렇습니다.
0: 박시준 선생이 작곡하시고 김진문 작사였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대표적인 마녀곡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그 내용을 잠깐 보면
0: 네.
1: 우리 비단장수 왕서방이 그 우리 기생 그 명오리한테 이제 반해 가지고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도
0: 네.
1: 그냥 좋다고 띵어와 띵어와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코믹한 네, 그런 연정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0: 아까 얘기했던 진정한 호구 되시겠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정말 호구죠. 그렇죠. 이때 당시도 이 노래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0: 그렇죠.
1: 정말 정적이고 가만히 서서 노래하던 그 시대에 네. 김정구 선생 나와서 움직이고
0: 그렇죠.
1: 춤춰가면서 그다음에 목소리도 뭐 굉장히

0: 코믹하게 냈단 말이죠.
1: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이런 관객들이. 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죠?
1: 그럼요. 네. 자,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백설이의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김정구의 왕서방 연서.

0: 大的王朝帮同的老奴我走顶后外顶后外平的老奴我还到顶后外命我的慢慢吐了都王朝帮起不你不灵的我的个盘黑错啊啊啊皮蛋你盘拉说顶后外
1: 네, 백설이의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김정구의 왕서방 연서 듣고 왔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가사에 외국어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호구 얘기하면서 저희가 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찾아보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 호랑이 호자의 입구자 네. 쓰는 원래는 이게 매우 위태로운 처지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정말 그 이용에 먹기 좋은 사람들을 일컫는 그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네. 사전에 나와 있네. 네.
2: 그 세월 따라 노래 따라해서 요런 코너 하나 만드시죠.
1: 아, 뭐 바른말 고운말.
2: 바른말 고운말 같은 거 해서.
1: 바른말 고운말 프로그램 따로 있기 때문에.
2: 아, 있습니까?
1: 네, 굳이.
2: 네. 아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1: 네,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2: 그러네요.
1: 하지 않겠습니다.
2: 아유, 네. 죄송합니다.
1: 단장님도 가끔 작곡하거나 작사하실 때 외국어를 곁들여 넣는 경우도 있나요?
2: 네, 제가 이제 그룹 출신이라서 저희들도 가끔씩 그 좀 그런 걸 써요.
1: 좀 멋져 보이게.
2: 네, 네.
1: 아.
2: 특히 빠른 곡 같은 게 저희 그 팀 앨범 낸 것 중에서 보면 네. 트위스트 댄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1: 그거는 뭐 따로 우리말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2: 그렇죠.
1: 네.
2: 그냥 말 그대로 트위스트 네. 댄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니까 락앤 롤 곡인데.
1: 그 제목이 노래 제목입니다.
2: 노래 제목이 트위스트 댄스입니다.
1: 언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신나요. 신날 것 같아요.
2: 우리
1: 네.
2: 김신영 씨가 그 노래 자기 달라고.
1: 아, 전국 노래자랑 MC를 잠깐 했던 네.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2: 김신영 씨가 네. 삼촌 이제 저 삼촌이라고 하거든요. 삼촌 이건 내 노래야. 딱이야. 이거 놔줘. 아무한테 주면 안 돼요. 막
1: 주시면
2: 이러고.
1: 되겠네.
2: 요즘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김신영 씨가
1: 다시 또 요새 바빠지셨나요?
2: 제2의 전성기입니다.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 눈물 나요.
1: 예, 라디오 그,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2: 그 친구가 겪어왔던 그 세월이 있잖아요. 이래저래 막 한 10여 년을
1: 네.
2: 정말 많은 그 고생을 했더라고요.
1: 예.
2: 자기 이제 너무 편하대요 요새.
1: 어이구 잘 됐네요. 네. 예.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2: 네, 이번 곡은 우리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1: 아모르 파티. 이거 이제 이게 라틴어인가요?
2: 라틴어죠. 라틴어로 이게 아모르 파티 뭐 이러면 이제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뭐 이제 그런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013년 5월에 발표를 했어요.
1: 벌써 꽤 됐네요 나온 지. 네.
2: 이건우 씨하고 이제 신철 씨가 작사를 했고
1: 네.
2: 뭐 유명한 작곡가죠. 윤일상 씨가 작곡을 해서 EDM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자음악.
1: 처음부터 EDM을 입혀서
2: 처음부터.
1: 나왔나요?
2: 아, 네. 그래서 사실 노래자랑에서 처음에 나와갖고 이거를 MR을 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1: 네.
2: 우리 다 이거 할 수 있다.
1: 연주를 할 수 있다. 우리가.
2: 그래서 사실 EDM이 전자악기로 만들어진 노래라서
1: 예, 예.
2: 우리 악단 갖고 이거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1: 키보드도 함대잖아.
2: 아, 그럼요. 라이브로 그냥 그,
1: 아~
2: 그 바람에 건반도 저희가 샀어요 일부러.
1: 이야.
2: 그 소리를 내려고.
1: 예.
2: 그래서 라이브로 그냥 첫 방부터 그렇게 해버렸죠.
1: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럼요. 우와.
1: 역시. 예.
2: 우리 악단으로는 뭐 비 노래 뭐 이런 것들.
1: 최신 곡도 다 소화 가능하시잖아요. 그럼요.
2: 그래서 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지간한 EDM은
1: 네.
2: 노래가 막 섞여 있지 않은 것 같은 거는 아. 저희들이 다 라이브로 합니다. 자랑 좀 했습니다.
1: 아유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같이 방송하는 게 뿌듯합니다.
2: 저는 호구가 아닙니다.
1: 예 인정하겠습니다. 자 김연자 씨가 뭐 어찌 보면 원조 한류 가수
2: 그럼요.
1: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럼요. 일본에서
2: 그럼요.
1: 인기 대단했죠.
2: 엔카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고 노래가 네. 워낙 탄탄해요. 김연자 씨가
1: 맞아요.
2: 발성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 마이크 왜 저 밑에다 대고 소리 질러도 다 들어가잖아요.
1: 그 아침의 나라에서 부를 때 보세요.
2: 그러니까.
1: 정말 여기서 부르면은 저기 멀리 인도에서까지 들릴 것 같아요.
2: 인도
1: 우렁찬 성량. 예.
2: 그렇습니다. 인도 아. 좋습니다. 인도.
1: 자 김연자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0: 되죠.
1: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신재동단장의 선곡수첩 가사에 외국어가 들어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외국어를 능란하게 좀 하시는 게 있나요? 영어라든가.
2: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왠지 외국 출장 갔다 오면 예, 예. 집에 그 교재가 이만큼 쌓이죠. 그 아, 나 영어 할래. 그러고서 교재 사다가
1: 항상 의욕은 불태우시는데
2: 뭐 한 달 하다가 또 예. 접어놓고.
1: 해외 여행 갈 때 항상 패키지로 가야 네. 한다. 왜냐면 자유여행 가면은 의사소통에 문제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없어서 많이 그러시는데 솔직히 몇 단어만 알면 다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되더라고요.
2: 되긴 다 되더라고요.
1: 예. 그리고 요새
2: 핸드폰이
1: 번역 통역 앱
2: 너무 좋아요.
1: 얼마나 좋습니까? 네. 실시간으로 다.
2: 사실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1: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노래 한 곡 남았는데.
2: 네, 그 유명한 아빠의 청춘.
1: 아빠의 청춘.
2: 오기택 씨의 원더풀.
1: 그 영어잖아요.
2: 브라보 뭐 이런 걸 이렇게 나오는
1: 거죠. 브라보는 이탈리아어네요. 그죠?
2: 어우, 다 아시네요.
1: 브라보.
2: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이탈리아입니다. 좋다, 뭐 훌륭하다, 뭐 그렇죠. 이런.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응원하는 뭐 그런 추임새로 많이 썼어요. 그죠?
1: 네. 네.
2: 아버지 뭐 파이팅, 뭐 브라보, 원더풀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65년도에 발표했던 노래인가죠.
1: 이 노래도 벌써 60년이 지났네요. 나온 지가.
2: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또 반야월 선생님 작사, 아, 손목인 선생님 작곡.
1: 반야월 손목인 콤비의 곡이었고.
2: 이때는 영화를 또 많이 만들었어요.
1: 맞아요.
2: 노래가
1: 히트 나오면은 동명 영화로 많이 만들었죠. 네, 아빠의 네. 청춘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네, 분명히. 네. 이게 또 광고라든가 또 최근에 뭐 예능 프로든 뭐든 이런 비슷한 아버지에게 힘을 주는 어떤 내용일 때는 이 노래가 꼭 나와요.
2: 꼭 나와요.
1: 네. 네. 대표곡이죠.
2: 이제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좋아요. 네. 네. 좋더라고요.
1: 그리고 뭐 한때 노래방 문화가 아주 번성했을 때 꼭 부르시잖아요.
2: 맞습니다.
1: 이곡.
2: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온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1: 예.
2: 이 지구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아. 힘내라고
1: 네.
2: 용기 잃지 말라고.
1: 아, 그래서 네. 준비하셨군요.
2: 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1: 마치,
2: 아버지고.
1: 마치 스스로에게 네. 그런 다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2: 우리 원성근 아나운서께서도 아버지고.
1: 아,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2: 아, 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안 했는데.
1: 전 영원한 아들입니다.
2: 아,
1: 아버지는 된 적이 없습니다.
2: 부럽습니다.
1: 아이, 뭐가 부러워요. 아버지인 신재동 단장님이 부럽고요. 자, 그럼 아빠의 청춘 오기택 선생의 노래 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죠.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출근길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운전을 하든 버스, 전철을 타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 수에 비하면 생각보다 소란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신호를 지키고 차례를 기다리면서 저마다의 자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딪힘 없이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연한 약속과 행동들이 모여 하루가 또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지켜가고 있는 서로에게 잠깐의 눈인사라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첫 곡, 강상구가 편곡한 아리랑입니다. 강은일의 해금, 한충훈의 소금, 강상구의 피아노와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양방원 편곡 함께 아리랑, 최준과 최애나의 노래와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려드린 아리랑은 강상구가 편곡한 곡이었죠. 강은일의 해금, 한충은의 소금, 강상구의 피아노와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노래, 아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연못에서 더위를 씻노라니 높은 누각의 대자리는 서늘하여라. 연꽃은 웃고 떠드는 소리에 촉촉한데 버들가지 푸른 잎은 난간에서 흔들흔들. 술을 벽통배에 따라서 마시는데 오이는 물에 잠겨 백옥처럼 파랗네. 외람되이 글쓰는 모임에 참여하니 아름다운 행취가 식을 줄을 모르네.

조선시대 서거정이 벗들과 모여 더위를 피하면서 지은 글이었습니다. 연꽃핀 연못가, 높은 위치에 있는 누각은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했어요. 거기에 대자리가 깔려있고 오이처럼 차가운 안주까지 있으니 시가 절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더없이 좋은 피서지였습니다. 또 술은 벽통배에 따라 마신다고 했는데요. 이 술잔은 중국 위나라 사람 정각의 고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정각은 연잎을 따다 구멍을 내고 술을 부어서 입자루로 흘러내리는 것을 받아 마셨다고 해요. 흥이 넘쳐서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 한여름 풍류 모임입니다. 양성필의 대금 청성 자진한 잎 감상하시죠.

대금의 청아한 음색이 돋보이는 청송자진한잎, 양송필의 대금 연주로 만났습니다. 잔잔한 기악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밝고 경쾌한 노랫가락을 만나봅니다. 가곡 태평가 이진경의 해금병창, 서희철의 검은고병창입니다.

이진경의 해금 병창과 서희철의 검은고 병창으로 가곡 대평가 감상하셨습니다. 한 곡 더 만나볼 텐데요. 국악관현악의 역동적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백대웅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두 개의 민속 멜로디, 북청 사자 노름 남도 굿거리, 중앙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민요의 정서와 관현악의 웅장함이 만난 작품 북청 사자 누름 남도 굿거리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통 타악기에 북, 장구, 징, 꽹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들은 묶어서 사물악기로도 불리는데요. 1978년 풍물놀이를 무대화한 사물놀이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말입니다. 외국에선 사물놀이가 처음 소개됐을 때 저 작은 악기들이 무슨 수로 큰 공연장을 채우나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이 연주되니까 우렁찬 어울림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전통음악에서 북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물북과 크기는 같지만 생김새가 다른 북이 있어요. 바로 판소리 고수가 사용하는 소리북인데요. 이 북은 양쪽 가죽편을 나무통에 둥근 못을 박아서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사물북은 줄로 북편을 연결하죠. 사물악기에서 장구는 채편과 북편으로 나뉩니다. 북편은 맨손으로 치기도 하고 궁글체를 잡고 치기도 하는데 사물놀이에선 채를 이용해서 연주합니다. 또 정악과 민속악에 모두 장구가 쓰이는데 북처럼 생김새가 다르진 않습니다. 사물놀이엔 지휘자 역할을 하는 악기도 있습니다. 바로 꽹가리인데요. 꽹가리를 치는 사람을 상쇠라고 하고 이 상쇠가 장단을 바꾸면서 음악을 이끕니다. 꽹가리처럼 노쇠로 만들지만 크기가 훨씬 큰 징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정, 금고, 대징, 울징, 대금 같은 말이죠. 징을 치는 채엔 헝겊이 감겨 있어서 부드러운 음색을 내기 적합한데요. 그럼 사물놀이를 들어볼까요? 영남농악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김용배의 연주입니다.

영남동악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김용배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김덕환 작곡 흥이 나서 춤도 추고 유전국악 아름드리의 연주입니다.

퓨전 국악 아름드리의 연주로 김도건이 작곡한 곡 흥이 나서 춤도 추고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하는 퓨전 국악 그룹 퓨전 국악 아름드리의 연주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일터나 학교, 저마다의 목적지로 매일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평범한 걸음걸음과 또 그 속에서 서로에게 잠깐 건네는 눈인사가 나와 우리 서로를 조금은 더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겠죠. 여러분은 오늘 어디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실 건가요? 마지막 곡 송소희의 노래로 내 나라 대한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구조가 복잡한 한 전통 시장은요, 이름에 미로를 붙여서 홍보하면서 불황을 타파해갔고요. 고음이 잘 안 나오는 가수들은 풍부한 저음을 매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승부를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점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토요일인데 약속이나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루를 푹 쉴 수 있다는 것이고요. 토요일에 일하러 간다는 건 할 일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약점으로만 생각하면은 괴로운데요. 그 약점을 포장만 잘해도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부족한 점을 드러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좀 우울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이것저것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스타들과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처음 그 느낌처럼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음악평론가 만나보죠.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이어서 장은하가 부릅니다. 고귀한 선물.

0: 당신에게는 첫인상을 심어줄 두 번째 기회란 없다. 그만큼 사람에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오늘도 가수들의 첫인상, 그리고 그들의 멋진 활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코너가 바뀌면서 걱정이 좀 됐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1: 다행입니다.
0: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아람님께서는 새 코너도 재밌어요. 평론가님 설명으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노래도 들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이 시간 기다려질 것 같아요 라는 사연 보내셨고요. 이소영님은 새 코너 전 좋아요 별이 다섯 개라고 최고점을 주셨습니다. 네.
1: 아, 감사합니다.
0: 또 있습니다. 박영애님께서는 음악평론가님들이 가수 비하인드나 히스토리 들려주시는 거 참 좋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듣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이런 글들이 이외에도 꽤 많습니다.
1: 네,
0: 괜찮네요.

0: 감독님.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열심히 준비해서 네. 계속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의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꾸며 드릴 텐데요. 오늘 첫 손님부터 기대가 충족되겠는데요. 누구의 이야기 가져오시죠?
1: 오늘은 이소라 씨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2: 이소라 씨요.
1: 네. 최근에 이소라 씨가 문화계에서 좀 화제이길래
2: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했어요.
1: 네. 네. 사실 이소라 씨 하면은 좀 칩거 캐릭터로 유명했었죠.
2: 그렇죠.
1: 네. 물론 팬들과 소통을 하지만 최근에는 좀 적었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죠. 100kg이 넘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었다.
2: 네.
1: 네. 그만큼 한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최근에 뭐 너튜브도 시작하고 토크쇼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화제 가운데 신곡 너의 얼굴 다 잊을 기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 신곡까지 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가수니까 음악으로 사람들과 만나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계에서 문화계에서 또 화제여서 이소라 씨의 데뷔 시절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2: 많은 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증폭시킬 텐데 이소라 네. 하면 낯선 사람들이 먼저 연상이 되거든요.
1: 맞아요. 낯선 사람들이라는 그 재즈 아카펠라 그룹이 예, 있었죠. 예. 거기에 고찬용 씨도 있었고 이소라 씨도 있었고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배출이 됐는데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인천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약간 동아리 같은 느낌의 그룹이었죠.
2: 언제 결성됐나요?
1: 1991년이니까
2: 와.
1: 네. 벌써 35년이나 지났네요.
2: 와, 35년 됐네요.
1: 네, 시간이 참 빠른데 근데 낯선 사람들로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이 그룹 자체가 엄청나게 인기를 끈 것도 아니었고 이제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룹이었으니까 이소라 씨 역시 그렇게 크게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2: 네.
1: 결정적인 계기가 이미 그 당시에 1집 앨범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김현철 씨가 이 낯선 사람들 공연을 보고서 이소라 씨한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2: 아, 예.
1: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는 거죠. 또 워낙 독보적인 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김현철 씨가 워낙 음악을 잘하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을 맡았던 거예요. 그 영화가 그대 안의 블루였고
2: 예.
1: 작업하던 영화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이소라 씨랑 노래를 좀 같이 해보면
2: 함께
1: 어떨까
2: 보자. 예. 네,
1: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예.
1: 그래서 이소라 씨를 섭외했고 결국 그대 안의 블루가 히트하면서 드디어 이소라 이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2: 그대 안의 블루가 영화 못지않게 노래가 더 큰
1: 맞아요.
2: 히트를 했거든요.
1: 노래는 고전이 되어서 엄청나게들 이제 좋아하시는데 내용, 그러니까 영화 줄거리가 어땠나 생각하면 아마 다들 기억 못하실 거예요.
2: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1: 네,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역전이 됐는데 그래도 그대 안에 블루 때까지만 하더라도 멋진 신인이 나왔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1: 네. 그런데 1995년에 솔로 1집 앨범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김현철 씨가 작곡과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었죠. 그 중에 하나인 난 행복해가.
2: 그 유명한 난 행복해가 터집니다. 여기서.
1: 네. 라디오 중심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는 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겠죠.
2: 특유의 감성이 있었거든요.
1: 네. 그 감정 표현과 음색만큼은 정말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2: 그대 안의 블루, 난 행복해 이 두 곡만 들어도 와 정말 대단한 가수구나 하는
1: 그러니까요.
2: 생각이 듭니다.
1: 네.
2: 이 그대 안의 블루라는 곡 자체가 워낙 세련됐고
1: 네.
2: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1: 그리고 장르적으로도 뭐 독특했다기보다는 좀 그 시대에 세련되어 보이는 장르를
2: 예.
1: 가져다 썼는데요. 바로 재즈입니다.
2: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1: 네.
2: 나거든요.
1: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이때 한국에 막 엄청난 열풍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금방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막 차인표 씨가 드라마 나와서 색소폰 불고 그리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구두 광고였을 거예요. 거기에 빌리 홀리데이 음악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재즈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면서
2: 예.
1: 재즈 열풍이 잠시 불었었는데 그 트렌드가 그대 안의 블루에도 좀 녹아 있습니다. 뭐 악기 연주도 그렇고 또 김현철 씨 자체가 초반부터 이 재즈를 가요화 접목시키겠다는 욕심이 좀 있던 아티스트였고
2: 예.
1: 그래서 여기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 기사를 살펴보면 이소라 씨를 약간 재즈 스탠다드 창법으로 부르는 가수가 가요계에 좀 신선함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2: 대중적 인기만 놓고 보자면 그대 안의 블루보다 난 행복해가 더 넓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1: 그렇죠.
2: 싶어요.
1: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너 드라마.

0: 아이버들은 네. 그때는 자차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1: 요즘은 이런 말 안 쓰는데
0: 그러니까요. 오너 드라이버들은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 적어도 30분마다 한 곡씩 난 행복해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1: 와.
0: 그만큼 라디오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음반 판매량도 상당했는데 물론 지금으로선 잘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열성 팬들만은 남성 가수들이 좋은 판매량을 기록한 반면에
1: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네,
0: 여성 팬 그러니까 여성 가수들은 그보다는 좀 못한 판매량을 한다라는 게 음악계의 어떤 편견 같은 게 예.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10만 장을 넘기고 그보다 또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40만 장을 판매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소라 씨 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음악 팬들이 모를 수가 없었죠.
1: 그럼요. 한국 가요계에 큰 획을 그은 가수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이소라의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철과 함께 부른 그대 안의 블루 그리고 솔로 데뷔곡이죠. 난 행복해.

0: 김현철과 이소라의 그대 안에 블루, 그리고 이소라의 난 행복해,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스타들의 데뷔 때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그의 대표곡까지 함께 들어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소라로 문을 열었고요. 네. 자, 이어서 만나볼 가수 누굴까요?
1: 이번엔 김건모 씨입니다.
0: 김건모 씨요.
1: 네. 최근에 김건모 씨가 컴백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화제입니다. 2019년에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무혐의를 받아서 계속해서 공연도 하고 또 신곡도 내고 있는데요. 신곡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김건모 씨 하면 원래 피아노 아니었습니까?
0: 그랬는데 이번에는 피아노가 아닌 기타를 가지고 나왔어요.
1: 네, 그래서 음악적인 재미도 있었고 최근에 김건모 씨가 화제여서 오랜만에 데뷔 시절을 좀 돌아볼까 합니다. 김건모 씨는 재능 있는 제작자에게 발탁됐다.

0: 네, 이런 서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라인 기획이라고 있었는데
1: 맞아요. 예.
0: 회사 이름은 기억 못하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박미경, 클론, 신승훈, 노이즈, 나중에 이제 김건모 씨까지 정말 1990년대 초중반을
1: 뭐 스타의 산실이었죠.
0: 그렇죠. 이제 휩쓸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회사를 이끌었던 김창환 프로듀서에 의해서 발탁이 됐습니다. 추천은 박미경 씨였대요.
1: 아,
0: 박미경 씨가
1: 예.
0: 제 후배 중에 오빠가 좋아할 만한 남자가 있는데 스티비 원더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 그런데 그 친구를 아무도 가수시킬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1: 가수시킬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전 신기하네요.
0: 정말 노래를 잘했는데.
1: 그렇게 잘하는데.
0: 네. 또 김창환 씨가 당시에 DJ 출신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원래 나이트클럽 DJ였다가 이제 나중에 프로듀서로 예. 유명해졌는데
1: 예, 예.
0: 나이트클럽에서는 아마 이제 흑인 소울 음악, 뭐 펑키한 음악, 뭐 디스코 음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제 블랙뮤직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멋지게 소화할 보컬리스트를 아마 찾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김건모 씨를 만났고 네, 결국 네,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정식 데뷔는 1992년 10월입니다.
1: 92년 10월이요?
0: 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아,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악인데
1: 노래 그 전주부터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0: 네. 얼마 전에 그 사람들 정말 많은 음악 카페에 갔었는데요. 예. 거기서 어떤 분이 신청을 했나 봐요.
1: 예.
0: 그래서 DJ가 이렇게 수많은 LP들 중에서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이 노래를 탁 틀려주는데 오, 정말 분위기 좋고 멋있더라고요.
1: 단숨에 또 분위기가 확 예, 달아올랐겠군요.
0: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도 명곡이다라는 생각이
1: 맞아요, 예.
0: 드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부터 김건모 씨를 엄청나게 스타로 만들진 않았고 후속곡이었죠. 기억하실 텐데 첫인상이라는 곡이 이제 가요톱10 골든컵을 수상하면서 김건모 씨의 본격적인 스타덤이 시작이 됩니다.
1: 첫인상이 골든컵을 받았었나요?
0: 네. 1집에서부터 뭐 김건모 씨는 슈퍼스타였죠.
1: 예.
0: 그런데 그거보다 계속 더 인기가 많아집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였는데 2집에서 핑계, 3집에서 잘못된 만남. 와, 이때 그 3연타는요, 1, 2, 3집. 진짜 엄청났습니다.
1: 이때 이 90년대 초반에는 연타석 홈런을 치는 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가요계가 네. 진짜 정말 풍부했었죠.
0: 신승우 씨도 그랬고, 서태지와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많은 가수들이 전성기를 90년대 초반, 중반 보냈는데, 아, 그때 참 좋았어요.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요계 황금기는 90년대 초반이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죠. 뭐 수백만 장을 파는 앨범이 나왔을 정도니까요.
1: 그리고 각 가수들이 그때 자신의 음악성이 뭐 만개했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원곡이 원래 따로 있잖아요.
0: 네. 이승철 씨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입니다. 네. 이승철 씨가 발표했을 땐 큰 사랑까지 받지는 못했는데 3년 뒤죠. 이제 김건모 씨가 발표했을 때 정확히는 리메이크라기보단 좀 샘플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곡을 그대로 부르긴 하지만 앞에 이제 랩도 들어가고 비트도 들어가고 원곡은 잘 들어보면 그윽한 재즈 발라드거든요.
1: 예.
0: 그런데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뭐 샘플링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버전을 통해서 이제 큰 사랑 받았는데 네,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원곡은 따로 있었다 뭐 이런 거고요.
1: 예.
0: 핑계도 같이 들어볼 텐데요. 핑계는 한국의 레게 열풍을 일으켰던 네, 음악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말 많은 레게 히트곡들이 나왔습니다.
1: 그때 레게 바람이었죠 뭐.
0: 네, 오랜만에 한번 되짚어보면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룰라의 100일째 만남, 예. 투투 1과 2분의 1,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까지 정말 이 노래들이 다 레게였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곡입니다.
1: 예. 그럼 여기서 김건모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데뷔곡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그리고 2집 앨범에서 듣죠. 핑계.

0: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에 이어서 핑계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가수 모두 대형 가수들이고 최근에 활동을 재개했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가져오셨네요.
1: 아, 그 표현이 이젠 어색하지 않네요. 참 놀라운데요. 방탄소년단이 데뷔쇼를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0: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세계적인 팝스타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데뷔했던 그때는 이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0: 뭐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팬들도 몰랐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인데.
0: 스스로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1: 맞아요. 2013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0: 네. 13년 전이네요.
1: No More Dream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 노래 들어보면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0: 네.
1: 완연한 힙합이고요.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네. 요즘은 대중성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두운 곡은 잘 발표하지 않고 또 장르도 힙합보다는 좀 가벼운 팝이나 댄스 쪽으로 많이 발표를 하죠.
0: 예.
1: 그런데 시작은 힙합 아이돌 컨셉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평론가들이 이제 주변에 많으니까 예. 얘기를 들었는데 힙합 음악을 전문적으로 평론하는 분이 있었는데 방탄소년단 연습생 때 그
0: 예.
1: 회사 가서 그 멤버들 상대로 강의도 하고 그랬대요. 그만큼 힙합에 진심인 좀 트레이닝을 좀 그쪽으로 많이 했던 이제 그룹이었는데
0: 처음에 방향은 완전 힙합으로 잡았었군요.
1: 그렇죠. 예. 네, 데뷔곡에도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빅뱅이 2000년대에 엄청난 파격을 던졌잖아요. 그 이후로 힙합 그리고 자작곡을 중심으로 하는 남돌 컨셉들이 이후에 쭉 이어졌는데
0: 예.
1: 이제 그때는 좀 그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사를 들어보면 이 No More Dream이라는 곡이요. 10대들의 고민에 공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세대의 고민을 음악 속에 잘 녹여냈다.
0: 네.
1: 이것도 있는데
0: 예.
1: 그런 힙합 아이돌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고민, 뭐 사회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게 시작이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발전하다 보니까 또 히트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어보면 학교에 가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못해서 방황하고 또 성공을 바라긴 하지만 성공하려면 어떤 꿈을 이뤄야 될 텐데 꿈을 가지지는 못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0: 예.
1: 10대에 가질 법한 고민들인데 이런 게 데뷔곡에도 이미 담겨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No More Dream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후에 몇 년 동안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무래도 뭐 중소기획사 출신이다 보니까 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를 중소기획사라고 얘기하는 게
0: 그러니까요.
1: 지금은 좀 어색합니다만
0: 이 BTS가 더더욱 성공이 고무적이고 인상 깊은
1: 네.
0: 것은 흔히 말하는 그 뭐 큰 기획사들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 출신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하이브가 중소기획사 출신이었다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0: 솔직히 데뷔 시절만 하더라도 요즘은 뭐 아주 큰 기획사 소속 아, 저 친구들 어디서 그러잖아요.
1: 네.
0: BTS는 어디 소속인지 몰랐어요. 저는.
1: 그렇죠.
0: 네.
1: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방시혁 씨가 이제 크레딧에 들어가 있으니까
0: 예, 예.
1: 그거 보고 알았겠지만 웬만하면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획사 출신인 게 처음에는 좀

0: 어떤 약점일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잘 되었던 게 네. 아무래도 방송 출연의 횟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SNS나 영상을 통해서 팬들하고 소통하는 게 많았었고
1: 그쪽에 더 치중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0: 그렇죠. 특히 예. 해외 팬들 입장에서 좋았대요.
1: 예.
0: 아무래도 국내 방송을 해외 팬들이 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1: 예.
0: 인터넷에 검색하면 워낙 즐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팬들이 좀 그 흔히 말하는 덕질하기 좋았다.
1: 예.
0: 이런 얘기도 합니다.
1: 2013년에 그러니까 노모드림이 나온 거죠.
0: 그렇죠. 이 노래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들고 나왔던 이 네. 어두운 힙합 음악이 그 당시를 기준으로 조금 파격적이었던 게 그때 힙합이 유행하긴 했습니다만 좀 프라이머리
1: 네.
0: 기억나세요? 이렇게 네모난 박스
1: 박스 쓰고
0: 그렇죠. 프로듀서인데 래퍼들하고 같이 협업했던 그 부분은 좀 대중적이고 밝은 힙합을 많이 네. 들려줬거든요. 뭐 R&B 음악도 그렇고 또 싸이의 젠틀맨 유행할 때고 2013년이요. 버스커 버스커 벚꽃 엔딩 이런 곡들 또 걸그룹들 엄청 많았고
1: 그때 주류 음악 분위기와는 좀 달랐군요. 그러니까
0: 네,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큰 반응 얻지 못했지만 예. 이제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했고요. 최근 곡도 준비를 했습니다. 수임인데 물론 이제 조금 방탄소년단이 요즘은 하락세인 것 같아요. 뭐 군백기 영향도 줬을 거고 또 광화문 공연에 대한 좀 혹평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기대 못 미쳤다는 얘기가 좀 많았죠.
0: 그렇죠. 네. 하지만 판매량이라던가 뭐 콘서트 관객 수 이런 것들은 역대급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은 공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월드투어는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1: 우리에게는 아쉬운 축제가 됐지만 모레 막을 내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방탄소년단이 또 하프타임 쇼 무대에
0: 네.
1: 오를 예정입니다.
0: 시청률 좀 올라가겠네요.
1: 대단한 성과 아닌가 싶은데 이대화 평론가가 소개해 주신 방탄소년단의 노모드림과 최신곡 스윔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wanna dive.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한 처음 그 느낌처럼에서 전해드린 방탄소년단의 노래 No More Dream 그리고 Swim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전하고 싶은 사연 떠오르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듣겠습니다. 정말 사랑했을까?

정말 사랑했을까?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우쿨렐레 피크닉의 노래입니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향연. 소개글. 이 책은 아폴로도로스가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대화 내용을 자신의 친구 글라콘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또 다른 이름 모를 친구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대화는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추종자들과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네가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좀 잘 알고 있긴 하네. 그저께 내가 팔레론에 있는 우리 집에서 시내로 가고 있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뒤에서 나를 알아보고는 멀리서부터 장난기 어린 말투로 나를 불렀다네. 아폴로도로스 대머리 친구 멈춰보게. 그래서 나는 멈춰섰지. 그러자 아폴로도로스 안 그래도 자네를 찾고 있었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알키비아데스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아가톤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사랑에 대한 칭송이었다네.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싶네. 필리포스의 아들 포에니크스한테서 들은 사람이 나에게 말해줬거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분명치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기에 자네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자네 친구들 이야기에 대해 자네만큼 잘 전달해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자네도 그 저녁 모임에 있었나? 그래서 나는 말했지. 글라콘, 자네에게 전달해준 사람이 정말 말을 제대로 안 했나 보군. 그 모임이 최근에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니 말이야. 그래, 나는 자네가 거기 있었을 거라 생각했네. 불가능한 얘기야. 자네는 아가톤이 이제 아테네에서 살지 않은 게 수년이 넘은 걸 모르는가? 그리고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알게 되고 매일같이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한 건 3년도 채 되지 않았어. 한때는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며 나만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잘난 척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참 불쌍한 존재였지. 자네가 그렇든 나도 철학자보다 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러자 그가 말했지. 아, 농담은 나중에 하고 그 모임이 언제 일어난 건지 먼저 알려주게. 우리가 어렸을 때야. 아가톤이 그가 쓴 첫 번째 비극으로 상을 받은 날이야. 그와 그의 합창단이 승리의 제모를 바친 다음 날이었네. 그렇다면 진짜 오래전 일이군. 그럼 누가 이야기해줬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해주었나? 아니, 말한 사람은 바로 포에니크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바로 그 사람이야.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인데 키가 작은 친구로 신발을 신은 적이 없지. 그는 아가톤의 잔치에 다녀왔다고 했네. 나는 그때 당시 그 친구보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더 숭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한.

0: 그래서 그 친구에게 들은 내용 중 몇 가지를 나중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도 했다네. 선생님은 다 맞다고 확인해 주었지. 자, 그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게. 아테네 시내로 걸어가는 길은 대화를 나누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었고 그 잔치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에 대한 담화를 다시 얘기했지. 아까 처음 말했듯 나는 자네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네. 자네만 좋다면 기꺼이 다시 반복해서 들려줄 수 있지. 철학이라는 건 내가 말을 하든 남이 말하는 것을 듣든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즐거움도 주지. 반면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특히 자네 같은 부자나 장사꾼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분이 불쾌해져. 나는 자네 같은 사람들이 불쌍하네. 왜냐하면 자네 같은 친구들은 실상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자네 같은 사람들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겠지. 그것도 맞아.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들은 오직 생각만으로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잖아. 그게 나와 다른 점이야.
1: 오디오 북.
2: 알겠어, 아폴로 도로스. 자넨 여전하구먼. 언제나 자기 욕도 하고 남 욕도 하고. 자넨 모든 인간을 다 불쌍하다 여기지.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말이야. 자기 자신부터 가장 먼저 불쌍하다고 하잖아. 미친 사람이라는 자네의 오래된 별명을 어떻게 얻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럴듯하단 생각이 드네. 자넨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자신과 남들 모두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니까 말이야.
0: 아, 그렇군. 내가 제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였네. 다른 증거가 필요 없군. 그래.
2: 그래, 그 얘기는 됐고 얼른 내가 요청한 그 대화 이야기나 하세.
0: 그래, 그 사랑에 관한 대화를 아리스토데모스가 알려준 그대로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그가 말하길, 목욕을 막 마치고 나온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샌들을 신고 있기에 그렇게 말끔하게 변한 모습으로 어딜 가시느냐고 물었대.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대답했지. 아가톤네 집 잔치에 간다네. 어제 승리의 제물을 바치는 축하연에 오라고 초대받았지만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거든. 대신 오늘 간다고 했지.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찾아서 입었네. 아름다운 사람 집에 가는 거니까. 자네도 같이 가겠나? 초대 안 받았어도 괜찮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오게나. 왜, 있잖아, 그 속담 말이야. 우리 그걸 좀 바꿔야겠네. 좋은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하는 속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이렇게 바꾸는 거야. 호메로스에 비하면 살짝 바꾼 것뿐이잖아. 호메로스는 이 속담을 살짝 바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 아가멤논을 용감한 장수로,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겁쟁이 전사로 묘사했고, 아가멤논이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베푸는 장소에 메넬라우스가 초대 없이 가는 불청객으로 그려지잖아. 즉, 좋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 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잔치에 속물들이 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자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지.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지금 제가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메넬라우스의 입장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현명한 자의 잔치에 가는 불청객이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가자 해서 왔다고 할 테니 그때는 변명해 주셔야 해요. 두 사람이 함께 가건을 하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호메로스의 문체로 답했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그 둘 중 한 명이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는 뜻이야. 아무튼 이렇게 그들의 대화는 함께 걸으며 흘러갔네. 가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갑작스레 떠오르는 관념들을 생각하느라 멈춰서서 뒤처지게 되었지만 기다리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 먼저 앞장서 가라고 했다는군. 아가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네. 한 시종이 나와 아리스토데모스를 맞이했고 손님들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잔치 장소로 안내했다네. 아가토는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오 아리스토데모스, 마침 잘 왔네. 우리 같이 한잔하세. 다른 용모로 온 거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 어제 자네를 초대하려고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지 뭐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찌 되신 거지? 아리스토데모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안 계셨지. 그래서 아가톤에게 좀 전까지 같이 왔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초대해서 오게 된 거라고 설명했어. 그렇군. 아무튼 잘 왔네. 그나저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디 계실까? 글쎄 말이야, 방금 내 뒤로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아가톤이 시종에게, 얘야, 네가 가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찾아 모셔오너라 라고 했고 아리스토데모스에게는 에릭시마코스 옆에 앉으라고 했네. 그러자 한 시종이 아리스토데모스가 발 닦는 걸 도와주어 몸을 기대고 자리에 편히 앉았는데 또 다른 시종이 들어오더니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웃집 대문 앞에 조용히 서 계신다고 말하는 거야. 불러도 꼼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 거참 이상하네. 얘야, 다시 가서 들어오시게 해. 계속 불러보렴. 가시지 못하게. 아가톤이 말했네. 그분을 내버려 두게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지.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가끔 아무데나 멈춰서 이유 없이 넋놓고 서 계신다네. 곧 들어오실 거니까 방해하지 말자고.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그리고는 시종들을 향해 아가톤이 말했네. 얘들아, 그럼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상을 차려보자. 너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든지 마음껏 차려보렴. 손님들을 향해, 사실 나는 여태껏 시종들에게 명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다시 시종들에게, 오늘은 너희들이 주인이고 나와 여기 계신 분들이 손님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잘 차려보렴. 우리에게 칭찬받을 수 있게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서 이내 저녁이 차려졌으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전히 들어오시질 않았어. 밥 먹으면서 아가톤이 여러 번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불러 모셔왔으면 했지만 아리스토데모스가 말렸다네. 식사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쯤 마침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들어오셨지. 보통은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계시곤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에 맞추시려 했는지 조금 일찍 들어오신 거라네. 잔치상 한쪽 끝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아가톤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옆에 앉으시라고 졸랐어.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몸에 기대어 그 지혜의 혜택을 나눠주세요. 대문 앞에서 선생님의 것이 된 그 훌륭한 생각 말입니다. 선생님은 줬던 생각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뜰 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아가톤이 원하던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지. 만일 지혜라는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모자란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털실을 통해 물이 가득 찬 잔에서 비어있는 잔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다면 잔의 옆에 앉아 기대는 특권이 내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될 텐데. 자네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흐름이 나에게 와다 채워줄

0: 테니 말이야.
1: 나의 지혜는 보잘것없고 미심쩍은 것으로 꿈이나 다름없지만 자네의 지혜는 밝고 유망하지. 그저께는 자네의 그 젊고 훌륭한 지혜가 3만 명의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표출되지 않았던가. 저를 놀리시는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아가톤이 말했지. 누가 지혜의 승리자가 될지는 잠시 후 디오니소스에게 판단을 맡기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해보자는 의미. 지금은 우선 저녁부터 드시지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자리에 기대어 앉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지. 그리고서 신께 드리는 헌주가 제공되었고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다음 의례 행하는 이런저런 의식을 한 후 그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네. 그때 파우사니아스가 말했네. 오 친구들, 어떻게 하면 가장 해가 되지 않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나는 어제 마신 술의 영향이 커서 조금 쉬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자네들도 대부분 어제 잔치에도 왔으니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어찌하면 술을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이 말에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네. 완전 동감일세. 어제 여기 모인 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포금하는 걸 피하지 못했네. 이번엔 아쿠메누스의 아들 에릭시마코스가 말했다네. 자네들 말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있네. 아가톤, 술 더 마실 수 있겠나? 나도 어제처럼은 못 마시네. 아가톤이 말했네. 그렇다면 다행이야. 에릭시마코스가 말했어. 나와 아리스토데모스, 파이드로스 같이 술에 약한 사람과 아예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자네들 같은 술꾼이 더 못 마시겠다 하니 다행스럽다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겠네. 선생님은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있지. 우리가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 안 하실 거야. 그러나 어쨌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많이 마시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자네들이 이해해 준다면 내과 의사로서 내가 조언을 하겠네.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정말 나쁜 습관이야. 나는 한 번도 따라해 본 적이 없고 자네들에게도 절대 추천하지 않네. 특히 어제 폭음의 영향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자네들에게는 말이야. 나는 언제나 자네의 조언을 따르지. 특히 의사로서 말할 때는 말이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현명하다면 그렇게 할 걸세. 미리누스에 사는 파이드로스가 말했다네. 그래서 그날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로 동의하고 적당히 괜찮은 만큼만 먹기로 했다네. 에릭시마코스가 다시 말했네. 그러면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마시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 방금 온 피리 보는 여인은 나가서 혼자 피리를 불게 하거나 아니면 저 안에 방으로 들어가 부인들에게 들려주게 하면 어떻겠나. 오늘은 우리끼리 마음껏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 그리고 자네들이 허락한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제안하겠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작품을 한데 묶어 펴낸 책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지혜의 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작품은 고대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논증과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작품들은 단순한 철학적 글쓰기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철학이 삶과 멀리 떨어진 어려운 말이 아니라 끝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가장 절실한 질문.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0: 제 1526편 청나라 칙사의 행렬로 돌진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중.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6년 음력 3월 3일 세자 책봉식을 이틀 앞두고 편전에서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세자로 책봉될 대상은 나중에 효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현종입니다.
2: 세자 책봉식이 내일 모레인데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예문관에서는 책봉식 당일에 과인이 반포할 책봉 교문을 준비하였는가?
3: 예, 전하. 대제학 최유후가 글을 지어서 이미 문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2: 책봉식에 맞춰서 청나라에서도 사신단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는가?
4: 예, 전하. 왕세자의 책봉을 승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청나라 황제의 고명과 칙서를 가지고 사신단이 곧 도착할 것이라 하옵니다.
3: 하운데 전하, 풍랑을 만나 표착했던 서양 만인들을 어찌 단속해야 하겠사옵니까? 지난번에는 사신의 눈에 띄지 않도록 35명 모두를 남한산성으로 보내서 수용해두었사운데 이번에는...
2: 그 많은 인원을 또다시 산성에 보내서 가둬두는 것은 번거로울 것 같으니 이번에는 도성 안에 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대신에 훈련 도감의 훈련 대장으로 하여금 외출을 통제하도록 단단히 이르라. 물론 귀화인 박연에게도 그들을 잘 통제하도록 주의를 하달하라.
1: 그런데요, 임금과 조정 중신들이 세자 책봉식과 청나라 사신단 접대 등을 논의하고 있던 그 시각에 네덜란드 표착인들의 숙소에서도 나름으로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5: 이번에는 우리를 다시 남한산성인가 하는 요새로 데리고 가서 가두어두지는 않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야.
6: 산성 요새에 가지 않는다고 좋아할 건 뭐 있나? 청나라 사신이 와 있는 동안에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있게 생겼는데
7: 저들이 우리를 집안에 가둬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명령을 고분고분 따르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5: 아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7: 이참에 이 나라를 탈출할 방도를 찾아보잔 말이지.
6: 대문 밖에 감시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걸 잊었어? 조심해야지.
7: 우리가 서울로 올라온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는데 그 사이에 청나라 사신이 두 번씩이나 찾아오는 걸 보면 이 나라하고 청나라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 어떤 탈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해본 얘길세.
6: 자, 조선으로 귀화한 우리나라 사람 벨테브레를 통해서 들었다시피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은 대신이라 할지라도 청나라 사신에게 꼼짝 못하고 벌벌 떤다는데 말이야. 그러니 청나라와 조선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용하면 이곳을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
5: 그래, 맞아. 이제껏 우리는 이 나라의 남쪽 해안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낭가사키로 가서 우리 동인도 회사의 상단을 만난다 이런 궁리만 해왔는데 잘하면 청나라 사신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쪽으로 탈출할 방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야.
7: 근데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은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내륙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6: 일단 베이징으로 갈 수만 있다면 청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중국 남부의 남진하에서 배를 탈 수도 있지. 그쪽에는 우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단의 배들이 기착하는 타이완도 있으니 말이야.
1: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청나라 사신과 소통을 해서 도움을 청하자. 일단 이렇게 작당을 합니다. 여기서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8: 함열이등이 뭘 생각하냐면, 아, 그럼 내가 보니까 한양이 있으니까 청나라 사신들이 1년에도 한 몇 번씩 오고 가거든요. 그러면 청나라 사신은 황제의 분신이잖아요. 조선의 왕이 아주 청나라 사신만 오면 발발발발 떨면서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베이징으로 갈 수 있다. 하멜 일행은 이미 남진아해를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베이징 다 알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작전을 세우는데 어느 날 북경 칙사가 오는 거예요. 일행이 이제 짰죠. 작전을 세웠어요.
1: 그러면 작전 계획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하멜 표류기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청나라 사신이 다시 서울에 왔다. 사신들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다. 드디어 사신이 서울을 떠나기로 한 날이 되었다. 암스테르담 출신의 1등 항해사 핸드릭 얀세와 하를렘 출신의 포수 핸드릭 얀세 보스가 숙소를 나섰다.
9: 웬놈들 이래! 어딜 나가려고? 너희들 오늘은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10: 방이 추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땔감이 떨어져서 나무를 해와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보내주십시오.
9: 그래서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다 이 말이냐? 안 된다. 오늘 청나라 직사가 돌아가고 나면 가택연금이 풀릴 터이니 땔감은 내일 가서 구하도록 해라.
7: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데 오늘 밤을 또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빨리 가서 땔감을 조금만이라도 해올 테니 보내주십시오.
9: 요놈들 참. 알았다. 그럼 땔감을 구하는 즉시 바로 와야 한다.
10: 예, 알겠습니다.
7: 예.
0: 그러나 두 사람은 땔감을 구하러 가는 대신에 청나라 사신단이 지나가기로 예정된 길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11: 청나라 사신이 돌아간다는구만.
12: 아, 진짜요?
11: 우랑 개놈들이 자주 도는구만.
0: 구경꾼들이 몰려 나와서 북적거렸다. 이윽고 저쪽에서 100여 명의 경비병에게 둘러싸인 청나라 사신 일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0: 지금이야. 에? 지금 튀어나가자.
1: 아, 그래 지금이야. 여보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2: 우린 조선 사람이 아니오. 저 멀리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오.
3: 두 사람은 입고 있던 조선 옷을 벗어던지고 안에 입고 있던 네덜란드 복장을 드러낸 채로 저지선을 뚫고 사신에게 접근하였다.
1: 청나라 서신이여, 우리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4: 저놈들 잡아라. 서양 오락캐놈들이야. 빨리 잡아서 끌고 오더라.
3: 겁에 질린 청나라 사신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겁에 질린 채로 떨고 있었다.
1: 우린 조선에 역류돼 있는 네덜란드 사람이요. 도와주시오.
3: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신은 그들이 외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 사신을 호위하던 조선인들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곧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5: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6: 칙사 일행이 좀 가까이 올 때 나가서 소란을 피워야 되는데 칙사가 저기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소란을 피우니까 소란이 실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칙사가 지나갈 길에 지금 일반인이 막 들어왔으니까 난리 나니까 저 뒤에서 칙사가 보고 저 앞이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식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괜찮 다 평정합니다 하고 그런가 조심하게 하고 다 평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칙사가 지나갈 길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서 칙사의 눈에 띄고자 했던 계획을 세운 건 기발한 계획인데 너무 빨리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다 붙잡혀 끌려 나간 거예요.
5: 그래서 그 소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 청나라 사신은 경비병들을 뚫고 뛰어들어서 사신의 말고삐를 잡았던 두 사람을 자신이 머무르게 될 숙소로 데려가겠다고 조선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사신단을 호위하던 조선인은 통역관을 구해서 데려오겠다고 하고 두 사람은 일단 체포되었다. 한편 숙소에 연금돼 있던 나머지 표착인 33명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비병들에 의해 모두 집 밖으로 끌려나와서 대신들이 모여있는 대궐의 뜰로 끌려갔다. 대신들이 선원들을 향해 질책하였다.
7: 지금부터 묻는 말에 바른대로 대답하라. 오늘 청나라 칙사 앞에서 난동을 부린 두 사람과는 사전에 무슨 일을 꾸민 것이냐?
1: 사전에 모의를 하다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오.
7: 시침이 되지 마라. 다시 묻겠다. 사전에 청나라 칙사를 만나서 무슨 말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냐?
1: 우리는 정말로 모르는 일이오. 그들은 방이 추워서 경비병의 허락을 받고서 땔감을 구하러 갔을 뿐이오.
7: 이놈! 거짓말 마라. 산은 반대쪽에 있는데 나무하러 가겠다는 두 놈들은 산으로 가기는커녕 사신단이 지나가는 거리로 나가지 않았느냐?
1: 아니요. 우리는 정말 모르는 일이오.
3: 우리는 끝까지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신들은 왕에게 이렇게 청하였다.
8: 주상전하, 오늘 일어난 소동은 필시 저들 35명 모두가 미리 작당을 해서 일어난 일이옵니다. 그러니 그 죄를 물어서 저들 각자에게 곤장 50대씩을 치도록 유도하시옵소서.
3: 그러나 국왕은 이렇게 명하였다.
9: 그자들이 설령 청나라 칙사 행렬에 난동을 부린 두 사람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곤장 50대의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폭풍 후에 배가 난파되어서 표류해 온 자들이 아닌가. 곤장 50대는 없던 일로 하고 모두 숙소로 돌려보내되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라.
5: 그런데요,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0: 성나라 사신은 자신들의 행차에 돌진하여 소동을 벌였던 1등 항해사 핸드릭 얀세와 또 한 사람의 동료 선원에 대하여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심문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 사신은 우리의 표류 경위 등을 비롯하여 숙소에 감금되기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조선 조정이 난처하게 되었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청나라 사신은 조선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았다. 아울러 조선 측으로부터 그 사건을 북경에 있는 청나라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물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일이 이렇게 처리됨으로써 우리의 두 동료에게는 나쁜 결말이 초래되었다.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고 우리는 그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한참 뒤에야 그 두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자연사했는지 아니면 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심지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귀하인 벨테브레조차도 우리에게 두 사람에 대한 일을 알려주지 않았다.
1: 앞에서 소개한 사건이 일어난 때는 효종 제위 6년째인 1655년 양력 3월이었는데요. 석 달 뒤인 그해 6월에 또다시 청나라 사신이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으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은 네덜란드 표착인 대표가 선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2: 자. 내가 훈련도감의 훈련대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 거야.
3: 청나라 사신이?
2: 근데 훈련대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켈파르트 섬에 새로운 배 한 척이 풍랑에 밀려와서 좌초되었다고 말이네.
1: 참고로 하멜 표류기에는 켈파르트라는 섬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주도를 일컫습니다. 조선에서는 물론 제주도로 통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켈파르트로 통하고 있었죠. 경우에 따라 켈파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리학자 오상학은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의 명칭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0: 켈파트라는 명칭은 제주도에 표착했던 하멜이 자신의 보고서에서 제주도를 켈파트라고 표기하고 이어서 책으로 간행하면서 제주도가 켈파트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켈파트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외국의 지도에 제주도라는 이름이 나타난 것은 20세기 이후였다.
1: 따라서 네덜란드 표착인들 사이에서는 켈파르트로 불렀을 것이나 여기서는 그냥 제주도로 칭하겠습니다.
2: 훈련대장 말에 따르면 이번에 제주도에 새로운 배 한 척이 떠밀려 왔는데 그 배에 탔던 표착인들의 말을 통역해줄 통역관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 뭐야. 어? 이제 우리도 조선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우리 중에서 조선말에 능통한 사람 셋을 뽑아주면 그 세 사람을 제주도로 보내겠다는 것이야. 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누구를 보낼 것인지 의논을 해보자고.
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6편 청나라 칙사의 행렬로 돌진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0: 천주공이 쥐락 벼락하다가 다행히 골든타임만의 인공호흡을.
1: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냥 해맑게 살라고.
2: 당나라가 신라를 미래의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백제는 지금 우리가 고구려로 병력을 이동한 사실을 간파했다.
4: 이놈을 본보기로 내 손으로 직접 응징한다. 연장.
5: 양만춘이다. 어쩔 거니.

0: 좀 제대로 못해.
1: 와우, 비밀번호가 또 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한 번만 더 틀리면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됩니다.
0: 총알이?
1: 빵야 빵야.
0: 야야야,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심장 떨리고 싶어.
2: 안시성의 성주, 조인성 아닌 양만춘.
3: 나는 말이지 뭐 겁이 나는 놈이었거든. 양만춘이다. 어쩔 거니?
2: 양만춘에게 제대로 열받은 연계 소문은
0: 자, 공개!
2: 안시성 공격 명령을 내리고 그러나 계속되는 공격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안시성.
4: 더 이상 평양성을 비워둘 수는 없슈.
2: 반란이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양성 역시 불안정한 상황.
5: 그 안시성은 포기하고 평양성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0: 저 양만춘이를 이대로 두고 가야 한단 말이냐?
5: 어차피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0: 무슨 소리야, 무서워서 피해.
5: 아니라고 했는데.
0: 아, 하긴 피한다고 다 무서운 건 아니지.
4: 건드려서 될 놈이 아니면 일찌감치 인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2: 양만춘의 저항에 할 수 없이 안시성의 성주로 양만춘을 인정, 도장을 찍어주고 평양성으로 복귀했던 연계소문이다.

0: 양만춘 정도의 근성이면 당태종 하르비가 봐도 고생 좀 하시겠지.
1: 서둘러 구원군을 파견해야요.
2: 이 당나라 군을 불고기 패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안시성의 군사들하고 구원군이 협동 작전을 펼쳐서 그냥 한 입에 딱 꿀꺽.
0: 놈들이 알아서 안시성으로 달려가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 구원병의 선봉장은 누가 좋겠느냐?
1: 에이, 시간차 공격을 위해 원탑보다는 투탑으로 가는 것이 좋겠어.
2: 그 고현수하고 고혜진 장수 어때요?
1: 이 백이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공격과 수비가 뛰어난 우리 코구리 올라운드 플레이어.
0: 호출해. 잠시 후.
2: 고현수.
3: 고혜진 하신 거예요? 예.
0: 어서 많이 보던 놈들이. 자, 쉬어.
4: 구원병을 파견하기 앞서
0: 지금 놈들은 잔뜩 사기 골라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면 대결은 우리가 불리해.
4: 작전 명령을 내리는 연계수문.
0: 자, 치고 빠지기 식으로 놈들의 후방과 보급로를 공략한다.
5: 아, 예, 뭐 그 정도야. 우리가 다 싸워봐서 알아요.
0: 자, 반드시 안시성을 지키고 있는 성주 양만춘이랑 연합한다. 전투력만큼은 걔가 세계 짱이야.
3: 아이씨,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게요.
4: 비슷한 시각 백제 공격을 받는 신라. 많은 병력이 고구려로 이동한 신라는
6: 여보세요?
7: 죄송합니다, 춘추공. 면목이 없습니다.
6: 일곱 번째 성마저 잃었단 말입니까?
7: 최선을 다했지만 병력이 모자라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4: 신라는 얼마 전 김유신이 탈환했던 일곱 개의 성을 고스란히 다시 백제에게 털리고 신라의 허점을 잡은 백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끈질기게 신라를 공격한다.

0: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러다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겠습니다.
1: 네. 아직까지는 유신공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2: 아니, 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냥 나라의 운명을 다 맡겨요?
3: 한 사람이라뇨? 화랑 출신의 유능한 장교들이 전쟁터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2: 아니, 그렇게 싸우는데 왜 백제한테 그냥 판판이 깨집니까?
0: 글쎄 말이야. 얼마 전에 김유신 장군이 일곱 개 성을 되찾았다고 해가지고 샴페인을 더 드렸는데, 샴페인에 김이 다 빠지기도 전에 이거 백제로 다시 넘어갔어요.
2: 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백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3: 비난만 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으세요. 해결책 말입니다.
0: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당나라를 위해 가지고 고구려로 보낸 우리의 구원병을 찾아와야지요.
1: 네.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백제와 손을 잡고 우리 신라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0: 그거야 고구려를 공격하려는 당나라의 핑계 아닙니까?
2: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남의 나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당나라가 신라 아버지라도 됩니까?
4: 당당하게 얘기해. 아니, 여왕님이셔가지고.
3: 이제 와서 우리의 지원군을 다시 불러드리면 그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백제는 우리와의 전면전을 불사할 겁니다.
0: 우리 신라가 이거 어쩌다가의 모양이 꼴이 됐나?
1: 오늘의 우리 신라가 이리 된 것은 엄격한 골품제에 의한 신분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0: 엄격한 골품제도라니? 신라 전통의 세습제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1: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0: 배하님, 지금 춘추공께서 아주 야릇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들으셨어요?
3: 네,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춘추공은 우리 신라의 기구한 운명이 모두 로열 패밀리의 탓이라고.
1: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5: 오랜 세월 소외된 왕족으로 아웃사이드로 성장했던 김춘추는 이모인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후 새로운 신흥세력으로 부상한 인물이다.
0: 내 귀에는 거저 기득권 세력인 왕족과 귀족을 탓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5: 그러나 여전히 구귀족 세력의 견제 대상 1호였던 김춘추.
0: 이봐.
2: 예.
0: 자네는 어떻게 들었어?
2: 예, 저도 그 왕족과 귀족을 탓하는 소리로
3: 징골이긴 하나. 춘추궁도 엄연한 신라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런 춘추궁이 어떻게 왕족과 귀족을 원망하는 발언을 하겠습니까?
0: 아무튼 고구려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구원군부터 어서 불러드리세요.
2: 네, 나라가 지금 저 촛불 앞에 바람이에요.
0: 바람 앞에 상처, 바람 앞에 촛불.
2: 예, 바람 앞에 촛불. 예.

0: 고구려 지원군의 캡틴 고연수.
1: 잘못된 경로 이용이 다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경로 이용이 다시 검색하시기
2: 뭐야,
1: 바랍니다.
2: 뭐야? 경로 이탈? 아니야, 직진이라고 해서 직진만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1: 잘못된 경로 이용이 다시 검색하시기
2: 바랍니다. 그러면 해, 하든지 빨리 해서 가르쳐 주든가 해. 뭐야?
1: 바랍니다.
2: 여보세요?
3: 저기 난데 이 내비게이션으로 안시성이 검색이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2: 그 나도 그래. 아니 도대체 그 안시성이란 데가 어디야?
3: 안 돼.

0: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하면 떠오르는 가장 핫한 장소 안시성.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시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1: 요청하신 목적지로 안내를 시 잘못된 경로 이용이 다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경로 이용이 다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엔 해송시의 영성자산성, 대속교시의 해룡천선성, 개주시의 고려성 자산성 등이 가장 유력한 안시성의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 요청하신 목적지 영성 자산성 부근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성의 규모, 구조, 교통로를 봤을 때 해성시의 영성 자산성이 안시성의 위치로 가장 유력하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는 않다. 아무튼 고생 끝에 어렵사리 안시성 근처에 도착하는 고구려의 지원병.

0: 아니 지금 15만이라고 했느냐?
1: 예예 폐하, 그 안시성만은 살려야겠다는 각오가 확고해 보이는데요.
0: 아니 고구려군하고 말갈 군사들로 구성된 지원군이 15만 명이나?
1: 예예.
2: 수나라 시절부터 고구려 용사라고 하면 울렁증이 있었던 중국의 황제들.
1: 어머나, 괜찮으세요?
0: 갑자기 울렁증이?
1: 아이고, 그건 말이죠. 고구려군에 대한 중국 황실의 유전병이에요.
0: 유전병?
1: 그냥 막 그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메슥메슥거리면서.
0: 그래, 계속 메슥메슥. 약 좀 가져와, 약 좀.
1: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게요. 아쉽게도 듣는 약이 없는데요. 이 정신력, 이 정신력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0: 아유, 너 때문에 더 힘들어. 너 나가. 야, 근데 나가기 전에 그놈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2: 평양에서 결사대를 보냈다는 소식에 울렁증 증세를 보이는 당태.

0: 어떻게 식사들 하셨어? 맛있게 드세요.
1: 이규창.
2: 라면 어때요? 라면 땡긴다. 허예은.
3: 아, 저는 탐태종 박영재인데요. 너무 재밌죠? 어떻게 다음 시간에도 하나요?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암군에 있는 도갑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가 많은 산으로는 계룡산, 만이산, 청량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암괴석이 많은 월출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이 월출산 자락에 천년고찰 도갑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갑사는 통일신라 헌광왕 때인 880년 도성국 사이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고찰입니다. 하지만 1999년 발굴 당시 백제시대의 기와 조각이 발견되면서 도갑사 이전에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갑사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는 조선 초기입니다. 세조 임금의 스승인 수미왕사가 1457년부터 1464년까지 대대적으로 중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갑사의 정각은 900칸이 넘었고요. 수행하는 스님이 무려 8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들이 그렇듯 도갑사 역시 정유재란 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중창이 있었지만 또다시 6.25 전쟁과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정각들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도갑사는 대대적인 불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재의 도갑사 대형보전은 지난 2009년 4월에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도갑사 경내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정각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도갑사 해탈문입니다. 해탈문 안에 있던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 진품은 도갑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은 자비 또는 실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은 하마터면 영원히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1988년에는 도난당했다가 금세 되찾았고요. 1997년에는 도난 직전인 새벽 예불 시간에 발각되면서 다행히 두 보살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갑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보전은 부여 무량사 극락보전,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등과 같은 중층법당인데요. 삼전불 뒤에 있는 후불탱화는 나무를 깎아서 조성한 목각탱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응보전 앞마당에 있는 도갑사 5층 석탑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석탑입니다. 그동안 탑의 받침대인 기단이 단층이었지만 지난 2002년에 경내에서 하층 기단부가 발견되면서 이중 기단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5층 석탑 근처에는 멋지게 생긴 석조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통나무 배를 닮은 이 석조의 한 면에는 강희 21년 임술 3월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강희 21년은 조선 숙종 때인 1682년을 가리킵니다. 도갑사 대웅보전 뒤편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멋진 폭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용수폭포라고 불리는 이 폭포 위쪽에는 미륵전이 있고요. 미륵전 근처에서는 독특한 형식의 비석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선 수미비라는 이름을 가진 비석인데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석 하나에 도선 국사와 수미왕사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암군에 있는 도갑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은 노화를 비롯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인으로 합니다.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무릎 관절은 물론 손가락, 어깨, 발목, 척추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은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방치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는 골관절염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나이나 체중, 사고로도 관절염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증을 비롯해서 걷는 일부터 운동 장애까지 여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텐데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골관절염보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긴 합니다.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란 말이 훨씬 더 친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학계 공식 용어는 골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인과 과정에 따라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 붙인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절을 오래 뭐 굽혔다 폈다 사용하다 보면 연골이 닳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행화되는 뭐 노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닳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반면에 이제 골관절염이라는 것은 질병이 발생된 어떤 부위나 어떤 병리적인 상태를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골관절염이니까 뼈나 관절이나 또 염증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골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뼈나까지 뭐 변형이 되고 관절 전체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건 많이 사용한 게 가장 큰 원인인가 싶기도 한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다양한가요?
1: 그렇죠. 이제 퇴행성이란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기계도 많이 쓰면 닳잖아요. 그렇죠. 관절도 많이 써서 닳아 없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뭐 계속해서 많이 사용해서 가장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으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뭐 단순히 오래 썼다는 거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아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쓴 것이 직접적으로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직업적으로 뭐 쪼그려 앉아 있거나 뭐 무거운 물건을 자주 두거나 어떤 한 관절만 무리하게 쓰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체중이 많이 나거나 뭐 비만하거나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늘어난 하중이 연골을 파괴시키니까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 또 다리 모양이 휘게 되면 관절 전체가 체중이 이제 관절 전체에 분산되지 않고 한쪽에만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많이 닳게 되고요. 또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고나 운동에서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적이 있다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손가락 마디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는 유전적인 이런 성향이 크고요. 또 호르몬 변화도 생기거든요. 뭐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인데 뭐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되면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관절염도 많이 생기고요. 또 만성 염증하고 대사증후군이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만한 사람들은 체중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자체가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골을 파괴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지요.
0: 여러 원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성 염증 얘기하셨지만 염증이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관절염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하고 뼈가 직접 마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미세한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염증이 바로 이제 통증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초기에는 관절을 사용할 때만 통증이 느끼지만 염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관절을 움직일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나 뻣뻣해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염증이 지속되고 연결이 완전히 소실되면 뼈가 불규칙하게 자라 나서 뼈끝 부분이 자라나요. 그럼 막 통증도 생기고 변형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0: 이런 무릎뿐 아니라 고관절도 그렇고요. 어깨 관절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에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뭐 여러 관절에 다 생길 수도 있지만 예. 우리 몸에 하중을 받고 있는 무릎 관절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뭐 걷는 이런 활동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뭐 쑤시거나 하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0: 네.
1: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보면 뻣뻣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혔다 빌 때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소리도 나게 되는 거고요.
0: 네.
1: 또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초기에는 뭐 사타구니나 엉덩이, 뭐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양반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앞반다리
0: 네.
1: 하거나 이러면 다리를 안팎으로 돌릴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0: 네.
1: 또 어깨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초기에는 뭐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고 뭐 월이 빗거나 옷을 입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통증이 더 있으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0: 네. 아무래도 증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기부터 심한 단계까지 증상도 여러 가지일까요?
1: 그렇죠.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경우에는 증상이 진행이 되면 통증이 네.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걷거나 무릎을 완전히 펴고 구부리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앉아서 식사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관절이 붓기도 하고요. 다리가 이제 O자형으로 휘는 이런 변형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아무래도 걸을 때 불편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가지고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0: 네.
1: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 관절은 360도 움직이는데 운동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0: 그렇군요.
1: 없고요. 또 통증이 밤에도 지속돼서 잠자는데도 불편한 감을 느낄 수 있죠.
0: 네.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건데요. 날씨나 습도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가 커지기도 하나요?
1: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은
0: 네.
1: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걸어다니는 기상청이다 하고 우리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얘야
0: 네.
1: 빨래 거다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날씨에는 대기압이 높아서 뭐 관절 주변 조직하고 관절 내부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대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관절 내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관절 주변의 조직과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시키니까 기존의 통증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지요.
0: 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살펴야 하는 신호일까요?
1: 움직일 때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
0: 네.
1: 이 관절염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관절에 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다 관절염은 아니거든요. 통증이 없이 나는 뚝뚝하는 이런 소리는
0: 네.
1: 대부분 관절에 있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거나 그런 소리의 양상이 뭐 삐걱삐걱하다든지 사각사각한다든지 뭔가 마찰음처럼 느껴진다면 이게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의 신호일 수가 있기

0: 때문에 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1: 네. 통증이 있으면 문제인 건데요. 통증에 대한 표현은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0: 그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보면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게 통증이 있을 때 네.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관절이 어느 정도 마모됐느냐, 염증이 있느냐, 또는 날씨나 또 활동량에도 따르게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네. 표현도 아주 상당히 다양해요. 되게 초기에는 이제 활동할 때만 통증을 느껴지거든요. 이때는 뭐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하고 가벼운 염증이 있을 때 나오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쓰면 아프고 쉬면 낫는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또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려요. 뭐 계단 내려갈 때 뭐 찌릿찌릿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움직이려 하면 관절이 잘 굳는 특성이기 때문에 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뭐 삐끗거려요. 묵직해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뭐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고 퉁퉁 붓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병이 또 아무래도 진행하게 되면 이때 되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주변 신경이 예민해지고 관절 내부 압력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부 환경이라든지 날씨에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려나 봐요. 무릎이 쑤시고 애려요. 뭐 이런 현상도 생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요새 에어컨 바람 있잖아요. 찬 공기에 노출되면 관절 주변 인대나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통증이 심이니까 이럴 때는 무릎에 찬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시려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또 진행하게 되고 이제 말기가 되면 쉬어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 거의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관절망의 염증이 심해진 단계거든요. 그럴 때는 밤에 잘 때 무릎이 욱신거려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에서 자꾸 깨요 이렇게도 그러고요. 또 조금만 걸어도 발을 딜 때마다 뼈가 붙이는 것처럼 아파요라는 이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됐죠.
1: 네. 근데 초기에는 활동할 때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관절염도 아주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통증을 느꼈다는 분들도 계신데 검사해 보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있거든요.
0: 그렇죠.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게 되면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다, 사기당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억울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고 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관절 연골 자체에 혈관이나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연골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감각이 없는 두꺼운 어떤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조금 닳거나 찢어지더라도 뭐 쿠션 자체는 뭐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염이나 통증을 느끼는 순간은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그 아래에 있는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그 닳아진 그 연골 파편들이 관절막을 싸고 있는 그 막을 자극해갖고 염증을 일으킬 때 통증 신경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연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 조직에 손상을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뭐 아프지 않더라도 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붓거나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뻑뻑한 느낌이 한 2, 3주 계속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마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1: 부종 말씀하셨는데요. 부종이 생길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 주변으로 열감도 생기고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상태로 봐야 할까요?
0: 이제 무릎이 붓고 또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무릎 내부에서 날카롭고 뭔가 활동성 있는 급성 염증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났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흔히 만성적으로 서서히 그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이 붙은 것처럼 급성적으로 악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그 활액막은 관절을 보호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윤활유 같은 역할은 관절액을 되게 분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수구는 막혔는데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놓은 것처럼 관절 주머니에 물이 차오르면서 무릎이 퉁퉁 붓고 팽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증, 염증이 있을 때보다 부종과 열감이 동반되게 되면 네. 관절을 파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염증 물질 자체가 연골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관절 손상이 더 심해지니까 강력한 경고 신호라 볼 수 있겠죠.
1: 네. 그렇게 염증이 생겨서 열감과 부종이 있기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관절염을 얘기할 때 염증성과 비염증성으로도 구분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그렇죠. 이제 관절염을 크게 분류할 때는 이게 염증성이냐, 아니 염증성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그 주된 주범이 우리 몸의 면역계 시스템을 고장시키는 어떤 염증생이냐 아니면 세월에 따른 어떤 마모나 물리적인 자극으로 생기는 비염증성이냐 이 차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비염증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염증성이라고 해서 염증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1: 네.
0: 정확히는 면역세포들이 선제 공격을 해서 생긴 염증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이 다르면서 생긴 찌꺼기 때문에 2차적으로 가벼운 염증, 앞에 말씀드렸던 부종이나 열감이 생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쓰면 아프고 뭐 쉬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연골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낮이나 저녁 활동 후에 더 아픈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또 염증성 관절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체계의 어떤 오작동이 생기니까 우리 몸의 관절을 적으로 공격하는 이게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기 속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 퇴행성 관절염하고 달리 쉬면 더 아프고 움직이면 차라리 낫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관절 내부에 염증 물질이 고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굳고 또 뻣뻣한 이런 현상들이 최소 1시간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을 나타나게 되지요.
1: 네. 이런 관절염으로 시작된 위험이 관절 주변뿐 아니라 인대나 뼈의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그 위험이 절대 뭐 연골이나 관절 내부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관절이라는 것은 연골이라든지 뼈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힘줄 근육이 마치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 돌아가는 어떤 통합된 기능단이기 때문에 연골에서 시작돼서 뭐가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주변의 인대의 어떤 변성이라든지 뼈의 구조적인 손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1: 치료도 궁금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침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치료의 효과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예,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침치료를 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 네.
0: 뭐 단순히 통증만 잠깐 안 느끼게 하는 그런 진통 효과가 아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관절 내부의 염증이라든지 근육과 인대의 불균형 그리고 뼈로 가는 그런 과부하를 해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1: 네.
0: 먼저 이제 치료하게 되면 진통 효과가 있잖아요. 침 자극이 이제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우리 몸에 강력한 그 엔돌핀이라고 내인성 아편양 물질, 천연 진통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니까 통증이 좀 줄고요. 또 관절이 무너지면 주변 인대와 근육이 억지로 버티기 위해서는 근육이 굳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뼈가 더 압박받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침치료를 통해서 이제 근육 속에 통증 유발점들을 정확하게 찔러서 그것들을 파괴해주고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미세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1: 네. 그런데 침을 자주 맞는 게 좋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횟수가 중요할까요? 오히려 매일 침을 맞으면 침몸살이 난다는 말도 있거든요.
0: 그렇지. 침치료는 물리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적정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0: 좋아요. 네. 몇 개를 맞느냐, 또 얼마 만에 주기를 받느냐, 깊이는 얼마느냐, 정도는 얼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침치료가 관절염에 좋다 보니까 자주 많이 만질수록 빨리 낫겠지 해서 매일 뭐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질문하신 대로 매일 맞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과도하면 침 몸살도 겪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이라는 것은 뭐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뭐 세포나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몸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하는 일종의 뭐 자극요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침 맞으면 이 침을 찌르면은 근육이나 뭔가 조직이 미세하게 자극이 가면서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치유 반응이 생기는데 대개 이런 경우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심히 받아들여서 치유하는 과정에 그 다음날 또 침을 맞아서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면 조직이 회복될 시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반응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을 맞고 나면 뭔가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살이 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침치료는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적정량의 자극이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1: 네, 이런 침치료와 함께 한의학에서 또 진행되는 치료가 뭔가요?
0: 한의학에서는 침치료 외에도 관절 자체의 기능 자체를 좋게 해주는 약물치료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뭐 뜸치료기도 하기도 하고 약침이라든지 또 진통효과가 좋은 벌의 독을 이용 전개한 봉동요법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 깨져서 기혈순환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네. 이런 단순한 진통효과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들을 잡아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지요.
1: 네. 운동은 어떨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쉬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또 그래도 운동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0: 요 질문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퇴행성 환자분들은 대부분 통증 때문에 운동을 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오히려 관절의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통증도 줄여줄 수 있어요. 또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네. 또 뭐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니까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을 돕고 염증 물질도 잘 배출시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들을 선택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뭐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네. 수영이라든지 뭐 자전거 타기든지 그리고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죠.
1: 네. 찜질이나 마사지가 도움이 될까요?
0: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찜질이나 마사지나 반신욕을 꾸준히 하는 것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몸의 뻣뻣함들이 심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염증 물질이나 나쁜 물질들을 배출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제목이 공기의 세계네요. 환경문제, 공기 중에 감염 어떤 내용인가요?
1: 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0: 네.
1: 아, 2020년 2월 제롬 애덤스 당시 미국 연방정부 공중보건국 국장이 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메시지를 반복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이때가 한창 막 코로나19 감염증이 막 확산될 때였거든요.
0: 네.
1: 그때 여러분 제발 마스크를 사지 마십시오 라고 올렸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마스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공중보건국 국장이 마스크를 사지 말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공기가 감염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0: 네. 지금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죠. 초강대국의 보건정책 담당자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오랫동안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건 물이나 음식, 사람 간의 접촉, 오염된 표면,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퍼진다라고 알려져 왔어요. 네.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는 작은 입자, 이것을 통한 감염, 이건 사실 의학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비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네. 비말 감염, 그리고 공기 감염이 실제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1: 그랬죠.
0: 전염병원균이 공기 중에 퍼져 있다가 생물체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미국 예일대학교 분자 생물 물리학 생화학 겸임 교수이면서 과학 저널리스트인 칼 짐머가 이 책을 썼는데요. 네. 공기의 세계,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공기의 소개를 한편의 탐정 소설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스케지트밸리 합창단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집단 감염 사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리고 입원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루이 파스텔가 빙하 위에서 공기 중에 세균을 포집했던 순간. 네. 그리고 콜레라와 결핵을 둘러싼 의학사의 논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공기 중에서 미생물을 추적하려고 애를 썼던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생물 무기 연구가 남긴 어두운 유산이라든가 공기 중 감염, 이 전파, 이 가능성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기 중에 감염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확산하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참 이 내용이 더 와닿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마스크를 열심히 썼고요. 네. 손도 열심히 씻었고요.
1: 그랬죠.
0: 사람들과 거리 두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바이러스는 무섭게 퍼져나갔거든요. 이게 손잡이나 어떤 표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를 통해서 이게 감염되었던 겁니다. 책의 저자는 팬데믹 초기의 혼란이 단지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전까지 공기 중 감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동시에 그것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웠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공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게 의학사의 새로운 관점이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저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그렇죠.
0: 하지만 공기가 정말 비어있나요?
1: 아니죠.
0: 꽉 차있죠.
1: 네.
0: 그 공기 속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꽃가루, 곰팡이균, 구름과 비, 그리고 인간 문명의 흔적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저자는 공기야말로 하나의 생태계이면서 우리를 살리고 또는 병들게 하는 거대한 세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은 감염병의 역사를 넘어서
1: 네.
0: 우리가 함께 숨쉬는 세계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계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동료가 함께 들이마시는 공기고요. 지금 제가 내뱉는 이 공기가 예, 진행자의 코와 입을 통해서
1: 예.
0: 그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은 사실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해야만 하는 환경의 문제이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의 안전은 개인의 위생습관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환기의 문제, 공공정책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선택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감염병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숨쉬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계해야 하는

0: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공기가 질병을 옮기는 경로라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공기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1: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사실은 이 책은 이 공기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의 다양한 결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실험들이 소개되고 있는 책인데요.
0: 네.
1: 공기 사실 우리가 뭐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찬 사무실에서 또는 교실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공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들이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숨을 쉬어도 안전한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라는 겁니다. 책은 공기 속 세균, 미생물의 존재를 입증했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의 실험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구촌을 강타했던 코로나19에 이르는 방대한 공기 매개 전염병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공기에 생물학적인 관점을 입히고 있는 것이죠.
0: 네.
1: 1930년대 들어서야 몇몇 과학자가 기존의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그럽니다.
0: 예.
1: 그 전까지는 공기 중 감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질병이 기류를 통해서 퍼질 수 있다.
0: 네.
1: 그리고 세균은 연기처럼 공기 중에 몇 시간씩 떠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긴 감염병이 기류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공기 속의 생명체를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을 했고 이게 요즘은 공중생물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공기 감염이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0: 네.
1: 1937년에 문을 열었던 나치의 강제 수용소 가운데 부헨발트 수용소가 있었어요.
0: 네.
1: 여기에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감염병 확산 위험에 직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용소 측은 오염된 물과 음식뿐만이 아니라 공기 중 세균도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도 사람들 사이에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기침했을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비말을 촬영하는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고 기침하고 말하는 모습을 촬영을 한 뒤에 필름을 현상하자 책에 그 사진이 소개가 되는데요. 입에서 마치 불꽃처럼 튀어나가는 줄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그럽니다.
0: 아, 그런가요?
1: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사실은 기침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게 곧바로 전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여기에서 연구진의 눈길을 끈 건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 선명한 줄무늬 말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희미한 연기 같은 안개였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기침을 하면 큰 비말은 덩어리잖아요.
0: 네.
1: 중력 때문에 금방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비말 핵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0: 아하.
1: 이게 멀리까지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기 전파 감염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데요. 이게 1937년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실험을 통해서 발견됐다라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미 100년 전에 이런 비말과 공기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던 거네요. 그럼 그 이전에는 공기 감염에 대한 연구가 없었나요?
1: 있었어요. 사실
0: 있었나요?
1: 고대 사람들도 공기에 민감했다고 그럽니다.
0: 아, 그랬군요.
1: 당시에는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미아즈마, 그러니까 나쁜 공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0: 네.
1: 심지어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이 미아즈마가 나쁜 공기가 술을 즐기는 사람과 물을 마시는 사람, 보리빵을 먹는 서민과 밀빵을 먹는 귀족,
0: 네.
1: 자주 운동하는 사람과 거의 운동하지 않는 사람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아무리 건강을 챙기는 사람도 나쁜 공기가 공격하면 어쩔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라고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3세기에 아랍에서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의사들은 이건 미아스마, 나쁜 공기 때문이다라고 지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이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나쁜 공기, 공기 자체가 나쁘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질병이 공기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뭔가 덩어리, 비말을 통해서 전염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세균학의 아버지였던 루이 파스텔가 1860년 무렵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세균 입자를 포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포집하기에 좋은 빙하 지역에 가서 이걸 연구를 합니다.
0: 네.
1: 유리 세공업자들과 협력을 해서 세균 사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고
0: 네.
1: 그 전까지 대세였던 세균의 자연 발생설을 뒤집는 실험을 하는 거죠. 공기를 포집해보니까 그 안에 세균이 들어있던 겁니다.
0: 네.
1: 파스텔은 세균은 공기 중 어디에나 있고
0: 네.
1: 먼지 속에서도 피어오르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를 날아다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발효의 마법을 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0: 그렇죠.
1: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공중에서 세균을 포집했던 파스텔르. 그 전까지는 추측이었는데
0: 네.
1: 이걸 실험을 통해서 공기 중에 세균이 떠다니고 있다는 걸 직접 검증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0: 감염병의 역사네요. 그런데 또 병이 전염이 되는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둘러싼 논쟁도 오래 이어졌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과학계는 전염성 질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병하는가 이걸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논쟁했다고 그럽니다.
0: 네.
1: 물이다. 아니다. 접촉이다. 아니면 공기다. 이런 것들이 후보에 올랐는데 질병이 공기를 통해 퍼진다라는 주장은 계속 간과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쟁 때
0: 네.
1: 제1차 세계대전 때 열강들이 효과적인 병원균을 최대한 많이 찾아낸 다음에 이걸 다양하게 혼합해서 무기화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실험실에서 진행됐던 연구는 정말 파괴적이었죠. 2차 세계전 당시에 독일군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결핵, 황열병, 각종 질병에 대한 실험용 백신을 시험하게 됩니다. 미국은 1950년 9월 달에 적국의 생물무기 살포를 가정해서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입니다. 미생물 바실루스 글로비기를 6일 동안 살포했다고 그럽니다. 실험을 한 거죠. 도시 곳곳에서 샘플을 채취했던 당시 역학 조사관들은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 수십만 명이 이 미생물에 노출되었다. 공기 중 전파가 확인되었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질병이 이렇게 공기를 타고 퍼질 수 있다라는 연구가 차고 넘쳤지만 이게 생명을 해치는 일로 뭔가 확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미생물학에 기초한 공기의 대단한 확산력 그리고 그 놀라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있죠. 이걸 에어로바이옴이라고 요즘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냐면 상승 기류나 바람을 타고 지구의 성층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그렇게 높게요? 와.
1: 그리고요. 얘가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혹한이나 예. 극심한 건조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들 에어로바이옴은 네.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곳의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자는 독감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병영군도 사실은 에어로바이옴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여전히 비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지 않아도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특성까지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0: 아,

0: 공기의 세계 또 감염병의 위험성을 경험한 만큼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1: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공기 중에서 한 건물 안에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0: 네.
1: 기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서부에서는 먼지 폭풍이 지나간 뒤에 홍역이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0: 네.
1: 식물 전염병 역시 공기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죠. 종자 무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같은 품종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게 병원체가 빠르게 확산되는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우리가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미세먼지,
0: 네.
1: 알레르기, 호흡기 감염, 공기질, 공기에 대한 불안이 일상의 감각이 되었지만
0: 네.
1: 여전히 우리는 이 공기의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불안하면 마스크를 쓰세요. 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공기는 바다와 땅에서 떠오른 미생물을 품고
0: 네.
1: 바다를 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비와 눈이 돼서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0: 네.
1: 거대한 순환의 세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머무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기를 숨쉬고 있는가
0: 네.
1: 이거 역시도 이러한 예, 대규모의 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지구 저편의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 건 머지않아 나의 호흡기 그리고 나의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가장 익숙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공기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책 공기의 세계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듀스의 여름 안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시설공단이